0: 이렇게.
1: 와. 와. 아, 뽑고 있네. 들기름, 산초기름, 각종 기름 일체.
2: 1942년부터.
1: 12년부터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사장님 왜 이렇게 젊으시지?
2: 3대? 4대?
1: 아, 갑 3대라고 돼 있네.
3: 아, 우리나라 3대 있기 쉽지 않은데.
1: 와, 아니. 참기름 냄새가 저쪽 골목부터 나요.
2: 아, 그래요?
1: 네.
2: 감사합니다.
3: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 올해 39입니다.
1: 오? 오. 원래 그렇게 먹어봐요?
4: 네, 이거는 제가 마스 보면서 먹어요.
1: 오.
4: 들기름이라서.
5: 보여드릴까요?
1: 오, 진짜요? 네. 아, 나온다, 여기. 대박이다.
3: 가짠 기름.
1: 여기만 들어와봐요. 냄새 대박이야. 아, 씨, 미쳤죠?
3: 우와, 냄새.
1: 미쳤지.
3: 와.
1: 아니 무슨 맥주 냄새가 나 살짝.
3: 냄새 와. 무슨 양조장 것 같다.

0: 우와.
1: 이게 아니.
0: 맥주 아니야? 우와, 맥주 같다.
2: 냄새.
1: 아, 원래 이런 냄새야?
0: 아, 아예 다른데.
1: 그러니까. 아니.
0: 어? 이야, 진짜 맛있다.
3: 뭐야 이게?
2: 진짜 고소하다.
0: 이게 들기름 맞아?
2: 이게 뭐야? 이게 들기름이야? 이거 먹어보고 들기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1: 와, 너무 너무 좋은데?
2: 들기름 맛이 사?
0: 우와.
3: 아, 양도
0: 색깔도
3: 싹 따르고 딱 멈추면 거기까지 딱 차.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혹시 죄송한데 여기 한우집이 진짜 많잖아요. 혹시 어디가 제일?
4: 다 맛있어요. 왜냐면 상가가 대부분 오래되고 아. 시골이다 보니 고기를 다 좋은 걸 써서. 아.
2: 그러면 사장님이 오랜만에 한우 한번 먹는다 그러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다 맛있지만 오늘은.
0: 아.
2: 알았어.
0: 그럼 한우 딱 하나 고르면 어디 가세요?
5: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다 X대 우리 어떻게 그래?
5: 압도적이야, 압도적.
0: 이럴 수가 있나?
5: 가시죠, 그러면. 그냥 가.
1: 재밌다, 재밌다.
0: 것 같은데?
1: 그거 괜찮다. 형, 근데 고깃집은 이제 없는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가요?
2: 원래 진짜 맛집은 거리가 아닌 살짝 떨어진 데 있는 법.
0: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1: 아, 근데 진짜 멀리 떨어져 있긴 하다.
0: 설마 저기?
2: 일단 주차장 사이즈 보소.
0: 와, 주차장 진짜.
1: 아, 이게 다 주차장이야, 지금?
2: 정답.
1: 차가 이렇게 많아, 지금 이 시간에?
0: 한우집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1: 좋아. 여기 촬영 안 될 것 같은데?
2: 주말엔 바글바글이야.
1: 촬영 안 나. 하지 말자고 할 것 같은데?
2: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1: 대기예요?
0: 대기예요?
1: 아, 대기가 이렇게?
0: 어. 웨이팅이에요?
1: 아, 웨이팅이 있어?
2: 안녕하세요.
0: 와, 꽉 찼어요.
1: 진짜? 와.
0: 와. 어이, 왜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저희 저녁무 계획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혹시 촬영을 좀 해도 괜찮을까요?
2: 세 명.
0: 세 명이에요.
2: 저희 세 명 먹는 거.
6: 저 어제 때도 봤었는데.
0: 아, 진짜요?

0: 도 아니고 그래. 빠진 곳에서.
1: 아니 우리 여기 앞에까지 오기 전까지 이 집이 안 보여.
2: 그리고 합천이 또 한우 유명하다고 하니까. 아까 저분들도 진주에서 오신 분.
1: 와.
2: 태어나서 합천 한우 처음 먹는 것 같아.
1: 아니 한 동네 돼지고기 소고기가 다 유명한 건 진짜 신기하다.
2: 갑시다.
1: 들어가요. 이렇게
0: 아 분위기 좋다.
1: 사실 여기는 방송 나가면 좀 손해 볼 것 같은데.
0: 왜?
1: 아 이거 그러니까 장사 잘 돼도 좋긴 하지.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먹고 싶을 때 못 먹으니까 웨이팅이 너무 많아지면 그런 거 알잖아. 나만 하는 맛집이 좋은데 모두가 하는 맛집 되는 순간 내가 못 가기 시작하면.
2: 그래서 하나 읽어줄게. 오늘 네? 대전의 쩝쩝방사 동지들의 제보에 의하면 전현무 계획은 식당과 북어 진 식당 저 시내부터 중앙을 관통해 유성까지 털고 갔다고 제보가 들어왔다. 왜 이렇게 전현무 계획은 대전을 자주 오는 것인가. 대전인들 너무 힘들다.
1: 그래 그렇게 된다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2: 뭐 먹으면 돼요? 즉?
1: 모듬이 있네. 아니 가격이 엄청 싸.
2: 왜 이렇게 싸요?
3: 싸죠.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2: 오늘은 뭐가 제일 맛있어요?
3: 저희는 고기는 항상 좋습니다. 특불 한우 중에서도 나인 넘버만 취급을 하거든요.
0: 아, 와, 나인만. 와,
1: 와 진짜.
0: 저기 여기도 적혀있네요. 특불 등급의 최고급 한우만 사용한다.
4: 안녕하세요. 합천군 삼가면 한우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도경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제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최고가 아니면 판매를 하지 않는다. 투뿔 한우 중에 넘버 나인 중에 그 나인 중에서도 더 상위인 특상 한우라고 전국의 1% 안에 드는 소 최상위 소를 매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서울에 9등급만.
1: 그래서 다른 집이 못 따라올 수도 있겠구나.
2: 우리 안산 거기랑 똑같은 거.
0: 네, 그러니까.
3: 감사합니다.
1: 불판은 언제 봐도 좋다.
2: 소고기 이 불판이 제일 맛있어.
1: 막혀 있는 불판. 숯불 싫어. 보통 정육식당은 반찬이 많이 안 나오는데.
2: 아니, 생강이 왜 나와요?
3: 생강이 체내에 있는 소기름 분해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는 요 초절임을 한 생강을 같이
0: 방어 먹을 때. 네.
2: 건강하게 소기름 드시라고.
3: 네네네.

0: 추천이라고 그러지 버섯이 나와요. 뭐 자연산 버섯이 맞다고 많다고 해가지고.
1: 네, 버섯이 많이 나는 거예요.
2: 나물 천국이야.
1: 너무 산이 많아서.
0: 너무 맛있어. 상콤하니. 이게 고기다. 와.
1: 이게 고기라고?
0: 네.
2: 버섯인데?
0: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1: 맛있네. 고기 먹어야 돼.
2: 진짜로? 뭐 구워? 어?
1: 아니요.
2: 귀찮아?
3: 이런 건 되게 많네요.
1: 잘 구워요, 잘 구워요. 잘 구우는데 본인 스타일이 있으니까. 어떤 스타일로 구워요?
2: 미디엄 레어.
1: 아... 웰던으로 먹어봤어요?
0: 어우, 너무...
2: 안 먹어.
1: 좋은 고기는 웰던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2: 좋은 고기를 왜 웰던으로 먹어?
1: 원래 고기는 다 구워 먹는 게 맞아요, 원래.
2: 굳이 좋은 고기를 왜 웰던으로 먹느냐?
1: 아, 어.
2: M

0: 취향 취향. 겉은 바삭하게.
1: 야,
2: 야, 야, 색깔이. 와. 빛깔 봐라.
1: 위 설명을 해드릴까요?
0: 네.
1: 제일 큰 덩어리가 꽃심이고요.
0: 예.
1: 안창살, 심쌀, 치맛살, 꽃갈비살, 살치살 다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네. 이거 이번 주에 저희 1,900만 원 주고 나왔거든요. 토골 한우.
2: 제가 원하는 소는 그렇게 많은 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1% 안의 소이기 때문에 저는 질 좋은 소는 무조건 마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블링이 이제 꽃처럼 많이 핀 선명한 마블링. 특히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특상 한우라고 하거든요. 공판장에서도 그날의 최고의 단면도를 보고 등급이 나오는 소를 중매인하고 얘기해서 아, 이 소를 사주세요 해서 지금은 소 한 마리에 거의 1,700만 원에 다 육박하게 소가 들어오고 있어요.

0: 야.
1: 색깔 진짜 아름다워.
2: 어, 진짜 아름답네요, 여기는. 그 전국에서 구해오는 그 느낌이 난다.
3: 아, 좀 멋있다, 얘네. 어. 진짜로 멋있어.
2: 이건 진짜 한반도예요, 지금.
3: 진짜 멋있다.

0: 고기 자체만으로도 맛있네요.
1: 네. 그래.
2: 부설처럼 불쾌한 거죠.
3: 너무 좋다, 지금. 최고다. 아, 갈비도 진짜 맛있다.
1: 요 정도 단면이 제일 맛있는 거야.
3: 버터네, 버터 이거.
1: 맛있다.
0: 근데 고기가 진짜 좋다. 아니, 일단 신선함이 너무 느껴져. 엄청 고기가 좋다는 게 그냥 느껴져. 난 더 구워도 맛있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좋은 고기일수록 그래도 맛있다니까.
1: 뭘 강하고 싫어하네.
0: 맛있는데, 저 믿어봐요.

0: 고기 맛은 위너리 해지지 않아요?
1: 둘 다 매력 있어.
2: 응. 다르다.
0: 이름이 있으니까 계속 나오죠.
2: 살짝 바삭까지는 아닌데. 근데 어째 몰캉한 어차피 몰캉한 부위다 보니까.

0: 그렇게 할 거야?
1: 아니 아니요. 얘는 이제 형 스타일. 와 고기 진짜 좋네.
0: 이 지금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야, 먹어봐. 와, 고기 자체가 너무 맛있어.
1: 우와.
0: 너무 맛있어.
1: 너무 부드러워. 말이 안 돼.
0: 아, 고기, 와.
1: 얘 진짜 맛있다.
2: 적당히 고소하고 적당히 식감이 있으면서.
3: 와. 소 한 마리 잡으면 600에서 800 나오니까, 그래미.
0: 이거 바로 먹으면 돼.
1: 이거 먹어요, 지금?
0: 바로 먹어.

0: 있는데
1: 너무 부드러운데?
2: 맛있다.
1: 아니 여기는 살이 많을 수밖에 없게. 이거는 일단 고기가 너무 좋아서
3: 이런 좋은 고기를 이렇게 동네에서 즐길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 근데 가격이 저렴해서 진짜 괜찮다.
3: 3인분 10만 원이니까.
0: 아 훌륭한 거지. 서울에서 이렇게 먹어봐.
3: 9등급, 9등급 한우가 이 정도면 싼 편이긴 하지.
0: 엄청 싼 거지.
3: 초생강도 괜찮다. 너무 막 잡아먹진 않아요, 초생강이 생각보다.
0: 새콤해서 많이 세지가 않아.
1: 이 집이 반찬을 잘하신다. 이게 고기잖아.
2: 와. 맛있다.
0: 단골들이 여기 된장을 시켜서 샵으로 차도를.
3: 아 차도를 구우는 게 아니고 된장찌개에 다 끓인다.
0: 샵으로.
3: 샤브샵으로 된장찌개를 만들어 먹는다는 거죠? 차돌 된장찌개.
0: 그렇죠, 그렇죠.
1: 그거 괜찮다.
0: 뭐가?
1: 하나 먹을래요? 된장찌개를 딱 마무리 해줘야 돼. 아 이렇게. 어? 이렇게 끓여? 아, 이거 여기다 넣는 거구나.
0: 붓는 거지.
1: 아, 붓는 거구나.
3: 진짜 샤브샤브처럼 먹어 죽겠다. 냄비가 커가지고.
1: 대박이다.
0: 차돌도 두껍게 썰었네.
3: 그러니까 평소 차돌보다 두껍다. 슈즈가 글로벌 팬이 제일 많잖아요.
1: 아, 제일 많다라고 할 순 없고 우리가 중화권에서 인기가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박스라는 음악 차트에서 쏘리쏘리부터 시작해서 최장기간 1위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3: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 좋아해요 이러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슈퍼주니어였어요. 저는 여행하면서.
1: 근데 요즘에

0: 빠져서?
1: 어. 날 못 알아보더라고.
2: 그럼 또 요요요를 해야겠네요.
1: 아, 고민이죠.
2: 야, 된장 잡으신 건 처음이네.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해서
1: 그냥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냥?
2: 어. 던져 먹는 거예요, 그냥.
1: 그렇지, 잡으셔 보니까. 와.

0: 된장 소스의 샤브샤브.
1: 맛있겠다.
2: 진짜 금방 익네.
1: 자두리 두꺼워.
0: 밥을 싸 먹어야지.
1: 다르다. 밥을 싸 먹어. 응?
2: 차돌이 너무 좋은데?
0: 아, 고기가?
2: 고기가 미쳤다. 야,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네요.
1: 맛있게 먹는 법을 너무 잘하네.
2: 차돌을 된장찌개에 샤브샤브로 해먹을 생각을, 와.
1: 아, 너무 맛있다.
2: 차돌 진짜 맛있다. 밥 싸가지고 그냥. 밥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
0: 입어야겠다, 안 되겠다.

0: 와. 미쳤다.
1: 여기에는 니코치 하나 좀 써야 될 것 같아.
2: 비벼 먹게요.
1: 이렇게.
0: 그렇지.
1: 이거지.
2: 그렇지.
3: 잠자고 미쳤는데요, 이거? 너무 좋은데?
0: 우와!
3: 고추장 이제 빛을 보는
1: 이거야, 이거.
3: 아, 이건
1: 이제 더... 고추장에.
0: 와.
3: 어, 궁금하다, 목표.
0: 목표? 계속 하는 것도 좋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싶기도 하고 막 건물도 사고 싶은데 통계적으로 모든 걸 다 하려면 오래 살아야 되겠다.
3: 장수가 목표예요?
0: 무병장수가. 무병장수가. 나는 진짜 누구보다 오래 살아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에 세상 발전 엄청 하고 있잖아요. 자동차가 자동으로 가요. 지금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40인데 그러면 내가 한 80대면 어떤 세상이 일어날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럼 내가 한 120, 150대면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지 너무. 그래서 나는 기네스북 한번 찍어보고 싶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다는 거.
1: 아니 그러기에는 운동을 너무 안 하잖아.
0: 의술이 너무 좋아지잖아. 형 지금 뭐
3: 같은 생각이에요.
0: 어.
3: 운동 왜 함?
1: 나랑 똑같아.
3: 역대 최대 장수가 122세고 현존은 117세래요.
0: 제가 130세까지 한번 살아보는.
3: 저도 똑같은데 저도 장수가 목표예요.
0: 와 무조건. 너가 오래 사나 내가 오래 사나 한 번.
3: 저 35세니까 저는 140세까지.
0: 그럼 약속하자. 우리 둘 중에 먼저 죽는 사람 병상에 가서 웃어주기.
3: 아 좋습니다. 깔깔깔 웃기.
1: 너희 둘 장례는 내가 채워줄게.
0: 형이 더 오래 산다고?
3: 근데 죄송한데 형님 그때도 잘 보시려고요?
0: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다 같이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죠. 아. 아니 합천이라는 곳은 나 사실 뭐 이름만 들어봤지 뭐 내가 여기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나 이번에 지도 보면서 처음 알았어 요 위치를. 근데 생각보다

0: 나 맛집도 너무 많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너무 많고
1: 활력도 있고
2: 사람들한테 야 거기 갔어? 그럼 그거 먹어야지 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무게로 오면 무조건 올 것 같아
3: 야 너무 부드러워 말이 안 돼
0: 어우 잘 먹었다
1: 고생했습니다
2: 와, 올라가면서 푹 자야지
0: 먹었다
4: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rt changes that have brought about innovation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Dr. M, which has produced premium water and beverages that can improve people's health. Also, we look into Jinzhar Chohe, which has developed Korean Dendropanax extract and created additional values for the agricultural sector. And we explore Cheongsanbada, a provider of variety of premium abalone product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An average person drinks roughly 40 to 50,000 liters of water over their lifetime. Therefore, drinking good water can actually change people's daily life. With the aim of providing good water for people's health, Dr. M has developed functional drinks that consumers can enjoy conveniently. We explore Dr. M, a biohealth business which has strived hard to promote the value of health. Dr. M is located in Chuncheon,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is focused on the improved purity and high quality of the source water that is collected in Chuncheon District. By carrying out a lot of researches and studies, the firm has developed premium products that can prove the high value of water.
2: Dr. M은 춘천에서 만난 특별한 물에서 시작된 회사입니다. 20여 년 전 처음 이 물로 만든 제품을 선보였는데 제구매 고객분들이 물을 바꾸고 몸이 달라졌다며 물에 관해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이 질문들에 제대로 답하고 싶어서 물과 미네랄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연구하면서 물의 가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닥터앤 물에 기능성 원료를 더해 소비자 건강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헬스케어 음료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developed and released the Dr. M series, which are premium beverages that can improve the health of consumers. The functional beverages are made with a mildly alkaline water, which is a type of natural underground water collected in Chuncheon. And the ingredients have obtained certification from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he essential minerals, including calcium, magnesium, and potassium, are contained in the beverages, so it provides a very smooth finish.
2: Dr. M N 시리즈는 Dr. M 미네랄 워터를 기본으로 각각의 건강 목적에 맞는 기능성 원료를 더한 제품 라인입니다. 첫 번째 제품인 닥터엠 당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나바잎 추출물을 더했고 두 번째 제품인 닥터엠 위에는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동덩굴 꽃봉오리 추출물을 더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기능성뿐 아니라 물이나 차처럼 일상에서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편안한 맛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닥터엠 N 시리즈의 가장 큰 차별점은 좋은 물에 각각의 건강 목적에 맞는 기능성을 더해 일상적인 음용을 건강 관리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1: The Dr. M series are made only with the source water that is immersed in specific bedrock in Chuncheon,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y keeping the original minerals and thoroughly removing impurities, the firm has increased the safety level of the products. The empty bottles and bottle caps are washed and sterilized with low concentration ozonated water, so the beverages can be filled more hygienically.
3: 좋은 원소를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제품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위생과 품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닥터엠은 해석과 ISO 22000의 품질 인증 기준을 바탕으로 생산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미세 이물의 유입 가능성을 철저히 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제품 생산에 주력합니다. 청정 원소의 가치를 마지막 한 병까지 변함없이 안전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닥터엠이 타협하지 않는 품질의 기준입니다.
1: As part of an effort to keep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implemented a smart factory system. Under the organized work environment based on the 3JUNG 5S methodology, the firm has monitored the entire production stages in real time to make immediate responses. By applying the improved automation lines, the company has completed a uniform and stable production environment.
4: 삼성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작업 동선, 정돈 상태, 공정 관리 같은 현장의 가장 기본부터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축적한 제조 현장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앞서 이러한 작은 개선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만으로도 불량과 낭비를 줄이고 직원들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의 축적이야말로 스마트 공장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 A growing number of consumers have repurchased the company's products, and it has shown the high growth potential of the company's brand, Dr. M. What is more, as an official beverage sponsor of Suwon Samsung Blue Wings Football Club, the company has expanded its scope of business in the sports field.
5: 국내에서는 꾸준히 재구매해 주시는 고객분들이 늘어나면서 닥터엠만의 제품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3만 건 이상의 실구매 후기와 4.8 이상의 높은 평점을 기록하면서 소비자 현재는 수원 삼성 블루윙즈에 대하고 있고요. 해외 바이어들과 상담할 때도 물 자체의 특징과 연구 결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1: By obtaining trust in the Korean market, Dr. M has cooperated with overseas buyers from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China, Australia, and Hong Kong, in healthcare. Also, the firm is planning to further develop innovative items that can fulfill the needs of consumers.
2: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닥터엠 미네랄 워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능성 음료를 개발하여 헬스케어 음료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좋은 물과 건강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춘천의 관광 힐링 컨텐츠와 연결해 프랑스 에비앙처럼 대한민국 춘천 하면 가장 먼저 닥터엠이 떠오르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0: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built a healthy stroll sector by developing natural materials. Jinsar Chohe has developed a variety of agricultural materials by using the Korean Dendropanax extract as a main ingredient. Based on the smart factory system, it has built cutting-edge production lines and sought further growth into a competitive business. We explore Jinsar Chohe, which has made utmost effort to build a healthy agricultural industry. Jinsar Chohe is located in a small rural town in Jang-eun-gun County, Jeonnam, 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The company has promoted studies on the potential of Korean Dendropanax,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a valuable natural resource. After carrying out researches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has developed advanced extraction technologies, and the firm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fields of agricultural materials and feed supplement.
1: 진설초에는 땅과 사람을 건강하게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제품을 개발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단순한 농자재를 넘어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탄소 저감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 제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selected and collected premium Korean Dendropanax from all parts of the country. And it has produced the extract by carrying out the decomposition process. The company has produced a variety of agricultural materials for different uses. Aside from the Korean Dendropanax extract, the products of the company contain a lot of active ingredients that can boost the growth of crops. Also, it can improve the quality of soil as well as strengthen pest resistance.
2: 저희 진설초의 대표 제품은 유기농업 자재인 황칠황과 황칠아미노, 황칠고착제, 쓰리황 등이 있습니다. 당사의 주 원료인 황칠 추출물로 작물을 생육하는 과정에서 사포닌, 셀레늄, 바나듐 등 기능성 성분들이 검출됨으로써 기능성 친환경 제품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허받은 황칠 추출물과 기술력으로 인해 저희 진설초의 제품은 각종 농작물의 병해충 예방과 식물 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The selected Korean Dendropanax goes through the aging and extracting stages. And the firm has focused on minimizing the destruction of active ingredients. By precisely controlling the temperature and time,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materials can be maintained more effectively.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kept the improved quality by automat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3: 저희 진설초의 제품의 주 원료가 되는 황칠나무는 전체를 수확하는 것이 아닌 가지치기 등 부분 수확하여 파쇄하고 숙성을 거쳐 원료가 됩니다. 특히 이러한 천연 자원을 수집, 채집하거나 구매하여 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정확한 배합비입니다. 정확한 배합비가 있어야만 작물에 약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생산 공정에서 정확한 배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Jinsar Chohe has applied a smart factory system to the packing process. As a result, thanks to the automation process, the firm has tackled the shortage of manpower and resources.
2: 저희 진설초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반자동화 라인을 자동화 라인으로 교체함으로써 인력이 70% 이상 절감되어 인력을 다른 공정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되었습니다. 또한 제조혁신 활동의 일환으로 공장 재고 로트 번호를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재고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해 전 공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동선 개선, 잠재적 위험 요소 제거 및 예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1: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e firm has constantly improved By achieving a lot of patents for the production of extraction products,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field. Also, it has improved the unique Korean dendropanax extraction method to develop new items.
2: 진설초에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맞춰 제품 유효 성분의 혼합비를 조정, 연구하며 대중적이지 않은 유기농업 자재를 대중적으로 알려가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식물 집사용 홈케어 스프레이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기술 개발과 신제품 연구를 위해 타 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제품 연구 개발을 예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paid close attention to the opinions of farms as part of an effort to develop premium products. And it has continuously sought sales expansion in overseas market.
3: 저희 진설초에는 황칠 제품의 효능과 효과를 증명해 나가면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농업 및 축산 분야 연구 과제와 제품 개발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능성 농산물의 재배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식탁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 진설초회 aims to suggest sustainable solutions for the future agricultural sector. And we hope it can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in the global market.

0: Abalone is widely known as the wild ginseng of the sea due to its high nutritional values. During Joseon Dynasty, it was sent as a tribute to the king. Cheongsan Pada has produced healthy food with premium abalones that are grown in the clean sea of Wando. The company has thoroughly managed the entire process and suggested a new paradigm for the related industries. We look into Cheongsan Pada, which has strived hard to promote the excellence of Wando abalones to the global consumers. Cheongsan Pada is located in Wandogun County, Jeonnam 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Wandogun County is made up of 265 large and small islands. It is Korea's largest abalone-producing region, accounting for roughly 80% of the country's total abalone output. In the abalone industry, the company has obtained the ASC certification for the first time in Asia, and it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field.
1: 저희 청산바다는 1995년 청산도에서 전복 양식을 시작해서 2007년 국내 최초로 어업인들이 직접 주주로 참여하여 만든 회사입니다.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20년 이상 노하우로 완도의 대표 특산품인 전복을 한국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전복 가공 사업에 전진해 왔습니다.
0: The company has used fresh abalones grown in the clean sea of Wando, and it has provided high quality abalone products to consumers. From freshly picked live abalones to steamed abalones with a chewy texture, as well as sliced abalones with improved convenience. The company has produced different types of abalones that can be used for various purposes.
2: 저희 청산바다의 제품은 인터컨티넨탈 호텔, 신라 호텔, 그랜드 하얏트, 파라다이스, 메리어트, 콜레드 등 글로벌 호텔 체인에 매일 납품하고 있으며 호텔의 셰프와 구매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산지를 찾고 저희 양식장과 공장을 견학하며 함께 더 좋은 식재료의 생산에 관해 협의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2005년 일본의 첫 수출을 시작했고 2018년에는 국내 최초로 베트남 시장에도 진출하였습니다.
0: Thorough hygiene control is the most significant stage when processing premium abalones. The firm has implemented the seafood traceability system for the first time in the abalone industry. Also, it has achieved HACCP certification to maintain a sustainable business. By minimizing the variables in temperature and time during the core production stages, the company has made a lot of effort to keep the original texture and flavor of abalones.
2: 저희 청산바다의 대표 제품인 식자재용 순살 냉동 전복은 어장에서 출하된 즉시 연속식 자숙기와 자동 세척을 통해서 전복 특유의 식감과 향을 살려 최단 시간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삶거나 찌는 공정과 냉각 세척 공정을 컨베이어로 연결해서 시간당 생산량을 과거 6.25kg에서 58.43kg으로 늘렸습니다.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해 직접 손질하시는 것보다 맛과 품질 가격에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0: It was difficult to cope with the growing demand only with the current manual process. Therefore, the firm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ring about innovative changes. By managing the production data in real time, the company has improved the work efficiency and the product quality at the same time.
3: 저희 청산바다의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공장 시스템 도입은 동종 업계에서도 벤치마킹 사례가 없는 최초의 시도입니다. 삼선형 스마트 공장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MES, 팝, 스마트 HACCP 도입은 물론 고도화 사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간당 생산량이 약 830% 개선되었고 완제품 불량률은 45.4%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숫자로 보이는 효과 외에도 직원들이 태블릿과 팝 시스템 같은 디지털 도구에 익숙해지고 각자 업무에 AI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0: Red tides and high water temperatures due to climate change have posed a... 청산바다 has cooperated with th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for lonies that are highly resistant.
2: 변화는 우리 일상이 되었고 양식 환경도 한계의 다수 변화에 맞춰 지금 저희가 찾는 종자 하나가 변화된 우리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자라는 강한 전복을 만들어내는 것 지키고 우리 어민의 삶을 지킵니다.
0: Pada has sought sales expansion, including Vietnam and Europe. What is more, by developing a variety of new abalone.
1: 올해 미국 식자재 대량 수출합니다. 현재 주력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손질된 전복 상품으로 어업인 소득을 향상시켜 한국 수산업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세계를
0: 산파다 has delivered the premium taste of Wando abalones to the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earn more ground in yeah.

0: 과연 이 문경에서는 네. 어떤 방식으로 이게 놀고 먹을 수 있는지 좀
1: 원래부터 놀고 먹기 위한 도시예요. 과거 보러 다니는 길이에요. 당신이 급제하였소. 아싸 놀자.
0: 오! 오! 와!
2: 오케이. 야, 잘하시네.
3: 어우, 예. 어우, 뜨거워.
2: 한 번 더, 이렇게.

0: 일단 소장님 네. 기다렸잖아요.
1: 진짜 반가워요. 진짜.
2: 아, 진짜요.
0: 제가 소장님을 기다린 이유가 네. 바로 놀고 먹기에 진수 아니십니까, 소장님? 아,
2: 진수라 할 것까지보다는 네. 그냥 놀고 먹기에 숙외.
1: 숙외.
2: 놀고 먹는 데는 나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0: 그러니까요.
2: 이런 쓸데없는 근자감이 좀 있어요.
0: 과연 이 문경에서는 네. 어떤 방식으로 이게 놀고 먹을 수 있는지 좀 비법 좀 알려주시죠.
2: 놀고 먹기가 굉장히 원래부터 놀고 먹기 위한 도시예요.
0: 여기가요?
2: 네. 문경의 이름 뜻 아세요?
0: 문경 이게 문자가 그 문문자 아닌가요?
2: 아니요. 보통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네. 들을 문자.
0: 들을 문.
2: 네. 경자는 네. 경사경. 경사스러운 소리를 듣는다. 이 이름이 왜 나왔냐면 네. 과거 보러 다니는 길이에요, 여기가.

0: 남대로의 아직 중요한 길목. 그래서 문경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나게 놀아주는. 왜냐하면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당신이 급제하였어. 과거 보고 돌아오다가 급제 발병을 한 거야. 네. 아싸 놀자. 예.
1: 그래서 이곳이.
0: 네. 와 이쪽 산 정에 올라오니까 막 사방팔방 360도 와. 파노라마로 풍경이
1: 약간 어라운드 뷰 같아요.
0: 그죠?
1: 다 보이니까.
0: 아, 게다가 굉장히 시원해요. 여기 단산 전망대 올라가면 네. 이 백두대간과 소백산 줄기가 만나는 이 풍경을 한눈에 360도로 감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트레킹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단산 전망대를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문경의 놀고 먹기 명소 중에 놀기의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놀고 먹기는 네. 피크닉이 여기 테이블.
1: 아 그렇죠. 테이블에 꼭 있어야 돼요 이거는.
0: 이게 왜 피크닉이냐면 네. 일단 테이블 피크닉. 네. 잘 안 나온다.
1: 아, 예, 안 나오네.
0: 잘 안 나온다.
1: 네, 잠깐만요. 네.
0: 야, 이거는 없다 치고. 네. 우리 꼭 테이블이 있어야 되나?
1: 무조건 있어야 돼요.
0: 아, 있어야 돼. 네,
1: 네. 이거 어떻게 넣으셨어요, 이거?
0: 자, 이거 빨리 피크닉. 자, 그다음에 이불 피크닉.
1: 빨리 피크.
0: 이불 피크닉. 네. 그다음에 나는 그 문경 시내가 보이는 와. 이쪽에다가 빨리 네. 피크닉. 야. 짠. 그리고 테이블로 네. 고정을
1: 시킬 수 있게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0: 테이블로 고정을 시키고 테이블로 고정을 시키고.
1: 좋다.
0: 이거 고정하는데 제일 좋은 게 사람이에요, 사람.
1: 사람.
0: 사람이 앉으면 돼.
1: 앉으면 돼요. 야.
0: 설마 이걸 날리겠어? 다 준비를 해 왔어요. 식기.
1: 오, 식기도 있어요.
0: 식기. 응. 네. 식기.
1: 야, 제대로 가져오셨다.
0: 이렇게. 네. 야, 이렇게. 짠!
1: 이게 뭐예요?
0: 우유가 있어요.
1: 이게 뭐예요?
0: 커피를, 시원한 커피를.
1: 오. 오.
0: 그 다음에, 문경의 특산물 아세요?
1: 일단 문경 오미자가 유명하고요. 그리고 거정석으로 먹인 약돌돼지, 약돌 하루.
0: 그건 알기 힘든데.
1: 아유, 와, 문경 몇 번 왔었습니다. 네. 네.
0: 그래서 문경 오미자 쫀득이.
1: 이야. 와, 쫀득이
0: 다섯 가지 맛이 난다는 네. 오미자.
1: 그렇죠.
0: 문경이 가장 유명하죠. 그 다음에 문경 사과가 그렇게
1: 맛있어요. 문경 진짜 사과. 맛있어요. 이거 딱 지금 여름 사과네. 네.
0: 여름 사과. 딱. 백설공주야 이걸 먹고. 아. 이거는 사과로 만든 간식이에요.
1: 사과로 만든 간식.
0: 네.
1: 애플 파이죠.
0: 애플 파이. 네. 문경 사과가 여기가 고산 그러니까 고원 지대에다가 그리고 이게 일교차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당도가 높아요.
1: 브릭스가 높은 거죠.
0: 네네.
1: 아, 아니 배워 한번 물어볼까 한번.
0: 배가.
1: 야. 아 소리가 그냥 애플 짠이라도 네. 한번 짠. 야. 와.
0: 오. 달죠.
1: 네. 오.
0: 어? 무슨 컴퓨터 회사 같지 않아요?
1: 어? 약간 저희랑 비슷하신데?
0: 이번 저희가 만든 디바이스는 이게 또 문경이 자랑하는 네. 애플 그 사과로 만든 네. 애플 파이.
1: 아이고 깻잎이네요.
0: 그래서 사과잼이 들어있어서
1: 커피에 딱이네요.
0: 오미자
1: 하나 드시죠.
0: 문경이 또 자랑하는
1: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경이 과거에 급제하면 소문낸다라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0: 네.
1: 그처럼 이렇게 급제하면 이거 알죠? 관
0: 그러니까
1: 네, 이렇게 자원 급제해가지고 이렇게
0: 근데 네. 나는 그렇게 하면

0: 아 근데 소장님, 네.
1: 여기 하늘을 또 무언가가 나타나요.
0: 여기 이곳 검어죠.
1: 나타나요. 패러글라이더들이 나타납니다.

0: 여기서.
1: 네. 낙하산.
2: 네. 아, 앞에 있네요.
0: 특히 오늘 같이 지금 바람. 네. 이 정도 불면 아주 안정적으로 되게 재미있게 탈 수가 있어요. 아, 아이, 저는 뭐 사실 네. 네. 껌이지 뭐 원래 스카이다이버예요. 사실 평소에 공중에 떠 있는 게 더 많았어요. 네.
2: 사진 이런 게 있어요?
0: 어우, 사진 내가 다 내가 네. 갖고 있지. 갖고 다녀요. 갖고 다녀. 지상에 발이 다 있으면 불안해 오히려.
2: 그러면 올라온 김에 네. 한번 같이 한번 뛰어보시죠.
0: 그러니까. 네. 아니 내가 먼저 딱 지도를 해줄 테니까 딱 뛰는 자세를 보고 네. 나중에 한번 봐봐요. 뒤에 내가 얼마 잘 뛰나.
2: 아 알겠습니다. 일단 선생님도 계시네. 안녕하세요. 네,
3: 안녕하세요.
2: 이야,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0: 아 이거 프로 냄새.
2: 안전하죠?
3: 네, 오늘 뭐
4: 예약이는 날씨는 아주 네, 네. 바람도 좋고
0: 좀 많이 지도해 주세요. 네, 저야 뭐 프로인데
2: 지도보다도 네. 타다가 무서워서 바지에 지도를 그릴 것 같아요.
5: 아주 좋기 때문에요. 네. 이동하실 때 크게 뭐 어려움은 없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달리세요 그러면 두 발이 튀면 돼요. 열심히 달려주셔야 속도가 붙으면서 이렇게 이륙이 되거든요.
2: 이상하게 카메라만 앞에 서면은 좀 뭔지 모를 용기가 좀 생깁니다. 그래도 오늘 멋있게 한번 또 창공을 하면서
6: 형 준비됐습니까?
2: 네, 준비됐습니다. 우석 소장님 제 뒤를 이어서 잘 따라오세요.
0: 아, 바로 따라갈 테니까 걱정 마시고 제가 봐드릴게요.
2: 네, 알겠습니다. 네.
6: 바로 가요?
2: 네. 아, 네. 네.
6: 어우!
2: 야.
5: 빨리 돼. 빨리.
6: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좋다.

0: 와, 오, 오, 오, 와. 저희 제가 보게 해주세요. 저 잘못하면 잡혀가요. 아,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와, 근데.
0: 네, 지금 한 마리의 새가 된 것 같습니다. 기분 너무 좋아요.
2: 아, 날씨도 좋고 파도도 좋죠?
0: 네네.
3: 나는 차를 타고 내려가야지.
0: 어, 소장님! 와! 와, 여기, 소장님, 여기. 아니, 잠깐만. 소장님 얼굴이 아닌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소장님, 어디 계세요?

0: 얼굴 아닌데요?
1: 땅에서 만나요. 나는 차로 앞질러 가야지.
0: 아니 뭐예요 진짜. 저만 내보내고 왜 소장님이 안 나오세요. 아 진짜 너무하시네. 아 근데 진짜 타셨으면 진짜 좋으셨을 텐데 진짜 멋있어요 여기.
1: 잘 누리고 오세요. 전 밑에서 레드 카펫 펴놓고 기다릴게요.
0: 아, 알겠습니다. 밑에서 만나요. 와 뒤를 이렇게 좀 더 앉으니까 약간 그 비행기를 타면 1등석 탄 기분이네요. 우 좋다. 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자 이거 타니까 노래가 한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우와 우와 우. 오, 오, 우와. 오, 오, 우와. 우와. 야, 착륙합니다. 착륙. 우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우와. 오.

0: 배신자도 이런 배신자가 없네 정말. 아 뭐 뒤따라 오신다더니 뭐 내려오지도 않고. 아 위에 보니까 또 PD님이셔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야 아니 레드카페도 어디 갔어? 그나저나 레드카페. 아 배신자. 아 정말. 아 뭐예요 따라오신다면서.
1: 아, 그랬는데 내가 네. 볼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 좀 받는 사이에 네. 다른 PD님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양보한 거지 내가.
0: 거짓말하지 마세요.
1: 아니 아. 무슨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 내가.
0: 아니 무슨 뭐 뛰기 전에는 뭐 스카이다이빙하고 뭐하고 막 말씀하셨다가.
1: 땅에 있는 게 더 안 익숙한 사람이에요.
0: 아니 그나저나 네. 레드카페도 어디 갔어요?
1: 파란색밖에 없대. 그래서 네. 아, 자 어때요? 근데 재밌었죠?
0: 오늘은 바람도 좋고 네, 네. 딱 뛰면서 딱 뛰었는데 네. 와, 한 마리 새가 된 것처럼 정말
1: 그러니까
0: 창목을 딱 이렇게 날면서
1: 딱 보니까 네. 잘 나풀나풀 날아다니더라고.
0: 그러고 나서 딱 네. 밑을 내려보는데 네. 여기 지금 마을 있잖아요. 네. 마을부터 해서 저기 산까지 딱 보이면서 네. 마치 바람은 나인 거, 바람과 내가 시적이다. 약간 몰아일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1: 제가 안 딜라고 네. 한 건 아니고 제가 네. 안 타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안 타는 게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런 건 탄다니까 원래. 아. 네, 낙하산 잘 타요.
0: 한번 다시 한번 올라가실래요?
1: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갑시다.
0: 올라가야죠.

0: 우리가 쭉 걸어오다 보니까 네. 아 바로 앞에 선비의 상 딱 동상이 딱 있네요.
1: 그렇죠. 여기가 옛길이고
0: 네.
1: 선비들 사이에서 유생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했던 지름길 최단 코스 세제 옛길. 선비들이 과거 이제 부임을 위해서
0: 네.
1: 아니면 때론 과거를 보기 위해 이 길을 다 건넜습니다.
0: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앞에 뭔가 둥그런 모양이 이렇게 뻘 튀어나왔는데.
1: 예, 여기에 보면 이제 방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0: 아.
1: 선비들이 이곳을 다 넘어 다녔다는 거죠.
0: 오.
1: 지금 딱 보시면, 그런 선배들의 생활상을 이제 그린.
0: 아, 그러네요. 예. 여기 이제 뭐 호롱불에서 뭐 네. 공부하는 거? 과거 보러 한양에 걸어가는 길.
1: 그쵸.

0: 그다음에 저기 선비의 모습이 나오죠.
1: 뭐 여기 뭐 있어요. 문운에 바람 불면 보리 물결
0: 장관이고 보리 타자라는 무렵 그 자리에
1: 모를 신네. 배추는 눈 속에서 새잎이 파랗고 병아리는 섣달의 솜털이 노랗다네.
0: 예전에 어떤 정책적으로도 농업을 장려하면서 농사를 짓는 분은 천하의 대본이다, 근본이다라는 이제 그런 가르침을 이제 백성들한테 설파하고 가르쳐주고 하는 거죠.
1: 네.
0: 뒤쪽으로 다시 보시면 관직에서 이제 주요 정책이나 예를 들어 한글 반포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선비들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아. 율곡 이이 선생님께서
1: 5천 원의 주인공.
0: 네네. 아. 소중한 인재들 조정에 다 모였으니 그 누가 초야에서 늙으려드나. 보잘것없는 이 신아 곤궁한 백성으로 태어나서 낡은 책들을 골똘히 뒤적여 왔네. 선비들이 예전에 뭐 무능하고 뭐 책만 읽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1: 그럼요.
0: 그래서 제가 여기에 추천하는 놀고 먹기의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1: 어떤 곳이죠?
0: 선비들의 예전에 메고 다니는 괴나리 보찜.
1: 괴나리 보찜.
0: 예, 그거를 딱 열어보면 아 선비들은 어떻게 생활했구나 라는 게 늘 들어올 거 아니에요.
1: 거기에 약간 뭐 그
0: 여러 가지가 있겠죠.
1: 그러니까 그 술 담는
0: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1: 네.
0: 그래서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곳 바로 요 앞에 있습니다.
1: 있어요?
0: 옛길 중간에 있습니다.
1: 야 선비들의 정말 그 주머니를 털 수 있는.
0: 네네. 선비 여러분.
1: 네.
0: 불신 건물하겠습니다.
1: 가시죠.
0: 가시죠.
2: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글로벌 뮤지션 김승주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요. 네, 이렇게 카페트도 이렇게 이쁘게 깔아놓고, 네, 사방으로 이렇게 예쁜 이렇게 조명도 이렇게 해놓고, 예쁜 악기도 있고, 예, 예쁜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예. 안 하던지, 네, 텔레비 이게 텔레비 나가니까 또 한번 네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네요. 네, 여러분 오늘 I'm Live에 와주신 모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제가 I'm Live 오기 전에 되게 염려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귀로 이제 우리가 내는 소리들을 완전 디테일하게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미천 다 드러나겠군 막 이렇게 걱정했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또 너무 상징적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악을 듣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소중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 긴장 안 했어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한번 저희가 열심히 깎고 갈고 닦은 소리들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네, 이렇게 같이 한번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안성 바이러스를 소강 직전까지 여러분들 같이 즐겁게 감상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승주입니다. 네. 네. 이번에 들려드린 곡은 제 이번 종교 앨범에서 3번 드랙인 음악 실격이라는 곡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여러분도 좀 괜찮게 들으셨나요?
1: 네.
0: 네, 쏙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방송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다들 알고 계셨나요?
1: 네. 네,
0: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글로 같은데 그 배움이 좀 짧아가지고 그 영어도 뭐 다른 언어도 뭐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한국말로 혹시 한번 해봐도 괜찮을까요?
1: 네.
0: 네. 많은 네. 메리 메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김승준인데요. 제가 가사가 한글밖에 없어요. 다 좀 써볼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영어를 못하는데 뗀 거잖아요. 전 쓸 줄 모르는데 영어를. 그래가지고 그 한글로만 쓰고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이 아리랑 TV를 이렇게 들여다 보시고 아임 라이브도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은 제 음악을 그리고 좀 마음에 들고 하신다면은 한글을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좋게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영어 공부하긴 할게요. 근데 가사 쓰려면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은 한글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국인이라고 방심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글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글 공부 열심히 해서 뭐 멋진 글도 쓰고 혹은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글들을 자꾸 쓰고 자꾸 그걸 들여다보고 나를 계속 나 저 말고 여러분 자신을 계속 한번 사랑해 보세요. 설령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도 혹은 뭐 일기장에도 솔직하게 적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더라도 여러분도 그래 보세요. 저도 그럴게요. 그래서 다음 곡은 이겁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되게 재밌다. 여러분, 올해가 아임라이브 몇 주년인 줄 아세요? 10주년. 네, 내년이 10주년이래요. 여러분도 이렇게 자라날 때까지 무사히 잘 이렇게 네, 커왔잖아요. 밥도 잘 먹고 뭔가가 이렇게 지속된다는 거는 그대로 뭔가 어떤 생명력과 그 뭔가 이 싸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나고 계속 지속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지내면서 분명 뭐 저는 뭐 알 수 없지만은 뭐 아임 라이브도 뭐 싸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포기 못해. 우리는 사운드는 이렇게 해야 해. 뭐 우리는 뭐 조명은 이렇게 해야 해.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지속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아티스트들 많은 아티스트를 찾고 그리고 많은 관객분들이 찾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들이 되게 저에게도 싸움이 많은데 자꾸 싸움 붙이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많은 것들로부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더 앞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더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혹시 당신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면은 그건 잘못된 판단이고 완전 오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노래로. 그래서 다음 곡이 오진이라는 곡인데 예, 오진은 곡입니다. 웃기려고 한 건데 안 웃네. 그럼 오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곡입니다. 근데 앵콜이 있어가지고 그 혹시 앵콜을 외쳐주시면 앵콜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앵콜을 네 이렇게 비밀이에요 지금. 네. 혹시 이제 마지막 곡 하기 전에 저를 물론 저는 우리 동네 매화동 사랑하지만 우리 동네에서 저를 꺼내준 우리의 멤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베이스의 김재형. 형 저 뒤에도 계셔가지고 그 형 저 옆에도 계셔가지고 네 죄송해요 형 감사해요. 네 그리고 드럼의 김동우. 네 그리고 기타의 은준호. 기타의 박태우. 그리고 관객의 여러분. 아임 라이브에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서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기억이었어요. 기억이었어요? 기억이에요 지금도. 네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승주였고 저는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서 왔습니다.

90 속 음악 감상실 I'm Live 미완성 파일럿 소리 질러 예 yeah.

0: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 뷰티하고 거리가 좀 많이 멀긴 하지만
3: 형 먼다고 하면 안 되지.
2: 아, 가까워지려고.
3: 그쵸.
2: 네.
0: 근데 이천 씨는 과거에
3: 맞아요.
0: 그 프로그램 진행하신
3: 맞습니다.
0: 경험 있으시잖아요.
3: 있죠. 얘보다 많이 알죠, 제가.
2: 전 진짜 솔직히 말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3: 맞아요.
2: 저는 운동밖에 모르는데.
3: 그래서 오면서 네. 정영아, 그럼 너 이너뷰티에 대해서 좀 얘기해봐 했더니 그게 뭐야? 아니, 너 영양제 같은 거 다 이제 뷰티잖아요? 영양제 같은 거라도 좀 얘기해봐 했더니 나 모르는데?
2: 아니, 그걸 다 얘기하면 어떡해. 사실 저는 그냥 좋다면 사는 타입이라서 잘 모르는데 그래도 션이 형이 또 잘 아니까.
3: 저는 좀 많이 알죠.
2: 네.
3: 메이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메이크업 1차 세안제 이런 걸 굉장히 다 여러 종류를 써봤어요. 2차 세안제도 뭐가 있는지. 저 같은 경우 이제 약 알칼리성. 이제 아침에는 이제 약산성.
0: 오.
3: 아, 스컬.
0: 생각보다 많이 하시네.
3: 저는 이거보다 더 높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럼 그냥 잘할 것 같은데 저는.
0: 저희가 네. 두 분이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를 모르니까
2: 네.
0: 준비를 한 게 있거든요.
3: 오? 와, 근데 진짜 제대로 준비하신 거.
2: 잠깐만, 뭐가 말이.
3: 말하면 됩니까?
0: 네.
2: 오케이.
4: 라이션!
3: 안녕하세요, 오르노페이션
4: 와이엇입니다.
3: 와! 예!
4: 오늘 첫 촬영이죠?
3: 그렇습니다.
4: 아, 오늘 첫 촬영인데 또 이제 긴장이 되네요.
3: 긴장되세요?
4: 네, 긴장되죠. 저희가 맞아요. 또 이제 길거리 인터뷰를 또 곧 시작하게 될 건데 이제 저희가 사실 여기 온 이유가 뭐죠, 이준 씨?
3: 또 뷰티에 대해서 이거를 또 많이 전파시키려고 제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4: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K뷰티 이제 많은 분들에게 또 홍보를 하기 위해 또 한번 길거리 인터뷰를 가볼 건데 K뷰티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상태인지 한번 궁금하긴 해요.
3: 제작진분들께서
4: 네.
3: 저희 또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4: 네.
3: 오늘 또 주제를 선정해 주셨어요. 오늘 주제 뭔지 아세요?
4: 뭐죠?
3: 오늘 주제는 바로
4: 네.
3: 저희가 누굽니까?
4: 오늘 오프죠?
3: 그쵸, 오늘 오프가 뭐예요? 아, 좀 작게 말해.
4: 아, 예, 아, 이거 좀 물어보니까. 아, 좀 작게 말할까?
3: 오늘 오프가 아이돌이잖아요.
4: K-POP 아이돌이죠.
3: 그래서
4: 네.
3: 당당히 하자고.
4: 네.
3: 자, 오늘의 네. 주제 바로 아이돌 메이크업!
4: 아, 아이돌 메이크업.

0: 메이크업도 이제 특별한 부분들이 많죠.
1: 맞아요. 예.
0: 저는 잘 모르겠지만
1: 아니 네.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왜냐면 네. 우리는 네. 아이돌이잖아요.
0: 아이돌이죠.
1: 평소에 받는 메이크업들을 생각해보면 그게 아이돌 메이크업인 거예요.
0: 그렇죠.
1: 그리고 저희는 네. 사명감이 중요한데 우리는 네. 1순위가 K뷰티와 이런 의사소통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 사실 많은 사람들께서 그쵸? 어떻게 K뷰티를 생각하고 있고 또 K-POP 또 아이돌 팬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지금 네. K-POP의 성지잖아요, 홍대가.
0: 네, 홍대.
1: 이 K-뷰티를 사랑해주신 분들에게 다가가는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케이,
1: 렛츠고!
0: 렛츠고! 갑자기 사람이 없어졌어.
1: 제가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면서 네. 인터뷰를 하면 되잖아요.
0: 아, 그럼요. 아, 제가 보이면은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형이 인터뷰하세요.
1: 근데 너무 한적하긴 하네요.
0: 아니, 카메라 없을 땐 사람 많더니 카메라 있으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 뭐지?
1: Go, Wyatt!
0: 오케이. 도망치시는데? 달려가시는데? Excuse me?
1: Ladies and gentlemen!
0: Excuse me?
1: Can I?
0: 도망간다! 도망간다! 안 되겠다!
1: Excuse me!
0: 안 되겠다! 어? 저분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아 괜찮아요. 저희 안 잊혀요. 사람 안 잊혀요. 네. 괜찮습니다. 한국 분들이시죠?
2: 네.
0: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K-POP 아이돌에 관심 있으세요?
2: 네.
0: 좋아하죠. 좋아해요?
1: 좋아요?
0: 혹시 누구 좋아해요?
2: 저...
1: 엑소!
0: 엑소 선생님들!
1: 어떻게 되시죠?
2: 전 온앤오프요.
0: 아, 뭐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2: 알아봤어요.
0: 아, 진짜로요?
1: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K-POP 아이돌에서 메이크업을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것 중에? 뭐 아이라인이든 뭐
3: 하이라이터?
0: 쉐딩이든
3: 하이라이터?

0: 아, 왜요? 이유는 생각해 보신 적
1: 없어요? 이목구비가 떨어져
0: 있으니까. 아, 이유가. 아, 그게 중요하네.
1: 어, 저희 같이 쓰는 제품 하나 있는데.
2: 뭐죠?
0: 어, 여기 있다. 어, 이거 있다. 여기 있다. 어, 잠시만요. 아, 한 번만 잠깐 클로즈 좀 할게요. 우리 감독님들이 또 찍어놔요. 아, 그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해서 또 만나요.
3: 네. 네.
4: 어, 너무 수월한 거 아니야?
0: 어, 그러니까. 잠시만. 어, excuse me,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5: 스파니올, por favor.
0: 아, 스파니올아.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죄송하나요?
3: 조심하세요.
0: 조심하세요. 혹시
3: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6: 안 돼요.
0: 왜 안 돼요? 잠깐, 오토바이.
3: 오토바이!
0: 어, 구해드렸네.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3: 쉽지 않네.
0: 쉽지 않다. 인터뷰는 원래 쉽지 않아. 형, 저 보고. 포커스 바트.
3: 이건 진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K 아이돌 뷰티의 집약체가 있는 그런 장소 아닐까요?
0: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3: 좋습니다. 어, 나 근데 처음 와봐가지고 나도.
0: 아, 나, 근데 나도 처음이긴 해.
3: 알아보는 거?
0: 어?
3: 알아보는 거 아니야?
0: 우리 알아보는 거 아니냐고? 알아봤으면 좋겠다.
7: 어,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어, 처음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어, 감사합니다. 하이파이.
3: 와, 반갑습니다.
0: 규제예요?
3: 아, 반갑습니다.
0: 진짜로?
3: 아.
0: 어? 어머.
8: 3년.
0: 오! 3년. 우리 군대 있을 때 전역하고
3: 아이고 뭐 하신 거 섭외하신 거 아니죠?
0: 섭외하신 거 아니시죠?
3: 아 감사합니다.
0: 아 그러면 어 잠깐 여기에서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일단 저희를 어떻게 좋아하시게 된 거죠?
3: 노래 어떤 노래죠?
0: What song?
8: 저,
9: 아 너무 많네. 그래도 아마 Beautiful Beauty.
0: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오케이.
3: 휴지분이니까 네. 지금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저 온앤오프의 최애 컨셉이 뭐였습니까?
9: 저는 빡센 거 좋아해서.
3: 아
0: 빡센 거. 그럼 why?
3: 바이 마이 몬스터.
0: 아 봐봐 뭐 그쵸 나.
9: 안돼요.
0: 오케이. 아 지금 부터 하셨나요? 아 네 괜찮아요.
3: 편안하게. 안 보시. 아.
0: 아 근데 그러면은 저희 이제 퓨즈로서 저희의 메이크업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네. 스타일링이나
3: 이 메이크업은 아이돌 메이크업의 포인트다. 이게 없으면 좀 섭하다. 이런 메이크업이 있을까요?
9: 요즘은 어? 그래도 블러셔랑
8: 블러셔.
9: 하이라이터.
8: 하이라이터.
0: 오! 블러셔, 하이라이터. 아 다 동일하구나.
3: 지금 하이라이터가 네. 많이 나왔어요. 블러셔도 나왔고.
0: 오, 우리 많이 사용했나?
3: 했죠, 많이.
0: 어, 퓨즈분한테 물어볼게요.
3: 아니 많이 사용했어요, 와이어 씨.
0: 아 그래요? 나 몰라요.
3: 뭐 사용했어?
0: 아, 나 이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
3: 어, 그래서 예뻐진 거예요.
0: 아, 나 이뻤구나.
3: 그러면 혹시 하이라이터와 블러셔 제품 중에 K뷰티를 대표할 만한 제품 아. 알고 계신 거 있어요? 추천?
9: 저 좋아하는 거 있는데 그
3: 있어요?
9: 혹시 페리페라의
3: 알죠?
9: 아, 페리페라.
0: 오, 페리페라.
9: 네, 그 집밖은요네.
0: 진짜
9: 예뻐요. 그
8: 컬러 이름인데.
0: 아, 그 페라페라 제품. 어, 그 혹시
3: 페리페라.
0: 아, 페라페라. 아, 페라페라
3: 가고.
0: 아, 페라페라가 아니라 페리페라. 아.
9: 요 제품인데.
0: 어?
9: 여기 시리즈 색깔이 다 예뻐요.
0: 아, 아 여기 색깔이 다 예쁘답니다.
3: 이거 정말 리얼입니다.
0: 네, 리얼이에요.
3: 페리페라 님들.
0: 네.
3: 자, 혹시 온앤오프 있는지 한번 볼까요?
0: 네. 눌러봐. 오!
3: 어, 있어요!
0: 오! 오, 형!
3: 우와.
0: 이런 것도 찍었었어, 형?
3: 자, 와이어 볼까요, 와이어 거?
0: 좋아요.
3: 보니까 블러셔.
0: 내가 블러셔를 많이 안 했어. 그건 확실해. 블러셔를 제가 잘 많이 안 해요.
3: 근데 또 청량 컨셉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은 또 이게 너무 세게 들어가면은 안 예쁠 수도 있어. 은은하게 들어가 있잖아 여기.
0: 아 이거 맞아. 이거 있어.
3: 블러셔 여기 있습니다.
0: 맞아.
3: 그 굉장히 다 전체적으로 볼이 빵빵한 느낌이 많네요.
0: 귀엽게 보이려고.
3: 그러니까요. 우리 거 띄워놓고 가.
0: 어 우리
3: 다 거. 우리 거 띄워놓고 가.
0: 오케이 우리 거 다 띄워놓고 간다.
3: 이 곳에서 저희가 또 배운 게 있잖아요.
0: 뭐죠?
3: 아이돌 메이크업에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온 게 하이라이터.
0: 하이라이터.
3: 블러셔.
0: 블러셔. 립.
3: 립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그걸 맞아요. 또 이제 정보를 가지고 또
0: 인터뷰하러
3: 갑시다.
0: 오케이.
3: 된 것 같아요. 했어.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POP 아이돌에 혹시 관심 있으세요?
10: 네.
0: 오 진짜로요?
10: 네.
0: 누구 좋아하세요?
3: 누구 좋아하세요?
2: 세븐틴.
0: 아, 세븐틴 선배님.
3: 저희도 좋아합니다.
0: 아, 저희도 엄청 좋아합니다. 저희는 또 온앤오프라는 그룹
2: 같은
0: 걸 하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와이어시고 이선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희도 또 많이 좋아해 주세요.
2: 네.
0: 아이돌 분들은 이거는 무조건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2: 저는 확실하게 있어요.
0: 어?
2: 애교살.
0: 애교살.
2: 아, 네, 애교살.
3: 뭔지 알아요. 그거 그 은색.
2: 아, 그거 말고.
3: 아니요?
2: 그 이제 그림자로 애교살을 만들어서.
0: 아.
2: 네.
0: 그 제품 혹시 알고 계신 제품 있어요?
2: 그 삐아.
3: 삐아.
2: 삐아.
3: 삐아.
2: 그 아이라이너 중에서 네. 14호.
3: 14호.
2: 아몬드 베이지.
3: 어, 살짝만 보여드릴까요?
0: 네.
3: 자, 일단은 삐아의, 아, 삐아. 삐아의 라스 오토 젤 아이라이너입니다. 색깔이 아몬드 베이지.
0: 와, 아몬드 네. 베이지. 와. 아몬드 베이지.
3: 가격도 저렴 괜찮네요. 네,
2: 아주,
0: 저렴하다.
2: 아주 좋아요.
0: 혹시 친구하고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2: 어, 아니요. 저 일하고 있었어요.
0: 어, 여기서 일하세요?
2: 네, 여기서 일하는데 사진만.
9: 사진
0: 한번. 아, 찍어도 돼요?
2: 어, 네, 네. 좋아요.
3: 진짜요?
2: 네, 네, 네.
3: 찍어 주시는 거예요?
2: 네, 정말.
0: 우와.
3: 오. 스컬.
0: 오, 필름 약간
2: 맞아요,
0: 그런 느낌.
2: 맞아요.
0: 오, 렛츠 고. 우와. 아, 연예인분들도 많이 오신 건가?
2: 네, 박보영 선배님.
0: 우와. 리정님도 계시다.
2: 이제 여기 신원 가운데 봐주시고.
3: 네. 그냥 좀 느낌 있게 무표정 이런 느낌으로 찍어야 되잖아.
0: 그렇지.
3: 가볍게.
2: 네. 네, 이제 두 분 얼굴을 아주 가깝게 붙여주셔야 돼요. 네.
3: 이런 느낌이죠?
2: 네.
3: 아니에요?
2: 하나, 둘, 셋. 네.
0: 와,
3: 기대하겠습니다.
2: 네, 역시 잘하신다.
0: 아유, 아니에요.
3: 뭐 이게 이거는 뽀샵 같은 거는 안 되죠?
0: 아, 뽀샵? 아, 오,
2: 잘
0: 오, 잘 나왔어. 오, 잘 나왔는데? 이거 잘 나왔다. 뭐야? 너무 괜찮아.
3: 스노우 아니에요?
2: 잘 나왔죠. 그러니까요. 네, 네.
0: 이거
3: 걸어주시면 안 돼요?
0: 걸어주세요.
2: 그래도 될까요?
0: 네,
3: 아, 걸어주세요.
2: 아, 저희가 영광인데.
3: 오. 네. 와, 이거 잘 나왔네.
0: 형이 더 잘 나왔는데? 야, 또 이거 오늘 하루 너무 행복한데? 추억도 만들고.
3: 그러니까.
0: 야, 일단 저희가 오늘
3: 뭐였죠?
0: 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또 제품들 또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3: 맞아요.
0: 일단 블러셔도 있었고.
3: 블러셔.
0: 그리고 애교살이라고 뭐였지?
3: 애교살은 신체 부위죠.
0: 아, 애교살 신체 부위죠. 어,
3: 근데 애교살을 좀 돋보이게 해주는 제품도 받았고.
0: 네, 그렇죠.
3: 등등 또 이렇게 많은 인터뷰를 해봤지만
0: 네.
3: 일동으로 추천해준 제품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또 그거를 그렇죠. 구매해보고
0: 네, 구매해보고
3: 평가도 해보는, 리뷰도 해보는 그런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3: 자, 가시죠.
0: 가죠. Let's go!
3: 다사.
0: 다. 내 돈 아니겠지?
3: 이곳이 바로 K-뷰티의 성지!
0: Oblivion 한번 들어가 볼까요?
3: 와, 또 이제 제가 원래 올리브영을 정말
0: 네.
3: 많이 다니는데 오, 여기 딱 이게 다 있어요.
0: 이거 이제 많다.
3: 또 보면서
0: 어, 이거 간식인데?
3: 그러니까
0: 맛있겠다. 아, 형 우리 뭐 먹으러 온 거 아니야?
3: 어.
0: 내 편리성이 있다. 그러니까
3: 다 있어, 여기. 진짜 여기 오면은 그래서 해외분들이 진짜 많이 해외 놀러 오신 분들이 와서 잔뜩 사간다고 하더라고.
0: 그치, 그치. 그럼 일단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정보를 받았잖아.
3: 그쵸.
0: 그 정보를 통해서
3: 찾아봐야 돼.
0: 네, 찾아봐야
3: 기억하니?
0: 돼요.
3: 기억하니?
0: 아니, 형이 찾아야 돼.
3: 오케이. 따라와.
0: 난 아무것도 몰라.
3: 제일 먼저 틴트. 틴트존을 가보자고.
0: 틴트존?
3: 형, 틴트존 나도 근데 사실 왔지만 이런 여기는 처음 와봐. 색조 화장은. 자, 롬앤 제품이 굉장히 또 추천을 많이 받기 때문에 롬앤 제품 찾아보겠습니다.
0: 형이 또 올리브영 또.
3: 여기 있다.
0: 있어? 바로 찾았네?
3: 롬앤이에요, 여기.
0: 롬앤?
3: 그때 얘기했던 게
0: 뭐야? 베어 주시오.
3: 도토리긴 했어, 도토리긴 했는데
0: 도토리
9: 롬앤
0: 주시
9: 롬앤
0: 주시
3: IDD, 이토토리라고 합니다.
0: 네.
3: 처음이니까 형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이 도토리가 핫한가 봐요.
9: 네, 이거 인기가 많아요.
0: 아, 여기 밑에 있구나. 네. 이거 그냥 1번 손님들이 이거 열어서 가져가도 돼요?
3: 여기 보이잖아요, 스티프 올리. 감사합니다.
0: 사진 감사합니다. 또
3: 아까 추천 받았던 게 이거네.
0: 이거야?
3: 완전 이거잖아요.
9: 맞아요.
0: 이거예요?
9: 네.
0: 오. 새 제품 있을까요? 네. 없을 수도 있나 봐.
3: 있나요?
0: 제발. 오, 재고 없대. 있어요?
1: 네.
0: 아.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찾아주십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와. 와. 이렇게 두 개 일단 찾았습니다.
3: 이제 추천받았던 제품들을 네. 구매를 해서 제가 정말 리얼하게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케이. 예.
9: 정립하시나요? 형
0: 있지? 형 걸로 해.
3: 제 걸로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0: 와, 이거 진짜 해버리네.
9: 보내놓고 좋아해.
0: 어? 혹시 최애가 누구지 물어봐도 돼요?
3: 아, 감사합니다.
0: 나 갈게. 장난이에요. 아, 장난. 그래도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예. 네.
0: 저희 다음에 또 봬요.
9: 아, 네.
0: 다음에 또 올게요.
3: 알겠습니다. 건강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만수무강하세요.

0: 네, 저희가 또 이제 우리 길거리 인터뷰 통해서 올리브에 가서 실제로 사봤는데.
1: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0: 네.
1: 자, 로맨.
2: 로맨.
1: 로맨이었어요.
2: 로맨.
0: 로맨.
1: 이 제품은 진짜 인기가 많았습니다.
0: 아, 그래요?
1: 추천해준 이 이또토리.
0: 이또토리.
1: 가을빛에 익은 도토리 같은 레드 브릭이에요.
0: 아, 레드 브릭. 네.
1: 자, 열어보겠습니다. 네. 둥둥. 짜라란.
0: 짜라란.
1: 아, 이게 그러네.
0: 네.
1: 제가 일단 봤을 땐
0: 네.
1: 가을이잖아요.
0: 네.
1: 정열적인, 열정적인 색깔인 것 같습니다. 저 태어나서 이거 새틴트 처음 열어봐요.
0: 우와, 나도야.
1: 슈.
0: 슈.
1: 오. 오.
0: 그 냄새 맡을 이유. 오. 냄새 생긴 거 좋다. 뭐요? 상큼한 향이 나요.
1: 어, 과일 향.
0: 어.
1: 자, 이제 네. 발라볼게요. 오. 오. 딱 뭔가 확실히 그 좀 정열적인 좀 색에서 섹시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좀 가볍고 촉촉한 느낌이 나요.
1: 맞아요, 좀 촉촉해요. 제가 발랐을 네. 때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고 촉촉합니다.
0: 네.
1: 재형이는 좀 바를래? 아,
0: 발레,
1: 색이
0: 바, 없었어. 발랄래?
1: 어, 오케이. 색이 없어졌어.
0: 발라볼게. 형은 발라줘.
1: 이렇게 해서 확실히 색이 진하면서
0: 좀 흡수가 되는 느낌인가?
1: 어, 진하면서 뭔가 확실히 이미지를 살려주는 그런 색이 되네요.
0: 이게 사실 어때? 끈적임도 덜한 편인 것 같아요. 그치? 엄청 끈적이지도 않고 되게 편안하게 립밤 바른 기분이에요.
1: 사실 네. 틴트가 좀 끈적이면은 좀 불편합니다.
0: 맞아요. 약간 뭐, 이에도 약간 불편하잖아요.
1: 맞아요. 또 잘못하면 또 이에 묻어요.
0: 아,
1: 그게 창피한 또 일이 또 생기니까.
0: 맞긴 해.
1: 흡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0: 흡수가 잘 된다.
1: 확실히
0: 어.
1: 아까는 좀 입술이 없어가지고
0: 어.
1: 퇴근하고 싶어 보였거든?
0: 그게 무슨 소리야?
1: 어. 지금 굉장히 에너지 넘쳐 보입니다.
0: 아, 그쵸. 이게 입술의 차이점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볼 때 오, 이 제품 발라도 될 것 같습니다. 어, 남녀노소 발라도 될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0: 네, 부담 없어요.
1: 자,
0: 이제 우리 아이돌.
1: 아이돌.
0: 아이돌들이 정말 이거 빼놓을 수 없는 메이크업 중에 하나죠. 바로 블러셔.
1: 블러셔.
0: 블러셔 하면은 사실상 저기 뭐 청량감.
1: 그렇죠.
0: 뭐 아니면은 뭔가 큐트함.
1: 뭐 사실 아이돌 분들 중에
0: 네.
1: 이 블러셔를 안 해봤다? 전 아이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로?
0: 아, 그죠. 약간 그만큼의 또 거쳐야 되는 블러셔라는 느낌이죠.
1: 보통 네. 블러셔 같은 경우는 2년 차, 3년 차에
0: 네.
1: 많이 넣습니다.
0: 아, 그렇죠.
1: 그 단계가 있어요.
0: 네. 사실 데뷔 때도 많이 했잖아요, 저희.
1: 제일 많이 했을 때가 이제 컴플리트 때.
0: 컴플리트, 맞아요.
1: 또
0: 맞아요.
1: 여름 속에도
0: 맞아요.
1: 그 자체가 굉장히 청량하고 여름을 대표하는 곡이 되고 싶었던 곡이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발그레한 블러셔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0: 맞아요. 그리고 이 추천, 이거 추천해 주신 분이 또 퓨즈예요.
1: 퓨즈잖아요. 또 어쩌면 네. 저희가 컴플리트한 그런 무대를 보고 블러셔 이걸 제품을 샀을 수도 있다.
0: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스트 제품으로.
1: 맞아요.
0: 웜, 쿨.
1: 아, 웜이랑 쿨.
0: 네, 웜이랑 쿨.
1: 네,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0: 네.
1: 색이고
0: 네.
1: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정말 품귀현상이 일어났던
0: 네.
1: 너무 대란이어서 구매하기 어려웠는데 또 이렇게 구매해왔습니다.
0: 네. 아. 오.
1: 오.
0: 오. 근데 여기에 또 적혀있는 게 It's okay.

0: Already shy.
1: 넌 항상 밝다.
2: 그렇죠. 넌
0: 이미 밝다.
2: 아이덴티티죠. 자, 근데 나는 이 가루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1: 뭐예요?
2: 가루 날림이 좀 적어야 돼요. 할 때 막 눈에 안 들어가고 이러면 좀 불쾌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2: 자, 볼게요. 적당히.
1: 적당하다.
2: 오, 좋습니다.
1: 적당해요.
2: 자, 이제.
1: 오, 그러네. 빛이 난다고 해야 되나?
2: 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1: 네.
2: 짜란.
1: 어머.
2: 해변가의 그 청량함이 떠오르긴.
1: 아, 약간 바닷속에서 은은하게 이제 여리한 느낌.
2: 그쵸.
1: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2: 그쵸, 그쵸. 좀 소년스럽고.
1: 네. 이게 솔직히 여성분들은 피치가 어울리고.
2: 그쵸.
1: 쿨톤은 이게 핑크가 어울린대요.
2: 맞아요.
1: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2: 둘 다.
1: 모두에게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2: 네. 얼굴 대볼까요?
1: 나 쿨톤이야.
2: 잘 어울리나요? 잘생겨 보이나요? 좋습니다.
1: 네, 좋아요.
2: 딱 색만 봐도 그 약간 그 느낌이 나요. 약간 좀 아이돌에게 청량한 느낌. 아, 우리 퓨즈 정말 아주 좋은 선택. 네. 칭찬합니다, 퓨즈.
1: 고마워요. 이제 다음 제품을 또 들어가 봐야 되겠죠?
2: 네.
1: 또 아이돌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2: 가창력이 중요하겠죠?
1: 당연합니다.
2: 그렇죠.
1: 근데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게 또 뭘까요?
2: 아, 메이크업?
1: 네.
2: 저 같은 좀 무쌍은
1: 네.
2: 또 저는 애교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애교살 저도 하거든요. 네. 이게 한 게 아닌 거랑 엄청 인상이 달라요.
1: 와,
2: 그래서 저는 애교살도 굉장히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죠. Last Auto Gel Eyeliner Bia.
2: Bia.
1: Bia, Bia. 또 애교살이 많으면 동안이래요.
2: 맞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 네. 부쩍 하고 있답니다.
1: 형 원래 동안이긴 해.
2: 그 타이틀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1: 나는 뺏길 일이 없긴 해.
2: 그러긴 해.
1: 뭐야? 아무튼
2: 컬러가 네. 이제 베이지에 약간 네. 좀 브라운이 살짝 섞인
1: 네.
2: 그럼 좀 자연스럽고 과하지 않은 그런 색깔인 것 같습니다.
1: 네.
2: 자, 이제 제가 이제 네. 그려볼 거예요. 발색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1: 네. 이걸로 사인하면 안 된다. 오.
2: 이게 맞나? 짜잔!
1: 눈에 자연스럽게 깊이가 또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색감이.
2: 그렇죠, 그렇죠. 약간 내가 봐도
1: 네.
2: 제가 슥슥슥 했을 때 이게 젤 타입이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진짜 됐어요. 그리고 또 저는 중요한 게 그겁니다.
1: 뭐예요?
2: 아이돌들은 땀이 많이 나요.
1: 맞아요, 춤추고 그러니까.
2: 네. 네. 퍼포먼스 하다 보면은 땀이 나서 막 이게 다 지워져요, 금방. 그래서 이 지속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제가 극한의 상황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오! 그냥 안 번져요.
2: 눈을 이렇게 비비면 화장을 지우겠다는 소리잖아요. 네. 이 정도는 일상생활에 이렇게 데미지를 줄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1: 네.
2: 자, 그럼 제가 사례 해가지고 한번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2: 자, 이게 애교살이라고 생각해가지고
1: 네. 이제 춤 엄청 췄다.
2: 춤 췄다.
1: 어, 춤 췄다. 막 형 숨 쉬고 있어. 이거 숨.
2: 간다. 살짝만.
1: 응. 오! 오! 안 지워져.
2: 안 지워져.
1: 픽싱이 잘 되네.
2: 그니까요.
1: 와, 이게 그래서 아이돌의 메이크업이 진짜 중요하구나.
2: 아, 좀 지워지긴 했는데. 이것도 안 지워지면 문신이죠.
1: 맞아요.
2: 네, 타투기 때문에.
1: 맞긴 해요. 지금 엄청 세게 문질러서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안 지워진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2: 네.
1: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를 하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2: 베스트 아이템?
1: 네, 베스트 아이템 뭔가요?
2: 각자 하나씩 뽑아볼까요?
1: 그냥 뽑을까요?
2: 네. 하나, 둘, 셋 하면?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응, 나거동. 왠지 그럴 것 같더라니.
2: 아, 저.
1: 애교살? 삐아, 삐아.
2: 제가 이거 선택한 이유는 저는 진짜 애교살을 그려요.
1: 오.
2: 아, 너무 영어 비밀인가? 이 젤 아이라이너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이돌 메이크업에 굉장히 이 분위기를 살려주는
1: 역할을
2: 네, 원픽이라고 생각합니다.
1: 저의 원픽은 틴트인데 사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많이 지워지거든요. 그럼 생기가 없어 보여요.
2: 그죠, 그죠.
1: 그래가지고 틴트가 좀 더 저는 베스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2: 근데 저도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너무 좋아요.
2: 자, 그러면 이렇게 베스트 아이템도 뽑아봤으니까 저희가 또 해야 될게 있습니다.
1: 뭐예요?
2: 바로 메이크업북!

0: 자 이제 메이크업 다이어리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원픽을 꾸며주시면 돼요.
1: 내가 이런 거 또 잘 만들거든.
0: 진짜로?
1: 그럼 막상 만들면 나 잘 만들어.
0: 전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1: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하죠.
0: 한 주평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 형 벌써 끝이야?
0: 어, 심플이어야 돼. 짜잔! 놀랐죠? 잘해서. 아이돌의 애교를 책임져줄 잇도토리.
2: 이게 잇도토리가 아닌데.
0: 아, 맞네.
1: 내가 잇도토리야. 아,
0: 분량 안 나올 거 제가 한번 써요, 노력. 아이돌의 애교를 책임져줄 아이템, 삐야. 스티커를 붙인 게 멋있긴 하다.
1: 그치?
0: 하하. 오, 아, 읽어주세요.
1: 입술에 색이 없어? 그럼 이걸 발라. 아이돌 필수 틴트.
0: 오.
1: 근데 뭔가 비어 보이긴 하는데 다음에 더 채워 보여야겠다.
3: 여러분들도 이거 사용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어떡하지? 어?

0: 안녕하세요. 아, 오늘 진짜 재밌겠다. 네.
1: 매근매근하다. 매근매근한.

0: It looks like a yolk. Tongue cancer. Oh, yes. It feels like countryside, right? It was shigo, shigo. No, I thought it was yogi. Kind of like clamping. We're not going to go. We clamping, 안가요?
1: Clamping 아니고, 총칸스라고 촌에서
0: 아, 근데 나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I came with a very big bag.
1: 아마 생각하신 것보다 더 재밌을 거예요.
0: 아, 진짜요? Okay, so, okay, 바로 let's go. 와, 이거 피니님, 이게 그 마피가 뭐예요? 아, 파란색. 시아스 파란색 집 있어요? 나 파란색 제 좋은 색깔이에요. 와, 근데 여기 너무 so beautiful. 시골 초칸스 처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진짜 재밌겠다. 오. Yes! 네. 네, 여기에서 할머니 있어요? K-소녀. I love it. 카니소녀, K-소녀. 오케이. 할머니를 찾아서. 아, 실례지만, do you know 파란색 집?
2: 파란색 집?
0: Yes, 파란색 집. There is like a really nice 파란색. 여기. 와, he's so nice. 아, 반대쪽? 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와, 네, 네. Wow, look like K-drama table guy. 아, 내가 널 달아줄게. 너, 어, 나 결혼했어요. Sorry. 파란색 집, 파란색 집, 어디에요? 파란색 집, 파란색, 파란색. 어, 어, 사람 있어요. 오케이. 오, 안녕하세요.
2: 어떻게 오셨어요?
0: 초칸스 하고 네. 싶었어요. 아, 그것 때문에
2: 그랬어요. 잘 왔어요. 오셨어요.
0: 어, 질문이 있으세요.
2: 네네.
0: 혹시 그 파란색 그.
2: 아, 파란, 집. 파란 집. 이 안으로 쭉 들어가면 네. 나와요.
0: 오, 진짜.
2: 네네네.
0: 오.
2: 마을 한 가운데쯤 있을 거예요.
0: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2: 아, 한번 가보세요.
0: 네. 네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2: 네네. 안녕하세요.
0: 좋은 하루 보내세요.
2: 네.
0: 바이바이. 친절하다. 친절친절하다. 친절친절한. 오! PD! 찾았어요. Look! 이거는, 이건 아니요? Look like this, right? 파란색. I think 찾았어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저는 캐니 프랑스 사람이에요.
0: 나는 서영자.
1: Can I talk to you, 할머니?
0: 그럼 내가 여든 넷이야.
1: 와우!
2: 정말?
1: Four years.
0: 예.
1: 와, 너무 아름다워요. 혹시 여기 혼자 살아요?
0: 혼자 살아.
1: 근데 외롭다 아니에요?
0: 아니 괜찮아.
1: 외롭? 아 진짜요?
0: 우리 여기 동네는 점심만 먹으면 회관으로 가서 화투 쳐.
3: 화투? You know
1: 화투? I don't know 화투.
3: The little tiny.
1: 아 이거 드라마는 너무 봤어요. 이거 어떻게 how do you play that?
0: 똑같은 거 있으면 맞춰오는 거야.
1: 아.
3: 자. 그 카니님이 오늘 하루 할머니 손녀가 되겠다고 하는데 받아주실 건가요?
0: 그럼 받아줘야지. 그럼 없고 반대로.
3: Of course, you're gonna be the 손녀 of the name.
0: 따라 입어요.
1: 아, 네.
0: 이거 입으라고.
1: 네, 짜잔, 네. 맞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3: 방에 들어가시죠.
1: 아, 네. 와우. Wow. This is the, wow. What a nice room. 어때요?
0: 이뻐요? 아유, 이쁜데?
1: 괜찮아요?
0: 네, 이뻐. 바지가 이뻐.
1: 네, 나 준비했습니다. 오늘 뭐예요?
0: 오늘 저 아파트에 일하러 가야 돼.
1: 우리 아파트 가요?
0: 바로 진짜?
1: 오! 오, 렛츠고!
0: 빨리 나와!
1: 카니 쉬고! 카니 카니 카니 카니 카니 쉬고! 카니? 카니 아 카니 쉬고 카카카 카니 카니 카니

0: Akani Shiggle. Akani, Akani, let's go. Money. Where are you? How many boys say?
1: You go buy it.
0: Oh, here. Wow. What's that?
1: Here, na, here. Like.
0: This is sanctuary. What is it?
1: Petu.
0: Petu. Petu, what is it?
1: Petu.
2: Petu cabbage.
0: Ah, to kimchi. 이거 뭐예요, 할머니?
1: 상추.
0: 상추, my favorite.
1: 뽑지 말고 씨가 염으로 해봤지 이거 씨 들여물면 잘 안 나 심으면.
0: 어, 야 봐봐, 야 봐. 어, 어.
1: 괜찮아.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
0: 안 무서워요? 있어서. 나 진짜 무서워요.
1: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무서워서 못해.
0: 오, 역시 할머니, my 할머니.
1: 아휴, 몇십 년이 됐는데 내가 여기 온 지가 벌써 한 60, 70년은 됐다. 68년도에 왔구나.
0: 68년. 68. 나 아직 안 태어났어요. 와.
1: 그 나이가 그렇게 여든 지금 4시라니까.
0: 오, 24.
1: 84.
0: 아?
1: 84.
0: 84. 네.
1: 죽을 늙었잖아. 이제 다 됐잖아.
0: 아, 너 안 죽을 거예요. You are very very 건강해요.
1: 어, 그래?
0: 음료 그 마셔 싶어요. 네, 혹시 여기 마트 있으세요?
1: 마트 여기는 없고 저기 길 건너가면 큰 길 건너가면 그 가게 하나 있어.
0: 아, 근데 할머니 제가 나 돈 없어요.
1: 어?
0: 권연이니까 용돈 주세요.
1: 용돈?
0: 네.
1: 용돈은 지금 나한테 없는데 집에 들어가면 있어.
0: 어, 집에 들어가. 얼마나? 100만 원?
1: 아니, 100만 원은 안 돼.
0: 할머니 농담이에요?
1: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자고.
0: Yes, 용돈 100만 원. Yes.
1: 가자.
0: 네.
1: 가자, 가자.
0: 네.
1: 우리 이왕이면 정답게 가자.
0: 네. 오, 네, 감사합니다. 오.
2: 얼마예요?
1: 5만 원.
3: 오케이, 렛츠고.
0: 갔다 올게요.
4: 여기 마을 소개 간단히 어떤 마을이고 분위기 어떻고.
1: 우리 여기 본토백이들만 꼭 살았어요. 우리 동네가 참 좋아요. 여기가 워낙은 정자동이라고 처음에 나 시집 와서는 그랬거든. 그래서 천생연분이라고 이름을 다시 지은 거야 이게. 오래됐지만 부부들이 또 그냥 다 그렇게 그냥 잘 살고.
4: 오늘 저기 칸이 갑자기 이제 외국인 손녀가 생기셨잖아요.
1: 그렇지.
4: 기분이 좋아요.
1: 어, 기분 좋고 아주 마음이 그냥 십십하고 아주 그냥 무척 아니, 말도 그렇게 소소그렇게 잘하고. 그러니까 난 그런 사람이 좋지 내성적인 사람은 싫어.
0: 에이, 이거 받았어요. 아, 마트에서 올리브 있어요? 나 올리브 진짜 잘 먹어요. 아, 혹시 어떤 마트, 여기 어떤 마트 있어요?
5: 아, 마트가 쭉 가면
0: 네.
5: 조그만 길 건너 가면 조그만 마트가 하나 있어요.
0: 아, 마트 하나 있어요?
5: 네, 마트 오, 가서
6: 옥수수. 어허. 아직 안 연걸었어. 연걸었으면 다 줄 텐데.
0: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네. This is really nice. 진짜 그 따뜻하게 느낌 진짜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Yeah, so this is really nice. Okay, so I'm going to go to the mart. And then we're back here. 1, 2, 3. 아, 슈퍼. 젊은 슈퍼. 피디님 여기 슈퍼예요. 아, 아마도 올리브 없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부탄가스랑 아, 식용유 있으세요?
7: 식용유.
0: 어, like more? Okay, 이거 다 얼마예요?
8: 16,000원.
0: 16,000원. Okay, I have enough to 바나나 우유 있으세요?
8: 몇 개요?
0: 두 개. And 봉투 하나 더 주세요.
8: 25,500원.
0: 25,500원. Okay. Mission accomplished. 제가 할머니가 식용유 부탄가스 샀어요. And then Put it for me. 네, 혹시 maybe 할머니 she likes ramen 나? 할머니 다녀왔어요. 할머니 열어도 돼요? 어, 없어요? 할머니 할머니 열어줄게요. 어? 에? 할머니 소문이 없어요. 응? 아, 그 판 게. 열어볼게요. 할머니. 어? 할머니. 할머니. 에? 우리 어떡하지? 어? Maybe I should go back. 어, 이거 마트? Let me check. 어, 아마도.
1: 던져봐, 저거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던져봐 한번.
0: 네, 오케이.
1: 어. 올라라.
0: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우리 팀이에요?
1: 어, 할머니 팀이죠.
0: 맞아. 네. 앉으세요.
3: 굴.
0: 하나, 둘, 셋, 파이팅! 예!
3: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0: 네. 네.
1: 저거 저거 나냐? 골 났다.
0: 괜찮아요, 괜찮아요.
1: 내가 쳐?
8: 여기다.
0: 내가 해서.
1: 야, 너무 많이. 나기다. 낙이다,
0: 낙이다.
3: 오케이.
0: 하나님. 아니, 무슨 소리니? 편히 찾아라. 찾아라. 찾아라. 찾아라. 열어라. 짧게.
1: 오. 아이고, 잘하니까.
0: 오케이, 렛츠고. 할머니. 렛츠고. 할머니. 렛츠고. 네.
1: 고맙다.
5: 마을이 유명한 곳이 연잎이에요. 연잎밭. 연잎.
0: 연잎?
5: 응.
0: What is 연잎?
5: 가봤어요? 네.
0: 오.
5: 연잎밭 가봤어요? 안 가봤죠?
0: 안 가봤어요. 네. 여기 여기 있어요?
5: 네.
0: 연잎밭?
5: 응. 연잎밭도 있고 연잎꽃도 있고 연꽃도 있고.
0: 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5: 내가 안내해드릴 테니까.
0: 네.
5: 카니가 연도 따서.
0: 네.
5: 연잎도 연잎밭도 만들어 볼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볼까요?
0: 그러면 please. 부탁드립니다. 오, 해본 적이 없어요.
5: 아, 그래요?
0: 아, I no experience.
5: 연잎을 따서,
0: 네.
5: 직접 따서,
0: 네.
5: 연잎밥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0: 맛있어요?
5: 네, 네, 네.
0: Let's go.
5: 네, 갑시다.
0: Let's go.
5: 갑시다.
0: Yes. 네. 와, 너무 진짜 궁금해요.
5: 네, 꽃이 지금 피어서 너무 예뻐요. 밭이.
0: 오.
5: 저희가 연밭이에요.
0: 네,
5: 예쁘죠.
0: When do they usually bloom? Like what time?
5: 어. 7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지금이 한창일 때예요.
0: 아, so 이거는 네. 진짜 추운 타임이에요?
5: 네네.
0: 이거 너무 예뻐요.
5: 하얀 꽃은 백년이라고 하고 이게 빨간 것은 홍년이라고 그래요. 저 안쪽에
0: 네.
5: 그 예쁜 연잎을 따가지고 올 거예요.
0: 연? 오케이.
5: 네. 네. 연잎.
0: 우와.
5: 자, 천천히 따라오세요.
0: 네.
5: 네, 천천히.
0: 우와. 우와! 잘라도 네, 돼요?
5: 네,
0: 어디에요?
5: 네.
0: 어디부터?
5: 어, 이 부분까지 잘라도 돼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 네.
0: Yes! 네. My first 홍년! Oh, I feel like a really like a princess. 아하, 아하, 아하.
5: 연잎밥을 만들려면 네? 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연잎이 네. 필요해요. 이렇게 잡고
0: 네.
5: 이 밑에를, 최대한 밑에를 자르고
0: 네?
5: 그다음에 어. 이렇게 뒤집어서 한 번 더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0: 네!
5: 그러면 끝.
0: 오케이, 제가 할게요.
5: 네.
0: 오,
5: 내가
0: 오케이.
5: 이걸 들고 있을게요.
0: So, 여기?
5: 네, 네.
0: 오케이. 이거. 하나, 둘, 여기?
5: 네. 작게? 오케이.
0: 빠!
5: 뒤집어서.
0: 뒤집어서. 여기.
5: 원, 맞아,
0: 투, 쓰리. 열어라, 작게!
5: 오케이.
0: 예스.
5: 이거 쓰고. 또, 여기 이쪽 몇 개 더 따야 될 것 같아요.
0: 네. One. Ooh, I love this. Oh,
5: 네, okay.
0: 감사합니다.
5: 네, 네. Okay.
0: And then 마지막?
5: 네, 여기 이거 괜찮아.
0: 여기?
5: 어, okay.
0: Okay. Up. Okay. 괜찮아요?
5: 네.
0: Wow, I love it.
5: 몇 개 더 딸까요?
0: Oh yes. 나 지금 프로예요.

0: 잘했어요. 우리 마을 이름이 천생연분마을인데 천생연분마을은 연꽃이 많이 있고 아하.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라고 해서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서 천생연분마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사신 분들이 아하. 부부들이 오랫동안 화합하면서 아. 오랫동안 잘 살아요.
1: 어 진짜로? 아, 저 부분이 여기 살아면 네. 하피 커플 해요?
0: 네네네.
1: 오케이, 저 이거 제 우리 남편 여기 살게요.
0: 네.
1: 아 노국이 여기 살게요. 저 그러면 하피 커플 할게요.
0: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1: 아 진짜로?
0: 네네네.
1: 근데 너무 I like it because 너무 편해요. 안 시끄러워요. 그 서울에서 네. 너무 시끄러워요.
0: 네네.
1: 여기 너무 편해요.
0: 네네.
1: Yeah, very nice. 어. 정 네. 많이 있어요.
0: 네네.
1: 네.
0: 그리고 이 연잎이 네. 왜 좋냐 하면 네. 이게 노화 방지, 성인병에 예방하는데 연잎이 좋대요.
1: 아, 그것 때문에 피부가 네. 너무 좋다.
0: 네, 감사해요.
1: 그것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네. 먹었으면 네. 제가 네. 아 제가 농촌 노화, I will be 노화. 그래서 anti-aging.
0: 네.
1: I will 돌아가주 있어요, like go back to 20.
0: 네네네.
1: 진짜요?
0: 네네.
1: 오케이 오케이 많이
0: 네.
1: 많이 많이 많이. Let's
0: 네네.
1: go. 네. Let's go. More.
0: 그러면 칸이
1: 네.
0: 몇 개만 더 따고
1: 네.
0: 우리가 연밥을 만들러 가자고요.
1: 오, 너 여기.
0: 오케이.
1: 대표님 이거, 여기. 오케이.
0: 좀만 더 안으로 들어가서. 오, 이거 좋다.
1: 오케이. 이거 좋다.
0: 어.
1: 와우.
0: 자.
1: 예스. 와, 이거는 너무 아름다워요. 오, 이거
0: 네,
1: 제일
0: 좋아요. 네네. 수고했어요. 연잎밥 만들러 가죠.
1: 네.
0: 네.
1: 오.
0: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2: 이거. 매끈하다.
1: 오.
2: 뿅뿅하다. 뿅뿅하다. 뿅뿅.
1: 와. 이거부터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하.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하. 뿅뿅하다. 뿅뿅하. 뿅뿅하다. 뿅뿅하.
3: 울퉁불퉁하다?
1: 울퉁불퉁하다?
0: 울퉁불퉁하다?
1: 바이바이!
0: 카니!
1: 네!
0: 우리 아까 연잎 딴 거 가지고
1: 네.
0: 연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1: 어, 네네네네네!
0: 하나 갖고
4: 와, 이거 너무 커요. 와.
0: 네.
1: 야, 요 손이 네?
4: 밥을 하나 갖고
0: 밥을 하나씩
5: 맞춘다. 요렇게 요 고반 가운데쯤에다 놓고 네.
1: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하나
0: 네.
1: 근데 이거는? 연뿌리. 아, 연뿌리 하나?
0: 네. 네. 연뿌리.
1: 어.
0: 인삼.
1: 인삼. 아, 인삼이요? 인삼. 안녕하세요.
0: 인삼.
5: 요건 은행.
1: 은행.
5: 은행.
1: 제가 세 개 할게요.
0: 꼬박 넣었어요? 네네. 네. 네네. 잘했어요.
1: 넣었어요.
5: 그리고 네. 이렇게.
1: 이렇게 롤을 해야 돼요?
5: 잡고.
1: 오케이. 어허.
5: 네. 이렇게
1: 아, 참아야 돼요?
5: 어허. 그리고 이렇게 하고. 저거요.
0: 네.
5: 이렇게 잡고.
1: 어허.
5: 이렇게.
0: 이렇게.
1: 아, 오케이.
0: 이렇게.
1: 이렇게.
5: 들어. 이렇게 들어. 아니, 이렇게 들어.
1: 들어.
5: 그리고
1: 네?
5: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1: 어!
5: 이렇게 끼워.
1: 넣었니?
5: 손이라.
1: 넣었어?
0: 네.
5: 아유. 야, 재밌다, 재밌다.
0: 네, 그래서 이렇게.
1: 오케이.
0: 이렇게. 약간 눌러서.
5: 그래서.
0: 놓고.
1: 아, 네. 이렇게?
0: 네네.
1: 네. 오케이 제가
0: 하나 더 한번
1: 오케이 해봅시다. 하나 더 너무 하나, 재밌어요.
0: 네. 잘했어요.
1: 됐어, 예!
0: 카니
1: 와.
0: 우리가 연잎 만들었잖아요.
1: 네.
0: 짰는데
1: 네.
0: 속이 궁금하죠? 어떻게
1: 네.
0: 됐나? 한번 봐볼까요?
1: 네.
0: 봐보고
1: 네.
0: 한번 먹어봅시다.
1: 네네네.
0: 네네. 한번 열어보세요.
1: 이거는 크리스마스 기프트 거라.
0: 냄새 한번 맡아봐, 향 좀.
1: 네.
5: 연잎 냄새 나지 뭐.
1: 오, 진짜 연잎 냄새. 오. 연잎 아, 냄새 너무 좋아요.
0: 건강한 냄새. 김에다가 이렇게 해서.
1: 어, 진짜로?
0: 이렇게, 어, 김에다 이렇게 얹어서.
5: 김 싸서 먹으면 더 네네. 좋아.
1: 아, 이거 삼.
0: 네네.
1: 삼처럼.
0: 한번 먹어보세요.
1: 네. 네.
5: 나도 하나 먹어보고. 불만만에 한번 먹어보고
0: 맛있어.
1: 너무 맛있어.
5: 그 이거랑 여러 가지 들어간 거랑
0: 잘하네.
1: 쌈.
5: 잣도 들어가고 뭐
1: 한 개.
5: 배추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이거.
1: 너무
5: 맛있다니까 내가 막 기분이 좋네.
1: 지금은
5: 헌 사람이.
1: 지금 건강
6: 필링 있어요. 너무 건강 느낌 있어요 지금. 까먹! 할머니 덕분에 오늘 많이 배웠어요. 아이고. 시골이 아, 사실은 경력 많이 없어서요. 네. 아, 보통 게 사람들이 호캉스 or 홀리데이 그냥 호텔 이런 생각해 있어요. 근데 진짜 지금부터 I will come more here because it's very relaxing and healing. 네, 진짜로 할아버지, 할머니, 대표님 네. 덕분에요.
0: 네, 네, 네. 시골의 정, 따뜻한 마음. 네. 시골의 마음.
6: 시골의 정, 따뜻한 마음. 오케이. 네, 네, 네. I love it. 할머니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6: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0: 고맙습니다.
6: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5: 너무 감사합니다.
7: 아침에 할머니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1: 네, 네네네. 아침 할머니 처음에 견났어요.
7: 처음부터 편하셨어요?
1: 솔직히 아프리카에서 할머니랑 많이 놀고 싶어요. Like 놀고 했어요. I love to have fun with you know like you know grandmothers and also I have a lot of respect for like you know elders. So 너무 편했어요. And then also she's such a 너무 따뜻해 성격이 있어요.
7: 이 마을은 어떤 것 같아요?
1: 진짜 깜짝 놀랐어요. I thought that it would be 힘들어 for me. 근데 너무 편하고 너무 very 깨끗해요. And then also 많이 배웠어요 오늘. So I'm really really thinking about maybe investing in a country house. 돈 많이 벌면 I think I'll come here.
7: 홈캉스 또 할 생각 있으신가요?
1: Finish glamping. Finish the 5-star hotel. 그냥 홈캉스 너무 좋다. I really like it. 아리랑 TV, really thank you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진짜 그 opportunity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And I think 제가 외국인이니까, and I know that 아리랑 TV, a lot of 외국인 사람 많이, you know, 보고 있어요. And I think that's actually really good me as a 외국인 to explore those places. So for all the foreigners that come into Korea, that they can like explore something different than just like Seoul or like all the typical, you know, touristic place. So I think this was really amazing. And Arirang TV, really thank you so much. Call me. Let's do mukbang again. Let's explore other things. I like to work with you guys. Okay? Call me.
8: 아, 오늘 너무 재밌게 놀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할머니. 진짜로.
5: 나 역시 네. 우리 이 동네를 찾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응.
8: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꼭꼭 다시 올 거예요. 네,
5: 또 한 번 네. 와요.
8: 네, 네. 건강하세요.
5: 너무,
8: 나하.
5: 너무 저기, 정이 가네.
8: 네, 갈게요, 할머니.
1: 가요.
8: 바이바이. 사랑해요,
1: 와요.
9: The scenery of the Korean countryside was beautiful today. But more than anything, the people were incredibly warm and welcoming. Chonseng Yeonbun Village is not only a place known for its beautiful lotus flower, but also a place where you can meet wonderful people like Grandma Yeongja. If you ever get the chance, I hope you'll try a countryside getaway in Korea too.
1: Oh. 제가 배웠어요. 오빠야, 맛있냐?
10: 맛있다.
1: 맛있다.
11: 아, 제가 또 시라 페달,
1: 카니 페달. 아, 이따가. 오, 다 먹고 싶어요. 조금 really 이상한 맛, 근데 지금 괜찮아요. Oh, really? Oh my God, so for dance? Come, hey, come on, go, hey, come on, go, hey, and Arirang TV.

0: Stunning, right? Every time I bring you in very, very special and beautiful places. Hello, my friend. Buongiorno. Annyeonghaseyo.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our extraordinary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beautiful places, delicious food, and traditional liquor. Today, look at this magical place. We are in Munggyeong. Munggyeong is in Gyeongsangbuk-do region of Korea. And is especially famous for this. This is Munggyeong Seje. It's a historical mountain pass that served as a route to go to Seoul. So the people was passing through the mountain pass, and of course they wanted to rest a bit and have a very nice hearty meal. Maybe this is the reason why Munggyeong is very, very famous for its delicious food. So let's look for what Munggyeong will give us.
1: Oh, 좋다, 좋다.
0: 야, 진짜 신선해 보이네. Do you know what is it? This is albaechu. You might know baechu because of kimchi. That is the napa cabbage usually used for kimchi. But this is albaechu. Al in Korean language means roundish and small thing. And this is very, very sweet, very, very tender compared to baechu. So I will use this one and some other of these very beautiful looking vegetables. Good. And then moo, some color. Mm. 다른 맛있는 거 있을까? Mm.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2: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0: 아, 저는 문경 특산물 조금 알아보고 싶고 그리고 전통주도 알아보고 싶어요.
2: 아, 아
0: 여기 여기서 진짜.
2: 오케이.
0: 감사합니다. 네, 잘 빠세요.
2: 네,
0: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어? 오미자? 오, 이거 무조건 무조건. 사장님. 오, 안녕하세요.
3: 네,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지금 지나가다가
3: 네.
0: 오미자 봐서 너무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 알고 있어요. 문경 하면 오미자죠. 네, 진짜 유명해요. 문경에서 온 오미자. 그때 왜 특별해요?
3: 문경 오미자는 한 5도 이상이 나서 열매가 확실하게 나오고 한 5가지 이상이 맛이 납니다.
0: 그런 온도 차이가 때문에 그런 5가지 맛? 다 느껴질 수 있어요.
3: 네.
0: 근데 잠깐만요. 저는 외국 보는 제 친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미자 조금 알려줘야 돼요. 잠깐만요.
3: 네, 네, 네.
0: My friends, this is 오미자. I want to present it to you. It's one of my favorite berries, very famous in Korea, especially the one coming from 문경. If you eat it, you can feel 5 different tastes all at once. You feel sourness, you feel sweetness, bitterness, saltiness, and a little bit of spiciness also. So I just want to use it today and show you what magic can you do with this. 자, 오늘 저는 무조건 이런 코리안식 재료로 어떤 맛있는 요리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한국 돌아다니고 항상 그 지역에 정돈주 찾는 중이에요. 혹시 여기서도 그 정돈주 양조장 같은 거 있을 거예요?
3: 예, 오미자 술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0: 오미자로 만드는 술?
3: 예, 오미나라라고 거기에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나라.
0: 아, 오미나라 그 양조장 이름이죠. 아, 근데 혹시 문경에서 이 지역의 특산물 맛있는 거 있을 거예요?
3: 예, 예 약돌돼지라고 약돌 가루를 먹여서 판매하고 있어요.
0: 맛이 달라요?
3: 예, 맛이 차이가 많이 나요.
0: 아, 진짜로?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총 구매하고
3: 들기가기 좋도록 제가 여기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갖고 가시면 됩니다.
0: 여기 맞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얏돌 돼지 반응 가게죠.
4: 예, 예. 어,
0: 왜냐면 여기 다른 사장님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얏돌 돼지 묵용에서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4: 예.
0: 왜 이렇게 특별해요? 예, 예.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4: 예, 이 거정석 볼가루인데 여기 이제 문경에서 막 나오거든요.
5: 진짜 돌이에요?
4: 예, 돌 갈아서 사료에다가 이제 놓고 이제 돼지가 묵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질이 좀 탄력도 있고
0: 맛도 달라요?
4: 맛도 다르죠. 잡숴 보시면 육질이 쫀득쫀득해요.
0: 아, 쫀득쫀득. 예. 너무 진짜 신기하다. 여기서 문경에서 오미자로 만드는 술 양조장이 있다고 들었어요.
4: 아, 예.
0: 그래서 저는 이런 술이랑 잘 어울리는 요리 만들고 싶어서 혹시 얏돌 돼지로 어떤 요리 할 수 있을까요?
4: 스테이크도 되고 두루치기. 제육볶음.
0: 어, 볶음. 근데 스테이크 괜찮을 것 같아요.
4: 그럼 스테이크로 썰어드릴까? 도톰하게?
0: 1.5cm. 이 정도? 예스, 예스. 아, 저는 이런 특별한 특산물 한산 찾는 중이래요. 오늘 이걸로
4: 접속하시면, 예,
0: 맛있는 요리. 예. 이거랑 오미자. 감사합니다.
4: 예, 잘 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네.

0: 안녕하세요.
1: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잘 오셨습니다. 우미나라 양조장입니다. 저 밖에 있는 동굴들이 오미자입니다.
0: 오미자로 어떤 술 하시나요?
1: 짜잔. 오미자 와인이 발효되고 있습니다. 와. 이 와인을 끓여서 증류주도 만들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어떤 도수로 나와요?
1: 저희 증류주는 52도짜리 증류주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 증류 설비를 준비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0: I'm so lucky. We are so lucky that we can see how it's coming out. That's great. 그럼 저기 안에 이런 거 있어요?
1: 네, 이 맞아요. 안에 와인이 들어있고 네. 증기가 나와서 여기 찬 물과 만나서 아유 차가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번 맛보시겠어요? 자, 증류기에서
0: 와!
1: 여기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여기.
1: 저도 같이.
0: 진짜 귀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베리 향이 많이 나요. 상큼하고 산뜻하다. 자. 와우. 진짜 그런 오미자의 본연의 향을 진짜 잘 살렸어요. 너무 잘 살렸어요. 그러면 이거 똑같대요?
1: 여기 증류기에서 바로 나온 것이 신선한 증류 원액의 향을 담았다고 한다면은 저희 증류사들의 기술과 땀이 담겨 있는 건 이 숙성된 제품입니다.
0: 혹시 맛봐도 될까요?
1: 그럼요.
0: 자, 향부터. 둘 다 매력이 있는데 이거 훨씬 더 부드러워요. 맞죠?
1: 네.
0: 그 뒷맛이 이거 은은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단맛. 아, 그러면 여기 산뜻함이 있어요. 그리고 단맛도 들어가 있어서 이제 진짜 완성된 술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안 그래도 오늘 진짜 맛있는 잠복이었어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와. 자, 우선 우리 주인공 이거 총.
1: 아, 오미자 총이네요.
0: 오미자, 오미자 총이에요. 그리고 이건 몰랐어요.
1: 오,
0: 낙돌 돼지. 진짜 돌 못는 돼지 있는 줄 몰랐어요.
1: 오늘 가루로 만들어서 먹어요.
0: 네. 그리고 신선한 야채. 저는 이거 맛있는 이거 알배추 봐서 이것도 진짜 참을 수 없어서 이거 싸야 됐어요. 이걸로 물김치. 조금 오미자 담고 있는 물김치. 어떠세요?
1: 굉장히 시원하고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이런 맛있는 도도만 조각이 있어서 저는 고추장구이. 근데 특별하게 오미자청 넣고 특히 이런 술이랑 너무너무 진짜 종결인 것 같아요.
1: 오늘 집에 못 가시겠네요.
0: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참을 수 없어요. 요리할 수 있는 데 있을까요?
1: 그럼요. 같이 가시겠어요?
0: 네. 잠깐만요.
1: 제가 도와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필요하죠.
1: 네.
0: Here we go again, my friend. Look at this. Every time I'm so lucky that I can find these beautiful places to make delicious recipes. And so today with two delicious stars, I will do two recipes as usual. The first one is 고추장 오미자 마리네이티드 pork neck. And the second one, Omija water kimchi. So let's start with the marinade first. Inside here, we'll put our 1.5 spoons. Okay, it's very delicious, so no problem. We have the Omija, and now the second star, the gochujang. So now let's put the garlic. Let's say 1/2 spoon. Now, onion. So we are doing a nice paste here, as you see. And then another puree. This is a Korean pear. And this is for sweetness and ripe for the tannins inside that will make the meat very, very tender. And then gochugaru, 1 big spoon. And now we need the little bit of saltiness and the ganjang coming from ganjang. Ganjang is 1 big spoon.

0: 어머 어머 어머. 이제 고기는 짠맛도 있어요. 매운맛도 있어요. 살짝 쓴맛도 있어요. 왜냐면 살짝 이거 구워서 데워서 그런 뒷맛으로 쓴맛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잔 안에 단맛도 있고 그리고 살짝 신맛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미자의 맛 다섯 가지 입안에 다 다시 한번 이거 다 같이 합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겨요. 이제 우리 물김치 술이랑 잘 맞을지 제 생각에는 이제 완벽한 페어링이에요. 우리 지금 해외에서 보는 제 친구들이 여름에 바베큐 밖에서 이렇게 고추장 구이 만들고 곁들인 진짜 시원한 사이드 이걸로 완벽. Look, this is the way of enjoying water kimchi. Like it was a cold soup. Oh. 이제 궁금해요. 더 새로운 풍미가 될지 너무 궁금해요. 자,
1: 도전.
0: 자, 도전, 도전.
1: 도전. 입안에서 화이트 초콜릿 같은 맛도 나고.
0: 헐, 아 역시 전문가. 화이트 초콜릿까지. 어 잠깐만요. 저도 화이트 초콜릿 뒷맛을 느낄 수 있는지. 맞아요. 어 화이트 초콜릿.
1: 부드러운 크림 같은 느낌이 있고 그 안에 상쾌한 베리류의 새콤함이 있고.
0: 진짜 오미자 마법의 베리예요.
1: 요리가 뛰어나서 이런 맛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아, 노노노노노. 여기 술 덕분에. 술 덕분에 사실 요리 덕분에 술 덕분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술이랑 음식 페이링 조합 덕분에 이런 여러 가지 향 여러 가지 맛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입안에 팍팍팍팍 이렇게 떠지는 거. 오, 너무 좋아요.
2: My friends, oh, now I'm excited because I found a new 친구, a new friend. It was so nice. I really hope also in the other episode to find a very nice friend like him. And today, really, we have delicious food and delicious traditional liquor. Very, very nicely done. It's simple, but it's so tasty because just from two simple ingredients, you can make a culture, you can make a happiness together, and you can enjoy life like that. See you next time. Italian Malo. Ciao.
1: Ciao.
0: Arrivederci. Bye
1: Arrivederci. Bye bye.
0: 만나서 오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rt changes that have brought about innovation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Dr. M, which has produced premium water and beverages that can improve people's health. Also, we look into Jinsar Chohe, which has developed Korean Dendropanax extract and created additional values for the agricultural sector. And we explore Cheongsanbada, a provider of variety of premium abalone product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An average person drinks roughly 40 to 50,000 liters of water over their lifetime. Therefore, drinking good water can actually change people's daily life. With the aim of providing good water for people's health, Dr. M has developed functional drinks that consumers can enjoy conveniently. We explore Dr. M, a biohealth business which has strived hard to promote the value of health. Dr. M is located in Chuncheon,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is focused on the improved purity and high quality of the source water that is collected in Chuncheon District. By carrying out a lot of researches and studies, the firm has developed premium products that can prove the high value of water.
2: Dr. M은 춘천에서 만난 특별한 물에서 시작된 회사입니다. 20여 년 전 처음 이 물로 만든 제품을 선보였는데 제품의 고객분들이 물을 바꾸고 몸이 달라졌다며 물에 관해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이 질문들에 제대로 답하고 싶어서 물과 미네랄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연구하면서 물의 가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닥터앤물에 기능성 원료를 더해 소비자 건강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헬스케어 음료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developed and released the Dr. M series, which are premium beverages that can improve the health of consumers. The functional beverages are made with a mildly alkaline water, which is a type of natural underground water collected in Chuncheon. And the ingredients have obtained certification from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he essential minerals, including calcium, magnesium, and potassium, are contained in the beverages, so it provides a very smooth finish.
2: Dr. M N 시리즈는 Dr. M 미네랄 워터를 기본으로 각각의 건강 목적에 맞는 기능성 원료를 더한 제품 라인입니다. 첫 번째 제품인 Dr. M 당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나바잎 추출물을 더했고 두 번째 제품인 닥터 M 위에는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동덩굴 꽃봉오리 추출물을 더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기능성뿐 아니라 물이나 차처럼 일상에서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편안한 맛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닥터 M N 시리즈의 가장 큰 차별점은 좋은 물에 각각의 건강 목적에 맞는 기능성을 더해 일상적인 음용을 건강 관리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1: The Dr. M series are made only with the source water that is immersed in specific bedrock in Chuncheon,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y keeping the original minerals and thoroughly removing impurities, the firm has increased the safety level of the products. The empty bottles and bottle caps are washed and sterilized with low concentration ozonated water, so the beverages can be filled more hygienically.
3: 좋은 원소를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제품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위생과 품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닥터엠은 해석과 ISO 22000의 품질 인증 기준을 바탕으로 생산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미세 이물의 유입 가능성을 철저히 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제품 생산에 주력합니다. 청정 원소의 가치를 마지막 한 병까지 변함없이 안전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닥터엠이 타협하지 않는 품질의 기준입니다.
1: As part of an effort to keep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Dr. M has implemented a smart factory system. Under the organized work environment based on the 3JUNG 5S methodology, the firm has monitored the entire production stages in real time to make immediate responses. By applying the improved automation lines, the company has completed a uniform and stable production environment.
4: 삼성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작업 동선, 정돈 상태, 공정 관리 같은 현장의 가장 기본부터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축적한 제조 현장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앞서 이러한 작은 개선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만으로도 불량과 낭비를 줄이고 직원들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의 축적이야말로 스마트 공장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 A growing number of consumers have repurchased the company's products, and it has shown the high growth potential of the company's brand, Dr. M. What is more, as an official beverage sponsor of Suwon Samsung Blue Moons Football Club, the company has expanded its scope of business in the sports field.
5: 국내에서는 꾸준히 재구매해 주시는 고객분들이 늘어나면서 닥터앤만의 제품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3만 건 이상의 실구매 후기와 4.8 이상의 높은 평점을 기록하면서 소비자 신뢰를 꾸준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공식 후원 음료로 함께하고 있고요. 해외 바이어들과 상담할 때도 물 자체의 특징과 연구 결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By obtaining trust in the Korean market, Dr. M has cooperated with overseas buyers from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China, Australia, and Hong Kong. The entire world has shown an increase in interest in healthcare. Also, the firm is planning to further develop innovative items that can fulfill the needs of consumers.
2: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닥터앤 미네랄 워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능성 음료를 개발하여 헬스케어 음료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좋은 물과 건강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춘천의 관광 힐링 컨텐츠와 연결해 프랑스 에비앙처럼 대한민국 춘천 하면 가장 먼저 닥터엠이 떠오르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1: Dr. M has developed functional beverages that can contribute to improving people's health in daily life. And it is expected to gain ground in the global biohealth industry as a provider of premium beverages.

0: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built a healthy circulation system for the agricultural sector by developing natural materials. Jinsar Chohe has developed a variety of agricultural materials by using the Korean Dendropanax extract as a main ingredient. Based on the smart factory system, it has built cutting-edge production lines and sought further growth into a competitive business. We explore Jinsar Chohe, which has made utmost effort to build a healthy agricultural industry. Jinsar Chohe is located in a small rural town in Jang-eun-gun County, Jeonnam, 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The company has promoted studies on the potential of Korean Dendropanax,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a valuable natural resource. After carrying out researches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has developed advanced extraction technologies, and the firm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fields of agricultural materials and feed supplement.
1: 진설초에는 땅과 사람을 건강하게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제품을 개발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단순한 농자재를 넘어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탄소 저감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 제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selected and collected premium Korean Dendropanax from all parts of the country. And it has produced the extract by carrying out the decomposition process. The company has produced a variety of agricultural materials for different uses. Aside from the Korean Dendropanax extract, the products of the company contain a lot of active ingredients that can boost the growth of crops. Also, it can improve the quality of soil as well as strengthen pest resistance.
2: 저희 진설초의 대표 제품은 유기농업 자재인 황칠환과 뿌리토, 뿌리토 그래뉼이 있고 황칠아미노, 황칠고착제, 쓰리황 등이 있습니다. 당사의 주 원료인 황칠 추출물로 작물을 생육하는 과정에서 사포닌, 셀레늄, 바나듐 등 기능성 성분들이 검출됨으로써 기능성 친환경 제품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허받은 황칠 추출물과 기술력으로 인해 저희 농작물의 병해충 예방과 식물 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The selected Korean Dendropanax goes through the aging and extracting stages. And the firm has focused on minimizing the destruction of active ingredients. By precisely controlling the temperature and time,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materials can be maintained more effectively.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kept the improved quality by automat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3: 저희 진설초의 제품의 주 원료가 되는 황칠나무는 전체를 수확하는 것이 아닌 가지치기 등 부분 수확하여 파쇄하고 숙성을 거쳐 원료가 됩니다. 특히 이러한 천연 자원을 수집, 채집하거나 구매하여 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정확한 배합비입니다. 정확한 배합비가 있어야만 작물에 약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생산 공정에서 정확한 배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Jinsar Chohe has applied a smart factory system to the packing process. As a result, thanks to the automation process, the firm has tackled the shortage of manpower and resources.
2: 저희 진설초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반자동화 라인을 자동화 라인으로 교체함으로써 일감되어 인력을 다른 공정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조혁신 활동의 일환으로 공장 재고 로트 번호를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재고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해 전 공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잠재적 위험 요소 제거 및 예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0: Based on the collectively improved the effects of its product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field. Also, It has improved the unique Korean dendropanax extra items.
3: 진설초에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맞춰 제품 유효 성분의 혼합비를 조정, 연구하며 대중적이지 않은 유기농업 자재를 대중적으로 알려가고자 합니다.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기술 개발과 신제품 연구를 위해 타 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제품 연구 개발을 예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paid close attention to the opinions of farms as part of an effort to develop premium products. And it has continuously sought sales expansion in overseas market.
1: 저희 진설초에는 황칠 제품의 효능과 효과를 증명해 나가면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농업 및 축산 분야 연구 과제와 제품 개발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능성 농산물의 재배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식탁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0: 진설초회 aims to suggest sustainable solutions for the future agricultural sector. And we hope it can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in the global market.

0: Used fresh abalones grown in the clean sea of Wandor, and it has provided high quality abalone products to consumers. From freshly picked live abalones to steamed abalones with a chewy texture, as well as sliced abalones with improved convenience. The company has produced different types of abalones that can be used for various purposes.
1: 저희 청산바다이 제품은 인터컨티넨탈 호텔, 신라 호텔, 그랜드 하얏트, 파라다이스, 메리어트, 콜레드 등 글로벌 호텔 체인에 매일 납품하고 있으며 호텔의 셰프와 구매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산지를 찾고 저희 양식장과 공장을 견학하며 함께 더 좋은 식재료 생산에 관해 협의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2005년 일본의 첫 수출을 시작하는 국내 최초로 베트남 시장에도 진출하였습니다.
0: Thorough hygiene control is the most significant stage when processing premium abalones. The firm has implemented the seafood traceability system for the first time in the abalone industry. Also, it has achieved HACCP certification to maintain a sustainable business. By minimizing the variables in temperature and time during the core production stages, the company has made a lot of effort to keep the original texture and flavor of abalones.
1: 저희 청산바다의 대표 제품인 식자재용 순살 냉동 전복은 어장에서 출하된 즉시 연속식 자숙기와 자동 세척을 통해서 전복 특유의 식감과 향을 살려 최단 시간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삶거나 찌는 공정과 냉각 세척 공정을 컨베이어로 연결해서 시간당 생산량을 과거 6.25kg에서 58.43kg으로 늘렸습니다.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해 직접 손질하시는 것보다 맛과 품질 가격에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0: It was difficult to cope with the growing demand only with the current manual process. Therefore, the firm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ring about innovative changes. By managing the production data in real time, the company has improved the work efficiency and the product quality at the same time.
2: 저희 청산바다의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공장 시스템 도입은 동종업계에서도 벤치마킹 사례가 없는 최초의 시도입니다. 삼선형 스마트 공장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MES, 팝, 스마트 HACCP 도입은 물론 고도화 사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간당 생산량이 약 830% 개선되었고 완제품 불량률은 45.4%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숫자로 보이는 효과 외에도 직원들이 태블릿과 팝 시스템 같은 디지털 도구에 익숙해지고 각자 업무에 AI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0: Red tides and high water temperatures due to climate change have posed a serious threat to the fishing industry. Cheongsanbada has cooperated with th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to promote researches on abalones that are highly resistant to high water temperatures.
3: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는 우리 일상이 되었고 양식 환경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에 맞춰 지금 저희가 찾는 종자 하나가 앞으로 완도 전복 생태계를 좌우할 겁니다. 변화된 우리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자라는 강한 전복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완도 바다를 지키고 우리 어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다짐입니다.
0: Cheongsan Bada has sought sales expansion by entering overseas markets, including Vietnam and Europe. What is more, it is planning to broaden the scope of business in the global field by developing a variety of new abalone products.
4: 저희 청산바다는 올해 미국 식자재 유통기업에 순살 전복을 대량 수출합니다. 현재 주력 상품인 순살 가공품의 해외 수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사용하기 편리하고 맛있고 손질된 전복 상품

0: 등으로 전 세계에 시장을 개척하고 어민 소득을 향상시켜 한국 수산업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전복 기업이 되겠습니다.
1: 청산바다 has delivered the premium taste of Wando abalone's to the global consumers.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earn more ground in the global field in the near future.

0: 이거지. 이거야. 오. 근데 사실 뭔가 허전하잖아.
1: 아, 이거랑 같이 이렇게 올리면
0: 이런 식으로. 아, 안 먹을래 했는. 아, 나 오늘 언니, 오늘 내가 제일 많이 했던 말 뭔지 알아?
2: 나 안 먹을래 했는데. 근데 어르신 앞에서 안 먹을 수가 없잖아.
0: 안 먹을래 했는데. 그러니까.
1: 집밥도 덕분에 먹었잖아. 집밥 먹고 싶다.
0: 아, 진짜 너무 먹고 싶었거든? 왜냐면 평소에 내가 혼자 자니까 집밥을 안 먹어. 띠로리.
1: 슬프다.
0: 아니, 집에서 내가
2: 요리는 안 해, 잘?
0: 요리 안 하지. 혼자 사는데 그냥 이제 배달 시켜 먹는 거 좀 질렸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고구마, 계란 뭐 이런 거 진짜 간단하게. 그래서 나 오늘 진짜 너무 행복했어.
1: 여기 감동하고 또 눈물 날라 그랬어. 진짜.
0: 그러니까.
1: 언니 불편하지 않아? 같이.
0: 아니 근데 게? 언니 솔직히 모르는 사람들끼리 여행 잘 안 가잖아.
1: 그렇지.
0: 그래서 살짝 긴장했거든? 아, 이 언니랑 좀 맞을까?
1: 그래서 결혼
0: 걱정했는데 걱정했는데 너무 잘 맞아. 딱 좋아.
2: 나도 좋았어. 내 여행
0: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 언니 뭐가 제일 재밌었어 오늘?
1: 내 파트너. 아,
0: so sweet.
1: 손발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은데.

0: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진짜 그 시장 돌리는 게 돌려보는 게 좋았어.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게 많잖아요.
1: 맞아.
0: 사람도 많이 돌려보고.
1: 맞아 맞아.
0: 이게 약간 사람이 모여서 약간 심장이 뛰는 느낌이었어.
1: 사람 냄새 난다. 사람 냄새 난다. 왜 누나? 게리.
0: 아니야.
1: 언니 업데이트 좀 해야겠네.
0: 더 불러. 내가 더 불러봐. 더 불러봐.
1: 마이크 가사 까먹었어. 내일도 기대된다. 나면 이때 솔직히 너무 기대돼. 진짜 잘 놀아보자.
0: 기대해도 되지. 모르겠어. 약간 대충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플랜을 짜서 거기서 칭칭할 것 같은 그냥 그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1: 그 언니가 뭐래요? 그 언니가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뭔가 중간에 중간중간 좀 갑분사 요런 느낌 나지 않을까 라는 이상을 좀 재면서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또 그 언니가 재밌잖아요.

0: 작은 칼이 없어서 불편하구만요.
1: 우리 딸 야스민.
2: 네.
1: 됐어?
3: 우리 공주님.
1: 5분 뒤에?
3: 아니 언니 이 텐션 아침부터 나와.
1: 어?
3: 이 텐션 아침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0: 내가 하고 너가 섞으면 돼.
1: 아, 시키는 거야?
0: 응. 근데
1: 해준 거 아니었어?
0: 속았네 이거. 다 해주지.
1: 속았네.
0: 어, 속았어.
1: 또 내가
0: 이제는
1: 요리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 하는 거지. 거예요.
0: 야.
1: 안 하는 거예요.
0: 오케이. 어, 향도 괜찮네.
1: 복숭아 좀. 어때? 맛있어?
2: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 얘랑 다르고.
1: 오.
2: 얘도 다를 것 같아. 봐봐,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핑크.

0: 텐션 좋다.
1: 아, 나 춤 춘다고 했잖아. 그래서 더 보여주고 있는 거야. 띠리 띠리 띠. 우리 실업 안 샀네. 그럼 이거 쓰는 게 맞네. 세팅 안 돼 있어. 이거 금 이게 마지막이라고.
2: 이거 먼저 부리는 거 아니야?
1: 마지막.
2: 진짜?
1: 어, 아니면 이
2: Sorry.
1: 얘 식감이 이상해져.
2: 없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언니 도와주는 거구나.
1: 그리고 이게 그냥
2: 원신
1: 예쁘니까.
2: 오, 이것이 한국식 팬케이크야.
1: 먼저 안 열어줄 거야?
2: 열어드릴게. 아.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이 캠성이지.
1: 오, 해가 미쳤네.
2: 이거 선글라스 끼고 뭐가 되는 거 아닌가? 아니네.
1: 어, 선글라스, 아침에 선글라스? 괜찮네.
2: 깎고

0: 했잖아.
1: 한국이라 3국자로.
0: 아, 좋네. 이곳이 여행 김정이야.
1: 그치.
0: 좋다. 기대되는? 아, 이 언니한테 기대도 되구나, 이런 느낌.

0: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1: 어제 우리 그 어디야? 어디 가기로 했잖아. 우리
2: 한국 바다는 그거잖아. 갯벌 그거 있잖아.
0: 나 이쪽은 맞아.
2: 진짜 지저분해. 막 놀고 막 몸 만지고 뭐 이게 하고 싶어. 낙지 얘기도 네, 하셨잖아.
0: 그럼 거기 할머니. 그 머리에 묻으면 괜찮아?
2: 아, 그건 좀 그래. 그건 좀 그래.
1: 든든하게 먹어야겠네. 이 나랑 이.
0: 도와주고 있어.
1: 이따가 낙지 잡다가 이렇게 짜파지지 말고. 어? 완전 좋아.
3: 든든하게 먹고 어?
0: 가면 되니까.
1: 오케이. 좋아.

0: 야, 이런 공원도 있었어? 대박.
1: 되게 다양하고 이게 풀도 있고 그런 게 뭔가 한국 같지도 않고 해외 같지도 않고
0: 숲 같아, 숲. 어, 뭐야?
1: 이게 크리스마스 그거 아니야? 그럴 것 같아. 그 크리스마스 나무 있잖아. 그림.
0: 장식할 때 맞네. 네. 오. 우와.
1: 또 너무 되게 이쁘다.
0: 배롱나무.
1: 외로운 나무?
0: 배롱나무.
1: 난 왜 외로운 나무로 들렸지? 분재가 뭔지 알지?
0: 뭐?
1: 반자이. 분재.
0: 분재? 몰라.
1: 이제 배웠네.
0: 해송.
1: 여기가 반자이 가든.
0: 아하.
1: 분재 가든.
0: 아하.
1: 그래서 여러 나무로 만든 분재.
0: 아하. 향 나무.
1: 여기는 해성나무로 만든 분재.
0: 우와, 나무 이름 예쁘다. 해송이래, 해송.
1: 해송. 홍나무니까.
0: 우와, 신기하게 생겼네. 우와, 뾰족해.
1: 어우, 등에서 계속 뚝뚝 떨어져.
0: 잘했어.
2: 와, 소원 빌자.
0: 소원은 빌고 가야지.
1: 소원은.
0: 아, 나 진짜 소원 좀 많긴 해. 기다려봐.

전화에 자기가 빌었던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루어지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쉽지만.

0: 났어.
1: 대박!
2: 기다려봐.
1: 우와, 그림 같아. 이야, 대박인데? 언니, 이거 이지도 모르지?
2: 몰래바냐 라고 해봐. 몰래바냐.
0: 오이,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1: 오이 같이 있을 때 그럴 일이 없겠지만 조용히 있으면 이게 리듬이 있어. 들어봐.
2: 드랍 더 비트 몰래 방아.

0: 이중 유흥이죠.
1: 이중 유흥이죠.
2: 저 위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신문대 보고 따라서 심어갖고 60년 심기 시작했어요.
3: 그러면 얘는 뽑았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 바로 옆에 있어요? 아니면 이제, 깊게 있는 거예요?
2: 여기가 9월달 돼야 이게가 이제 열매가 열리거든요. 여기 땅콩이 지금 성장기에 있어요.
0: 우와.
2: 생육기예요.
0: 네.
2: 그래서 특별히 그 체험하실 걸 얹고.
3: 사장님, 저희가 네. 체험을 하면 네. 그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거 주신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 당연하죠.
3: 근데 뭐 도와드리는데 그런 건 저희 못 먹는 건가요?
2: 작년에 제가 농사 지어놓은 거가 있어요. 그걸로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0: 요리요?
2: 네.
0: 우와! 뭐예요?
2: 땅콩 갈비국수.
3: 근데 사장님, 저희가 사실 도와주고 뭔가를 먹는 거를 얻을 생각이었는데 그냥 먹기가 좀 그런 게 도와드릴 게 없나?
0: 아니 도와드려야 얻어 먹는다는 말이 좀 그렇고 공짜가 공짜야
2: 어떻게 그러면 제가요 그 바닷가에 마을에 살거든요.
0: 네네네.
3: 네.
2: 그래, 거기서 투망도 하고
0: 불안하네요.
2: 투망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투망하는 거
0: 예예.
2: 그 체험하시면서 좀 도와주세요.
0: 언제든지요.
2: 그걸로
0: 비필
2: 합시다.
0: 아, 좋아요.
3: 네.
0: 저희가 지역이 좋기 때문에
3: 열심히 해봐.
0: 언제든지.
3: 나 처음 가봐. 우와!

0: 이 맛대기가 유성한테 필요해요.
1: 에? 이걸 하라고요? 아 잠시만요. 아 잠깐 나 무서워.
0: 뛰어요.
1: 나무세요.
2: 날라.
1: 아니 안 맞추지 말아요. 무시여 자야. 아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거 뭐야?
2: 아 여기는
1: 이거 안전한 거야?
2: 그냥 일단은 여기는 없고.
1: 왜요?
2: 빨리.
1: 아 진짜 서러워 죽겠네.
2: 그러니까 너가 느려서 그래.
1: 사장님 이렇게. 야.
0: 네 빨리 와요.
1: 왜요?
2: 빨리. 여기
1: 언니 왜 이렇게 야무져?
2: 여기는 조심하는 게 맞아. 오른쪽 가지 마. 왼쪽.
1: 숨이 차.
0: 제가 보물을 던져드릴게요. 보물.
1: 보물 찾는 거네 진짜로? 보석이 나와요 그럼?
2: 올려와.
1: 아 보석이 나온다고요?
0: 바다에 보석이 나와요.
1: 사장님 저 진주 좀 부탁드려요. 진주.
2: 진짜 보물 찾는다고?
1: 막 진주 나야 뭐 이런
2: 거. 아 곱게!
1: 뭐 이런 거.
2: 아 곱게!
1: 곱게가 있어? 아!
2: 진주는요? 진주.
0: 이 바다 사람들 이게 진주예요?
2: 이게 진주예요 바다 사람한테?
0: 예.
1: 우와.
2: 오케이 옆에는 이게 유도하는 거였어요? 들어보죠.
0: 그러면 손으로 잡으면요 이게가 물어버려요.
2: 아. 얘 알이 있는 거예요?
0: 이 알이에요.
2: 그러면
1: 얘 임신한 거예요 그러면?
2: 다시 나서 애기 낳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에 얘는 간장 소스에다가 밥에다가 비벼 먹어야지.
0: 야 그때부터 안 잡아요.
2: 아 지금은 그래도 네. 괜찮은 철이에요?
1: 아 저 그만 볼래요.
2: 맛있는데 벌써
1: 그만 볼래요. 저 그만 볼래요.

0: 아, 진짜 현기증 난다.
1: 들어가.
2: 와.
3: 들어가요, 들어가.
1: 가요.
3: 네. 다 있어요? 몇 개 다 있어요?
0: 왜 또 어디 가시려고? 사장님이 이 정도면 체험 충분히 한 것 같거든요? 이거 갖고 딱 라면에다가 이렇게 끓여서 먹으면 제일 궁금해질 것 같아요.
1: 가자.
3: 이리 와.
1: 가져와요.
3: 빨리 와. 이거 그냥 걸면, 걸어가 오면 돼. 하나, 둘, 여기. 하나, 둘. 하나, 둘.
0: 저 옆에서 구경할게요. 보여요? 보이거든요?
3: 빨리 와.
4: 사장님 한 번도 안 봐주시네.
0: I can do it, girl. 인생이요.
3: 인생이 우리를 우리
0: 자, 빠져. 자, 빠져.
3: 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1: 오, 찾는다. 오, 찾는다.
0: 와! 와! 와! 와! 와! 와! 찾아, 찾아. 아, 뭐?
3: 아이 고개가 강으로 먹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1: 대박이다.
3: 그러면서요. 이게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1: 동글.
3: 되게 똥똥해.
1: 크니까.
0: 사장님 진짜 장난은 좋아하시네.
4: 오, 진짜 우와, 우와.
0: 사장님.
4: 좀 멀리서 멀리서.
3: 와, 멀리서 여기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게 미끄러워요.
1: 네.
3: 미끄러운데?
1: 미끄러워요. 장갑 안 씌우는.
4: 그러니까 완전 미끄러운데? 아이고.
0: 와.
4: 아이고.
0: 와.
3: 바이바이. 예예. 이게 거의 빨리
4: 숨어있어. 우와 진짜 많다. 큰일을 받게 돼.
3: 진짜 많네. 숨을 수 있어서야 큰일이 여기 오네.
0: 우와. 아 이 정도의 사장님. 네. 야 나와봐.
3: 그래. 안 나온대. 진짜 믿어야
0: 돼. 잠깐만요. 에이. 뭐라? 뭐라? 오! 오! 잡았다! 오!
3: 이게 바다가 좋아진 거야?
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3: 이게 바다가 좋아! 아! 고기야! 엄청 많아!
0: 우와! 우와! 미쳤죠? 우와! 미쳤죠?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얘! 얘! 얘 엄청 큰데요?
3: 물고기가 있어! 두 마리 있네! 조그만 애는 아, 너무 불편한데?
1: 이거는 이제 적으니까 바다로 이제 보내요, 이거는.
3: 잡아줄게. 자, 얘도 죽은 척 하고 있구만요.
1: 개도 많고.
0: 좋아요.
1: 단어.
3: 단어.
1: 뭐 단어도 있고.
0: 와우.
3: 너무 좋아요.
0: 얼른 가시죠, 사장님.
3: 가자, 가자.
0: 긴 말 필요 사장님. 없고 얼른 가시죠. 네,
1: 그래요, 얼른 갑시다.
0: 좋아요. 네. 와, 고생하셨습니다.
3: 이제는 그냥 집신 쪽 가면 되는 거예요?
0: 돌아가는 거 저 잘할 것 같아요,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3: 앞에 가면 우리가 여기 그레이지 않은 것 같아서.
0: 내가 앞으로 갈까? 그래. That love could be the answer. 너무 잘했어.
5: 시청 받기 잘했어.
0: 아, 너무 좋아.
6: 우리만의 바다네.
0: 아니 그리고 한 번에 다 보이니까 너무 좋다.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성도 보이고. 너무 좋아.
6: 감동.
0: 못 보는 것 같아. 나중에 언니가 남편분이랑 같이 오면 되겠다. 나는 씁쓸한 띠로리.
5: 바다 가서는 하는 노래 뭐 있나?
0: 그 노래 있잖아.

0: 그 노래 엄청 유명하잖아. 아. 그거 신난 밤바장
1: 이 조명에 담긴
0: 예. Yeah. 아름...

0: 신은
1: 신한 밤바다
0: 바다에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어딨니?

0: 늦었어?
1: 천천히였지만 또 언니가 미안해.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 패턴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오늘 뭘 해야 되지? 그걸 정해야지 또 화장하는 방법이 달라지거든. 또.
2: 아, 그러십니까? 지금은
1: 안 하지.
2: 많이 안 해. 나 못해서.
1: 진짜 안 해도 돼. 안 한 게 너무 예뻐.
2: 나는
1: 지금 너무 오늘 뭐 하는 거야? 뭐 밥도
2: 맛있는 거 먹고.
1: 오 좋아. 내가 유일하게 말 안 할 때 언젠지 알아 언니?
2: 네 눈 할 때.
1: 맞아.
2: 이 날씨가 조금 습해서 그렇지. 왜? 너 맞았어?
1: 나 화장빨 좀 여기 있어.
2: 너 아예 기본 이뻐. 뭔 얘기야 지집이. 아 진짜.
1: 아무튼 오늘도 재밌게 놀아보자고.
2: 그려. 또 날씨는 더운데 괜찮을 것 같아.

0: 혹시 청정에 이렇게 예쁘게 있는 게.
1: 그러니까 여기 이 맛집이네요.
2: 여기 우리 마을의 심포 정자입니다.
0: 우와. 여기서 먹는 거예요?
2: 예, 네, 올라가.
1: 대박. 여기 너무
0: 멋있잖아.
1: 이거 제일 좋은 데잖아요.
0: 우와. 바다 우와. 보면서 그러면 이거다.
1: 대박.
2: 여기서 잠깐 수영을 보니까 너무 예쁘죠.
0: 우와, 여기 사장님 너무 예뻐요.
1: 와, 진짜 너무 좋아요. 저 칼국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땅 칼국수는 처음이에요.
2: 예, 칼국수가 아주 맛있어요. 전국적으로 유명해요.
1: 아니, 칼국수는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만드는 건 또 처음이네요. 예,
0: 그러니까.
2: 특별한 체험이죠. 요리 만드는 걸 체험하시고 본국에 돌아가시면은 한번 시도해보고.
1: 한번. 저,
0: 감사합니다. 네,
3: 서울에서 해보자.
1: 계속, 예, 본국 서울입니다.
2: 아,
0: 네. 네, 서울에서
1: 서울이에요.
2: 이거요, 이런 식으로 밀어봐요. 힘줘서.
1: 해보고 싶어.
3: 그래, 네. 해봐.
0: 문 앞에, 저, 네. 여기. 아, 그치. 아, 여기 까먹으면 어떡해. 이게
1: 뛰어나가잖아. 아, 옆에서, 그거 알지? 운전할 때 옆에서 막, 아, 아니. 이렇게 하면 사고 난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 이거 맞죠, 사장님?
0: 힘이 없네.
2: 한번.
1: 이미 그 중요한 것들 제가 다 해놨잖아요.
2: 해놓고 분담이잖아요. 바로 못 자르니까 아. 이러고 밀가리를 발라요. 되게 말하고 그래하고 딸내기 좋게 이러고.
0: 아.
1: 아 이러니까 이렇게 잘랐을 때 네. 길쭉길쭉
0: 이렇게 하는
1: 모양으로 나오는 거구나.
0: 이렇게 말고 이렇게.
2: 예, 그럼 이런 것도 한번 해봐요.
1: 하나만이요.
0: 이렇게 잘라. 이렇게 말고.
1: 알아서 할게. 이 언니 꼰대네. 자, 잘라볼게요.
2: 네, 적당한 크기로 자르면 돼요.
0: 적당한 거는
2: 너무 커요.
1: 커요?
2: 가늘게 잘라야 돼요.
1: 아, 이런 느낌이구나. 감 잡혔어. 오케이, 감 잡았어. 아, 기가 막히게 이게 똑같잖아 지금.
0: 그러네, 잘한다.
1: 오, 재밌다 이거.
0: 근데 우리 느리죠. 솔직히 말하시면 얘기해 주세요. 우리 느리죠 나름.
2: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요.
1: 근데
0: 그러다
2: 세팅을 하는 게 아니고.
1: 근데 많이 저도 답답하셨나 봐요.
0: 그러니까 저는 힘이 모자라서 온 발을 썼는데
1: 거의 다 잘랐어요.
0: 맛있겠다.
2: 이거 해봐. 아주.
1: 아, 땀난다.
2: 얇게
0: 땀나죠. 이렇게?
1: 이거 붙던 네.
0: 이렇게?
2: 네.
0: 어,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빨리 하는. 이렇게 빨리 하셨는데 난
1: 사장님 거 누가 되게... 더 잘 자르시는 자른 것 같아요, 네, 사장님? 객관적으로 진짜 네. 솔직하게 누가 더 잘 자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진짜 솔직하게 뭐가 더 갈국수 같아요?
2: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1: 둘 다 아니에요.
0: 둘 다 아니야.
2: 두 분 다 잘했어요. 이 땅콩을. 이제 아주 미세하게 간 거예요. 그래갖고 국물을 만들었어요.
1: 담백해요, 진짜.
2: 예.
0: 어, 너무 맛있어.
1: 좋다.
2: 그래갖고 이제 이 국물로 이거 땅콩을 미세하게 갈아가고.
1: 우와,
0: 와, 되게 맛있겠다.
2: 국물 맺는 거.
1: 우와.
2: 그렇죠?
1: 감사합니다.
2: 예, 좀 더 해봐요.
1: 어때? 진짜 맛있어요 지금. 진짜 고소하네.
0: 더 먹고 싶다.
1: 우와. 고소. 고양이

0: 계란막이.
1: 우와.
2: 멋있다. 역시. 끓이는 거 얼마나 해야 돼요?
3: 한 5분이지 한 6분이 될 것 같습니다.
0: 괜찮아요, 사장님. 이거는 완벽한.
1: 이 정도는 잘할 수 있습니다.
0: 완벽한 시간 타임. 오케이.
1: 예, 예, 예, 예. 그러면 야, 와, 뭐예요?
0: 안주예요?
4: 풍방에서 잡아. 와.
0: 저분은 혹시
3: 아 그... 우리 아들이요. 우리 큰아들.
1: 와우.
0: 아버님한테 저희가 아버님한테 큰 배움을 받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게 와
0: 잠깐 빌렸어요.
4: 네. 바다장어 종류가 두 종류예요.
1: 네.
4: 이제 이쪽 신안 쪽에 잡히는 거는 붕장어.
1: 붕장어.
4: 붕.
1: 붕장어.
4: 네.
1: 붕장어.
4: 또 하나 이제 여수 쪽 가면은 갯장어라고 불러요.
1: 갯장어.
0: 네. 왜 둘 다 약간 사람한테 나쁜 말 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면?
4: 저도 물어봤어요. 이 붕장어는 좀 얼굴이 순하게 생겼고 그 갯장어는 이 이빨이 개 이빨이라고 갯장어래요.
1: 오.
0: 약간
1: 오, 재밌다 얘.
0: 근데 붕은 약간 조금 멍청한 그 붕 맞아요?
4: 네, 좀 멍청해 보였어요.
1: 와 대박이다 진짜. 아니,
0: 그럼 우리가 귀요미 네. 귀요미 붕을 먹고 네. 먹을 거죠?
1: 와.
0: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4: 뭐 생강 절인 거에다 먹어도 되고요. 이 소스에 찍어 드셔도 되고 간은 기본했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돼요.
1: 잘 먹겠습니다.
0: 잘 먹겠습니다.
1: 먹고 회복.
4: 면 좀 넣을게요.
3: 아니, 좀 끓여야 돼.
4: 끓여요.
0: 더 끓여야 돼?
3: 더 끓여야 돼.
0: 이렇게.
3: 바로 이 앞바다에서 바로 잡은 갔다가.
0: 와.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죠.
1: 아, 너무 맛있어. 대박이다. 대박이네.
0: 어, 맛있겠다. 와. 면이 들어갔어요. 맛있겠다.
1: 대박이네. 그게 끓이니까 땅콩 냄새 나네요.
3: 네, 맛있는 냄새 나죠.
0: 와. 너무 먹고 싶어요.
1: 와, 진짜 맛있겠다.
4: 약간 크림처럼 걸쭉하게 나와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완전 크림이 아니에요?
1: 갈국수 처음인데?
3: 다 됐으니까.
1: 다 됐어요?
3: 네. 국수를 이제 부숴봐요.
1: 아, 너무 설렌다.
0: 눈물이 난다. 우리가 우와. 열심히 도와준.
1: 아, 감사합니다.
4: 잠시만요. 설탕이나.
1: 오! 아! 약간 건국수 먹었을 때 달라지잖아요. 소금이냐 설탕이냐. 아, 이거 설탕으로 먹어야겠다.
0: 저는 소금으로.
1: 저는 설탕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능원이 너 멀었다.
0: 설탕 사랑.
1: 이제 소금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얼마 정도 넣으면 되죠?
0: 이거지.
1: 자, 이건 소금인데.
0: 네. 설탕도 맛있어요?
1: 아, 이거 그럴 수가 없네. 소금이냐, 설탕이냐.
0: 이게 너무 크리미하게 느껴지니까.
4: 네, 맞아요.
1: 와우.
0: 사실 피넛버터는 빵이 있어야 되잖아요.
4: 맞아요.
0: 근데 빵 없이 먹어도 약간 네. 후회 없는 딱 그 맛있는 피넛버터 맛이 나와요. 아버님은 그러면 여기 그 도백이신가요?
3: 네.
0: 어, 진짜요?
3: 토백이지요.
0: 어제 배웠거든요, 그 사투리를.
1: 저도 같이 배웠거든요. 근데 먼저 까먹었어요. 먹느라고.
3: 제가 이 동네에 지났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은도에서 제가 유년기 어린 시절을 보내고.
1: 와.
0: 그래서 또.
3: 13, 4년 전에 이제 내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1: 다시. 네. 우와. 경험하시다가.
3: 고향에 와서 사니까.
1: 네.
3: 우선. 마음에 그 안식을 넣는
1: 그렇죠.
3: 평온함을 넣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건 네. 이길 수 없어요. 그럼 몸이 힘들어도 마음은 괜찮으니까 차라리 그게 아니야. 낫다는 거죠.
3: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 정도 노동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은 아침이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할 텐데.
1: 그렇죠. 여기는 바다도 있고
3: 공기도 좋고
1: 자연도
3: 하니까
1: 있고.
3: 자연과 함께 사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적게 쌓이고.
1: 그렇죠.
3: 피로가 얼려 풀리는 것 같아요.
0: 아들도 지금 오시고 또 되게 좋으셨었겠어요, 아닌가요?
3: 네, 그렇죠.
0: 그렇죠라고 했어요.
4: 서울에서 있을 때는 경쟁 사회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0: 마음의 여유 없는
4: 계속,
0: 도시.
4: 그렇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긴 내려와서 여행 오시는 분들을 만나잖아요.
1: 그렇죠.
4: 그러니까 기본 좋은 사람들만 만나니까 아... 이제 서로 엔돌핀이 그렇죠. 오는 거죠.
0: 잘 돌아오셨네요. 네.
1: 그러니까요.
4: 조금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은 있어요.
1: 그렇죠.
4: 네. 문명하고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것만 조금만 견뎌내면은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게 훨씬 낫죠.
0: 훨씬 더 낫죠. 네.
1: 그만큼 또
0: 빨리 움직이는
1: 것도 있으니까
0: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는 좀 덜 있죠. 네.
1: 사위가 좀 어떠세요? 솔직하게
3: 뭐 부자지간의 관계라는 것은 뭐 혈연의 뭐기 때문에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1: 마음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4: 그렇죠. 뭐 생활을 떨어져서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만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티격태격하면서
0: 어쩔 수 없죠.
4: 또 그러면 또 한편으로 아, 또 이렇게 괜히 왜 이랬을까 또 이렇게 하면서 또 그런 거죠.
1: 그게 찐사랑이에요. 모든 부모와 자식 네. 사이 다 그렇죠.
0: 아까도 살살 디키타카가 있었는데.
1: 네. 아 오늘 이렇게 귀한 정보도 네. 주시고 뭐 귀한 음식도 이렇게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4: 저도 반가웠습니다.
0: 나중에 저도요. 서울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 아 저는 그냥 괜한 고생을 안 하고 그냥 먹으러 올게요. 네, 갈까 말까 네. 저는 먹으러 올게요.
0: 멋있어. 저희 회사 멋있네. 우화건데? 난 우화거 너무 좋아하는데?
1: 우와, 언니 여기야.
0: 저기가 무화과 농장인 것 같아.
1: 언니.
0: 이렇게 큰 나무를 실제로 본 게 처음이야.
1: 언니, 정국이네. 정국을 찾았네.
0: 어, 내 정국이야.
1: 계속 와. 우화과 노래를 부르더니.
0: 어머니, 이거.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0: 도시에서 봤는데 이게 이렇게 무화과 농장 처음 봐요.
3: 예국. 아가씨가 엄청 한국말 잘하네. 아,
0: 감사합니다.
1: 멀리서 왔어요. 저희가 일부러. 와 근데 이게 무화과 지금 수확 시즌 아닌가 봐요?
3: 귀해요.
1: 다 주록색이네요. 어 얘 이겼다. 오 있네? 어 한번
3: 보세요.
0: 먹을래? 아,
1: 근데 안 먹겠다는 소리 안 했는데.
0: 안 먹겠다는 소리 아니야?
3: 그렇게
0: 반반하려고 해서.
1: 오 우와 이렇게 바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3: 예. 맛있어요?
1: 꿀이에요 진짜. 이건 뭐예요? 입에서 녹아버리는데?
0: 지난해 예.
3: 익은 거 있으면 한 바퀴 돌아가고.
1: 우와!
0: 빼주세요?
1: 여기서 좀 먹고 가도 될까요?
3: 네.
0: 이게 익은 걸 자지만 먹어도 된다고요?
3: 네, 다 드세요.
1: 우와! 아니 이게 좀 많이 안 익었네.
3: 아직
0: 많이 안 익었으니까.
3: 첫 통이라. 익었어요.
1: 아, 덜 익었어요?
3: 예. 덜 익었고. 봐보세요.
0: 호흡. 그러면 이게 익은 거 찾기 와우. 게임.
1: 익은 거 찾기 게임 해볼까요? 오, 좋아요.
3: 한 사람 왼쪽으로 가고 찾고.
0: 아, 반대쪽에서 그냥 만나는
1: 역시.
0: 건가요?
3: 그렇죠.
0: 오케이, 제가 뒤에 갈게요.
1: 오케이, 오케이.
3: 뒤에 가면 될까?
0: 오, 진짜 넓다. 우와. 아, 이게 전국이야. 얘들아. 여기서 해야 되나? 여기는 아직 아까 어머니가 계셨으니까 옆쪽으로 가야 돼. 발디야! 짠! 오케이. 저 하나 찾았어요. 어, 두 개! 따라! 어?
3: 여기 두 개 있어.
1: 맛이
3: 이 집 요거는 덜 익으면서 먹으면 먹이
1: 작은 것들이
3: 아파요.
1: 이게 예. 그 커지나요?
3: 커지죠.
1: 사장님 여기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3: 8년 좀 넘은 것 같아요.
1: 와 대박. 이거는 이것도 아직이에요?
3: 아직
1: 색깔이 괜찮아 보이는데
3: 그거는 연보한 거고.
1: 어 죄송합니다. 아 이거 돈 뭐예요? 예. 손으로요?
3: 예. 그렇게 따봐요. 그렇게 딴 것이 아니고.
1: 아, 어머.
3: 아니 먹은 게 상관없어.
1: 어머.
3: 요거 찐이 그렇게 좋아요.
1: 오.
3: 찐이.
1: 우와. 대박. 가볼게요. 색깔 미쳤어요. 너무 좋다. 나는 그냥 먹기만 하고 있고. 나는 그냥 먹기만 하고 있고. 봐봐. 너도 다 먹을 거야?
2: 너도 그 많이.
1: 그러면 언니는 많이 따고 난 많이 먹을게.
0: 하나만 뭐 있으면 하나 더 하고 그걸로 끝. 같이 나눠 먹으면 되지.
5: 이거하고 하는 사람.
0: 그냥 먹기만 하고구만.
1: 짠. 아니 이 언니 다 어디서 딴 거야? 어 이거다. 이거잖아요. 이거 다 이건 거죠? 어 야, 와 잘 땄는데 이거? 나 엄청 큰 거 당첨됐어.
0: 어 예쁘네.
3: 아가씨는 여기 와봐.
1: 오, 네. 우와, 찜!
0: 아, 이게 우아과 잼이에요?
1: 직접 만드신 거예요?
3: 우와!
1: 완전다.
0: 향이 너무 좋아요.
1: 와우. 잡으셔. 뭐 넣으신 거죠?
3: 여기 우리 먹으려면 이제 가을에 세려울 때 파라 모아가로 해보면 설탕 안 들어가죠.
1: 설탕 안 들어가요?
3: 네, 안 들어가요.
1: 아, 야, 선생님, 손이요. 금손이시네.
0: 아, 이게 설탕이 없는 건 믿기지가 않은데요?
1: 진짜 너무 맛있어요.
3: 오늘 먹어요. 친정 가면 뭐 먹은 게? 우리 집에 이렇게 뭐 먹은 게?
1: 이 집도 진짜 많이 없거든요. 잼도 되게 다양하고 그러는데. 달라요.
0: 네, 캐나다에서는 특히 무화과가 못 자라서 말랭이만 있고 아니면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는데 그 맛이 안 나요. 그리고 잘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에 와서 생으로 처음 봤어요. 그래서 맨날 가을이 오는 걸 기대하고 지금 가을이 아닌데 먹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요. 우리 여기 와서 자랐네요.
3: 뭐 하고 있어? 오메 오메 우리 모아가 다 왔다 그러네. 다 왔다 그러네.
1: 너. 아, 얘가 다 벌었어요, 선생님. 얘가 다 벌었어요.
0: 다 벌었어.
3: 다 뭐 여기 보내고 아가씨는 우리니까 있더라고.
0: 아, 그래요.
3: 모아가로 요것은 있잖아요.
1: 네.
3: 요것은 지금 먹어도 되는데
1: 네.
3: 요거는 올라가면서 먹으세요.
0: 아, 얘는 조금 기다리고
3: 좀 익어야 돼. 아. 있으면 많이 죽었는 데 없어.
0: 다시 와야 되죠.
1: 다시 와야죠.
3: 그럼 다음에 올까? 시집 가서 안 갔어.
1: 시집이요? 시집? 시집? 시집 말고 또 이제 손이 필요하시면
3: 저는. 그러면은 요거 보내고 거가 있어. 내가 많이 해줄게. 잼도 해주고. 요거.
1: 아, 아드님
0: 있으세요?
3: 그러니까 아들이 어디서 찾아봤다.
1: 근데 시집 얘기 왜 나온 거예요?
3: 아니, 이쁘게 생겨나서 욕심이 나.
0: 아, 진짜요?
3: 맛이 나.
1: 여기 한 번만 발라주시면 안 될까요?
0: 아, 조금 더 달래.
3: 글쎄, 생각이 와서 발라줄까?
1: 밀당! 사장님!
3: 하고 시집 온다고 말해, 그러면 내가 해.
1: 어려워요, 살짝 지금. 그러면 어떻게 여기로 이사?
3: 요거에 깨꼬다 가면은 뭐가 깨꼬다 가면은 일하고 내가 미리 살릴게. 이날 말갱이 오면은 내가 또 줄게.
1: 그래, 그런 거 어떨까요? 무화과로 만들어진 그런 케이크 직접 만들어주시면 시집 좀 고민을 해볼만 해요.
3: 글쎄, 한번 나도 한번 더 생각해.
1: 끝까지 가게 돼.
3: 많이 해볼게.
1: 오케이, 좋아요. 저 진짜 약속이에요. 저희가 맛있게 먹고 좋아요.
3: 약속.
1: 옥상.
3: 다음에 만나요.
1: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 저도요.
1: 너무 맛있게 먹어서 너무 좋아요.

0: 다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하는 것마다 다 재밌었고 사람도 착하고 볼 게 많고 사계절을 다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1: 딱 한마디로 색달랐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많은 경험도 해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언니랑 솔직히 이렇게까지 지내실 줄 몰랐는데 많이 친해졌고 앞으로 다른 여행도 정말 기대하게 만드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이.

0: 와, 좋다. 우, 좋다.
1: 선배들 사이에서, 유생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했던 지름길, 최단 코스, 세제 옛길. 지금 딱 보시면, 그런 선배들의 생활상을 이제 그린.
2: 아, 그러네요. 여기 이제 뭐, 호롱불에서 뭐, 공부하는 거? 과거 보러, 한양에 걸어가는 길.
1: 그렇죠. 선비들의 예전에 메고 다닌 배나리 보침.
2: 배나리 보침.
1: 선비 여러분, 네. 신고문 하겠습니다.
2: 가시죠.
1: 가시죠.

0: 불신건문하러 온.
1: 어, 여기였구나.
0: 네. 오. 옛길 박물관이에요.
1: 아니, 바닥에도 이렇게 뭐 지도가 있네요.
0: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네. 이 조령이라는 세제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저쪽이 북쪽.
1: 북쪽.
0: 이쪽이 남쪽.
1: 남쪽? 아, 보니까 밑에 이 하문.
0: 중문.
1: 중문.
0: 상문.
1: 세 개의 그 문이 있네요.
0: 네. 이 길인 평상시 이제 문화 교류 그런 길이기도 하지만 외적이 쳐들어온 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군사적인 걸로 이제 방어하기 좋은 그런 형태를 갖춘 그런 곳이죠.
1: 그렇구나. 야.
0: 이렇게 보시고 네. 전시물을 보시죠. 어?
1: 와, 이게 그 과거 보러 갈 때 예. 어깨 베는.
0: 그걸 괴다리 보찜이라고 하죠.
1: 아, 근데 보니까 네. 책도 그렇고 네. 뭐 벼르도 그렇고 네. 다 이렇게 축소가 돼 있네요.
0: 작죠.
1: 조그맣게 소형화를 네. 시켰네요. 좁쌀책이라고 했는데 엄청 조그마해요, 이거.
0: 그렇죠. 휴대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작게 만들어서 아. 필사를 해서 작게 만든 책인데
1: 이게 미니어처가 돼버려.
0: 아니 너무 귀여워요. 요즘 어. 저거 네. 굿즈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1: 네네네.
2: 어? 오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아, 예. 뭐가 궁금하신가요? 저는 여기 문경시 문화관광회사사 이춘자입니다.
0: 아, 네.
2: 예, 반갑습니다.
1: 아, 네. 네.
2: 우리가 이제 그 조선시대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네. 그죠? 양반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양반이 끝까지 양반이냐면 그게 아니에요. 4대에 걸쳐서 과거 시험에 합격을 못하면 평민으로 떨어집니다.
1: 아~
2: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과거 시험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1: 그렇죠.
2: 거예요.
1: 대접을 받으려면은.
2: 그렇죠. 네. 그리고 남자들이 16세가 되면 호패가 나와요.
1: 그렇죠. 네. 주민등록증.
2: 그렇죠. 신분증이죠. 일반 호패예요.
1: 일반 호패.
2: 출세한 사람의 호패.
0: 여기. 휘장차가 났어.
1: 네.
2: 철량하죠.
0: 재료가 네. 나나 재료가.
1: 아니 그 딱 도포를 입고 여기다 탁 차고 다니면서 일부러 이러고 다니잖아요. 나 호패.

0: 이 정도야. 어?
1: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든지 끝나면 붙든지 아니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2: 그쵸?
1: 예. 끝나면 이분들은 여행을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다 보면 우리가 무거운 거는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축소해서 미니어처 같이 축소해서 이렇게 벼루를 만들어서 네. 연적이라든가 붓 그리고 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침 요거도 갖고 다녀야 되고
0: 네. 이게 그 네. 침통이 네. 너무 오래 걷다 보면은 뭐 삐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이렇게 스스로
1: 그렇죠 스스로
2: 그거나 산적들이 나타나면
1: 그럴 수도 있죠.
0: 아니 근데 너무 귀여워요. 어떻게 문방사우로 이렇게 축소를 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을까?
2: 요즘 같으면 그냥 일반 베르를 네. 그 백팩에 넣고 다닌다는 거는
0: 아 무거워요.
2: 뭐 도란스 뭐 이런 걸 넣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컴퓨터, 모니터
0: 맞아요. 본체 넣고 다니고
2: 노트북 이거예요 이게. 네.
1: 제가 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네. 여기 외에 우리는 과거 시험 보러 가면 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빠지지 않고 넣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2: 엿.
1: 엿?
0: 아니 저는 왠지 그냥 그 집신을 하나 더.
1: 집신?
0: 네. 왜냐하면 신다 보면 다 해지니까.
1: 맞아. 아까 요 선생님 맞추셨어요.
0: 엿이?
1: 엿이에요. 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붙어야 되니까.
2: 아, 그렇구나.
1: 엄마가 이번이 마지막 그 과거 시험에 합격하라는 뜻에서 네.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비석이 있어요.
2: 네.
1: 그걸 갈아서 밤새도록 엿을 만들어서 아들 개나리 보쯤에 넣어줍니다.
0: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돌엿이네요.
1: 그렇죠.
0: 돌가루가 들어가서.
1: 돌가루 옛날에 먹는 흙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는 이게 어쨌든 간에 최고의 그 엿을 만들어서 네. 넣어주는 거죠. 2층으로 올라가셔서 예.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과거 시험지가 예. 몇 메다가 되는지 그걸 보러 한번 가봅시다.
0: 2층에 있어요?
1: 2층에 있어요.
2: 과거의 과거를 보러
1: 네. 그렇죠.
0: 네. 가자 가자.
1: 가요.
2: 네. 나의 과거는

0: 와, 이거 밟아도 되나?
1: 위성 지도로 딱 돼 있네요.
0: 예, 구름 위를 걷고 있는 느낌이에요.
2: 와. 노란 선은 백두대간이에요. 이 백두대간을 따라서 저희들은 밑에 지도에서 봤던 걸 갖다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옛길 박물관부터 해서 이렇게 항공 사진으로 찍어보니까 양쪽 산이 1000m가 넘죠, 이렇게. 네, 그죠? 주울산, 조령산. 그래서 요 산간문까지 산하고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요 과거 시험지 답안지입니다.
0: 답안지예요, 이게? 네.
2: 몇 메다 될 것 같아요?
0: 우와, 몰라요.
1: 일단 길이로 봐서는
0: 이게 한 장이에요, 한 장?
2: 그렇죠.
1: 한 2, 3미터?
0: 더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둘둘둘 말린 거 봐요.
2: 예, 시험지가 12미터나 돼요.
1: 야, 이게 12미터요? 와, 근데 12미터에 이 종이를 들고 다니는 이것도 무게가 상당할 텐데.
2: 상당하죠.
0: 제출할 때도 막
1: 그렇죠.
0: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네.
2: 그래서 이게 과거 시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0: 채점도 옛날, 힘들겠다. 채점.
2: 예, 채점도 힘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 시험 백지를 낸 분들도 있어요.
0: 아, 저 거야, 막. 예.
1: 어, 여기 있네요, 백지.
0: 여기 있네. 야.
2: 백지 시험을 이래 보면 본인 이름까지는 아마 썼을 거예요, 이렇게.
1: 뭐 보면 예. 관인이 다 이렇게 찍혀 있긴 하네요.
2: 예, 다 찍어놨죠. 네. 컨닝 못하게끔 다 해놨는데 예. 불구하고 백지 내고 그냥 나오신 거죠.
1: 어? 그냥
2: 백지 나고.
1: 그냥 와가지고 뭐 아이씨 그렇지. 몰라 그냥 이러고
0: 백의 종군.
2: 그래서 여기 이제 낙방 거자의 길도 함께 있다랬는데 예. 낙방한 사람 보면 이렇게 몰골이 이렇게 말이 아니지요. 이렇게 해마다 우리가 과거를 보러 가는데도 해마다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올라오신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1: 해마다 올라오는 한양이 있었으나 금년처럼 우울하고 쓸쓸한 여행길은 없었다. 길동무도 없이 가는 발길이 너무 무거웠다. 박등령 저상 1월.

0: 이 나머지 시험지 이런 걸 갖다가 다 무엇에 썼을까요?
1: 뭐 약간 뭐 그 뗄감 이런 거.
0: 뗄감?
2: 소목이고 뭐.
0: 우리가 한지는 네. 굉장히 질감이 좋아요. 네. 그래서 옷으로 만들어 입었어요. 아.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선비의 길을 한번 보러 갈게요. 자, 우리 과거 보러 가는 길. 네. 자, 우리 동네에서 출발을 해요, 부산.
1: 이거 부산인 거죠?
0: 동네. 네, 부산에서 출발을
2: 네.
0: 하죠?
2: 네. 동네에서 있네요.
0: 예. 우리가 이 길을 따라서 갈 거예요.
1: 아, 쭉쭉.
0: 이 길 쭉쭉 가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 문경은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경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2: 학교 한양까지 뻗어 있는 길이니까.
0: 네. 네. 자, 지금
2: 여기인데 문경 들을문 경사경.
0: 그럼 문경으로 가는 게 있고 중령으로 가는 게 있고 추풍령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네.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출발하면?
2: 보름.
0: 보름.
3: 그럼 한 달.
0: 한 달. 네. 문경으로 가면 14일. 중령으로 가면 15일.
2: 아, 보름.
0: 중령으로 가면 추풍령으로 가면 16일 걸리는데
2: 딱 평균되면 보름.
0: 그렇죠. 지름길이에요. 아. 문경으로 가면. 그래서 그 길이 오늘날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길 자체가 문화재입니다.
2: 그렇죠.
0: 예. 그래서 밟아도 되는 문화재 명승지 32호가 된 겁니다.
2: 명승지.
0: 그래서
2: 네.
0: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과거 시험장까지 여기까지 예. 끝났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가 힘든 여정을 네.
2: 진짜 멀리 와.
1: 엄청난 길이신 거죠.
0: 네. 네.
2: 선비들의 어떤 그 당시에 고민과 예, 그런 어떤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이것을 우리 문경 옛길 박물관에 네, 여기서
2: 잘 들었습니다.
0: 예, 마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와, 이제 이 길의 역사를 알았으니까 네. 실제로 또 한번 가볼까요?
1: 직접 가서 네. 그 아까 밑에부터 시작한 게 하문이었잖아요.
2: 주을문인데 네. 요즘 이름은 네. 예전 그 하문까지만 네. 한번 가보시죠.
1: 가보시죠.
2: 하문 된다.
4: 하면 된다.
2: 하면 된다. 이 길이 예전에 장원국제를 꿈꾸는 선비들이 청운의 꿈을 품고 이 길을 닦았죠.
1: 아, 여기 보니까 네. 문경세제 과거길.
2: 네. 아. 과거에 있던 과거길이.
1: 그러면 아까 우리가 문을 세 개를 봤잖아요.
2: 네.
1: 그 첫 번째 나온 하문.
2: 그래서 이걸 볼 때만 해도 야, 나는 이제 붙는구나. 여기 갔다 오면 날 관직에 오르고 금이 환영해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막 동네 잔치도 열고 네. 그게구나 하고 수많은 유생들이 여기를 걸어가. 올 때는
1: 아이고 선배님. 가셔야죠.
2: 나 시험 안 봤어요.
1: 빨리 집에 가셔야죠. 가셔야죠.
2: 시험 안 봤어. 네. 이렇게 된다니. 바로 이 운명의 문인 거예요.
1: 그러니까 들어갈 때랑 나올 때는 다 기분이 다른 거죠.
2: 네. 이 길이 여기서부터만 해도 네. 무려 18리를 가야 상문이 나와요. 여기 하문이잖아요. 거기에 조령관이라는 게 상문. 중간이 이제 조곡관이라고 있어요.
1: 조곡관 가운데 중문.
2: 네. 네. 일단 선설할 때는 트레킹 코스로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네. 등산하듯이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다른 길보다는 바위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고 그다음에 좀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요모조모 옛길 박물관 등 구경할 거리가 많은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1: 일단 왔으니까 네. 우리도 뭔가의 그 청운의 꿈을
2: 네.
1: 한번 가면서 한번 펼쳐볼까요?
2: 느껴볼까요? 네. 그래, 좋았어.
1: 야, 이게 진짜 이 주춧돌이잖아요, 이게. 야, 진짜 이거는 진짜 오래된 거다.
2: 이거 딱 가다.
1: 군도 그냥. 와. 일단 뭐 일관문 지나 쭉 올라오다 보니까
2: 네.
1: 피톤치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2: 그쵸.
1: 와 옆에 또 연못 같은.
2: 네. 와 이쪽으로도 계곡이 흘러가고.
1: 네. 네. 와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와. 와. 아니 일단은 뭐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냥 트인 그런 네. 뭐 광경이었다면 네. 여기는 그냥
2: 그렇죠. 예전에 그 고갯길 정도의 네. 좁은데 길을 많이 정비해가지고 네. 맨발로 걸으신 분도 많아요.
1: 오다 보니까 막 맨발로 걸으신 네. 분이 많더라고요.
2: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관광객이나 뭐 시민들이 네. 트레킹 코스로 활용하고 계신 거죠. 여기가 바로 네.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역원제가 있었어요.
1: 역원.
2: 관청들이 네. 이제 관리들을 출장 보낼 때 말을 빌려주는 곳이 역. 그리고 그 관리가 잠을 잘 수 있는 호텔이 원. 아. 여기가 바로 조령원이 있던 곳입니다.
1: 조령원.

0: 아유, 안에 상당히 넓어요, 그래도. 예터가.
1: 어? 우리 해설사 선생님?
0: 네.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유,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세제 해설을 맡은 박순인입니다.
1: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 선생님들이 여기 오신 이곳은 네. 어딘지 알고 오셨어요?
1: 보니까 뭐 조령 네. 원터 이렇게 네. 써 있어요.
0: 조령원이 있던 곳.
2: 어, 맞아요. 예전에 원이 있었던 곳이에요.
0: 네. 원. 지금 각인데 원이 아니고.
2: 아 네. 그러시구나.
1: 아 근데 뭐 보니까 곳곳에 네. 여기 막 돌들, 그러니까 주춧돌이라고 하잖아요. 네. 막 튀어나온 것들이 막 보이는데. 아,
0: 그게 딱

0: 초가집이 여러 채가 있었어요. 아.
1: 102호, 102호 뭐든 지금.
0: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2: 좋은 데로 오니까 좀 약간 쉬고 가고 싶은 느낌이 좀 드네요, 거기서.
1: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트윈 베드로 하나씩.
0: 아, 예.
2: 저는 약간 스위트룸으로, 아, 그렇게 좀 달콤한, 예, 방으로.
0: 네. 네.
1: 욕조 있는 걸.
0: 아, 네.
1: 네. 저는 드라이기는 없어도 돼요. 네.
0: 혹시 본이 어디세요, 본관은?
2: 본관은 이제 제가 이제 평산 신가입니다.
0: 문경에 많은 거 세 가지 중에 돌.
2: 네.
0: 호랑이,
2: 네,
0: 평산신시.
1: 호랑이. 어? 신시도 많아요.
0: 네,
2: 평산신시가 많다고요?
0: 네, 여기가, 예, 대표적인 지방 양반가라 생각하시면 돼요. 평산신시가.
2: 오,
1: 과거보로 여기 왔었겠네.
2: 네. 아니, 그래서 올 때 들어올 때 좀 기분이 좋았구나.
1: 뭔가 좀 익숙한.
0: 근데 담장을 보면, 네, 높이가 엄청, 네, 높잖아요, 지금. 네. 밖에서는 여기 보기가 힘들어요. 그쵸.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도록 또 계단식으로 저렇게 쌓았잖아요. 이렇게 쌓는 이유가 산짐승 때문에.
2: 호랑이가 또 많았으니까.
1: 네. 범, 범.
2: 근데
1: 범은 또 이거 넘어와.
2: 그냥 넘어오죠.
1: 네. 그게 절도범이에요.
0: 네, 네. 절도범이에요.
1: 담 넘는 범은, 네, 절도범.
2: 이제 잡히면 현행범이 되고. 와, 일단 또 걷다 보니까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공간인 건가요?
0: 네, 주막입니다.
2: 아,
1: 주막.
2: 오신 김에 한번 살짝 앉아볼까요?
0: 아, 예. 아,
1: 그럴까요?
0: 예. 이 마루에 걸쳐서 앉아보셔요.
2: 아, 아. 예. 야,
1: 아우, 좋다.
0: 예, 앉아보셔요.
2: 아, 좋다.
0: 조령 원터를 한번 둘러보셨잖아요.
1: 네.
0: 그거는 구경 여관이라 했잖아요.
2: 네. 구경 여관.
0: 그럼 이 주막은 민간 자본이 참여했는, 네, 숙식을 제공했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과거 시험 치는 그 시즌엔 수요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임시 주막도 많이 생겼어요.
2: 아, 임시 주막.
0: 네.
1: 그러면 진짜 가건물 음막처럼 지어놓고.
0: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민가가 다 참여를 한 거죠. 동네가, 아, 다 참여를 하는 거죠. 네, 민박처럼.
2: 여기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1: 네, 네. 와, 근데 이 산자락도 다 보이고 여기 또 길가다 보니까. 예전에 이 주막이 정말 그 여행객들한테는 쉼터가 됐다고.
2: 맞아요.
0: 그렇죠.
1: 밥도, 네, 먹을 수 있고, 네, 추울 때는 몸도 녹일.

0: 일단 계속 지금 해가 좀 저무는 것 같으니까 네. 빨리 일단 가시죠.
1: 갈 길이 먼데. 네.
0: 맞아요. 네.
2: 길이 아이고. 근데 여기를 안 들렀으면 또 심심할 뻔했어요. 네.
0: 어우 주막.
2: 운치가 좋네.
1: 네.
0: 이야.
2: 이야.

0: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1: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자꾸 뒤따라는 선생님 약간 저승사자.
0: 어머, 어떻게
2: 우리 죽은겨? 네. 아,
0: 이 시간에 여기 오니까 무섭기는 무서운가 봐요.
1: 아, 예. 아유. 아니 잠깐만 선생님, 이거 약간 그 무덤 같은데 제사상에 올리는 그 약간
2: 제단.
0: 예, 예. 오, 제단 같아 보여요. 이 책바위예요.
1: 아, 이게 책바위예요? 네. 그 유명한 네. 그 왜 과거 보러 간 사람들이 붙게 해달라고. 아.
0: 이거 진짜 전설로 이어지는데요. 네. 저희 이 마을에 예전에 부잣집이 있었어요.
1: 부잣집이요?
0: 네, 다 갇혔지만 아쉬운 거는 아들이 없었어요. 기도 끝에 아들 하나 얻었는데 네. 그 아들 또한 병약한 아들을 얻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건강해질까? 네. 물었더니 도사님 왈 네. 집에 주변에 쌓인 이 돌담이 네. 아들 기운을 누른대요.
1: 돌담이.
0: 그래서 돌담을 뜯어서 네. 그걸 옮겨서 탑을 쌓으라고 시켰어요. 여기까지 옮기는데 3년 넘게 걸렸어요.
2: 그렇겠죠. 낮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
0: 예. 예. 그러고 보니까 그 아들이 건강해졌어요.
1: 아니 근데 사실 3년 정도 돈을 여기 옮길 정도면은 당연히 건강해지지 않아요.
2: 웨이트 트레이닝.
0: 네. 네. 그러더니 네. 과거 공부를 해가시고 네. 합격하셨어요. 그후부터 여기는 과거급 제자들 기도하는 기도처가 됐어요.
1: 저희도 한번 네. 소원 한 가지씩 좀 빌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0: 빌어보세요. 무슨 소원이 있으세요?
1: 아니 아까부터 계속
2: 여기 안 오게 해주십시오.
0: 아니지요. 문경땅에 발을 디딘 듯이
2: 더 이상 소원이 빌 거 없을 정도로 풍족해지니까.
0: 그러셨어요?
2: 그래서 여기 안 오게 해주십시오.
0: 네.
1: 저는 정말 올해 안에 꼭 히트곡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0: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실 거예요.
1: 네. 아유, 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예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에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로 있는 통로?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말을 영감 혼자 어찌 가신단 말이오. 제화자 좋네 둥방 좋으시오. 헐시구 철시구 제화자 좋은데 얼시구나 철시구. 송나라 원풍 말년에 황주 도화동 사는 봉사한 사람이 있는데 성은 심이오 이름은 학규였다. 누대 명문 거족으로 명성이 잦았더니 가운이 불행하여 30전 안맹이라. 낙수 청운의 발자취 끊어지고 일가 친척 멀어져 뉘려서 받들이오. 그러나 그의 아내 곽씨 부인이 있는디 추남 소남 관저씨를 모르는 것 전혀 없고 백집사 가감이라. 곽씨 부인이 몸을 버려 부물 팔째 싹 바느질 관대도보 행의장의징영이며 석숙회자 중추막과 남여보그 잔누비질 상침질 꺾음질과 배울뜨기 괴담이며 고든 후비 소롤리기 방건 꾸미기 가끈 접기 배자 도시버선 행전 포대 허리띠 다님 줌치 쌈지 양랑 빌랑 휘양 볼기복

도노 고생 무사 탑대 흉배 학그리기 흥조공단 수주산주낭능 갑사 운문도주 갑주분주 표주명주 생조둥견 조보북보황제포 준보문포 최초리며 삼배백제 극상세목 싹을 받고 맡어 짜기 정황적백 진향우색 각색으로다 여색어기 조상난집 원삼제복 혼장대사 음식숙정 가진 재편 중계약과 박산화자의다 식정 화채의 신설 중여 각각 찬수 약주 빚기 수팔년 봉우리 힘과 해상허기 고인지를 잠시도 놓지 않고 수족에 달진토록 분파라 모일적에 분모와 돈 짓고 돈보와 양 만들어 양을 지어 관돈 되니 일수책에 장리변에 이웃집 사람들께 착시 이런 곳 빚을 주어 실수 없이 받아들여 준 주시향 봉제사

어이. 어? 곽씨 부인 어진 마음 뒤안이 칭찬하리. 아, 하루 난 신봉사 먼 눈을 번덕이며 여보 마누라, 마누라는 전생의 무삼죄로 이생에 나를 만나 날 이렇게 공대하니 나는 편타올지라도 마누라 고생살이 도리어 불안. 그러나 어쩔 것이오. 사는 대로 살아가 돼 오늘은 지원할 일이 있소. 우리 연장 40이나 슬하 일점 혈육 없어 조상 향화 끊게 되고 우리 내외 사후라도 초종장사 소대기며 연연히 오난 길 어느 뒤라서 맞들까. 그러나 우리가 40 후에라도 명산대찰 신공이 나들여 남녀간에 낳고 보면 평생 하늘 붉었구만. 곽씨 부인 이 말을 듣고 공손히 대답하되 가군을 정대하신 마음 몰라 발설치 못하였더니 지금 말씀 그리하오니 지극신공하오리다. 옛글에 허였으되 불효 삼천 무위대라 허였으니 품을 팔고 뼈를 간들 무슨 일을 못하오리까. 그 정성껏 빌어보. 곽씨 부인 그날부터

무르공 칠성 불공 나한 무르공 가지 가지 다호니 공뜨는 답이 무너지며 힘드는 남기 꺾어지랴 가짜 사월 조파이

难得难看你黑中太喜欢的心心你还我的好哟心中提好的到你曾有苦问太多。

0: 다 9년은 소항 못 다닐더니 반도 진상 가는 길에 옥진리자 잠깐 만나 수어 수작을 허웁다가 시가 조금 늦은 고로 상제께 득죄허여 인간은의 지심에 갈 바흐를 몰랐더니
1: 아, 멋지구, 어?

백로지시 허여 이리 찾아 왔사오니여여 여기 소서

양주 몽사 의논하니 내 외 꿈이 꼭 같은지라 그 달부터 태기가 있는디 석부

거침새 없이 미끈덕 넘어가니 누나 은자식 딸이다. 여보 마누라 그런 말 마오. 아들도 잘못 두면 욕급 선영하는 것이오. 그 딸이라도 잘만 두면 아들 주고 바꾸리까. 우리 이 딸 고이 길러 예절범절 잘 지켜, 침선방적 잘 시켜, 요조 숙녀 군자오구 좋은 매필 부귀다남 허고 보면 그 외손 봉사는 못하리까. 그런 말 마오. 신봉사 좋아라고 첫국밥 얼른 지어 삼신상에 받쳐놓고 비는 뒤 이런 사람 갖고 보면 오죽 조용히 빌려만은. 안 못 보는 맹성이라 그 백성질이 있던가 보더라. 삼신 제왕님이 깜짝 놀래 삼천 구만리나 도망가게 빌어버린디. 33전 도솔 차 승불제석 삼신 제왕님 내 화이 동심하여 다부버 보옵소. 다시 분악은 자식 한 달 두 달 이슬 매져 석 달의 피열이고 넉 달의 인형 삼겨 다섯 달 호포 낳고 여섯 달의 육부 삼겨 일곱 달 칠부 열려 여덟 달의 사만 팔천 터디 나고 아홉 달 구구 열려 열 달만의 찬김 받아 금강문 하달문 고이 열어 순사는 삼신님 넓으신 덕택 백골남망 깨주리까. 다만 동녀 딸이 오나 동방사금 형을 주고 태임의 덕행이며 대순중자유행이며 기량일 처절행이며 반희의 재질이며 촉부단의 복을 주어 배부듯 달붙듯 잔병 없이 잘 가꾸어 일취월장 허기 허옵소. 곽씨 부인, 이때여 곽씨 부인은 산후에 손대 없이 찬물에 빨래를 허였더니 뜻밖의 산후 별증이 일어나는디 전신을 꼼짝 탈상 못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4대

곽씨 부인 생각하니 아무리 허여도 살 길이 없는지라. 가구는 손길 잡고

아이고 여보 가장님 내 편

어느 봉양타가 불행망세 당하면 조종장사 마친 후에 쥐를 쫓아 죽자 던히

张红轮的了起祝庙头头光的举掉后里杀公不亲小刘担心他儿孤派有所亲平忙的河他进过他怎么都他喊你是大

과장님 뒷마을 귀도검이 정친록에 지냈으니 저 자식을 안고 가서 저 좀 먹여 달라 하면

무궁화나

아버둔 가장에게 어린 자식 제쳐두고 유언하고 돌아 놀지. 아. 아.

큰 은도란 부분 수복 강령 태평 안락 양편에 새겼기로 고운 홍전

0: 아이고 내 새끼야.
1: 저

이 가히 없는 동천지 동굴 널로 허여 품게 되니 죽나 넘이 산자

0: 지는구나.
1: 다음.
0: 제가 앞에서 눈으로 뵈었을 때는 되게 행복하게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으시죠? 그런데 취임사는 여기 세 번째 줄 앉아계시는 분들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누구인고 하면은 김유리의 이모, 이숙, 아빠, 엄마가 되던 것이었다.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이쪽에 계신 분들도 분발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쪽을 또 많이 쳐다보죠. 신봉사 아무런 줄도 모르고 여보 마누라 그 사람이 병든다고 다 죽을 리가 있겠소? 나 의가에 가서 약 지어올 터이니 부디 안심호. 신봉사 급한 마음 의가에 가서 약을 지어 돌아와 수일승 전반에 얼른 짜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여보 마누라 일어나 약 짜시오. 이 약 짜시면 지켜온다옵디다. 아무리 부른들 죽은 사람이 대다 벌리가 있으리오. 식음을 전패터니 기어허여 이러는가? 양팔에 힘을 주어 일으키려고 만져보니 허리난 뻣뻣하고 수족은 늘어져 콧구멍이 창김나니 그제야 죽은 줄 알고 신봉사가 뛰고 미친 뒤 설움이라는 게 어지간해야 울음도 울고 눈물도 나지. 사뭇 아람이 차놓으면 울도 못하고 뛰고 미치는 법이었다. 신봉사 기가 막혀서 다 저르컥 주저앉으며 들었던 약 그릇

원수로라. 죽을 줄 알았으면 약지로라 가지 말고 마누라 곁에 앉아서 천서여겨놔. 세계 환생 자로 치는 외구연불이나 허여 줄걸. 절통하고 분할

孤独。

동립 사람들이 만류하며 여보시오 봉사님, 사자는 불가부생이라 죽은 사람 따라가면 어린 자식 어쩌시랴오. 곽씨 부인 어진 마음 동리 남녀노소 모아들어 초종지례를 마치는디 곽씨 시체 소방상 대뜰 위에 덩그렇게 올려놓고 명정공포 삽선 등물을 좌우로 갈라세우고 거리제를 진행한디 영희기가 황중유택 재진결례 영결종차 관우

0: 사는
1: 아, 그렇지.
0: 어? 어린 나이로
1: 제?
0: 강부의 싸기덕 어미에게 맡겨두고
1: 아, 그렇지.
0: 곧죽어도 불관 제복 지어 입고 상부 뒷채를 곰쳐

0: 啊我姐啊
1: 去。

0: 노하놈 허노 허노 허이가린 험차 노하놈 여보소 친구네들 세상사가 허망하네 자네가 죽어도 이 길이요 내가 죽어도 이 팔자로다 험차 노하놈 현철어신 곽씨부인 불쌍하게 떠나셨네 험차 노하놈 오이가리 넘차도 하놈 산천에 올라가 깊이 파고 앉은 후에 신봉사 할 일 없이 동인들께 붙들리오 집이라고 들어오니
1: 그렇지.
0: 부엌은 정박하고 방안

0: 흔디 헐사 널사 춤도 추고 허허 웃어도 보며 집행막대 흩어집고 이웃집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호구리 마누라 여기 안 왔소.
1: 그치.

미 아이안 꼬 돌아와서 여보시오 봉사님 아 이 아이를 보시더라도 그만 진정하시오 허허 기덕이낸가 이제주소 어디 보세 종종 와서 첫 좀 주소 기덕이네는 건너

신봉사 기가 막혀. 아이고 내 새끼야. 너희 모친 원디 같다. 나야

国，我是阴魂

너희 모친이 죽은 줄을 알고 우느냐 배가 고파 우느냐 강복 수생이로구나 내가 처지를 두고도 안 주느냐 그저 응아 응아 응아 신봉사 화가 나서 한 어떤 아이를 방바닥 으다 밀어놓고 죽거라 쏙 죽어라 네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 아, 그 초치란의 어미인도야 너 죽으면 나도 죽고 나 죽으면 너도 못 살리라 아이를 도로 안고 아가 우지 마라 어서서 날이 새면 저슬러 좀 하라 우지 마라 내 새끼야 그날 밤을 새노라니 어린아이는 기진하고 어두운 눈은 더욱 침침하여 날 새기를 기다릴지 이제부턴 좀 재밌는 게 나와요 계속 슬퍼만 했죠 물가 두레박 소리 흐르는 듯 꼬나설 적에 한 품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지팽이 흩 더 짚고 더듬 더듬 더듬 더듬

허허 고맙소. 수복강령 허겁소서. 예. 이 집 저 집을 다닐 적에 삼백 일삼 허누라고 흐.

백석 청탄신의 가에 빨래 호는 부인들께 더듬더듬 자져가서 이에 첫 좀 먹여줘. 저도

언덕 밑에 수풀에 앉아 아이를 어른다. 아이고 내 딸 배부르다. 배가 뺑뺑어구나. 기덕이냐 동네 부인의 덕이라. 어려서 고생을 허

둥둥은 해 딸이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둥 어허 둥둥 내 딸이야. 금을 준들 너를 사며 옥 준들 너를 사랴. 백미다섬에 니 하나 열 속영한 막 둥둥둥 내 딸이야. 턱 밑에 귀남이 아니냐 슬슬 기어라오 둥둥 내 딸이야.

둥둥 내 딸, 허허 둥둥 내 딸, 허 둥둥 내 딸, 이리 보아도 내 딸, 저리 보아도 내 딸, 엄마 아빠 둘이 둘이 주얌주얌 잘깡 잘깡 손마 둥둥 내 딸, 서울까 서울까 밤 하나 얻어 다 틈막 속에 넣었더니 머리 감은 세양지가 들랑달랑 다 까먹고 다만 한쪽이 남았기로 한쪽은 내가 먹고 한쪽은 너를 주마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Indonesia's own bank employee, Mutiara Hairani. Welcome. Indonesia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0: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이렇게 평화와 전쟁을 또 경험을 네. 했으니 우리가 또 맛있게 밥을 먹어야겠죠?
1: 너무 좋아요. 네. 인구가 너무 많은데?
0: 아이고, 사장님. 아유,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메뉴 도와드리겠습니다.
0: 사장님,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여기서 그러면 저희가 뭘 먹어야 좀.
3: 지금 막 기회가 좋게. 네. 지금 통영에는 도다리 쑥국이 저희 집에 유명한 집인데.
0: 도다리 쑥국? 네. 도다리 쑥국이 뭐예요?
3: 도다리는 네. 지금철에 먹는 그 가자미과의 생선이에요.
0: 아, 가자미과 생선.
3: 예, 자르도 지금 막 좋고 지금 네. 통영에 전체를 먹는 나물들이 네. 뭐 미역이라든지 네. 뭐 전체 음식들이
1: 미역 사랑꾼이
3: 전체 미역 있습니다.
0: 맞아, 마이 그 도다리가 뭔지는 알아.
4: 도다리 생선. 생선이고.
0: 생선이고.
4: 근데 아까 나물 그리고 쑥국이 나왔잖아요.
0: 쑥 먹어봤어?
4: 쑥 안 먹어봤던 건가?
1: 그냥 힘들 텐데. 야.
4: 우리나라에서 안 먹어요. 이런 나물이나 나물하면 쑥 그런 거 그냥 안 먹어요. 그럼 주식이 뭐예요? 주식? 감자.
0: 감자?
4: 감자 안 먹었어. 감자 주식 감자인데. 우리 잘 맞았네.
5: 음식은 맞겠다.
4: 아, 그러게 그러게. 몰랐어요.
0: 그 역사도 좀 잘 알아?
4: 역사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비로 살았어요. 노비. 노비.
5: 오.
4: 노비 맞죠?
5: 노예?
4: 노예?
5: 노예?
4: 아,
5: 노예?
0: 아, 그러니까 식민 생활?
5: 노예.
0: 식민 생활을 좀 했던 건가?
4: 노예. 700년 동안.
0: 700년 동안?
5: 어느 나라의 노예?
4: 노예 이제 러시아, 독일, 스웨덴, 덴마크.
0: 아, 그렇지. 그렇지. 다 그 식민 생활을 다 했구나.
4: 맞아요. 그 한국이랑 닮은 점도 많은 것 같아요.
5: 그때 거리 사람
3: 너무
0: 많아요. 진짜 아이고. 진짜. 아이고.
5: 와. 오빠 좋아하는 장어.
0: 이게 멍게구나. 우와.

0: 근데 우리 이제 어디 가요?
1: 아니 그 여기 통영에 이순신 장군님 말고도 또 네. 유명한 분이 또 계시대.
0: 오? 어떤 분이요?
1: 감독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
0: 아 감독님, 진짜요? 네.
1: 저희 혹시 누구 보러 가는 거예요?
2: 일단 가보시면
3: 이봐 또 얘기하네 또.
0: 아 그러면 이것만 물어볼게요. 이순신 장군님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에요?
2: 만큼 유명하신 분입니다.
1: 승천이에요. 와,
0: 진짜요?
1: 다른 분야?
4: 뜨든가.
1: 전쟁의 반대는 그 평화.
0: 전쟁 반대 평화. 다른 평화 운동하신 분인가?
5: 어 잠깐만 저기 뭐야? 저기 뭐 써 있는데?
1: 어디?
5: 우와 식물원 같아. 우와 동상.
0: 와 이런 풍경.

0: 아름답다.
1: 전 시간 한번 가볼까요?
2: 네.
1: 이야.
0: 우와,
1: 아, 이 생전에 이런 모습.
2: 바퀴 차으신 너무 예쁘신데.
3: 그러니까 뭐
0: 우와.
2: 멋있다.
0: 와, 되게 예쁘게 났다.
2: 박경리 선생님에 대해서 다들 알아요?
4: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거의
1: 저도 막 그냥 성함만 어디서 들어봤다 정도지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4: 왠지 제일 잘하는 거 아니야?
3: 저 알고 있었어요.
1: 오 마이 갓.
3: 내가 알기엔 가장 긴 작가 그 소설 썼어요. 한국에서 가장 긴 소설.
2: 가장 긴 소설을 쓰신
3: 쓰신 분 진짜 어렸을 때부터 나이
5: 총 5부에 25권이에요.
2: 피어난 생명. 진짜
3: 다행이에요.

0: You quiz?
1: Oh, yes. Yeah. Oh, yeah.
0: 자, 근데 저희를 이렇게 앉힌 이유가 무엇이죠, 감독님?
2: 왜 앉혔을까요?
0: 저희 항상 이렇게 네. 서서 맨날 하다가 앉힌 이유는 뭔가를 저희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3: 퀴즈 타임?
0: 혹시 진짜 퀴즈 타임인가요?
2: 저희가 방금 뭐 보고 왔죠?
0: 박경리 박물관.
2: 여러분들의 창작 욕구를
1: 오 시집기 하나 시집기
0: 시 짓는 건가
4: 글쓰기네
2: 백일장 대회를 한번 해볼까요?
0: 백일장 네. 대회 와 오랜만이다 글 안 쓴 지 진짜 오래됐는데
2: 그래도 1등에게 선물이 있는데 네. 네. 평가를 좀 독특하게 할 거예요
1: 어떻게요?
2: AI를 활용해서 1등을 결정할 겁니다
1: 아 이거 너무 공격해요
0: AI한테 맞춰야겠다 AI한테 맞춰야겠다

0: 5분 남았습니다.
1: 벌써요? 왜 이렇게 많이 썼어?
2: 아, 많이 써야지. 야, 한국말 달라요. 한국말, 영어 달라.
0: 3, 2, 1.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2: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여기.
3: 예.
4: 약간 도전 골든벨 느낌이네.
3: 너 다 빽빽해 썼어.
2: 씨가
3: 한 번에 이렇게 하지.
0: 자, 진세님부터 신앙송 가는 거 들어볼까요?
5: 네. 제목, 평화의 날. 저기 보이는 푸르른 나무를 보아라. 저기 들리는 소쩍새의 울음을 들어라. 저기 빛나는 바다의 짠내를 맡아라. 이 온전한 것들은 모두 평화의 줄임말. 오!
2: 대박이다.
5: 저기 서 있는 피디님의 이빨을 보아라. 아,
2: 여기서 좀 별론데.
5: 이 온전한 웃음은 모두 평화의 줄임말. 오~
3: 와, 야, 웃기지 않았어.
2: 뭐 AI 안 써도 되는 거 같아.
3: 평화의 줄임말. 와.
5: 내가 들어줄게.
6: 네, 다시 할게요. 통영의 평화로운 새해 울부짖음처럼 자유로운 날개짓하는 나비처럼 그대들에게도 평화로운 울부짖음과 자유로운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그런 평화를 바라봄.
7: 네. Peace in Dongyeong. No matter how you look or what language you speak, when you come to Dongyeong while looking at the mountains and sea, you will be able to hear and understand a language that doesn't need any words.
3: Yes.
0: Wow.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3: 원더풀.
2: 무서워.
3: 이제 저는 문득 이 피디님께서 아까 미소 짓는 모습을 보고 떠올랐습니다.
0: 아니, 근데 계속 설명을
3: 아까
0: 하시는데
3: 아까 이빨 미소 짓으면서 이빨
6: 아, 맞아요. 했는데, 네. 평화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네.
3: 그렇게 웃자.
6: 네.
3: 아름답게.
6: 네.
3: 걷자.
6: 네.
3: 손을 잡고.
6: 네.
3: 뛰자.
6: 네.
3: 푸른 하늘. 그리고 자자.
6: 네.
3: 평화 속에. 미소 지으며.
2: 좋은데.
0: 느낌이 그 안에 속뜻을 하나하나 해석하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자, 감독님, 그럼 뭐 결과가 이제 좀 나왔나요?
8: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6: 누구죠?

0: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1: 어? AI 오디오로 직접 들려드릴게요.
2: 네. 101장 심사 결과 발표. 평화, 미소, 통영이라는 아름다운 시제 아래 각자의 감성과 개성을 잘 담아낸 수작들이었습니다. 1등 수상작 장원. 제목 미소 이미지 2. 2등 참가자. 심사평 및 선정 이유. 웃자, 걷자, 뛰자, 자자로 이어지는 청유형 어미의 반복은 단순한 운율을 넘어 읽는 이에게 함께 행동하자는 강력하고도 부드러운 제안으로 다가오고.
3: 아예 모른다 너. 저기 난...
4: 야!
1: 그런데 1등을 뽑았잖아요.
5: 네.
3: 꼴등을 왜 뽑을까요? 에이, 왜 그래요?
4: 아, 너무 궁금해요.
3: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추천하는 사람을 왜 그럽니까?
1: 말 그대로 AI가 뽑은 겁니다. 저희가 뽑은 게 아니에요. 자, 꼴등 알려드릴게요.
2: 순위를 매기는 마음이 무겁지만 4등 평화의 날 첫 번째 이미지.
3: 너 이유가 뭐야?
2: 하지만 후반부에 갑자기 특이놈의 이빨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4: 개인적이고
3: 저게 왜냐면 이거 웃기려고 요 두 줄은
4: 피디님이
3: 두 줄은 웃기려고 그냥 제가 한 거고
4: 무서워? 무서운 사람 있어?

0: 가자.
1: 와, 이렇게 빨라, 이렇게 빨라, 이렇게 빨라. 아, 이렇게 빨라?
2: 아, 놀이기구 같아.
1: 아, 이렇게 빨라? 이렇게 빨라? 아, 너무 빠른데? 생각보다?
2: 그러니까.
3: 어, 지금부터 천천히 갈 겁니다.
1: 지금부터?
3: 네.
2: 어, 뭐야, 바람이 왜 이렇게 들어가 했더니
1: 열려있네. 뚫려있다.
2: 상공기. 바닥공기, 상공기.
1: 어, 여기도 뚫려있어.
3: 여기도. 네, 여기도 되게 예쁘다. 확실히 뭔가 도시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은 거 안 무서워? 아니, 안 무섭지. 무서워. 나는 안 무서워. 응, 그래요?
4: 여기야. 몸이 겁쟁이잖아.
1: 그러셨던 것 같아.
3: 맞아요. 오빠 엄청 겁이 많아.
4: 지금 뒤에 한번 봐봐요.
3: 아, 어, 맞아.
4: 뒤에가 너무 예뻐.
3: 야.
4: 진짜? 오, 근데 높다. 야, 여기서 근데 높다, 이제.
5: 날씨 좋을 때 대마도 보고 있네요.
4: 진짜요?
2: 대마도가, 어, 진짜?
3: 대마도가 일본 땅 아니에요?
4: 와, 장난 아니다.
1: 너무 높아! 너무 높아!
2: 진짜 심장 떨렸어, 지금.
4: 와, 와, 너무 높아, 잠깐만!
2: 아, 나 진짜 지금, 와.
4: 와, 지금 은광이, 지금 은광이.
2: 와, 지금 은광이
4: 찍어야 돼. 은광 찍어야 돼.
2: 오금이 저려, 오금이. 와, 오금이 저렸어요.
6: 동경에 푸른 밤 우리 같이 놀러 와봐요.

0: 와!
1: 대박.
2: 야!
0: 우와!
1: 대박.
0: 야. 아니, 진짜 섬이 엄청 많구나.
3: 와.
1: 멀리네.
0: 오, 섬이 엄청 많다. 우와!
2: 와, 진짜 가슴이 뻥 뚫려요.
0: 진짜, 와.
1: 이야, 기력 때까지 올라왔구나, 우리.
2: 야. 우와, 이거 뻥 뚫린 거 아니야, 지금?
0: 진짜요? 오빠 여기 있어?
1: 안 되잖아요, 아, 오빠. 진재 오빠 이거.
2: 아니, 근데 저기 봐.
0: 저기
2: 밑에 보지 마. 밑에만 안 보면 돼.
0: 야, 밑에만 안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1: 맞아요.
0: 밑에만 야. 보면 아무렇지.
1: 아, 이렇게 인생이. 인생이
0: 아, 자꾸 연기해 주게 돼.
1: 아이고. 오빠 고소공포증 있는데 괜찮아요?
2: 나 오늘은 좀 괜찮은데 약간 통영의
1: 네.
2: 이 장관을 보니까
1: 네.
2: 이 공포심이 싹싹 없어지네.
1: 아 진짜요?
2: 네.
0: 말 살짝 절지 않았어요?

0: 신기하다.
1: 아, 그렇게 나온 거야.
2: 그렇게.
1: 세 겹, 세 겹.
3: 감독님, 저희 선물 여기로 왔다 했는데 여기 어디예요 도대체 여기는?
4: 어, 신나는 거 아니야?
0: 어, 재밌는 거? 재밌는 거긴 한데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오금절이는 것들로 아, 이렇게
4: 그런 거야?
0: 선물을 주셨거든요.
5: 안녕하세요.
4: 뭐야?
0: 와. 예?

0: 태야 보여줘.
1: 아이 뭐 이거는 뭐 가장 어려운 걸로 가는 걸까요 그러면?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0: 파이팅, 파이팅.
1: 가보겠습니다. 어유 잘하신다. 저거 어떻게 하냐 저거? 아.
0: 와 진세 어때?
2: 우와.
1: 너 이거 생각보다 높아. 우와.
3: 우와.
1: 우와 강사님 이거 뛰어가. 와 근데 진짜 높다 정말.
0: 보여줘.
1: 잠깐만. 우와.
2: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파이팅.
1: 우와. 우와. 와 장난 아니다. 우와, 잠깐만 진짜.
2: 뛰어 뛰어 뛰어.
0: 우와 왜 이렇게 떨어.
1: 등공아 살려줘. 아. 와 이거 진짜 무서워.
0: 보여줘.
2: 할 수 있다.
0: 아, 잘하고 있어.
2: 우와. 앞질러봐.
1: 와, 아, 감사합니다. 와,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2: 무서워,
1: 무섭다. 줄이 너무 흔들려. 줄이 너무 흔들려.
2: 야, 뭐야? 언니야, 언니가.
1: 줄이 너무 흔들려. 우와. 자, 다 됐어, 다 됐어. 아, 감사합니다.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0: 다시 돌아가.
1: 우와. 에? 뭐야? 제가 여기서 뛴다고요?
0: 진세야!
1: 와 잠깐만!
0: 진세야 한 마디 해줘!
1: 예. 네.
0: 와, 와, 와!
1: 우와!
0: 우와!
1: 와 진짜 0.1초. 와 진짜 잠깐만.
0: 와 보민이 잘한다. 아무도 안 힘들어.
2: 너무 무섭다. 안 하면 안 돼요? 군대 안 다녔지만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다. 멈춰봐.
4: 그냥 걷는데?
5: 강사님, 은광이는, 은광이는 별 네 개. 그러니까 제 건 두 개잖아요.
0: 자꾸 별 네 개.
5: 별 네 개. 그러니까 다섯 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개 정도는 해야 그림이 좀. 은광이, 은광이 가시오! 렛츠고! 은광이는 별 네 개, 다섯 개짜리를 도전한다고 합니다.
0: 가자, 가자!
5: 가자, 가자!
2: 화이팅, 화이팅!
5: 야, 은광이 바로 가는 거야, 지금.
0: 야, 진세야, 큰일 났다, 씨.
5: 진짜 어려운 거야.
0: 와우! 와! 진세야 가자!
5: 가자!
0: 진세야 가자!
5: 은광아 춤을 외쳐! 춤을 외쳐!
0: 와! 야 진세야! 야 대박이야!
5: 와 저기 전체가 흔들리네.
0: 야 진짜 무서워 근데. 대박이야. 와! 와! 와! 와! 와! 와! 와!
5: 그래 저렇게 된다니까. 저 아마 고프로의 찐 표정이 담겨 있을 와. 겁니다.
0: 여기는 평지다.
5: 이거 지금 15분 지났다.
0: 아 미안해요. 이게 진짜 무서워요.
5: 맞지?
0: 생각보다
5: 맞지?
0: 많이 무서워요.
5: 어째 맞아. 어?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은광이 괜찮아?
0: 안 괜찮아.
5: 은광이 괜찮아? 어이. 은광이 일단 통과 통과.

0: 그 하나 더 해야 되나? 건강이? 하나 더 해야 되네. 하나 더 해야 이럴 수 있구나.
1: 와, 와!
0: 와, 이 높다. 와, 이거 세다, 세다. 야, 이거 거리가 멀다. 이거 거리가 멀다, 멀어.
1: 아, 나 다리가 짧은데.
0: 자, 첫 발 레디 놓고. 오, 좋아. 와. 좋아, 은광 좋아. 좋아.
1: 와.
0: 좋아, 좋아. 와. 아이. 아. 자, 이제 은광이 끝나서 내려온답니다. 또 심장 꽉 잡아야 돼.
2: 어, 어떡해. 너무 잘했어. 안 죽어요.
1: 넘어온 김에 전국 일주. 세계 평화 피스.
2: 피스.
1: 멜로디 사랑한다.
0: Let's go.

0: 커피랑
1: 너무 예쁘다. 우와.
2: 이런 거 여기 있었어요?
3: 뭐예요? 이렇게 뭐 벼랑 같은데 집들이 있네요?
4: 안녕 동피랑.
5: 안녕.
6: 와, 이 감성이 너무 좋아. 여기 젊은 분들 많이 오시겠는데.
3: 그래, 인스타 분위기네.
6: 응.
3: 오빠 근데 왜 동피랑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4: 그 피랑이 네. 낭떠러지 절벽 약간 이런 뜻이어서
6: 그게 옛날 말고 그런
4: 약간 이 통영의 무슨 사투리 같이 이제 통영의 말?
6: 야, 이게 뭐야? 근데 여기 진짜 햇빛 딱 이렇게 비치는 거 봐.
3: 와, 기가 막힌다.
6: 와, 진짜 아니 근데 저기 약간 바다 같지 않아? 하늘의 바다 같아.
3: 진짜. 저 노을 맞죠?
6: 아, 진짜.
2: 한국에서 이런 데 있는 게 몰랐네요.
6: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거를 하면서 진짜 한국에 예쁜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 여기.

0: 바다 위 산물. 한국에서 산 많은 거 알고 있었지만 근데 이렇게 섬도 많은 거 몰랐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었어요.
1: 그 박경리 작가님 기념관에 갔을 때 평화로웠어요. 쫙 차분하게 생을 한번 쫙 같이 함께 느껴보고 백일장까지 했잖아요. 또 백일장의 주제가 평화였어가지고 오늘 여행 중에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지 않았나.
2: 충렬사요.
0: 충렬사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2: 그 이순신 장군님의 그런 사진이 있었거든요. 사진이 있었는데 뭔가 그런 영혼이 거기 깃들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한반도의 평화도 기원한다고 기도를 드렸거든요. 뭔가 이루어지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거기가 제일 좋았어요.
3: 여기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전쟁을 정말 힘들게 치렀던 곳이잖아요. 되게 무서운 곳이었을 거고 되게 끔찍한 곳이었을 텐데 시간과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평화로운 통영, 아름다운 통영을 볼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0: Laos, a country about a six-hour flight from Korea. One of the residents of this rural village in Laos is said to be a very devoted daughter.
1: 아버지를 바쳐라 이랬는데 시다 공주가 아버지 대신 자기가 가겠다. 뭐 효녀 심청 같은 그런 느낌인데.
0: This magnificent structure is believed to have been built for Princess Sita.
2: 너무나 아름다운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외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다 공주의 방이 아주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3: 흥나시다가 왜 무너졌을까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은 상태인데.
0: The room of Princess Sita is said to hold secrets of a thousand years. Let's unravel the mysteries of the Hongnang Sita Temple. Champasak, Laos is where Korea's first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 for the World Cultural Heritage is underway. It is home to a very special structure.
4: Hongnang Sita is a place that has a very important place.
5: Hongnang Sita is a place that is a place that is a place that is a place that is a place that is a place that is
0: a temple with profound significance for the Lao people. What kind of place was Hongnang Sita?
1: Hong이라는 것이 뭐 큰 공간, 방 아니면 뭐 그런 건축물 그런 걸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낭은 아가씨 뭐 이런 뜻이에요. 시다는 이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직역을 하면은 시다 아가씨의 방.
0: About 70% of the population of Laos is Buddhist. Surprisingly, Hongnang Sita is believed to be a Hindu temple.
2: 지금 언뜻 보면 정말 이제 힌두 사원인지 그 형태를 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발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힌두의 성소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는 요니와 링가를 모시고 이제 기도를 하고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0: The Linga and Yoni, each symbolizing male and female deities, are important relics found in ancient Hindu temples.
3: 예전에 이제 종교 행사, 그러니까 제례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링가 위에 성수를 뿌리게 됩니다. 그 성수가 링가를 타고 요니를 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생명이 잉태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The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Team, participating in the restoration of Hongnang Sita, has found a large number of artifacts. The most remarkable among them is this gilt bronze yoni.
3: 금동으로 만들어진 요니는 그 라오스에서 처음 발견된 사례예요. 라오스의 지금 국보급 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According to local residents, Hinduism flourished in Champasak in ancient Laos.
5: Hindu, Sasana Hindu. It is from Sasana Hindu, but by the Sasana Putkama, Kang Satavati, Sipsong, Sipsam, Sasana Putkama, Mape, it is from you, Nepakai Hong Laos.
3: 예전에 크메르 제국 시대에 수리아 바르만과 자이 바르만 7세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 참파사 일대까지 점령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힌두교 사원들이 많이 건립이 됐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홍낭시다도 그때 건축됐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0: Hongnang Sita is located in front of the sacred Pukao Mountain, which resembles the Linga, a symbol of the male deity. There is an interesting legend about this mountain located in a sacred spot. King Kamanta, who once ruled ancient Laos, he had a very devoted daughter, Princess Sita. When the king was threatened by a man-eating monster,
3: 시다 공주가 본인이 희생을 하겠다라고 해서 괴물하고 이제 같이 만나러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마을에 있었던 카타남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괴물하고 여러 날 동안 싸워서 괴물을 물리쳤고 그거를 이제 기리기 위해서 사원이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5: 홍낭시다 아니까 뜨바 뺀 소능 뺀 뱃뜨가 다 카타남 뺀 보.
0: That is how Hongnang Sita came to be known as the Princess's Chamber. But originally, it looked different from what it is today.
1: 여기에 사용됐던 사암 자체가 약간 민트빛이 나는 사암을 썼을 수도 있다. 회색과 민트색이 섞인 그 정도의 예쁜 색깔이었을 것이다. 근데 가끔 부재에 해체하다 보면은 그 힘을 못 번디고 딱 부러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면을 보면 정말 민트색이 나와요. 그걸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깔을.
0: Hongnang Sida used to be a beautiful mint color temple. But it grew dark over time, and for some unknown reasons, it eventually shattered into pieces. There are many different opinions about why that happened.
3: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여기 홍남시다에 있는 집안, 석재의 강도, 구조적인 안정성 평가, 붕괴의 원인에 대한 공학적인 조사들을 지금 같이 통합적으로 한 4년 동안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은 상태인데
2: 약간의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원인일 수 있지만 비신우나 요니, 링가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풍화가 되거나 깨졌다기보다는 인위적인 파괴의 흔적들이 실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0: In 2022, a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Team discovered some artifacts during the temple's restoration.
1: 저 안쪽에 내부 쪽을 다 이렇게 꺼낼 때 그 바닥면에서 금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금 반지도 나오고 금판도 나오고 이렇게 중요하게 생긴 구멍들이 있어요. 그 구멍들마다 원래 하나씩을 넣고 구조물을 세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구멍마다 금판이 거의 하나씩 나왔었어요.
0: A silver statue of the Buddha was found among gold ornaments. This means Buddhism had already been introduced to Laos, and Hongnang Sida was still standing at that time. Then, what was the exact cause of its collapse?
3: 몇 가지 붕괴됐던 모델들을 추정을 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주변에 있던 나무들이 자라면서 뿌리가 집안 내부로 침투를 했고 그러면서 집안이 불안해지면서 붕괴됐을 가능성 하나. 그리고 홍남시다 주변에는 땅이 고르게 단단한 게 아니고 약한 부분이 주저앉으면서 붕괴됐을 가능성 하나. 그리고 과거에 지진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말했던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홍남시다가 붕괴되지 않았을까.
0: If more clues are found during the restoration process, the history of Hongnang Sida may have to be rewritten. Let's hope that one day, the secret of Hongnang Sida is finally unraveled. Seongnyu-gul Cave, an iconic tourist attraction of Ulsan, a hidden gem on Korea's east coast, is famous for its diverse cave formations. Formed about 250 million years ago, they have a significant ecological value. But
6: 신라 시대부터 이제 근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7: 세계적으로도 좀 희소한 사례가 아닌가.
8: 하나의 역사서로 볼 수도 있을 정도예요.
0: Traces of the past inscribed alongside various cave formations. What kind of stories do they have to tell? We set out to uncover that mystery. Seongnyu-gul Cave, a well-known attraction of Ulsan, is visited by some 700,000 visitors annually. Often called a living fossil, it is home to ecologically significant formations. Its value was recognized early on, and it has been protected as a natural monument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A surprising discovery was recently made at the cave.
9: 아, 여기 글자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선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은 밑에 글자 윤곽들이 이렇게.
0: It is none other than inscriptions carved into the cave. With this discovery, Seongnyu-gul, once regarded as a natural site, drew the spotlight as a repository of historical writings.
7: 국내에도 많은 동굴이 있지만은 이런 사례들은 전혀 없고요. 세계적으로도 좀 희소한 사례가 아닌가.
0: Inscriptions believed to have been carved over a span of about 1500 years, and the messages they carried were all astonishing.
8: 성유굴에서 나오는 명분 중에 특이한 게 우20필이라고 소 20마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소는 지금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포항에 있는 냉수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울진에 있는 봉평리 신라비 같은 경우 여기에 사루 또는 살반우라는 내용이 나와요. 즉 그 당시 때 신라 시대 때 어떤 의식을 행할 때 소를 잡거나 또는 얼룩소를 잡아서 이런 행위를 해요. 여기 성유굴에서 소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뢰 행위를 했던 소사의 지역이지 않을까 하는.
0: They suggest that this was not just an ordinary cave, but may have been used for important national rituals. And that's not all.
9: 바로 여기가 진흥왕이 다녀갔다는 명문이 25자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0: A 25-character inscription inside the cave says that King Jinheung of Silla Dynasty had visited it. That record had never been found in any historical documents before. Another unexpected discovery was found.
7: 진흥 왕 그 진흥왕이 거동하셨다라고 하는데 아마 561년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록이 성유굴 속에서 나오는데 연대상으로 또는 그 왕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연대가 확실하고 가장 최초에 보이는 기록이 진흥왕 거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0: A record saying that King Jinheung visited Sungryugul Cave in June of the year 560.
8: 울진 성유굴에 나오는 명문들이나 이런 것들은 삼국 현재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삼국사기나 유사에 없는 기록들이 많아요. 특히 진흥왕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의 삼국사기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때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0: King Jinheung traveled across his territory to erect monument stones. However, no such monuments were found in the area around Sungryugul Cave. Even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says nothing about King Jinheung's activities during that period. Inscriptions in the cave can be found even in places that are not easy to spot.
6: 물이 이제 현재 고여 있는 공간 자체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녔던 길이 아마 거기에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러한 이제 뭐 환경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수중 조사 당시에 이제 명문과 비슷한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마 그 실제 이제 수중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아마 그러한 사람들이 직접 걸어 다니면서 남겼던 흔적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So, why are there so many inscriptions in this cave? The answer can be found in the inscriptions themselves.
8: 우리가 뭐 신라 시대의 장군 하면 김유신을 뭐 말 안 할 수가 없죠. 김유신이 태어난 6세기 말부터 이제 김유신의 성장 과정들이 삼국사기나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그 젊은 나이에 그 중학석굴이라는 데서 수련을 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마 근데 이제 성유굴은 이보다 빠른 6세기 뭐 초부터 기록된 나온 거 보면은 아마 김유신도 그 당시 때 하랑도들 또는 군사 뭐 이런 청년들의 그 수련 활동 중에 동굴에 들어가서 수련하는 게 있었던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 많은 하랑도들이 와서 글을 남기고 아마 그 당시 때의 수련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0: It is believed that the inscriptions were first made during the Silla Dynasty. When members of the elite youth group Hwarang visited the cave for training. What other messages may still remain in the cave visited by countless people?
8: 지금 역사에 없는 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삼국사기나 유사에 나오는 하랑 간창이라든가 김유신이라든가 특히 뭐 우상국을 정벌한 뭐 이사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명문이 동해안을 다녔거든요. 기록에. 그런 분들이 다니면서 여기를 분명히 들렀을 걸로 예측이 돼요. 그렇다 이러면은 그런 분들의 이름이라든가 어떤 기록들이 나온다면은 더욱더 이 역사적인 장소로 중요해지죠.
0: The inscriptions in Sungryugul Cave still have more to be uncovered than what has already been revealed. 4 heavenly kings. The 4 heavenly kings are the symbol. Mysterious artifacts were discovered at a temple site in Gyeongju named after the four heavenly kings.
10: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11: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합니다.
12: 굉장히 귀한 제품이다. 지금으로 치면 명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마치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0: The origin of Sachon Wangsa Temple, which represents Silla's state-protecting Buddhism, is quite extraordinary.
12: Sachon Wangsa는 당나라 군사들이 신라로 침략해오는 것을 인지한 문무왕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낭산 남쪽에 문두루 위법을 설하고 그에 따라서 침략해오던 당나라 군사가 수몰하게 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사천왕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0: The artifacts found at the site ar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called Nogyu Shinjangsang. Made using green glaze, an advanced technique and luxurious material at the time, they depict guardian deities that protect the temple and all living beings. In Silla, where Buddhism was believed to protect the nation, such guardian figures symbolized the nation's safety and prosperity.
10: 네, 노규 신장상은 경주에서 그 일제강점기에 철로를 놓기 위해서 수리를 하다가 파편이 발견돼서 그 존재를 처음 알게 됐고요. 그 뒤에 그 일대에서 다양한 종류의 파편들이 나와서 이 전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0: The restoration process of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that adorned the wooden pagoda at Sachenwangsa Temple was full of remarkable discoveries. After their initial discovery, the statues lost their original form for nearly a century. Their restoration was a grueling process. Through excavations in 2006, the statues finally saw the light of day after 100 years.
12: 일제강점기 때 발굴된 유물은 경주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고 2006년부터 출토된 유물은 저희 연구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그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 출토된 유물과 2006년에 발굴했던 유물이 마치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0: However, piecing together more than 200 fragments was a challenge.
12: 사실은 이 노규 신장상은 발굴 당시에 각각의 조각편으로 이렇게 출토되었습니다. 모두 한 200여 점이 출토되었는데요. 그게 굉장히 이제 하나하나 붙여 나가는 작업이 쉽지 않았고 저희가 한 7, 8년에 거쳐서 실제로 손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결합해보고 또 3D 스캔을 다 촬영해가지고 가상으로도 다 이렇게 접합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과정 중에서 저희가 7년, 8년 만에 우리 노규 신장상을 완벽히 복원할 수 있었고
0: After a century of waiting,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were finally revealed to the world. They have countless intricate details.
11: ABC가 쳐다보는 그 시선이 다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천왕사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그 당나라 군대로부터 물리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물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천왕상이 했겠지만 이 기단에 있는 이 신장상 역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삿된 것들을 막아주고 또 그 탑 안에 있는 부처님 사리를 보호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 The statues appear to be looking around like guards on watch. A total of 24 statues, six on each of the four sides, were placed around the pagoda to ensure impenetrable defense. But what makes these statues truly special goes beyond that.
10: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시기 미술들은 거의 대부분 딱딱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주로 불상이라든가 보살상이라든가 똑바로 서 있거나 아니면 좌우 대칭을 엄격하게 따지는 그런 그 경직된 조형인데 비해서 이 노규 신장상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신체의 굴곡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얼굴 표정 같은 것들의 생동감이 넘쳤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강이 뼈라고 할까요? 뼈 같은 게 이제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 점이라든가 발가락하고 이제 발등 같은 데의 뼈와 힘줄이 드러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더 주목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0: Compared to other Buddhist statues, the green glazed guardian figures are more dynamic. Why is that? Could there be a secret in how they were made?
12: 노규 신장상은 목탑 기단에 똑같은 형태의 조각상이 두 개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면에 각각 들어갔기 때문에 한 탑에 8개, 동서탑에 16개의 똑같은 문양과 똑같은 크기의 전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손으로 빚기는 어렵고 그것을 모두 한 틀에 찍어서 나타내는 어떤 그런 조각 제작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represent the spirit of the Silla dynasty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when vigorous exchanges and cultural fusion took place. They display exceptional artistry and a high level of craftsmanship, yet their true nature remains a mystery.

안녕하세요. 방크에서 활동하는 박지은 연구원입니다. 한글은 6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인데요.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의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0: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together, we will initiative.
1: Let's go, Simply K-pop. Hello.
2: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imply K-pop MC 크래프티 원진입니다.
1: It is already the month of May. You can really feel that crisp, refreshing energy wherever you go, right?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5월만 되면은 괜히 나들이 가고 싶어지잖아요. 야구장 가서 시원하게 응원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
1: Totally. Wearing the team uniform and watching the game with some fried chicken. Gnarly.
2: 그러고 보니 안 되겠습니다. 오늘 완전 나들이 각인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속 갔다 올게요.
1: 아니야. 잠깐만.
2: 왜?
1: 원진.
2: 네.
1: But that's what today's Simply K-pop is all about.
2: Uh-huh.
1: It's packed with stages hotter than the heat of baseball stadium.
2: Oh my god, 진짜요?
1: That's
2: 좋습니다.
1: Right.
2: 그렇다면은 놓칠 수 없죠. 얼른 소개해 주세요.
1: All right, let's go ahead and meet the teams that'll make our hearts race like hitting a home run.
2: Uh-huh.
1: Starting with Lee Jimin and her sweet vocals.
2: 네, 청순 여신들 S2A 그리고 감성 발라더 이지훈까지 뮤직 스타트!

0: Hey, guess what?
1: Huh?
0: It's gonna be a very special day in Korea soon.
1: What day? What day?
0: Children's Korea's cute holiday where children get presents and do fun activities.
1: 맞아,
0: 원진아,
1: 맞아.
0: 원진아. 무슨 선물 갖고 싶어?
1: 근데 어린이날인데 제가 선물을 받아요?
0: Yeah, because you're cute like a baby.
1: 근데 you too, Ellen. 형도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귀엽고 또 보면 볼수록 기분 좋아지는 게 어린이날 선물 그 자체라니까요.
0: Well, thanks, Wonjin. Our upcoming artists will also lift our mood like a Children's Day present, so we definitely have to bring them out.
1: 네, 그럼요. 우리 글로벌 팬분들께도 또 특별한 선물처럼 다가갈 다음 무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Americano.
1: 좋아, 좋아, 좋아.
0: Oh. All right. I think it's time to bring the ice to our Americano.
1: 완전요. 지금 너무 덥습니다.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면 정신도 번쩍 들고 기분 끝내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라떼 파긴 하지만요. 지금 약간 카페인 부족입니다.
0: Oh. Well, don't worry. Uh-huh. That will be fixed soon when these performers come on. That's all it takes. You won't even need iced Americano anymore.
1: Wow, 얼른 만나고 싶어요.

0: Alright then, shall we introduce the next stages?
1: 네, 쿨하고 짜릿한 매력으로 무대를 가득 채울 세 팀 Keep it up, EFY, Love On입니다. 뮤직 스타트!

0: 심플리 K-POP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초밀착 해보는 시간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0: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한층 성숙해진 비주얼로 돌아온 걸그룹 바로바로 리센네 분들입니다. 웰컴.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Hello, listener.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리센입니다.
2: Hi, we are Risen.
0: Yeah. 네, 반갑습니다. 리센의 신곡 Runaway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이번에 리센네가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 돌아왔는데요. 저희 런어웨이는 인센스 향기를 메인으로 다섯 소녀들이 자유의 여정을 찾아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오호, 좋습니다. Well, we can't wait to find out more about your styling concept. That's why we have a global fan joining us right now.
0: Wow!
1: Let's bring her out and have a chat. Hello.
0: Hello.
1: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안녕, 리센네. I'm Kelly from Hong Kong, and I really like your new song.
3: Oh. Wow.
1: Well, Kelly, we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Lisena today. Please go ahead with the first question.
4: Yes. So, what is the highlight of your makeup look for today's stage?
3: Oh.
1: 오늘 무대 메이크업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3: 오늘은 저는 점을 많이 찍었습니다.
1: Oh. So she drew a lot of moles on her face, yeah?
2: 그리고 저는 입술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1: She thinks her lips is the highlight. All right, good.
2: Oh. 그리고 저는 코에 블러셔를 했습니다.
1: Oh, some blush on her nose. Any more?
0: 또 있으실까요?
2: 또 있어. 어, 원현이 오늘 머리 아, 오늘 헤어를 처음 해보는 헤어를 했습니다.
1: 오, 오! 어떠신가요? 오!
0: 아, 너무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Alright, let's hear your next question.
4: And I'm curious if there's any other makeup looks that you're into lately?
2: 저는 블러셔를 이렇게 이어서 하는 걸 아니, 저부터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부터 말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 그 갸루 중에 야만바 갸루 아이고. 메이크업이라고 엄청 진하게 하는 메이크업인데 그 메이크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3: 와. Oh,
1: like a very very heavy like yeah. 또 있으세요?
3: 저는 요즘 누디한 색깔에 좀 빠져가지고 누디한 메이크업이 좀 예쁜 것 같습니다.
1: Oh, like a nudie tone kind of color. 더 있으실까요?
0: 좋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All right, we'll take one last question.
4: The last question is there a skincare routine that you'll never skip even though you have busy schedules or like you're on the go?
1: 바쁜 스케줄 와중에 절대 건너뛰지 않은 스킨케어 루틴이 있으실까요?
0: 어허.
2: 저는 아무리 바빠도 손에 팩을 들고 갑니다.
3: 오.
2: 진짜 진짜예요, 진짜.
1: So no matter how busy she gets, she always has a mask pack in her hands.
0: 오, 좋습니다.
1: All right, Kelly, any last words for Lisena before we go?
4: Racine, I love you and I wish you come to Hong Kong someday. And I'll 기다릴게. 사랑해.
1: Let's go.
0: 아, 좋습니다. 리센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켈리 님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2: Thank you, Kelly. I love you.
3: Thank you. We all love you.
0: 네, 좋습니다. 켈리 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리센의 무대를 한번 만나 볼 텐데요. 전 세계 팬분들께도 한번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저희 리센은 이번에 런어웨이로 컴백했으니까 전 세계 모든 수많은 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리센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좋습니다. 또 인사드리기 전에 미나미 씨께서 갸루 권위자라고 들었는데요.
5: 공제 야호.
6: 제 야호.
0: 갸루 스타일에 대해 히터코도 오네가 시테모 이데스까?
3: 아,もちろんです.
0: 一緒にお願いしてもいいですか?
3: 같이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오케이, 렛츠 고.
3: 이거는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3: 네.
0: 어떤 거죠?
3: 제가 심플리 케이팝 하면은 야호 같이 해주시면 돼요.
0: 야호.
3: 네. 그리고 V를 이렇게 하시면 V를 이렇게 내리는데 살짝 밑으로 이렇게 내려.
0: 살짝 밑으로.
1: 네, 눈도.
3: 네, 여러분도 같이 야호 해주시면 돼요.
0: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야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네. 그럼 해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와우. All right then, let's go ahead and see the girl group that never disappoints. Here is Lee Sena's Runaway.
3: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1: 네.
4: 자, 좋습니다. 그럼 바로 뮤직 스타트!
2: 야호!

0: 네, 심플리 케이팝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1: Yeah, we had so much fun too. Thanks to everyone tuning in around the globe as well as all of you joining us in the studio as well.
0: 네, 5월의 청량한 바람처럼 다음 주에도 기분 좋은 무대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기다려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1: We'll say bye for now. Simply K-pop will be back next week with simply amazing K-pop performances. Bye.
0: 야호.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어떡하지?

0: 오늘 진짜 재밌겠다. 네.
1: 매근매근하다. 매근매근한.

0: Oh yes. It feels like countryside, right? It was Shigo, No, I thought it was Yogi, kind of like clamping. We're not going to go. We clamping, 안가요?
1: Clamping 아니고 촌캉스라고 촌에서
0: 아 근데 나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I came with a very big bag.
1: 아마 생각하신 것보다 더 재밌을 거예요.
0: 아 진짜요? Okay, so okay, 바로 let's go. 와 이거 피니님 이게 그 마피가 뭐예요? 아 파란색

0: 샷에 파란색 집 있어요? 나 파란색 제춘 색깔이에요. 와, 근데 여기 너무 so beautiful. 시골 초칸스 처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진짜 재밌겠다. Yes! 네. 네, 여기에서 할머니 있어요?
1: K 손녀. I love it. 카니 손녀, K 손녀. 오케이. 할머니를 찾아서.
0: 아, 실례지만 do you know 파란색 집?
2: 파란색 집?
0: Yes, 파란색 집. There is like a really nice 파란색. 여기. 와, he's so nice. 아, 반대쪽? 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와, 네, 네. Wow, look like K-drama table guy. 아, 내가 널 사랑할게. No, 어, 나 결혼했어요. Sorry. 파란색 집, 파란색 집 어디예요? 파란색 집, 파란색, 파란색. 어, 어, 사람 있어요. 오케이. Okay. 오, 안녕하세요.
3: 어떻게 오셨어요?
0: 초칸스 하고 네. 싶었어요. 그것 때문에
3: 아, 그랬어요. 잘
0: 왔어요.
3: 오셨어요.
0: 어, 질문이 있으세요.
3: 네네.
0: 혹시 그 파란색 그
3: 아, 파란 집. 파란 집 이 안으로 쭉 들어가면 네. 나와요.
0: 오, 진짜.
3: 네네네.
0: 오.
3: 마을 한 가운데쯤 있을 거예요.
0: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3: 아, 한번 가보세요.
0: 네, 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좋은 하루 보내세요.
3: 네네.
0: 바이바이. 친절하다. 친절친절하다. 친절친절한. 오, PD 찾았어요. Look, 이거는 이거 아니요? Look like this, right? 파란색.
4: 한번 가볼까요?
0: I think 찾았어요.

0: 안녕하세요, 할머니.
1: 아이고,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저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1: 나는 서영자.
0: Can I talk to you, 할머니?
1: 그럼, 내가 여든 4시야.
0: 와우!
2: 고마워.
0: 4 years!
1: 오케이.
0: 와, 너무 아름다워요. 혹시 여기 혼자 살아요?
1: 혼자 살아.
0: 근데 외롭다 아니에요?
1: 아니, 괜찮아.
0: 아, 진짜요?
1: 우리 여기 동네는 점심만 먹으면 회관으로 가서 화투.
2: You know 화투?
0: 화투? I don't know 화투.
2: The little tiny
0: 이거 드라마를 너무 봤어요. 이거 어떻게, how do you play that?
1: 똑같은 거 있으면 맞춰오는 거야.
0: 자!
2: 할머니, 카니님이 오늘 하루 할머니 손녀가 되겠다고 하는데
1: 꿈 받아줄 때 꿈도 없고 반대로
2: 하루 짜는 거고. Of course, you're gonna be the 손녀 of the
1: name. 따라 입어요.
0: 네.
2: 이거 입으라.
0: 됩니다. 네.
2: 방에 들어가서.
0: 와우. This is the 와우. 어때요?
1: 이뻐요. 바지가 이뻐.
0: 네. 나 준비했습니다. 오늘 뭐예요?
1: 오늘 저 아파트에 일하러 가요.
0: 우리 아파트 가요?
1: 아, 진짜요?
0: 오! 렛츠고! 카니 시고 카니 시고 카니 시고 카니 Let's go. 어디 가서 할머니 뭐 하세요?
1: 이거 뽑아야 돼.
0: 이거 뽑아. 네? 여기 와. 어떻다?
1: 일로 이렇게.
0: 이거 선추예요? 뭐예요?
1: 배추.
0: 배추. 배추가 뭐예요?
1: 배추.
2: 배추
0: 캐비지. 김치. 이거 뭐예요, 할머니?
1: 상추.
0: 상추. My favorite.
1: 뽑지 말고 제가 염으로 해 봤지. 심으면.
0: 야봐.
1: 괜찮아.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
0: 안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요.
1: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무서워서 못 해.
0: 역시 할머니. My 할머니.
1: 벌써 한 6, 70년은 됐다. 68년도에 왔구나.
0: 68년. 68! 나 아직 안 태어났어요. 와!
1: 그 나이가 그렇게 여든 지금 4시라니까.
0: 84?
1: 84야.
0: 어?

0: 84이야.
1: 84? 네.
0: 죽을 늙었잖아. 이제 다 됐잖아.
1: 아, 노노노 안 죽을 거예요. You are very very 건강해요.
0: 그래?
1: 음료 그 마셔 싶어요. 네, 혹시 여기 마트 있으세요?
0: 마트 여기는 없고 저기 길 건너가면 큰 길고 건너가면 그 가게 하나 있어.
1: 아, 근데 할머니 제가 나 돈 없어요.
0: 어?
1: 권연이니까 용돈 주세요.
0: 용돈? 네. 용돈은 지금 나한테는 없는데 집에 들어가면 있어.
1: 얼마나? 100만 원?
0: 아니, 100만 원은 안 돼.
1: 할머니 농담이에요?
0: 더우니까 얼른 들어가자고.
1: Yes, 용돈 100만 원. Yes.
0: 가자.
1: 네.
0: 가자, 가자.
1: 네, 네, 네.
0: 우리 이왕이면 정답게 가자.
1: 네. 오, 네, 감사합니다.
2: 얼마예요?
0: 5만 원.
3: 올게요. 여기 마을 소개 간단히 어떤 마을이고 분위기 어떻고.
0: 우리 여기 봉토백이들만 꼭 살았어요. 우리 동네가 참 좋아요. 여기가 워낙은 정자동이라고 처음에 나 시집 와서는 그랬거든. 그래서 천생연분이라고 이름을 다시 지은 거야 이게. 오래됐지만 부부들이 또 그냥 다 그렇게 그냥 잘 살고.
3: 오늘 저기 칸이 갑자기 이제 외국인 손녀가 생기셨잖아요.
0: 그렇지.
3: 기분이 좀 어떠세요?
0: 기분 좋고 아주 마음이 그냥 십십하고 아주 그냥 무척 말도 그렇게 소소그러게 잘하고. 그러니까 난 그런 사람이 좋지 내성적인 사람은 싫어.
1: 에이, 이거 받았어요. 아, 마트에서 올리브 있어요? 나 올리브 진짜 잘 먹어요. 아, 혹시 어떤 마트, 여기 어떤 마트 있어요?
4: 아, 마트가 쭉 가면
1: 네.
4: 조그만 길 건너 가면 조그만 마트가 하나 있어요.
1: 아, 마트 하나 있어요?
4: 네, 마트 가서
5: 옥수수. 어허. 아직 안 연걸었어. 연걸었으면 다 될 텐데.
1: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네. This is really nice. 진짜 그 따뜻하게 느낌 진짜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Yeah, so this is really nice. Okay, so I'm going to go to the mart. And then we're back here. 1, 2, 3. 아, 슈퍼. 젊은 슈퍼. 피디님 여기 슈퍼예요. 아, 아마도 올리브 없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부탄가스랑 식용유 있으세요?
6: 식용유.
1: 어, like more? Okay. 이거 다 얼마예요?
7: 16,000원.
1: 16,000원. Okay, I have enough to 바나나 우유 있으세요?
7: 몇 개요?
1: 두 개. And 봉투 하나 더 주세요.
7: 25,500원.
1: 25,500원. Okay. Mission accomplished. 제가 할머니가 식용유 부탄가스 샀어요. And then Pizza for me. 근데 혹시 maybe 할머니 she likes ramen, 나? 할머니 다녀왔어요. 할머니 열어도 돼요? 어, 없어요? 할머니. 할머니 열어줄게요. 어? 에? 할머니 없어요. 에? 아, 급한 게. 열어볼게요. 할머니. 어? 할머니. 할머니. 에? 우리 어떡하지? 어? Maybe I should go back. 어, 이거 마트? Let me check. 어, 아마도. 어, 제가 오케이. 아니, 할머니.
0: 아니.
1: 할머니.
0: 어?
1: 어? 어? 얼마나 잘했는데?
0: 그럼 그래, 우리
1: 눈 날려왔어요.
0: 눈 날려오는.
1: 어, 이거 뭐예요?
0: 눈놀이.
1: 눈놀이?
0: 네. 던져봐. 저건 이렇게 네? 이렇게 던져봐 한번.
1: 네. 오케이.
0: 어. 내려라.
1: 오케이. 우리 팀이에요?
0: 어, 할머니 팀이죠. 맞아.
1: 앉으세요.
8: 굿.
1: 하나, 둘, 셋. 파이팅! 예!
8: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1: 네. 네.
2: 요리가 좀 좋아.

0: 첫
1: 날개다.
2: 야 너무 많이.
0: 아이고,
2: 날개다. 날개다. 날개다.
1: 오케이.
3: 잘해, 일단.
0: 오케이, 렛츠고! 한 분이! 렛츠고! 한 분이! 렛츠고!
3: 네.
2: 원한다!
0: 네.
1: 마을이 유명한 곳이 연잎이에요. 연잎밭. 연잎.
0: 연잎?
1: 응.
0: What is 연잎?
1: 가봤어요?
4: 네.
0: 오!
1: 연잎밭 가봤어요? 안 가봤죠?
0: 안 가봤어요. 네. 여기 있어요?
1: 네.
0: 연잎밭?
1: 응. 로테스? 연잎밭도 있고 연잎꽃도 있고 연꽃도 있고.
0: 어디서 볼 수 있어요?
1: 내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0: 네.
1: 카니가 연도 따서
0: 네.
1: 연잎도 연잎밭도 만들어 볼 거예요. 그거 한번 해 볼까요?
0: 그럼 please. 부탁드립니다. 오, 해본 적이 없어요.
1: 아, 그래요?
0: 아, I no experience.
1: 연잎을 따서
0: 네.
1: 직접 따서
0: 네.
1: 연잎밥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0: 맛있어요?
1: 네, 네, 네.
0: Let's go.
1: 네, 갑시다.
0: Let's go.
1: 갑시다.
0: Yes. 네. 와, 너무 진짜 궁금해요.
1: 네, 꽃이 지금 피어서 너무 예뻐요. 밭이.
0: 오,
1: 저희가 연밭이에요.
0: 와,
1: 네, 예쁘죠.
5: When do they usually bloom? Like what time?
1: 7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지금이 한창일 때예요.
0: 아, so 이거는 네. 진짜 추운 타임이에요?
1: 네네.
0: 이거 너무 예뻐요.
1: 하얀 꽃은 백년이라고 하고 이게 빨간 것은 홍년이라고 그래요. 저 안쪽에
0: 네.
1: 그 예쁜 연잎을 따가지고 올 거예요.
0: 연? 오케이.
1: 네. 네. 연잎.
0: 우와.
1: 자, 천천히 따라오세요.
0: 네.
1: 네, 천천히.
0: 우와. 우와! 네, 잘라도 돼요?
1: 네,
0: 어디에요?
1: 네.
0: 어디부터?
1: 이 부분까지 잘라도 돼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네.
0: Yes! 네. My first 홍년! Oh, I feel like a really like a princess. 아하, 아하하하하.
1: 연잎밥을 만들려면 네? 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연잎이 네. 필요해요. 이렇게 잡고
0: 네.
1: 이 밑에를, 최대한 밑에를 자르고
0: 네?
1: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한 번 더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0: 네.
1: 그러면 끝.
0: 오케이, 제가 할게요.
1: 네.
0: 오,
1: 내가 이걸
0: 오케이.
1: 들고 있을게요.
0: So, 여기?
1: 네, 네.
0: 오케이. 이거. 하나, 둘, 여기?
1: 네. 작게? 오케이.
0: 빠!
1: 뒤집어서.
0: 뒤집어서.
1: 빠!
0: 여기.
1: 원,
0: 투, 쓰리. 열라, 작게!
1: 오케이.
0: Yes.
1: 됐어요. 이거 쓰고. 또, 여기 이쪽 몇 개 더 따야 될 것 같아요.
0: 네. One. Oh, I love this. Oh,
1: 네, okay.
0: 감사합니다.
1: 네, 네. Okay.
0: And then 마지막?
1: 네, 여기 이거 괜찮아.
0: 여기?
1: 어, okay.
0: Okay. Up. Okay. 괜찮아요?
1: 네.
0: Wow. I love it.
1: 몇 개 더 딸까요?
0: Oh, yes. 나 지금 프로예요.
1: 잘했어요. 우리 마을 이름이 천생연분 마을인데 천생연분 마을은 연꽃이 많이 있고
0: 아하.
1: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라고 그래서 오래된 인연이라고 그래서 천생연분 마을이라고 그래서 분들이
0: 아하.
1: 부부
0: 진짜로? 아, 저 부분이 여기 살아 우리 남편 여기 살게요.
1: 네.
0: 살게요. 저 그러면 happy couple 할
1: 수 있어요.
0: 아, 진짜로?
1: 네네네.
0: 근데 안 시끄러워요. 그 서울에서 nice. 정
1: 네. 연잎이
0: 네.
1: 이게 노화 방지 하는데 연잎이 좋대요.
0: 아, 그것 때문에 피부가 그것 때문에. 오케이.
1: 네.
0: 아, 제가 돈

0: 좀 농촌 농화 아울비 농화 하나주 있어요? 진짜요?
1: 네네.
0: 오케이 오케이 많이
1: 네.
0: 많이 많이 많이. 뭘 뭘 뭘?
1: 그러면 간이
0: 네.
1: 몇 개만 더 따고
0: 네. 우리 대표님 이거, 여기 오케이. 오케이.
1: 좀만 더 안으로 들어가서 오 이거
0: 와우.
1: 자.
0: 예스. 아름다워요.
1: 오. 수고했어요. 연잎밥만 오, 오, 조심하세요. 오, 오. 조심하세요.
2: 아. 이거 이거 좀.
0: 매끈매끈하다 뿅뿅하다 하죠. 오바이. 네.
1: 우리 아까 연잎 딴 거 가지고
0: 네.
1: 연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0: 오, 네네네네네.
1: 하나 갖고.
0: 어, 이거 너무 커. 네.
3: 밥을 하나 갖고.
1: 밥을 하나씩.
3: 하나씩. 맞춘다. 이렇게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하나.
1: 네.
0: 근데
1: 인삼.
0: 인삼. 아, 인삼이요? 인삼. 안녕하세요.
1: 인삼.
3: 요건 은행.
0: 은행.
3: 은행.
0: 제가 세 개 할게요.
1: 어, 네네. 네. 네네. 잘했어요.
0: 했어요.
3: 그리고 네. 이렇게.
0: 이렇게. 이렇게. 아, 잡아야 돼요?
3: 어허. 그리고 이렇게 하고 접어요.
1: 네.
3: 이렇게 접고.
0: 어허.
3: 이렇게.
1: 이렇게.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이렇게.
0: 이렇게. 이렇게.
3: 이렇게 들어. 아니, 이렇게
0: 들어.
3: 들어. 그리고
0: 네?
3: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0: 어!
3: 이렇게 끼워.
0: 넣었니?
3: 손이랑.
0: 넣었어?
1: 네.
3: 아유, 야, 재밌다, 재밌다.
1: 네, 그래서 이렇게.
0: 오케이.
1: 이렇게. 약간 눌러서.
3: 그래서.
1: 놓고.
0: 아, 네. 이렇게?
1: 네네.
0: 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너무, 너무 하나, 재밌어요.
1: 네. 잘했어요.
0: 됐어, 예!
1: 아니 우리가 연잎 만들었잖아요.
0: 네.
1: 짰는데
0: 네.
1: 속이 궁금하죠. 어떻게 네. 됐나? 한번 봐볼까요?
0: 네.
1: 봐보고
0: 네.
1: 한번 먹어봅시다.
0: 네네네.
1: 네네. 한번 열어보세요.
0: 이거는 크리스마스 기프트더라.
1: 냄새 한번 맡아봐. 향 좀.
0: 네.
3: 연잎 연잎 냄새 나지 뭐.
0: 오, 진짜 연잎 냄새. 오. 연잎 어, 냄새 너무 좋아요.
1: 어, 동물 향 냄새. 김에다가 이렇게 해서.
0: 어 진짜로
1: 어 김에다 얹어서
3: 김 싸서 먹으면 더 네네. 좋아.
0: 아 이거 삼
1: 네네
0: 삼처럼
1: 한번 먹어보세요.
0: 네 네.
3: 나도 하나 먹어보고 얼마만에 한번 먹어보고
0: 너무 맛.
3: 그 이거랑 여러 가지 들어간 거랑
1: 젓가락도 잘하네.
0: 쌈
3: 잣도 들어가고 뭐
0: 한 개
3: 배추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이거.
0: 너무
3: 맛있다니까 내가 막 기분이 좋네.
0: 지금은
3: 한 사람이.
0: 지금 건강 필링 있어요. 너무 건강 느낌 있어요 지금. 까마!
3: 감사합니다.
0: 할머니 덕분에 오늘 많이 배웠어요.
3: 아이고.
0: 시골이 아, 사실은 경력 많이 없어서요.
1: 네.
0: 아, 보통 게 사람들이 포칸스 or 홀리데이 그냥 호텔 생각해 있어요. 근데 진짜 지금부터 I will come more here because it's very relaxing and healing. 네, 진짜로 할아버지, 할머니, 대표님
1: 네.
0: 덕분에요.
1: 네, 네, 네. 시골의 정, 따뜻한 마음.
0: 네.
1: 시골의 마음.
0: 시골이 참 따뜻한 마음. 오케이.
1: 네, 네, 네.
0: I love
1: 네,
0: it. 네. 할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대표님.
1: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3: 너무 감사합니다.
4: 아침에 할머니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0: 네, 네네네. 아침 할머니 처음에 견났어요.
4: 처음부터 편하셨어요?

0: 솔직히 아프리카에서 할머니랑 많이 놀고 싶어요. Like 놀고 했어요. I love to have fun with grandmothers, and also I have a lot of respect for elders. So 너무 편했어요. And then also she's such a 너무 따뜻해 성격이 있어요.
1: 이 마을은 어떤 것 같아요?
0: 진짜 깜짝 놀랐어요. I thought that it would be 힘들어 for me. 근데 너무 편하고 너무 very 깨끗해요. And then also 많이 배웠어요 오늘. So I'm really really thinking about maybe investing in a country house. 돈 많이 벌면 I think I'll come here.
1: 홈타운스 또 할 생각 있으신가요?
0: Finish glamping. Finish the 5-star hotel. 그냥 총칸스. 총칸스 너무 좋다. I really like it. 아리랑 TV, really thank you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진짜 그 opportunity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And I think 제가 외국인이니까, and I know that 아리랑 TV, a lot of 외국인 사람 많이, 보고 있어요. And I think that's actually really good, me as a 외국인, to explore those places. So for all the foreigners that come into Korea, that they can like explore something different than just like Seoul or like all the typical, touristic place. So I think this was really amazing. And 아리랑 TV, really thank you so much. Call me. Let's do mukbang again. Let's explore other things. I like to work with you guys. Okay? Call me.
2: 아, 오늘 너무 재밌게 놀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할머니. 진짜.
3: 나 역시 네. 우리 이 동네를 찾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응.
2: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꼭 다시 아이고. 올 거예요. 네,
3: 또 한 번 와요.
2: 네, 네. 건강하세요.
3: 너무,
2: 나하.
3: 너무 저기 정이 가네.
2: 네, 갈게요, 할머니.
3: 가요.
2: 바이바이. 사랑해요, 아이고,
3: 와요.
4: The scenery for today, but more than anything, the people were incredibly warm and welcoming. Chomsaeng Yeonbun Village is not only a place known for its beautiful lotus flower, but also a place where you can meet wonderful people like Grandma Yeongja. If you ever get the chance, I hope you'll try a countryside getaway in Korea too.
0: Oh. 제가 배웠어요. 오빠야, 맛있냐?
5: 맛있다.
0: 맛있다.
6: 아, 제가 또 시라 페달, 카니 페달.
0: 아, 이따가. 오, 다 먹고 싶어요. 조금 really 이상한 맛, 근데 지금 괜찮아요. Oh, really? Oh my God, so for dance? Oh. Come on, hey, come on, go, hey, come on, go, hey, and Arirang TV.

0: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소리 잃었습니다. 발절 직전입니다.
1: 아까 목소리만 안 나오네.
0: 성대가 나갔어요.
1: 아, 먹을 때 삼키는 거 괜찮아요?
0: 삼키는 거 괜찮아요. 아프진 않아요. 오늘도 오셨으면 날 수 있는데
1: 예.
0: 오늘도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죄송합니다. 여기 어디죠?
1: 여기는 경상남도 합천입니다.
0: 아, 시원하다 목소리가.
1: 예, 합천에 왔습니다. 합천. 합천에 왔습니다. 합천.
0: 합천은 협소하다 할 때 그 합 그리고 신의 천.
1: 아. 그 맑은 이 천과
0: 아주 맑은 자연과 역사가 숨어 있는 곳입니다.

0: 좀 오늘 좀 루트가 좀 그러네요. 처음에 스님 정식 먹고
1: 바로 소개해드려봐.
2: 고기 자체가 너무 맛있어.
0: 야, 이거 진짜 맛있다.
2: 아우, 맛있어. 아, 날씨 너무 좋다.
0: 이제 여름에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네요. 합천이 주변에 계곡이 진짜 좋은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 여기 여행을 많이 옵니다, 저희 실제로. 합천 쪽이 이 경남에 숨겨진 계곡들이 진짜 많아서.
2: 물 진짜 막다.
3: 네.
0: 정말 자주 왔어요, 저는.
2: 난 진짜 어릴 때 빼고 처음 오는 것 같아.
0: 근데 합천은 제가 식당을 진짜 많이 알거든요. 첫 끼로 뭐 먹나요?
2: 내 아는 집일 수도 있어.
0: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합천 맛집 찾아다니는 컨텐츠를 했었어요, 제 채널에서. 여기가 아마 저기가 유명할 텐데, 산채정식 같은 게 유명해요.
2: 정답이에요. 우리가 가는 데가 산채정식 거울인데,
0: 네.
2: 거기는 스님들의 맛집이야. 벌써 산채 비빔밥이 있는데 여길 왔었어?
0: 네, 아예 그냥 여기 왔었어요. 여기가 특징이 뭐냐면 반찬이 진짜 많아요. 저희는 어딜 갔나요?
2: 내가 찍은 식당이 있는데 거기가 네가 갔던 데랑 같은 데인지 봐봐.
0: 아, 알겠습니다. 맛있었어요, 저는 갔던 데가.
2: 맛있었어?
0: 네. 근데 거기보다 맛있는 데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갔던 곳은 물어 갔었어요. 어디 산채가 제일 맛있냐.
2: 네.
0: 여기 물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데?
2: 어디?
0: 저기다.
2: 어디?
0: 저분인 것 같아요. 저 기억나요.
2: 어머니?
0: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나 여기 맞아요, 저.
2: 여기야?
0: 네, 네.
4: 이번에 왔었잖아.
0: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많이 드세요. 두 분 뭔데요?
5: 와, 진하네.
0: 혹시 저기 아닌 거? 여기예요?
2: 네. 나도 여기야.
0: 아, 그래요?
4: 나 오는 것도 몰랐다.
0: 저희 촬영 좀 해도 될까요?
4: 예, 하세요. 마음껏 뭐.
0: 아유, 맛있어요. 아.
4: 잘생겼다.
0: 아유, 목소리가 여기가 또 마침 그 보양식이 좀 많습니다.
2: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스님들이 예약을 많이 했네.
0: 여기 스님, 선스님.
2: 닮아서 스님.

0: 아니 근데 식당 몇 년 됐어요 여기?
1: 한 40년 됐어요.
0: 40년이요? 네.
2: 이 자리만?
1: 예.
2: 이 근처에서 제일 오래된 거예요?
1: 아니에요. 이 동네 다
2: 다 오래됐어요?
1: 예, 이 동네보다 더 오래된 집도 많아. 행사 자체가 네. 할머니한테 엄마로, 엄마한테 딸로 이래 물려받은
0: 아. 근데 여기 유독 스님이 예약 많은 이유가 뭐예요?
1: 스님들이 처음부터 우리 집에 제일 많이 오셨어요.
0: 네.
1: 옛날부터 많이 오시더라고, 이상하게.
2: 오늘은 몇 명 예약됐어요?
3: 오늘은 한 80명.
2: 80명?
3: 네.
2: 와, 그게 많구나.
4: 저는 합천 해인사에서 삼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현자, 원자, 자자, 현원자입니다. 우리 고모님이 스님이신데 사찰은 자연적 관심이 또 더 많이 가게 됐죠. 그래서 더 배우게 됐어요. 스님들이 좀 많이 오시고 뭐 해인사를 찾는 손님들도 많이 오셔요.

0: 네, 두 개. 네. 감사합니다.
1: 스님들이 왜 이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알아?
0: 왜요? 나물이니까.
1: 오신 채 안 먹는 거 알지?
0: 아, 뭐 안 드시는 다섯 개 있잖아요. 네. 네? 마늘, 파, 부추. 뭐 있지? 양파? 당근?
1: 달.
0: 토끼?
1: 달.
0: 달토끼. 달? 아,
1: 달래.
0: 아, 달래.
1: 그리고 흥거.
0: 네?
1: 흥거.
0: 뭐, 헌거요?
1: 흥거라고 마늘하고 양파 섞은 맛. 센 거. 작재.
0: 뭐야? 처음 듣는데?
1: 마늘, 부추, 파.
0: 쉽지 않은데.
1: 근데 이런 거는 서울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죠.
0: 네, 그러니까. 홍달이 부러집니다, 진짜.
1: 이게 다 우리 거예요?
2: 네.
0: 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2: 항상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집엔 누가 오실?
0: 아니, 그 오신 채가 안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네. 안 들어갔어요? 마늘이?
2: 예, 마늘이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죠.
1: 김치도 마늘이 안
2: 들어가요? 요건 안 들어가요.
1: 김치는 들어가요.
2: 어, 김치는 우리도 먹어야 되니까 들어가요.
0: 아, 그러면 스님 오시면 김치는 안 주세요?
2: 다른 김치 있어요, 스님 김치 따로.
0: 아, 스님 김치 따로 있어요?
2: 네.
0: 아, 스님 김치 혹시 맛만 볼 수 있어요?
2: 어우, 가죠.
0: 고향 온 거

초반에는 한 15가지 정도를 가지고 했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 음식이 자꾸 늘어요. 그래도 더 주고 싶고 손님한테 더 드리고 싶고 그렇다 보니까 오늘까지 오늘날 이렇게 많이 하게 됐는데 좀 더 하고 싶어. 그래도 좀 줄인 거예요. 솔직히 이 지역 조건이 산채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데보다는 많이 나.

저는 반찬이 두 가지 이상 떨어지면 절대 손님을 안 받아요. 그게 완벽하게 갖춰져야만 받고 덜 됐을 때는 제가 아무리 손님 많이 와도 안 받아요. 6시 보통이 나오면은 반찬 준비할 게 너무 많죠. 한 2시간은 꽉박 해야 돼. 2시간 반 이렇게. 간장, 깨소금, 참기름 그렇게 무쳐놓으면 담백하고 맛있어요.

0: 이거예요.
1: 가지예요.
2: 가지.
3: 가지요?
1: 예.
3: 이게 가지예요?
1: 예. 가지를 말려가지고 기름에 비가가지고 쫄아.
3: 비가가지고 쫄아한다고.
1: 예. 기름에
0: 비가가지고 쫄아는 거.
1: 쫄이는 음식.
3: 얘는 뭐예요?
1: 걔는 가죽.
3: 네? 가죽을 줬다고요? 가죽을 먹어요?
1: 가죽 나물이라고 있어 우리 경상도에서.
3: 저도 경상도인데요.
1: 응. 가죽 모르세요?
3: 아니 저는 가죽이랑 가죽밖에 모르는데.
1: 가죽이 나무가 있어 집 앞에서 많이 키우는.
3: 진짜요?
1: 네.
0: 가죽 나무나 먹어봐. 가죽 나무.
1: 아유 그건 잘 못 먹어.
0: 왜?
1: 저 처음 먹는 사람 아주 작게.
3: 가죽처럼 질기지도 않고 그냥 취나물 씹는 맛인데 양념장이 되게 짭짤하게 맛있다.

0: 나는 제피.
1: 제피?
0: 예, 추어탕에 있는 제피 이파리. 다 같이.
1: 제피 이파리?
0: 예.
2: 어? 취나물 씹는 맛인데.
0: 추어탕에 있는 제피.
2: 양념장이 되게.
0: 그 잎이에요.
2: 짭짤하게 맛있다.
1: 제피. 어우, 맛있어. 젓갈 같아.
2: 그 제피 향이 그대로 있는데 이게 또 맛있네. 아유, 진짜 맛있어. 더덕.
0: 많이 드세요.
1: 감사합니다. 네.

0: 불고기다 불고기.
1: 이건 우리 이제
0: 고추장 불고기.
1: 밭에 재배하는.
2: 아 이거였다 이거였어. 내가 이거를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더덕이 젊은 애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이건 어린 애들이 더 좋아할 맛이야.
0: 고기 같아 고기.
2: 제육이야 제육. 너무 맛있다.
0: 양념도 맛있다.
2: 아 근데 더덕이 미쳤다 진짜. 나 여기 은근히 그 고추기는.
0: 향이 좋다. 고거가 거의 고기야 고기.
2: 진짜 고기다. 버섯 향이 딴 데보다 훨씬 진해.
0: 세지.
2: 맛있어.
0: 스님 김치?
1: 네. 근데 좀 싱거울 거예요.
2: 그냥 김치랑 좀 비교해서 먹어요.

0: 매력 있다.
1: 매력 있어요. 쓰는 김치. 겉절이네. 거의 생김치는 생김치.

0: 어우, 저의 꿈.
1: 나 이게 제일 궁금해.
2: 와.
0: 송이 양.
3: 좋지.
0: 너무 좋아요.
1: 아, 좋네.
4: 와. 국이 아니라 송이 집이다, 집 그냥.
0: 이거 언제 재배한 거야?
3: 작년 가을.
0: 작년 가을. 재배해서 딱 꽝꽝 올려놓은 거구나.
4: 이야. 진짜. 진짜 건강한데 맛있어요, 맛이. 건강한 맛인데 맛있어.
0: 육수는 뭐예요?
3: 육수는 따로 안 합니다.
0: 그냥 송이 끓인 거죠?
3: 네, 그 물에 그냥 담아요. 육수를 따로 하면 송이 향이 없어지죠.
4: 아, 육수 안 하고요?
3: 응.

0: 들어가서 얼어야 돼. 안 그러면 나.
1: 얼어야 돼. 알아요?
0: 얼어.
2: 아, 국 좋다. 어우.
1: 이건 진짜 어르신들이 좋아할 맛인 게 송이 향밖에 없어.
0: 밥 먹을 만하십니까?
2: 맛있습니다.
0: 예, 많이 드세요.
2: 네.
0: 드시고. 너무 미남이시라가지고 놀라겠다. 사진 보면은 되게 이렇게 그자.
3: 사진 보면 의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0: 털 아저씨처럼 막 이렇게 나오는데.
2: 사장님 비빔밥 그릇이 야 절밥처럼 나온다.

0: 일단 쉬나물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
1: 그렇지. 고사리.
0: 버덕. 보라지. 열무.

0: 이거 다 나물이야.
1: 아, 추나물.
0: 일상을 저러서 먹는 건데, 애인사 앞에서 먹으니까.
1: 딱 절밥이다.
0: 절밥 맛이 확 나네.
1: 제피 1등이야. 향이 너무 좋다.
0: 야채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몰캉몰캉한 야채부터 현재 식감이 되게 즐거운 식단이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오늘의 복층이고 딱 두 개만 줄게. 대한민국의 그를 둘러싼 고정관념을 깬 사람. 고정관념이 있어, 이 사람에 대해서. 아. 완전 깨졌어.
1: 고정관념 전 있는 사람이 없는데?
0: 있잖아. 너 나에 대해서 있잖아. 늙었다.
1: 그건 못 깨졌잖아요.
0: 못 깼어. 두 번째. 이거의 아이콘. 요요.
1: 요요의 아이콘이야? 너무 쉬운데?
0: 나왔지?
1: 네, 남자 여자예요. 요요 아이콘은 김신영 누나 아니에요?
0: 가자.
1: 요요의 아이콘. 아, 근데 요요가 좀 있는데, 김신영 누나라고. 신동형도 있고. 두 번째 거 듣고 첫 번째 거 조합해보니 맞네요. 춤을 못 출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완벽하게 깨신 신동형님, 100%.
2: 동네가 아기자기하고 좋네. 아, 우리 준빈이는 제가 온지 모르죠. 일단 준빈이한테 아이돌이 온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룹에서 핵심적인 멤버, 그룹에서 댄스를 맡고 있고.

0: 아직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 엄청 빨간 양념 고기 먹고 싶다. 언제 오나요? 왔나요? 아, 여기 버스 기다리러 오신 거구나. 아니, 여기서 진주, 마산, 부산까지가.
1: 들립니까? 자, 일단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태로 확성기를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목 친구, 확실합니까?
2: 100%, 1000%, 1000%입니다.
1: 웰컴 댄스 준비됐습니까?
2: 웰컴 댄스 너무 쉽죠? 아, 이거 너무 빨리 맞춰서 쏘리쏘리. 너무너무 쉽게 맞춰서 쏘리쏘리.
1: 자, 외양호. 스톱.
2: 제 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1: 준비, 시작!
2: 쏘리 쏘리 쏘리 쏘리 내가 내가 내가 내게 빠져 쏘리 쏘리 빠져 베이비 쏘리 쏘리 빠져 베이비 빠져 베이비
1: 진짜 최악이다 진짜.
3: 와. 와. 너무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4: 바로 맞췄어.
0: 형이 너무 쉽게 준 거야.
4: 아니 대한민국의 고정관념을 깬 사람.
0: 아, 오.
4: 두 번째가 요요.
0: 요요에서
2: 요요가 바로 요요하고 고정관념으로 가니까 맞췄죠.
0: 아.
2: 김신영 누나랑 좀 헷갈렸는데.
4: 딱 헷갈렸어.
2: 김신영 누나.
0: 아, 신영 누나. 요요. 아, 그렇지. 요즘 신영 누나가 날 치고 올라오고 있어서.
1: 살 진짜 많이 빠졌다.
0: 많이 빠졌죠.
2: 너무 많이 빠졌네 형님. 네. 진짜.
0: 근데 와. 여기도 많이 빠진 것 같은데?
2: 저는 빼긴 했어. 저는 결혼 다이어트.
4: 오늘 코스는 신동에게 딱 맞출 거였어요. 딱 맞출 거였어요.
0: 진짜로?
4: 고기 부서요.
0: 돼지고기도 좋아하고 소고기도 좋아하고 닭고기도 좋아하고 다 좋아요. 물고기 빼고 다 좋아요.
4: 얘가 의외로 안 먹는 게 있어.
2: 뭘 먹어요?
0: 제가 편식을 엄청 많이 해. 뭐 안 먹을 것 같아?
4: 진짜 좋아하게 생겼는데 안 먹는 게 있어.
0: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게 있어.
4: 얼굴에 뭐가 있어?
2: 얼굴에?
4: 뭐 먹을 것 같아?
0: 뭐 잘 먹을 것 같아?
2: 설마 밀가루를 못 먹어요?
0: 못 먹는 건 아니고 좋아하지 않아.
2: 에?
4: 라면을 안 먹어.
2: 에?
0: 안 좋아한다는 건 안 먹는다는 건 아니야.
2: 그러니까 빵도 드시죠?
0: 먹긴 먹지만 잘 찾아 먹진 않아.
2: 영.
0: 그런 게 있어. 그래서 햄버거는 잘 안 먹어. 피자도 잘 안 먹어. 하지만 튀김가루 묻힌 치킨은 먹어.
2: 그러면 오늘 메뉴 선정이 좀 까다롭겠는데요?
4: 신동이 제일 좋아하는 내일 죽는다면 오늘 꼭 먹을 만한 메뉴 뭐지? 오늘 꼭 먹을 만한 메뉴 뭐지?
0: 제육?
2: 제육?
0: 진짜로?
2: 제육집을 가?

0: 이거 너무 좋지. 근데 나 제육 진짜 감별사야. 진짜 별로면 큰일 나, 진짜.
1: 와, 이거 완전 동네네 또 여기도.
2: 와, 여기 좋다. 와, 이런 데 살고 싶다.
1: 어디야?
0: 형, 여기 여관도 있고. 여기 구이식당. 고기가 아닌데?
3: 아유다.
1: 여기
3: 아유다.
1: 이 식당이?
0: 삼겹살 주물럭. 삼겹살 주물럭.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저희 저녁무계획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혹시 촬영을 좀 해도 괜찮을까요?
0: 세 명. 먹어도 돼요?
4: 안 돼요.
3: 어머니 얼굴 안 나오지.
1: 제가 후딱 먹고 갈게요.
3: 세 명만
1: 세밖에 안 돼요. 3명.
0: 아 여기서 먹어요? 아 돼.
1: 네, 돼요.
0: 아 이렇게 완전 진짜 그냥 무게이구나. 네.

0: 그냥 진짜 이렇게 그냥 먹는 거구나.
1: 근데 여기가 흑돼지가 유명해요?
2: 네, 밥촌에.
0: 아, 그래요?
1: 원래 제주 흑돼지.
2: 제주 흑돼지, 지리 흑돼지, 안성 흑돼지. 예. 그런데 지역마다 이 흑돼지 맛이 다 달라요.

0: 여긴 맛이 어떤데?
1: 맛있어요. 고소 쫀득쫀득한 그릇.
2: 아, 훨씬 더 쫀득하고
0: 고소하고.
1: 미리 예약을 주셔야 되고.
2: 아, 시간이 예, 좀 오래 걸리고.
1: 예. 시간이 걸리기 두루치기.
2: 두루치기.
1: 예, 예, 예. 찜 되고 두루치기 하고.
0: 예.
3: 오스마하다라? 저 요양네 근처입니다. 부산이에요.
2: 근데 왜 꼬숨하다?
3: 오스마 엄마하고 목소리 톤까지 똑같거든요. 사투리랑. 진짜로 애 봐준다고 올라와가지고 엄마 말 듣다고 와가지고
2: 부러워 진짜 제일 부러워.
3: 아 진짜요?
0: 어. 많이 컸지?
3: 이제 100일 다 됐어요.
0: 네? 기어생겨?
3: 아직은 기어지는 못하고 뒤집기 연습하고 있어요.
2: 아 그래 뒤집기가 먼저야? 기는 게 먼저가 아니고?
3: 뒤집기가 먼저예요.
0: 어. 잘 모르잖아.
2: 아, 하나도 몰라. 아. 나는 사실 결혼보다는 아기가 더
0: 확률이 높겠다.
2: 그래요?
3: 형님이 아쉬워하는 그 시기 아니에요? 결혼할
2: 때 했었어야 되는데 네. 42 지금
0: 딱 그때.
2: 아
0: 노력 때 놓치면은 바로 50이야.
2: 아 거기까진 가면 안 돼.
0: 다 내 얼굴 보고 그 얘기하더라. 형처럼 되면 안 돼.
3: 오늘 목소리가 더 그래서 오늘 더 짠하게 느껴지네.
0: 그러니까.
3: 여사님 정갈하네요. 여사님 이거만 먹어도 맛있겠다.

0: 야, 이거 특이하네.
1: 어. 비율 되게 독특하다.
0: 이거 쪼여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2: 처음 봤죠?
0: 완전 처음 봤죠? 네, 생각했던 네. 비주얼, 난 간장인 줄 알았지.
2: 갈비찜이라고 하는 메뉴를 보고 누가 이걸 떠올려?
0: 어, 아니지, 이거는.
1: 와, 뭐야. 특이하다. 와. 닭도리탕 같다.
0: 어? 진짜 닭볶음탕 같은 느낌이 있네.
1: 네.
0: 우와! 우와!
2: 이거 좀 좋아.
0: 아, 난 사실 이거. 난 사실 이거 좋아.
1: 이건 솔푸드다.

0: 어, 고기 얇기는 좋아요. 어?
1: 맛있다.

0: 돌솥 진짜 맛있다. 와, 여기 올 것 같은데?
1: 응. 고기가 엄청 쫄깃쫄깃하네.
0: 고기가 진짜 단단하네, 듣고 보니까. 다른 원래 먹던 돼지고기보다 훨씬 더 단단한 느낌이에요, 고기가. 육향도 더 센 것 같고.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최고인데요?
2: 맛있지?
0: 아, 돌솥이 너무 좋아하니까, 원래.
2: 야, 맛있다.
1: 우리 할머니 맛이다.
0: 진짜 그냥 할머니 아니 엄마가 해준 그런 맛이다.
1: 집에서 먹는 맛.

0: 왜 할머니 맛이 많이 나나 했더니 마늘을 많이 납니다. 우리 집 마늘을 진짜 좋아하고.
1: 아, 근데 마늘 향 계속 나네.
0: 그래서 내가 할머니 맛이 난다 그런 거야.
1: 거의 갈릭 두루치기.
0: 아, 그니까. 너무 맛있어.
2: 11에서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켜. 저는 통으로 이래가고 제가 직접 썰리고 있어요. 기계에 썰은 것보다 손으로 썰은 게 아무래도 조금 열을 덜 받기 때문에 맛이라든가 조금 나을 것 같더라고. 앞전지, 앞다리살 전지. 고구이가 맛있거든, 두루치기는. 기름도 많지도 않고. 원래 고기 땡기네, 고기에 육즙이 안 빠지고. 마늘. 저는 마늘 좀 많이 써드려.

0: 너무 괜찮은데? 아, 고기가 크면 부드럽지?
1: 돼지고기 맞아요, 이거?
0: 어, 나 이거 기대 안 했는데 괜찮은데? 이 뼈에 붙은 게 제일 부드러워.
1: 응. 어. 숨피할 정도야.
0: 진짜 갈비.
2: 갈비. 고기가 뼈 부분이라서 좀 질기거든. 그래서 압력에서 부드럽게 해가지고 해야 돼. 찡기하면은 압력에 찐 것보다는 부드럽지가 않아요, 고기가. 그러니까 요래갖고 한 7분 정도 돌리면 돼. 그래, 이제 찡기 이래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 주로 애야 손님을 많이 봐. 이제 육수는 고기 삶은 물. 가렸다. 떡이 쫀득쫀득하고 식감도 있고 맛있다.

0: 진짜 맛있다.
1: 맛있다.
0: 쪽쪽빠져.
1: 잘 발라 먹었네.
0: 아유, 쪽짜면 쪽빠져.
2: 뭐 발라 먹을 게 없어.
1: 너무 헤베베도 아니고.
0: 맞아 맞아.
1: 씹는 식감도 있으면서 부드러워요.
0: 고기가 일품이다, 일품.
2: 어, 이거 너무
1: 잘 쪘어.
0: 간데
2: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
0: 고기가 진짜 맛있다 이거. 야, 이런 집이 또 있어. 와, 신기하다.
2: 여기 소주 엄청 들어가겠다.
0: 쪽쪽 빠지네. 아, 진짜 맛있다.
2: 맛있다.
0: 여기 진짜 맛있다.

0: 약간 떡볶이 같기도 하고.
1: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야.
2: 근데 또 떡볶이처럼 그 특유의 단맛은 없어요.
0: 많이 달지 않지.
2: 양념장이 생각보다 너무 연하다고 해야 되나? 진짜 맛있다.
1: 야. 야, 근데 여긴 빨간데 빨간 맛이 안 나.
2: 어, 빨간 맛이 안 나. 놀랬어.
1: 어, 맞지?
2: 고기 맛을 오히려 더 느낄 수 있는 맛? 난 양념장 맛이 되게 강할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세다.
0: 아, 양념 맛있다.
1: 심심하지 않은데 심심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2: 그거 잘 어울려요.
0: 밥을 100공기를 비빌 것 같아.

0: 밥 비비기에는 얘보다는 얘가 더 맛있는 거
1: 맞아요.
0: 얘는 그냥 먹기 좋고.
2: 얘는 반찬, 얘는 밥. 근데 양념 양념이라서 좀 뭔가 더부룩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없어요.
1: 제 생각에 이 집에 저 청국장하고 김치찌개도 궁금하다. 다 맛있을 것 같아요.
0: 맞아. 음식을 잘하시는 집이야.
2: 아, 떡도 맛있어.
0: 맛있지?
2: 아니, 떡이 너무 맛있어요.
1: 그래?
2: 떡가루.
0: 전형적인 방앗간 쌀떡. 되게 쫀득해.

0: 내가 또 떡은 안 좋아하는데?
1: 되게 까다롭네.
0: 떡 왜 좋아해? 떡이 무슨 맛이야?
1: 떡이 무슨 맛이야?
2: 거의 그건 외국인인데.
0: 나는 이게 왜냐면 양념이 안 배서. 떡볶이를 먹을 때도 겉에만 양념이 있지 안에는
2: 쫀쫀한 식감인데 양념이 싹 들어와요, 싹.
0: 근데 내가 좋아하는 떡은 구운 떡을 먹어.
2: 혹시 주변에서 형님의 식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0: 아무도 없지. 아직도 우리 엄마도 나의 식성을 모르는데.
2: 아, 너 이거 싫어했나 이래요. 그러면 살이 쪘을 때 원인이 뭐였어요?
0: 아 근데 그거 얘기해야 돼. 이건 나 솔직히 얘기할 수 있어. 비만 유전자는 확실히 있다고 봐.
1: 있어.
2: 아, 있어요?
0: 우리 셋이 지금 똑같이 먹어도 셋 중에 누군가는 살이 더 찌고.
2: 저희 셋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0: 아니야, 내가 제일 셀 거야. 아,
1: 인정.
0: 난 진짜
2: 살이 원래 잘 붙어요.
0: 생각보다 진짜 별로 안 먹어.
1: 근데 배달 어플을 세 개를 깔았어?
0: 아 근데 배달 어플 다 여러 개 있지 않나?
2: 아 근데 다 배달 시켜 드시는구나.
0: 거의.
2: 그럼 1년에
0: 근데 얼마 정도? 한 3천만 원 하다 그랬나?
1: 1년에?
0: 근데 그게 어플 하나만이었어.
2: 와 배달비 3천. 와
0: 그 정도 썼던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이제 살 빼고 나니까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아이스하키.
2: 에?
0: 시작했고.
1: 진짜?
0: 주말마다 아이스하키 하고 있고.
1: 잘 어울린다.
0: 재밌어.
2: 아이스하키가 곧 유행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형무 형
0: 있을 것 같아.
2: 또 그 혼자 사는 프로그램에 그거 쓰고 나오는 그림이 그려지는.
0: 아씨 안 돼.
1: 무슨 장례식이지.
0: 안 돼 안 돼. 오지 마. 형이 시작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 님 사망 선고를 딱 떼버렸지.

0: 한개더 가능?
1: 네, 가능하죠.
0: 뒤에 것도 딱 너가 좋아할 만한.
1: 진짜?
2: 떡고기?
0: 일단 면은 뺐어.
1: 아, 다행이다.
0: 면은 싫어.
1: 맞아.
0: 가자.
1: 잘 먹었습니다.
3: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아니 잠깐만, 여기 이 동네 뭐야?
1: 야, 닭고기집이야. 와. 와, 이런 작은 시골 마을 느낌의 고기 식당 이렇게 많아요?
0: 그러니까.
2: 단호가 워낙에 유명하니.
0: 저기만 저렇게 몰려 있다고? 어떻게 저렇게? 너무 신기하다.
3: 자, 이곳은 합천군 삼가면입니다.
4: 돼지에 이어서 이제 소를 먹기 위해서. 야. 삼가하면 한우입니다.
0: 와.
1: 다 한우집이네.
4: 이 많은 한우집 중에 어디를 가야 되는지.
1: 와,
4: 머리가 아프죠?
0: 네. 근데 여기 근데 다 맛있겠네. 일단 고기가 맛있으면 되니까.
4: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세돼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0: 아이고,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1: 거의 사람 진짜 많다.
5: 안녕하세요. 두고 오는 계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 고소한 냄새 나.
1: 오사르만의 냄새가.
0: 아, 오랜만에 맡아본다.
1: 이 방앗간 냄새.
0: 삼가 참기름집이 있다.
4: 이야, 저기 참기름집 하나 있네요. 이렇게.
0: 와. 와. 아, 뽑고 있네. 이야. 들기름, 산초기름, 각종 기름 일체.
4: 1942년부터 가업 3대.
1: 와, 42년부터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사장님 왜 이렇게 젊으시지?
4: 3대? 4대?
6: 3대예요.
0: 3대. 아, 갑 3대라고 돼 있네.
1: 아, 우리나라 3대 있기 쉽지 않은데.
0: 와, 아니, 참기름 냄새가 저쪽 골목부터 나요.
6: 아, 그래요?
0: 네, 네.
6: 감사합니다.
1: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 올해 39입니다.
1: 오, 되게 동안이시다.
0: 그 왜 드셔보시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먹어봐요?
6: 네, 이거는 제가 맛을 보면서 먹어요. 참기름이라서.
7: 보여드릴까요?
0: 오, 진짜로요? 네. 아, 나온다, 여기. 대박이다.
1: 갓짠 기름.
0: 여기만 들어와봐요. 냄새 대박이야. 아, 씨, 미쳤죠?
1: 우와, 냄새.
0: 미쳤지?
1: 와.
0: 아니, 무슨 맥주 냄새가 나, 살짝?
1: 냄새, 와. 무슨 양조장 것 같다.

0: 우와, 우와 이거 감성 미쳤다.
1: 우와 이게 아니.
0: 맥주 아니야? 우와 맥주 같다.
2: 냄새.
1: 아 원래 이런 냄새야?
0: 아예 다른데. 오,
1: 그러니까 아니 아예 다른데?
2: 버터 향이 나.
1: 그러니까. 아니.
0: 어? 야 진짜 맛있다.
3: 뭐야 이게?
2: 진짜 고소하다.
0: 이게 들기름 맞아?
2: 이게 뭐야? 이 들기름이야? 이거 먹어보고 들기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1: 와 너무 너무 좋은데?
2: 들기름 맛이 사?
0: 우와.
1: 아, 양도
0: 색깔도
1: 싹 따르고 딱 멈추면 거기까지 딱 차.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혹시 죄송한데 여기 한우집이 진짜 많잖아요. 혹시 어디가 제일?
4: 더 맛있어요. 왜냐하면 상가가 대부분 오래되고 아. 시골이다 보니 고기를 다 좋은 걸 써서. 아.
2: 그러면 사장님이 오랜만에 한우 한번 먹는다 그러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다 맛있지만 오늘은.
0: 아.
2: 알았어.
0: 그럼 한우 딱 하나 고르면 어디 가세요?
5: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우리 어떻게 그래?
6: 압도적이야 압도적.
5: 이럴 수가 있나?
6: 아시죠 그러면 그냥 가.
1: 재밌다 재밌다.
0: 있을 것 같은데?
1: 그거 괜찮다.
0: 있어.
1: 형 근데 고깃집은 이제 없는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요?
2: 원래 진짜 맛집은 거리가 아닌 살짝 떨어진 데 있는 법.
0: 아,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1: 아, 근데 진짜 멀리 떨어져 있긴 하다.
0: 설마 저기?
2: 일단 주차장 사이즈 보소.
0: 와, 주차장 진짜.
1: 아, 이게 다 주차장이야, 지금?
2: 정답.
1: 차가 이렇게 많아, 지금 이 시간에?
0: 한우집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1: 좋아. 여기 촬영 안 될 것 같은데?
2: 주말엔 바글바글이야.
1: 촬영 안 하지 말자고 할 것 같은데?
2: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1: 대기예요?
0: 대기예요?
1: 아 대기가 이렇게?
0: 웨이팅?

0: 있어요?
1: 네. 아, 웨이팅이 있어?
2: 맞아요.
0: 와, 꽉 찼어요.
1: 진짜? 와.
0: 와. 어이, 왜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저희 전현무계획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혹시 촬영을 좀 해도 괜찮을까요?
3: 세 명.
0: 세 명이에요.
3: 저희 세 명 먹는 거.
4: 저 어제 때도 봤었는데.
0: 아, 진짜요?
1: 아, 보셨구나.
0: 저 혹시 촬영 좀 괜찮을까요?
4: 촬영이요? 아유, 뭐 형이 오시는 당연히. 아.
1: 이야, 감사합니다.
4: 조금만
3: 대기할게요.
1: 네네.
0: 대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 잘 되는 집 다르네.
3: 다르다, 달라.
0: 여기 이름 쓰는 게 있네요. 대기 그게 있네.
5: 그러네.
3: 야, 여기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와.
2: 그래, 일단 앉아있자.
1: 대박이다. 웨이팅 있는 거 대박이다.
0: 심지어 합천 중심도 아니고 그래. 빠진 곳에서.
1: 아니, 우리 여기 앞에까지 오기 전까지 이 집이 안 보였어.
3: 아, 근데 이 한적한 모습.
1: 그러니까.
0: 이 한적하고 이 점.
3: 그리고 합천이 또 한우 유명하다고 하니까. 아까 저분들도 진주에서 오신 분들.
0: 아, 진주는 또.
1: 궁금하다. 와.
3: 태어나서 합천 한우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1: 아니, 한 동네에 돼지.
3: 갑시다.
1: 들어가요. 와, 이렇게.
5: 아, 분위기 좋다.
1: 사실 여기는 감성 나가면 좀 손해볼 것 같은데.
3: 왜?
1: 아, 이거 장사 잘 돼도 좋긴 하지.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먹고 싶을 때 못 먹으니까. 웨이팅이 너무 많아지. 그런 거 알잖아. 있지. 나만 하는 맛집이 좋은데 모두가 하는 맛집 되는 순간 내가 못 가기 시작하면.
3: 그래서 하나 읽어줄게. 오늘 네? 대전의 쩝쩝방사 동지들의 제보에 의하면 전현무 계획은 식당과 북어 식당 저 시내부터 중앙을 관통해 유성까지 털고 갔다고 제보가 들어왔다. 왜 이렇게 전현무 계획은 대전을 자주 오는 것인가? 대전인들 너무 힘들다.
1: 그래, 그렇게 된다니까.
6: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3: 뭐 먹으면 돼요? 즉?
1: 모듬이 있네. 아니, 가격이 엄청 싸.
3: 왜 이렇게 싸요?
6: 싸죠.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3: 오늘은 뭐가 제일 맛있어요?
6: 저희는 고기는 항상 좋습니다. 특불 한우 중에서도 나인 넘버만 취급을 하거든요.
0: 와, 나인만. 와.
1: 아, 진짜.
0: 저 여기도 적혀있네요. 특불 등급의 최고급 한우만 사용한다.
7: 안녕하세요. 합천군 삼가면 한우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도경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제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최고가 아니면 판매를 하지 않는다. 투뿔 한우 중에 넘버 나인 중에 그 나인 중에서도 더 상위인 특상 한우라고 전국의 1% 안에 드는 소 최상위 소를 매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서울에 9등급만.
1: 그래서 다른 집이 못 따라올 수도 있겠구나.
2: 우리 안 산 거기랑 똑같은 거.
0: 네, 그러니까.
3: 감사합니다.
1: 불판은 언제 봐도 좋다.
2: 소고기 이 불판이 제일 맛있어.
1: 막혀 있는 불판. 숯불 싫어. 뭐 보통 정육식당은 반찬이 많이 안 나오는데.
2: 아니, 생강이 왜 나와요?
3: 생강이 체내에 있는 소기름 분해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는 요 초절임을 한 생강을 같이
0: 먹을 때
3: 먹어요.
2: 건강하게 소기...

0: 괜찮지? 진짜 깔끔하게 나와.
1: 천이라고 그러지 버섯이 나와요. 뭐 자연산 버섯.
2: 버섯이 많이 나는 거야.
3: 나물 천국이야.
2: 너무 산이 많아서.
1: 너무 맛있어. 상콤하니. 이게 고기다. 와.
2: 이게 고기라고?
1: 네.
3: 버섯인데?
1: 너무 맛있는데?
2: 맛있네. 고기 먹어야 돼.
3: 진짜로? 뭐 구워?
2: 아니요.
4: 이런 건 내일 맞네요.
2: 잘 굽는데 본인 스타일이 있으니까. 어떤 스타일로 구워요?
3: 미디엄 레어.
2: 아... 웰던으로 먹어봤어요?
1: 너무
3: 안 먹어.
2: 좋은 고기는 웰던으로 먹었다.
3: 좋은 고기를 왜 웰던으로 먹어?
2: 원래 고기는 네, 원래
3: 굳이 먹는
2: MG 겉은 바삭하게.
1: 야, 야, 색깔
3: 와, 빛깔 봐라.
2: 네.
5: 네.
2: 네.
5: 치맛살, 그다음에 꽃갈 윗살.
2: 네.
5: 이거 이번 주에 저희 1,900만 원 주고 사왔거든요. 올 한해. 넘버 나인. 한우 중에서도 넘버 나인 중에서도 특산.
1: 와. 큰 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1% 안에 소기 때문에 저는 질 좋은 소는 무조건 마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블링이 이제 꽃처럼 많이 핀 선명한 마블링. 특히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특상 한우라고 하거든요. 공판장에서도 그날의 최고의 단면도를 보고 등급이 나오는 소를 중매인하고 얘기해서 지금은 소 한 마리에 거의 1,700만 원에 다 육박하게 소가 들어오고 있어요.

0: 야.
1: 색깔
2: 진짜 아름다워.
0: 진짜 아름답네요 여기는. 그 전국에서 구해오는 그 느낌이 난다.
3: 아 좀 멋있다 얘네. 진짜로 멋있어.
0: 이건 진짜 한반도예요 지금.
3: 진짜 멋있다.

0: 고기 자체만으로도 맛있네요.
1: 네.
2: 처럼 불쾌한 거죠.
3: 너무 좋다. 지금 최고다. 아, 갈비도 진짜 맛있다.
1: 요 정도 단면이 제일 맛있는 거야.
3: 버터네, 버터 이거.
1: 맛있다.
0: 근데 고기가 진짜 좋다. 아니 일단 신선함이 너무 느껴져. 엄청 고기가 좋다는 게 그냥 느껴져. 난 더 구워도 맛있을 것 같아.

0: 이게 고기잖아. 고기 맛은 이거지. 이제 고기 맛이 느껴지지 않아?
1: 둘 다 매력 있어.
2: 다르다.
0: 이름이 있으니까 계속 나온단 말이야.
2: 겉이 바삭, 살짝 바삭까지는 아닌데 근데 어차피 몰캉한, 어차피 몰캉한 부위다 보니까
0: 네, 난 이런 스타일.
2: 딱 좋아요. 아니, 유쾌함이 더 느껴지는 것 같고 뭔가.
1: 인정.

0: 아니. 와, 고기 시절이 없네.
1: 이 지금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야, 먹어봐. 와, 고기 자체가 너무 맛있어.
0: 우와.
1: 너무 맛있어.
0: 너무 부드러워. 말이 안 돼.
1: 아, 고기, 와.
0: 얘 진짜 맛있다.
2: 적당히 고소하고 적당히 식감이 있으면서. 와. 소 한 마리 잡으면 600에서 800 나오니까, 그램이.

0: 맛있는데
1: 너무 부드러운데?
2: 맛있다.
1: 아니 여기는 살이 많을 수밖에 없게. 이거는 일단 고기가 너무 좋아서
3: 이런 좋은 고기를 이렇게 동네에서 즐겨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 근데 가격이 저렴해서 진짜 괜찮다.
3: 3인분 10만 원이니까.
0: 아 훌륭한 거지. 서울에서 이렇게 먹어봐.
3: 숯불 굳은 그 반우가 이 정도면은 싼 편이긴 하지.
0: 엄청 싼 거지.
3: 초생강도 괜찮다. 너무 막 잡아먹진 않아요, 초생강이 생각보다.
0: 새콤해서 많이 세지가 않아.
1: 이 집이 반찬을 잘하신다. 이게 고기잖아.

0: 단골들이 여기 된장을 시켜서 샵으로 차돌을.
1: 아, 차돌을 구운 게 아니고 된장찌개에다 끓인다고?
0: 샵으로.
1: 샤브샵으로 된장찌개를 만들어 먹는다는 거죠? 차돌 된장찌개.
0: 그렇죠, 그렇죠.
2: 그거 괜찮다.
0: 뭐가?
2: 하나 먹을래요? 된장찌개로 딱 마무리 해줘야 돼. 아, 이렇게. 어? 이렇게 끓여? 아, 이거 여기다 넣는 거구나.
0: 붓는 거지.
2: 아, 붓는 거구나.
1: 진짜 샤브샤브처럼 먹으면 좋겠다. 냄비가 커가지고.
2: 대박이다.
0: 차돌도 두껍게 썰었네.
1: 그러니까 평소 차돌보다 두껍다.

0: 휴즈가 글로벌 팬이 제일 많잖아요.
1: 아, 제일 많다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중화권에서 인기가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빅박스라는 음악 차트에서 쏘리쏘리부터 시작해서 최장기간 1위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 좋아해요 이러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슈퍼주니어였어요. 저는 여행하면서.
1: 근데 요즘에 나 큰일 났어. 요즘에 나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겨.
2: 빠져서?
1: 어. 나를 못 알아보더라고.
0: 그럼 또 요요요를 해야겠네요.
1: 아, 고민이죠.
0: 야, 된장 잡으신 건 처음이네.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해서
2: 그러니까
1: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냥?
2: 어.
0: 건져 먹는 거예요.
1: 그렇지, 잡으셔 보니까. 와.

0: 된장 소스의 샤브샤브.
1: 맛있겠다.
2: 진짜 금방 익네.
1: 자두리 두꺼워.
0: 밥을 싸 먹어야지.
1: 다르다. 밥을 싸 먹어. 응?

0: 기본적으로 차돌이 너무 좋은데?
1: 아, 고기가?
0: 고기가 미쳤다. 야,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네요.
2: 맛있게 먹는 법을 너무 잘하네.
0: 차돌을 된장찌개 샤브샤브로 해먹을 생각을, 와.
2: 아, 너무 맛있다.
0: 차돌 진짜 맛있다. 밥 싸가지고 그냥. 밥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
1: 기대하겠다.

0: 와. 미쳤다.
1: 여기에는 니 고추장 좀 써야 될 것 같아.
2: 비벼 먹게요.
1: 이렇게.
0: 그렇지.
1: 이거지.
2: 그렇지.
3: 잡잡은 미쳤는데요, 이거? 너무 좋은데?
0: 우와!
3: 고추장 이렇게 빛을 보는
1: 거야, 이거.
3: 아, 이건
1: 이제 고추장이야.
0: 와, 너무 맛있다.
1: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어?
3: 궁금하다, 목표.
2: 목표? 뭐 많죠. 슈퍼주니어를 계속 하는 것도 좋고, 뭐 돈을 많이 벌어고 싶기도 하고, 막 건물도 사고 싶고, 근데 통계적으로 모든 걸 다 하려면 오래 살아야 되겠다.
3: 장수가 목표예요?
2: 무병장수가. 무병장수가. 나는 진짜 누구보다 오래 살아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에 세상 발전 엄청 하고 있잖아요. 자동차가 자동으로 가요. 지금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40인데 그러면 내가 한 80대면 어떤 세상이 일어날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럼 내가 한 120, 150대면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지 너무. 그래서 나는 기네스북 한번 찍어보고 싶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다.
1: 아니, 그러기에는 운동을 너무 안 하잖아.
2: 의술이 너무 좋아지잖아. 형, 지금 뭐.
3: 같은 생각이에요. 운동 왜 함?
1: 나랑 똑같아.
3: 역대 최대 장수가 122세고 현존은 117세래요.
2: 제가 130세까지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3: 저도 똑같은데 저도 장수가 목표예요.
2: 와, 무조건. 너가 오래 사나 내가?

0: 그래서 나온 거야.
1: 저 35세니까 저는 140세까지.
0: 그럼 약속하자. 우리 둘 중에 먼저 죽는 사람 병상에 가서 웃어주기.
1: 아 좋습니다. 깔깔깔 웃기.
2: 너희 둘 장례는 내가 치러줄게.
0: 형이 더 오래 산다고?
1: 근데 죄송한데 형님 그때도 잘 보시려고요?
0: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다 같이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죠. 아. 아니 합천이라는 곳은 나 사실 뭐 이름만 들어봤지 뭐 내가 여기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나 이번에 지도 보면서 처음 알았어 요 위치를. 근데 생각보다 맛집도 너무 많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너무 많고
2: 활력도 있고
0: 사람들한테 야 거기 갔어? 그럼 그거 먹어야지. 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무게으로 오면 무조건 올 것 같아.
3: 야 너무 부드러워.
0: 말이 안 돼. 아우 잘 먹었다.
2: 고생했습니다.
0: 와, 올라가면서 푹 자야지.
1: 먹었다.
4: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5: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오늘 행사가 어느 때보다 더욱 뜻깊은 이유는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세 건의 환수문화유산이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한 이후 첫 환수의 성과이자 모두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과 관련 있는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위에 저장 시킨 문서들은 우병장들이 보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 석장은 최익현 선생의 편지입니다.

임시정부가 국제연맹을 통해서 우리 독립을 호소하고 주권을 주창할 때 그 실정 그 자료로서 산 자료로서 우리가 소개하기 위해서 급하게 19년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에 이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그분들의 정성 노력이 노고가 대단한지 아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조현모 가곡은 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건물이에요. 제사도 지내고 건물을 세우고 일종의 이제 낙성식을 할 때 참여하신 분들이 축사를 써준 겁니다. 그걸 친필로 써서 나무 현판에 걸었던 건데

0: 닭가락대가 찍혀 있는 거거든요. 새 닭가락 세 개가 찍혀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물대세 발자국이라고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네. 약간 좀
1: 특별히 이곳은 거제의 청곡리에 위치한 새와 공룡의 발자국 산지입니다. 오늘 많은 학자들 여러 나라에서 오셨는데 약 10여 개국 32명이 참석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중생대 백악관의 다양한 새와 공룡의 발자국을 현재 관찰하고 있습니다.
2: 지금 보시는 이곳은요, 새 발자국하고 인룡 발자국, 그리고 공룡 발자국까지 한 장소에서 나오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가까운 지역 내에서 이렇게 밀집도가 높게 보이는 중에 드문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0: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가 걸어간 거예요. 이게 왼발, 오른발, 아마 이게 왼발.
3: Left foot tracks.
0: 그게 맛있다.
3: 네, 알았어.

이 삼랑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조강유 공룡이 대규모로 이동했던 흔적을

0: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룡발자국들이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함께 여러 마리가 동시에 걸어간 그런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볼 수가 있어요.
1: 여러 나라의 여러 지질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지질 유산을 함께 연구하고 보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보존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매우 획기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죠. 최초의 수세식 화장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원과 월지 동편의 가장 이제 모서리 부분부터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발을 딛는 판석이라고 하죠. 이제 그 판석이 확인되고 나서 그 아래로 이제 하부로 조사를 계속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변기형 모양의 석조물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변기형 석조물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부보다 약간 이제 위쪽으로 해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아마도 이제 화장실과 직관과 관련이 있는 이제 시설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고 사실 수세식 측간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물이 자동적으로 공급되는 현대 화장실과는 조금 다르고요. 역시 이제 사람 손으로 이렇게 그 물을 배출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제 오물이 모이는 것이 아닌 급격 빠르게 내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그런 시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궁가 월지라는 곳에서 이제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태자랑 가장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한 사람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은밀하게 태자나 뭐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한 것이죠.

전형적인 신라 고분임이 확실합니다. 가장 규모가 크고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어서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신라 무덤이 되겠습니다.

주송리 고분군 내에서는 약 한 15기의 고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지표사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2023년 시골조사에서 그중에 10기 정도가 실제 고분임이 확인이 됐고요. 그동안 전북 지역에서 조사된 고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어서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신라 무덤이 되겠습니다. 장수라는 곳은 신라가 백제로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 주요 길목 중에 하나여서 신라가 이쪽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라인들을 일부 보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침령산성을 발굴조사하면서 적지 않은 양의 그 신라 토기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토기 모습들이 춘송리에서 출토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침령산성과 춘송리가 세트로 연계가 돼서 아마 운영이 됐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악기가 바로 그 장수 춘송리에서 출토된 훈이 되겠습니다. 다른 유물들은 시신이 묻힌 머리맡에 대부분 다른 토기들이 부정이 됐는데 요 토기만 그 시신의 발쪽에 묻혀 있습니다. 시신을 매장하고 의뢰 과정에서 아마 장송곡이랄지 이런 것들을 부르면서 활용한 그런 유물이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출토된 허리띠 장식, 그다음에 여러 종류의 격이 높은 토기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적어도 침령산성의 운영과 관련된 인물이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격이 높았던 인물이 묻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0: 이쪽 마을 사람들은 이쪽 나무 밑에서 놀고 저쪽 마을 밑에 사람들은 저쪽 마을에 놀고
1: 내 애들은 뭐 나무 위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이 큰.

여기가 85년도 이맛된 건설 계획 발표를 하고 숨을 위기했던 나무를 민과 간이 다 합동을 해가지고 살려낸 나무입니다.

0: 이 용계리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노거수 중에서 가장 비싼 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이번 2024년에 그 94년 상식 사업을 마무리했던 준공 30주년을 기념을 해서 용계리 마을 주민분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자연유산을 살려내기 위해서 90년대에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초창장 안동시 장병기.
2: 상식할 때 저희들이 뿌리를 자를 때 참 보니까 어마어마한 뿌리가 잘라지고 하니까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이 나무들이 그때 잘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흙을 떴다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30년 지나가지고 싱싱하게 잘 자라는 거 보니까 마음이 뿌듯하죠.

큰 대형목을 이식을 하면은 뿌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70% 정도 없어진 상태니까 새로운 세근 뿌리를 빨리 발달을 시켜야만이 수간 전체의 수형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 뿌리가 정상적으로 발달될 수 있게끔 뿌리 발달 유도를 해놨는데 그게 상당히 성공적이었죠.

대조상과 사람 간의 주고받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후대에 물려줘야 될 소중한 자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아름다운 자연유산이 후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뼈에는 살았던 기간 동안 다양한 정보들이 추측돼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어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이번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일산 쌍릉에서 발견된 인과람입니다. 일산 쌍릉은 강점기 때 1차 발굴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했기 때문에 망자에 대한 애우천에서 이렇게 목재 유골함을 만들고 모아놨던 것이 지금은 그 이상 쌍릉의 무덤 주인을 판명할 수 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0: 사망 시기가 7세기 전반 그리고 60대 남성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를 통해서 이상 쌍릉 대왕릉의 주인이 백제무왕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그 2021년 은평리 고분에서 발견된 그 두 인골 두 구에 대한 연구 성과를 중점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은평리 고분의 매장 시설은 백제 사비기의 아주 특징적인 단면이 육각형의 판석을 이용해서 만든 석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여성의 경우에는 6세기 말에 남성의 경우에는 7세기 초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같이 매장돼 있기 때문에 추가당을 해왔기 때문에 부부였을 가능성을 추정이 하였으나 이제 그 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아마 모자 관계 엄마와 아들이었을 거라는 해석을 우리는 내릴 수 있었습니다.

0: 지금 부여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 1500년 전에 배트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얼굴이 어땠는지, 그리고 신체 크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무엇을 먹었는지, 생전에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는지 등을 3차원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변환을 해서 자료를 축적을 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종합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 1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이렇게 평화와 전쟁을 또 경험을 네. 했으니 우리가 또 맛있게 또 밥을 먹어야겠죠?
1: 너무 좋아요. 네. 인구가 너무 많은데?
0: 아이고, 사장님. 아유,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메뉴 도와드리겠습니다.
0: 사장님,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여기서 그러면 저희가 뭘 먹어야 좀.
2: 지금에는 도다리 쑥국이 저희 집에 유명한 집인데.
0: 도다리 쑥국? 도다리 쑥국이 뭐예요?
2: 도다리는 네. 지금철에 먹는 그 가자미과의 생선이에요.
0: 아, 가자미과 생선.
2: 예, 자르도 지금 막 좋고 지금 네. 통영에 전체를 먹는 나물들이 네. 뭐 미역이라든지 네. 뭐 전체 음식들이
1: 미역파랑 뿌리고
2: 전체 미역이 있습니다.
0: 맞아, 마이 그 도다리가 뭔지는 알아?
3: 도다리 생선. 생선이고.
0: 생선이고.
3: 근데 아까 나물 그리고 쑥국이 나왔잖아요.
0: 쑥 먹어봤어?
3: 쑥 안 먹어봤던 건가?
1: 그냥 힘들 텐데. 야.
3: 우리나라에서 안 먹어요. 이런 나물이나 나물이라면 쑥 그런 거 그냥 안 먹어요. 그럼 주식이 뭐예요? 주식? 감자.
0: 감자?
3: 감자 안 먹어. 감자 주식. 우리 잘 맞았네.
4: 주식은 맞겠다.
3: 아, 그러게 그러게. 몰랐어요.
0: 그 역사도 좀 잘 알아?
3: 역사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비로 살았어요. 노비, 노비. 오, 노비 맞죠?
4: 노예?
3: 노예?
4: 아, 노예?
0: 아, 그러니까 식민생활?
4: 노예.
0: 식민생활을 좀 했던 건가?
3: 노예. 700년 동안.
0: 700년 동안?
4: 어느 나라의 노예?
3: 노예 이제 러시아, 독일, 스웨덴, 덴마크.
0: 아, 그치, 그치. 다 그 식민생활을 다 했구나.
3: 맞아요. 그래서 한국이랑 닮은 점도 많은 것 같아요.
4: 그때 어릴 때만 많이
2: 줄라빈. 아,
0: 진짜. 아이고. 진짜. 아이고.
4: 와. 오빠 좋아하는 장어.
0: 이게 멍게구나. 우와. 우와.

0: 근데 우리 이게 어디 가요?
1: 아니 그 여기 통영에 이순신 장군님 말고도 또 네. 유명한 분이 또 계시대.
0: 오? 어떤 분이요?
1: 감독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
0: 아, 감독님 네.
1: 저희 혹시 누구 보러 가는 거예요?
2: 일단 가보시면
3: 이봐 또 얘기하지 또.
0: 아 그러면 이것만 물어볼게요. 이순신 장군님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에요?
2: 만큼 유명하신 분입니다. 다른 분야예요.
1: 와,
0: 진짜요?
1: 다른 분야.

0: 전쟁의 반대는
1: 그
0: 평화.
1: 전쟁 반대 평화. 다른 평화 운동하신 분인가?
2: 어 잠깐만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저기 뭐 써 있는데?
0: 어디?
1: 사연.
2: 우와 이 식물원 같아. 우와 동상.
1: 와 이런 풍경.

0: 아름답다.
1: 전시관 한번 가볼까요?
2: 네.
1: 이야. 우와, 아, 이 생전에 이런 모습.
2: 아기 작으신 너무 예쁘신데. 그러니까 뭐 이런
0: 모습이시네요. 우와. 와, 되게 예쁘게 해놨다.
2: 박경리 선생님에 대해서 다들 알아요?
3: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거의 처음.
1: 저도 막 그냥 성함만 어디서 들어봤다 정도지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0: 왠지 제일 잘하는 거 아니야?
4: 저 알고 있었어요.
1: 오 마이 갓.
4: 내가 알기엔 가장 긴 작가 그 소설 썼어요. 한국에서 가장 긴 소설.
2: 가장 긴 소설을 쓰신
4: 쓰신 분 진짜 어렸을 때부터 나이.
5: 총 5부에 25권이에요.
2: 피어난 생명. 진짜
4: 그러게요.

0: You quiz?
1: Oh, yes! Yeah. Oh, yeah!
0: 자, 근데 저희를 이렇게 앉힌 이유가 무엇이죠, 감독님?
2: 왜 앉혔을까요?
0: 저희 항상 이렇게 네. 서서 맨날 하다가 앉힌 이유는 뭔가를 저희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3: 퀴즈 타임?
0: 혹시 진짜 퀴즈 타임인가요?
2: 저희가 방금 뭐 보고 왔죠? 여러분들의 창작 욕구를
1: 오! 시집기 하나? 시집기?
2: 시대회를 한번 해볼까요?
0: 101장 대회! 와, 이걸 아신 지 진짜 오래됐는데
2: 그래도 1등에게 선물이 있는데 네. 평가를 좀 독특하게 할 거예요.
1: 어떻게 해요?
2: A등은 결정할 겁니다.
0: 진짜요? 나한테 맞춰야겠다.

0: 5분 남았습니다.
1: 벌써요? 뭐 이렇게 많이 썼어?
2: 아, 많이 써야지. 야, 한국말 달라요. 한국말 영어 달라.
0: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2: 넵.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여기.
3: 예.
4: 약간 도전 골든벨 느낌이네.
1: 그거 다 빽빽히 썼어.
2: 오,
1: 씨가 한 번에 이렇게 하지.
0: 자, 진세님부터 신앙송 하는 거 들어볼까요?
2: 네.
5: 제목, 평화의 날. 저기 보이는 푸르른 나무를 보아라. 저기 들리는 소쩍새의 울음을 들어라. 저기 빛나는 바다의 짠내를 맡아라. 이 온전한 것들은 모두 평화의 줄임말.
2: 대박이다.
5: 저기 서 있는 피디님의 이빨을 보아라.
2: 아, 여기서 좀 별론데.
5: 이 온전한 웃음은 모두 평화의 줄임말.
1: 와, 야, 웃기셨었어.
2: 그래, AI 안 써도 되는 거
1: 같아요. 평화의 줄임말.
0: 와, 내가 들어줄게.
6: 네, 다시 할게요. 통영의 평화로운 새해 울부짖음처럼 자유로운 날개짓하는 나비처럼 그대들에게도 평화로운 울부짖음과 자유로운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그런 평화를 바라봄.
7: 네. Peace in 동영. No matter how you look or what language you speak, when you come to 동영 while looking at the mountains and sea, you will be able to hear and understand a language that doesn't need any words.
1: Yeah.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0: 원더풀.
1: 후.
2: 이제 저는 문득 이 피디님께서 아까 미소 짓는 모습을 보고 떠올랐습니다.
3: 아니 근데 계속 설명을 하시는데
2: 아까 이빨 미소 짓으면서 이빨
4: 맞아요. 네. 평화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네.
2: 그렇게 웃자.
4: 네.
2: 아름답게.
4: 네.
2: 걷자.
4: 네.
2: 손을 잡고.
4: 네.
2: 뛰자.
4: 네.
2: 푸른 하늘.
3: 오.
2: 그리고 자자.
4: 네.
2: 평화 속에.
3: 오.
2: 미소 지으며.
4: 오, 네. 좋은데.
3: 느낌이 그 안에 속뜻을 하나하나 해석하고 싶은 느낌이죠.
4: 아니,
3: 자, 감독님 그럼 뭐 결과가 이제 좀 나왔나요?
5: 네, 결과가 오. 나왔습니다.
3: 오!
4: 누구죠?
5: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3: 오!
5: AI 오디오로 직접 들려드릴게요.
4: 네.
6: 오. 101장 심사 결과 발표. 평화, 미소, 통영이라는 아름다운 시제 아래 각자의 감성과 개성을 잘 담아낸 수작들이었습니다. 1등 수상작 장원. 제목 미소 이미지 2. 및 선정 이유, 걷자, 걷자, 뛰자, 자자로 이어지는 청혜영 어미의 반복은 단순한 운율을 넘어 읽는 이에게 함께 행동하자는 강력하고도 부드러운 제안으로 다가옵니다.
3: 아예 모른다 너. 저기 저기 저기 난
2: 야!
3: 야 뭐죠?
5: 그런데 1등을 뽑았잖아요.
2: 네.
3: 꼴등을 왜 뽑을까요? 에이, 왜 그래요?
2: 아, 너무 궁금해요.
3: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귀찮게 사람을 왜 그럽니까?
5: 말 그대로 AI가 뽑습니다. 저희가 뽑은 게 아니에요. 자, 꼴등 알려드릴게요.
6: 순위를 매기는 마음이 무겁지만 4등 평화의 날 첫 번째 이미지.
3: 너 이유가 뭐야?
6: 하지만 후반부에 갑자기 피디님의 이빨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2: 개인적이고
3: 저게 왜냐면 이거 웃기려고 요 두 줄은
2: 피디님이
3: 두 줄은 웃기려고 그냥 제가 한 거고
4: 무서워? 무서운 사람 있어?
2: 뭐야?

0: 가자.
1: 일찍 빨라.
0: 일찍 빨라?
1: 놀이기구 같아.
0: 일찍 빨라? 일찍 빨라? 아니, 너무 빠른데? 생각보다?
2: 그러니까.
3: 지금부터 천천히 갈 겁니다.
0: 지금부터?
3: 네.
2: 뭐야, 바람이 왜 이렇게 들어가 했더니
1: 열려있네. 뚫려있다.
2: 상공기. 바닥 공기, 상공기.
1: 여기도 뚫려있어.
4: 네, 여기도 되게 예쁘다. 확실히 뭔가 도시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은 거 안 무서워? 아니, 안 무섭지. 무서워. 나는 안 무서워. 그래요?
2: 여기야. 몸이 겁쟁이잖아.
1: 잠깐만.
3: 맞아요. 오빠 엄청 겁이 많아.
2: 지금 뒤에 한번 봐봐.
4: 아, 맞아.
2: 뒤에가 너무 예뻐.
4: 야.
2: 알자. 오, 근데 높다. 야, 여기 근데 높다, 이제.
5: 날씨 좋을 때 대마도로 보이죠.
2: 진짜요?
1: 진짜?
3: 대마도가 일본 땅 아니에요?
2: 와, 장난 아니다.
1: 너무 높아. 너무 높아.
2: 진짜 심장 떨렸어, 지금.
1: 와, 너무 높아. 잠깐만.
2: 아, 나 진짜 지금, 와.
1: 이 은광이 찍어야 돼. 오금이 저려. 와, 오금이 저렸어요.
2: 동경에 푸른다. 우리 같이 놀러 와봐요.

0: 와!
1: 대박.
2: 아, 야!
0: 대박이야.
1: 대박.
0: 아니, 진짜 섬이 엄청 많구나.
3: 와.
1: 멀리
0: 섬이 엄청 많다. 우와!

0: 진짜 가슴이 뻥 뚫려요.
1: 진짜 와.
2: 이야, 기록대까지 올라왔구나 우리.
0: 야. 와, 이거 뻥 뚫린 거 아니야 지금?
1: 오빠. 진짜요? 오빠 여기 있어?
2: 안 되잖아요 오빠. 진재 오빠 이거.
0: 아니 근데 저기도.
1: 저기
0: 밑에 보지 마. 밑에만 안 보면 돼.
1: 야, 밑에만 안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2: 맞아요.
1: 밑에만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2: 아, 이렇게 인생이 없어. 인생이
1: 아, 자꾸 연기해서 그래.
2: 아이고. 오빠 고소 호흡증 있는데 괜찮아요?
0: 나 오늘은 좀 괜찮은데 약간 통영의
2: 네.
0: 이 장관을 보니까
2: 네.
0: 이 공포심이 싹싹 없어지네.
2: 아 진짜요?
0: 네.
3: 말 살짝 절지 않았어요?
0: 아야 아찔해 아찔해.
1: 와,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저 뒷산까지 보인다. 오, 여기 진짜 고도가 높은가 보다.
2: 그니까요. 바보이네.
0: 야, 그림 같아. 산폭에.
1: 진짜 그림이야, 그림.
2: 대박.
0: 한산대초지가 바로 여기가 코앞이네요.
1: 아, 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 한산대첩지. 여기서 싸운 거네.
0: 네, 바로 여기.
1: 바로 여기서. 저기서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랑 왜군이랑 싸운 거 아니야. 야, 너무 신기하다.
0: 아,
1: 이렇게 튀어나온 거. 세겹 뒤에 있는 거.
0: 아,
1: 세겹 꼬리로 보인다.
0: 오,
1: 보인다. 저게 대마도네.
0: 이야, 이게
1: 안녕하세요. 안녕. 감독님, 저희 선물 여기로 왔다 했는데 여기 어디예요, 도대체 여기는?
0: 신나는 거 아니야?
1: 재밌는 거긴 한데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오금절이는 것들로 아, 이렇게
0: 그런 거야?
1: 선물을 주셨거든요.
2: 안녕하세요. 뭐야?
1: 와. 예?

0: 상태야? 보여줘.
1: 아이 뭐 이거는 뭐 가장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어이구 잘하신다. 저거 어떻게 하냐 저거? 아.
0: 와 진세 어때?
2: 우와.
1: 너 이거 생각보다 높아. 우와.
3: 우와.
1: 우와 강사님 그 뛰어가. 와 근데 진짜 높다 정말. 잠깐만. 우와.
2: 할 수 있다. 파이팅.
1: 우와. 우와. 와 장난 아니다. 우와. 와 잠깐만 진짜.
2: 뛰어 뛰어 뛰어.
0: 우와 왜 이렇게 떨어.
1: 등공아 살려줘. 아. 와 이거 진짜 무서워. 와.
0: 보여줘.
2: 할 수 있다.
0: 와 잘하고 있어.
2: 우와. 앞세운다.
1: 우와.
2: 앞세운다.
1: 어 감사합니다. 우와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우와 고맙습니다. 줄이 너무 흔들려. 줄이 너무 흔들려.
2: 야, 뭐야 주세요, 언니가.
1: 줄이 너무 흔들려. 우와. 자 다 됐어 다 됐어. 아 감사합니다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0: 다시 돌아가.
1: 우와. 에? 뭐야? 제가 여기서 뛴다고요?
0: 진세야!
1: 와 잠깐만!
0: 진세야 한 가지 해줘!
1: 예. 네.
0: 와, 와, 와!
1: 우와!
0: 우와!
1: 와 진짜 0.1초. 와 진짜 잠깐만.
2: 와,
0: 와 보민이 잘한다 보민. 아무도 안 흔들어.
2: 너무 무섭네요. 무섭다. 안 하면 안 돼요? 공대 안 다녔지만 할 수 있습니다.
4: 화이팅
2: 화이팅. 할 수 있다.
4: 그냥 걷는데?
5: 강사님, 은광이는 별 4개. 자, 그러니까 제 건 2개잖아.

0: 근데 대박이야. 와!
1: 표정이 담겨 있을 겁니다.
2: 여기는 평지다.
3: 이거 지금 15분 지났다.
0: 아 미안해요. 이게 진짜 무서워요.
3: 맞지?
0: 생각보다
3: 맞지?
0: 많이 무서워요.
3: 어째 맞아. 아프셨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은광이 괜찮아?
0: 안 괜찮아요?
3: 은광이 괜찮아? 어이! 은광이 일단 통과 통과. 그 하나 더 해야 되나? 은광이? 하나 더 해야 되네. 네. 하나 더 해야 일로 올 수 있구나.
0: 와, 네. 와! 네.
3: 와, 이 높다. 와, 이거 세다, 세다. 야, 이거 거리가 멀다. 이거 거리가 멀다, 멀어.
0: 아, 나 다리가 짧은데.
3: 자, 첫 발 레디 넣고. 오, 좋아. 와. 좋아, 은광 좋아. 좋아!
0: 와!
3: 좋아, 좋아! 아이! 아! 자 이제 응원이 끝나서 내려온답니다. 저 심장 꽉 잡아야 돼.
4: 어떡해 너무 나 안 죽어요.
0: 넘어온 김에 전국 일주 세계 평화 피스.
4: 피스.

0: P랑
1: 너무 예쁘다. 우와.
2: 이런 거 여기 있었어요?
3: 뭐예요? 이렇게 뭐 벼랑 같은데 집들이 있네요?
4: 안녕 동피랑.
0: 안녕. 와, 이 감성이 너무 좋아. 여기 젊은 분들 많이 오시겠는데요?
3: 그래, 인스타 분위기네.
0: 응.
3: 오빠 근데 왜 동피랑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4: 그 피랑이 네. 그 낭떠러지 절벽 약간 이런 뜻이어서
0: 그게 옛날 말고 그런
4: 약간 이 통영의 무슨 사투리 같이 이제 통영의 말?
0: 야, 이게 뭐야? 근데 여기 진짜 햇빛 딱 저기 비치는 거 봐.
3: 와, 진짜.
0: 와, 진짜. 아니, 근데 저기 약간 바다 같지 않아? 하늘의 바다 같아.
3: 그러니까. 저 노을 맞죠?
0: 아, 진짜.
2: 한국에서 이런 데 있는 게 몰랐네요.
0: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거를 하면서 진짜 한국에 예쁜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

0: 바다 위 산물. 한국에서 산 많은 거 알고 있었지만 근데 이렇게 섬도 많은 거 몰랐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었어요.
1: 그 박경리 작가님 기념관에 갔을 때 평화로웠어요. 쫙 차분하게 생을 한번 쫙 같이 함께 느껴보고 백일장까지 했잖아요. 또 백일장의 주제가 평화였어가지고 오늘 여행 중에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지 않았나.
2: 충렬사요.
3: 충렬사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이순신 장군님의 그런 사진이 있었거든요. 사진이 있었는데 뭔가 그런 영혼이 거기 깃들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한반도의 평화도 기원한다라고 기도를 드렸거든요. 뭔가 이루어지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거기가 제일 좋았어요.
4: 여기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전쟁을 정말 힘들게 치렀던 곳이잖아요. 되게 무서운 곳이었을 거고 되게 끔찍한 곳이었을 텐데 시간과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평화로운 통영, 아름다운 통영을 볼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중으로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는 무중력 공간처럼 뭔가 이 공간에 나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이 들고 정말 말 그대로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인간이 하늘을 난다는 것도 되게 오래된 꿈이기도 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줄광대 남창동입니다.

0: 줄타기를 처음 보게 된 거는 7살에서 8살 무렵 같은데요. 사람이 줄 위에 올라가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린 마음에 뭔가 히어로처럼 보였고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8살 때 이제 줄타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가장 낮은 줄에서 걸을 수 있게 될 때까지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고 어린 나이에 줄타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무서운 줄 모르고 떨어지는 것도 마냥 즐겁고 기술은 살이 찢어지고 굳은 살이 베기는 과정을 반복하고 그리고 더 그 기술이 더 발전하면은 이제는 정말로 자신과의 두려움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돌을 닦듯이 인내하고 무서움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낭만이 있는 배움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줄타기 역사라고 하면은 삼국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계승하고 있는 광대 줄타기가 궁중에서 많이 연행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줄타기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공연 예술로 각각 다른 형태로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 줄타기가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외국의 줄타기와는 다르게 앞가무, 그러니까 기예뿐만 아니라 재담과 소리, 그리고 관객과의 소통, 이런 종합 예술이라는 점에서 이제 유네스코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등재가 될 수 있었고. 일단 가장 먼저 줄광대는 기예를 보여주고 노래를 하고 공연의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해주고요. 어릿광대는 이제 보여지기에는 그저 뭐 줄광대의 말을 받아주는 때로는 웃긴 말을 해줘서 공연의 분위기를 풀어주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에는 줄광대의 호흡을 읽어가지고 줄광대가 이 기술을 하면서 힘이 들 때 멘트나 소리를 쳐서 줄광대를 쉴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공연의 진행 상황을 조율해주는 어떻게 보면 감독의 역할을 맡고 있고 악사들 또한 언제든 그 줄광대의 호흡을 읽어서 그에 맞는 음악 또는 효과음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줄광대, 어릿광대, 삼면육과 악사 모두가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오지 않으면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헌으로 기록된 거는 40여 가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동작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구성하느냐에 따라 뭐 100여 가지 뭐 그 이상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게 줄타기 기술이고요. 초두거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살판까지 이런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살판이라고 하는 기술이 어떻게 보면 줄광대들의 최종 목적지이자 가장 유명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살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못하면 죽을 판, 잘하면 살판이라는 기술인데 줄 위에서 뒤로 한 바퀴 도는 기술입니다. 예전 선조들에 비해 저희가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 살판 이상의 기술을 조금 더 이 줄 위에서 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기술들인데 옆으로 360도를 도는 회오리 제비라든지 살판을 조금 변형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기술 개발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 내가 17년 동안 줄을 타고 있는데 아직도 호들호들 다리가 떨리는구나.
0: 작수목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이제 줄 위에 올라갔을 때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방금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지만 제일 무서운 장소인 것 같아요. 이 기술을 하기 전에 떨리고 혹시나 내가 지금 이 기술을 하면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생각하면서 온갖 잡생각을 하면서 무서워하는 공간인 것 같고 그 작수목을 떠나면서 공중으로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는 오히려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부채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줄광대가 부채를 들고 있으면 멋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부채가 있냐 없냐에 따라 줄광대의 실력이 크게 좌지우지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소품인데요. 이 줄광대의 부채는 일단 다른 부채와 다르게 두께도 굉장히 두껍고 부채 살도 많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 줄타기 부채는 굉장히 유연해서 일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데요. 이 공중에서 이 안에 바람을 담은 후에 딛고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딛고 일어날 것 자체가 없으면 중심을 잡기가 어렵지만 이 부채라도 있으면 그 바람을 딛고 일어나서 중심을 잡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은 이 부채 때문에 중심이 흔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부채를 접고 걸어가는 훈련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동료 같은 거기 때문에 항상 좀 몸과 같이 소중해야 되는 목숨을 지켜주는 그런 안전장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 줄타는 말이야 내가 17년을 타고 있는데 이 줄을 탄다는 것이 20년을 타든 50년을 타든 바뀌지 않는 것이 그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뭐지? 이 엉덩이가 아프다는 거지.
0: 10% 정도는 이제 내려오는 재단들, 이제 선생님들로부터 내려오는 재단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 나머지 50%는 현장의 분위기에 따라 매번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줄타기라는 것이 길거리 공원 예술이고 어떤 관객이 오느냐, 또 오늘 날씨가 어떻느냐, 오늘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말 그대로 관객들을 상황에 맞춰서 즐겁게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매번 즉흥...
2: 저는 줄타기 남창동의 아버지 어립광대 역을 맡고 있는 소리꾼 남해웅입니다.
3: 소승절일의 말량이면 찬찬히 들어오고 스무신 밑에 하니
2: 그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니 감히 일반 백성들이나 신하들도 못하는 얘기는 줄광대는 흔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술인들의 특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줄 위에서는 예성을 내포하는 재담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관객들의 그 아픈 구석을 어루만져주고 그러면서 상호 관객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예술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랫동안 정말로 사랑받는 줄광대로 사랑받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에서 늘 본인 스스로가 좀 즐기면서 결국에는 예술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즐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즐기면서 이런 예술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줄타기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아직까지는 제가 좀 어려서 그런지 그냥 줄타기 공연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뭔가 거창한 목표라기보다는 조금 지금보다 조금 더 성장하고

평생 흙이라는 거 하고 더불어 살았지. 흙이라는 것은 나한테는 재료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동반자예요. 평생을 나하고 같이 한 65년이라는 게 세월이 꽤나 긴 세월이에요. 지나고 나 보니까 잠깐 간 것 같지만 긴 세월이었어요. 무한변주가 내가 살아온 여정에 가깝고 내가 그냥 가만 놔둬도 난 변해요. 바뀌어요. 한 자리에 머무르질 않아요. 계속 새로운 거를 찾아서 그냥 계속 가는 여정이었죠. 저는 대한민국 도예가 신상호입니다.

대학 1학년 때 선생님 따라서 경기도 이천에 그 칠기 항아리라는 그 가마, 그러니까 불에 내는 가마. 그러니까 유교가 끝내고 다 파괴되고 뭐 저 그릇들도 다 파괴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거기를 내려가서 한 40일 동안 거기에 머물렀죠. 집에서는 장남 녀석이 어디로 없어졌다고 이제 찾아서 내려오셨더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 와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가 막혀서 이게 집에 장남이란 녀석이 옹기쟁이를 하겠다고 하니 저 고집 꺾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날 그 가마를 사주셨어. 그래서 졸지에 그냥 가마 주인이 돼버렸죠. 그날로 한국 도예사에서 1세대예요. 공예는 결국은 뭐에다 쓸 건가가 전제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아름다움을 넣는 게 이제 공예의 그 기본인데 나는 이제 그 아 시리즈라는 것이 작품의 어떤 컨셉 그걸 내가 왜 만드는가에 대한 얘기를 그 주제를 아라는 아 시리즈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하는 거죠. 공예에서 벗어나서 순수 미술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작품의 컨셉이 분명해야 뭔가 독자들한테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그 메시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게 아 시리즈예요. 그 아라는 그런 것은 자기 아자, 자기 이건 내 거야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자기 표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 이름이 아 시리즈로 처음에 출발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계속 바뀌죠. 이 분청돌은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뭔가 그 한국의 전통이라는 것도 이어받아야 되겠고 또 새로운 것도 해야 되겠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걸로 가는 그런 건데 항아리에 그 캔버스처럼 이렇게 대나무 칼로 이렇게 파고 거기다가 그린 게 아니라 흙을 집어넣고 다시 깎아내고 표현이라는 게 그 저기다 뭔가를 그려야 내 표현이 되는데 그게 뭐 보면 고기도 있고 새도 있고 뭐 등등해. 그런데 저것이 굉장히 스피드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죠. 저기서 공예에서 순수 미술로 가기 위한 발버둥을 쳤던 거 고시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거에 대해서 그 새로운 것이 나온다고 호응을 하고 좋아하고 많이 그랬죠. 특히 분청의 그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고려나 이조 시대 때 있었던 분청하고 비출 때 조금도 손색이 없이 아주 좋은 그런 흑색깔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때 내가 또 생각이 또 그렇게 그 표현한 게 내가 이거 만드는 장사꾼 되려면 이거 비즈니스를 하지 왜 이걸 해 이런 식의 생각에서 이거 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드림 오브 아프리카나 그 스트럭처 인 폴시 뭐 등등의 것들이 그 후에 나오는 거죠. 무언가를 이렇게 단절을 해야 다음 게 되지 이 한 자락 잡고 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 가지지 않아요. 내가 95년에 영국 가서 이 원시 미술에 대한 것을 이제 저 좋은 전람회를 보게 돼요. 그 당시가 이제 그 서양의 미술들도 19세기 말에서 20세기를 넘어오면서 어떤 그 더 이상 이렇게 확산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다 없어졌다 하고 피카소나 미로나 샤갈이나 뭐 기타 등등한 그 당시에 당당한 대가들이 아프리카 미술을 만나면서 원시 미술하고 그 지적인 미술, 교육을 받아서 생기는 아름다움 이 두 개가 만나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나도 그래서 그 원시 미술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고 그 원시 미술하고 현대 미술하고 만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이어가고 있어요. 아프리카를 내가 한 30번도 더 그 여행을 하면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그래도 옛날이 그대로 자연이 남아있는 데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그 동물들이 뛰는 걸 보면 잡아먹으려고 쫓아가고 잡혀먹지 않으려고 도망가고 그 떼들이 막 뛰는데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 그 다리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역동성이 그래서 그 스트럭처 포실에는 그 역동성과 그 동물들의 삶에서 생존의 방법 이런 것들을 넣고 생각을 했던 거죠. 구운 그림이라는 게 물감으로 색깔을 칠해서 하는데 이건 불에다 구워서 그리는 그림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건축과 도자가 만나야 된다는 내가 이제 주장을 하고 김해 클레이 아크라는 미술관을 내가 그 김해 시의 요청을 받아서 했고 김해 클레이 아크라는 미술관이 뭔가 특별한 걸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파이어드 페인팅이라는 것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뭔가 다른 건물들하고는 차별화를 시켰고 타일의 역사가 한 1000년 되는데 타일들이랑 그냥 붙이면 그 다음에 띠제 다 부서지죠. 근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고안해 낸 게 이게 끼는 이런 역할을 그걸 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특허 다 풀어서 누구든지 하라고 그랬지만 그걸 이제 개발하고 나니까 지금 같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건축하고 도자가 만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옷 갈아입듯이 필요에 따라서는 갈아서 입으면 새로운 건물이 되는 거죠. 내가 2017년서부터 이제 우리 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를 그리고 있는데 그 시골에 여행을 하다 보면 그 큰 느티나무들이 밑에서 담소도 나누고 뭐 내가 살다 간 곳에 그런 곳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그 당시에 76년에 지금의 작업장에 거기 들어와서 나무를 심은 보니까 그렇게 컸더라고 벌써.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내 삶의 60년이라는 세월을 지켜본 너로구나. 내가 너를 그리다가 내가 그 작품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약속을 나무하고 했어요. 묵시록이라는 그 평면 작업이 있죠. 그 느티나무에 들어오는 빛들을 보면

그 계절에 따라서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로 저렇게 그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고 아직도 도예하는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해본 게 없어요. 내가 최초로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흙에다 불에다 구워서 저렇게 그림을 만든다는 것 그 자체는 또 다른 세계를 이렇게 열어놨다. 그렇게 가는 어떤 그런 그 길잡이가 됐다. 이렇게.

0: that together?
1: Yes.
0: Okay.
2: Five in action.
3: Quantum, the smallest unit of all matter and energy. In this microscopic world, like a spinning coin, a remarkable phenomenon occurs where front and back exist at the same time. And quantum computers are what use these properties of quantum for computation. In Korea, a commercial quantum computer is currently in operation in Incheon, the IBM Quantum System 1 of Yonsei University. The first commercial quantum computer in Korea and a state-of-the-art quantum system, the fifth of its kind in the world, following the United States and Japan.
4: 전 세계 100큐비트가 넘는 양자 컴퓨터가 한 35대, 40대가 채 안 됩니다. 127큐비트 그런 범용성 양자 컴퓨터가 도입된 거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고요. 그리고 대학으로는 당연히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뭐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제 최.
3: With 127 qubits, it can process 2 to the power of 127 states simultaneously. That's a level capable of computing more data at once than the number of stars in the universe. Yonsei University decided to introduce a quantum computer to harness this immense computational power and find clues to solving humanity's most difficult challenges. Even in biological data analysis, where conventional AI had its limits, breakthrough results are expected. By analyzing vast biological data with quantum technology, a digital map of the human body, showing how cells are connected, can be created. And from this map, quantum computers identify new targets for treatment.
5: 예를 들면 코비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퀀텀을 사용해서 확인해 보았더니 기존의 알고리즘에서 찾지 못했던 더 높은, 더 깊은 노드까지 찾아가지고 좀 더 실제 코비드 바이러스에서 시간 축에 따라서 감염되는, 변화되는 단백질까지 찾아내는 경우를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3: The quantum race has already begun among global research institutes and leading pharmaceutical companies. Moderna is using IBM's quantum computers for cancer vaccine design, while Boehringer Ingelheim is using Google's quantum computers for molecular structure simulations, respectively.
4: 무엇보다도 산업적으로 가장 큰 그 효용성이 있는 것은 신약 개발 분야일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인공지능 신약 파이프라인을 고도화함으로 해서 15년이 아니라 5년, 5조 원이 아니라 50억, 성공률은 한 20, 30%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Government's policy of expanding this year's R&D budget to a record high 35 trillion won range, or $27 billion, and fostering AI and quantum technologies as key engines of national growth. A bold bio with quantum technology. At the end of this journey to protect human life and health, what kind of future awaits?
4: 인공지능 기술, 양자 기술, 그리고 데이터 기술들이 합쳐진다면 결국 우리는 그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각 개인마다의 데이터 패턴들을 이제 시그니처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패턴들을 추출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계산을 통해서 새로운 지능, 건강지능이라고 해야겠죠. 건강지능이 우리가 만들어진다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미래에는 우리 후손들은 적어도 아프지 않은 사회, 를 누리게 되는 아마 첫 번째 세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A new era of bio is unfolding with quantum technology. The innovation set to transform human life has already begun.
1: So wasn't that the place where you work, your university, Yonsei? Mm-hmm. But what brought you from the UK back to Korea? Is it your confidence in the quantum bio industry here?
0: Or a better package deal?
1: Both.
6: Yeah, but it's more for scientific reasons, actually. Of course, at Cambridge, I've seen a real frontier type of science mm-hmm. in a global scale. However, I also saw the Korea's potential. And as you saw, Yonsei University launched the Korea's first IBM Quantum System 1. And I just wanted to help to design the new ecosystem.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유리입니다. 3년 만에 오는데요. 3년 전에 왔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정면 공연이었던 거로 기억하고 다 헤드셋을 쓰지 않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더 좋은 음질로 노래를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노래 더 잘 부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고 오늘 더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첫 곡은 동그라미였고요. 다음 곡은 뭔가 조금 더 제 노래 기준 조금 통통 튀는 노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력이라는 곡입니다. 불러볼게요.

감사합니다. 노력이라는 곡이었고, 와! 오늘 그렇게 뭔가 50명에서 100명 그 언저리의 숫자로 계신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근데 엄청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 앞에 한두 줄의 관객분들만 보이고 뒷좌석에 계신 분들은 되게 안 보이거든요, 조명 때문에. 근데 오늘은 너무 잘 보이고 여러분들도 제가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부끄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좋고 오늘 잘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이제 제가 이제 녹화 기준 내일 앨범이 나와요. 새로운 미니 앨범이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곡을 먼저 불러볼까 싶어요. 뭔가 페스티벌에서는 한번 불렀었는데 오늘 아임라이브 3년 만에 오고 또 여러분들 가까이서 보고 이게 팬분들이 응모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희 팬분들도 계실 거고 승윤 선배님, 마치 선배님 팬분들도 제 노래 한번 들어봐 달라 하는 마음으로 귀여운 곡 하나 들고 왔습니다. 불러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상대적인 이유로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다음 곡도 새로운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앨범 발매 전에 I'm Live에서 타이틀곡 부르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막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괜찮은가요? 머무름 하나라는 앨범을 지난해는 10월에 냈었고 이제 머무름 둘이라는 또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앨범으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이번 앨범은 유독 더 정말 영화나 드라마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재밌게 열심히 작업했고 내일 뭐 시간이 되실 때 그냥 한번 6시네 하고 그냥 네.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앵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굳이 이탈했다가 오지 않고 여기서 노래 끝나면 감사합니다 할 테니까 바로 앵콜 한 세 번만 외쳐주시면 바로 앵콜곡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이제 아마 우리 여기 저희 팬덤명이 모래인데요. 모래들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께는 아마 제가 지금 들려드릴 곡이 가장 익숙하고 어쩌면 가장 듣고 싶은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숲이라는 곡 불러볼게요.

0: 감사합니다.
1: 음악 감상실 I'm
2: Change today. Inspire tomorrow.

0: Thunderstruck. 아, 어렵네.
1: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걸로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 걸까요? 창일까요? 무서운 무기 같기도 하고. 이것도 무시무시한데. 이걸로 뭘 잡을까요?
2: 선생님.
3: 네.
2: 우리 그 견지 낚시할 때 네. 전투 낚시했잖아요.
3: 아, 치열했죠.
2: 얼마나 좋아요.
3: 바다 낚시할 때는 네. 이 바다 바람과 파도와 갯바위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조금 이 마음이 흥분되는데
2: 여기 또 데려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뭘 소개시켜 주시려고.
3: 당연히 있죠. 네. 오늘은 우리 전통 낚싯바늘.
2: 전통 낚싯바늘.
3: 네. 네. 오복 낚시, 삼복 낚시, 오리낙, 숭어낙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어요?
2: 오리다가 뭐 오리 잡는 건가요?
3: 아닙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 자, 일부러 가지고 왔죠.
2: 이게 바늘이에요?
3: 이게 바늘인데 삼복낙이에요. 네.
2: 삼복낙.
3: 이거 어떻게 낚는지 한번 추리해 보시겠어요?
2: 일단은 네. 잘 모르겠지만 네. 이걸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3: 우리 박물관에 삼복낙, 오복낙이 많이 있어요.
2: 오복낙이라는 네. 거는 바늘 다섯 개인가요?
3: 그렇죠. 이게 다섯 개가 있는 게 오복낙인데 네. 물고기가 일반 낚시처럼 무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위로 지나갈 때 채여가지고 몸통을 네. 이렇게 걸리게 해가지고 낚는 낚시.
2: 홀치기 낚시하는
3: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건 뭘까요?
2: 이거 딱 보이네요. 네. 이게 뭐 찔러 잡는 건가요? 던져가지고
3: 뭐 창같이 보이기도.

0: 네. 무기처럼 보이죠? 네. 이것도 낚시에 전통.
1: 아 이건 진짜.
0: 자 이렇게 딱 했다가 네.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지나갈 때 채 갖고 낚는데 이게 몸통에 걸려가지고 낚아 올리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걸로 이제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0: 네, 그렇죠.
1: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0: 저희 박물관에 이걸 기증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와, 이렇게 낚았다라는 것들을 다 구술을 해 주셨죠.
1: 증거가 있다 해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0: 그걸 이거, 못 믿으시면 이거는 더 못 믿으시겠네?
1: 이거 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건 또 무슨 크잖아. 하얀 판이 붙어 있네요.
0: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빙판 위에서 네. 이렇게 띄워다요. 그러면은 큰 중어라든지 네. 아니면 잉어, 이만한 잉어들이 위로 지나갈 때 이 하얀 판이 위에서 봤을 때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요거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은 요게 가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물고기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으로 낚아채는 거죠.
1: 그러니까 빙판에서 네. 지나가는 물고기를 네. 보고 이걸로 네. 걸어낸다 이 말씀이시죠.
0: 그렇죠.
2: 이게 무슨 소리야.
0: 과거에는 네. 그만큼 개체수가 많고 네. 그 다음 씨알이 굵은 물고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1: 제가 설명을 지금 자세히 들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풀리진 않습니다. 네. 이런 거 해서
0: 네. 네, 좋습니다.
1: 가보실까요?
0: 네.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저는 이런 수렵 스타일입니다.
1: 네.
0: 자. 이야. 일단 기다려야 돼요. 이 낚시는.
1: 아니 뭐 낚시는 다 기다리는 건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
0: 잘 보세요. 보여요.
1: 하얀 판에 네. 물고기 지나가는 그림자가 비춰야 뭐 아, 수심이 잡을 얕다. 수 있는 거잖아요.
0: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네. 우리 전통 낚시가 수심이 얕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원래 전통 낚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아줘요.
1: 아 여기를 이렇게 감아주는 네. 거예요?
0: 이렇게 감아주고 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감아요.
1: 아. 이런 식으로 수심을 네, 맞추는 거군요.
0: 우리 해와에서도 이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했다는 게 네. 다 나와요.
1: 그러면
0: 이렇게 아, 보이잖아요.
1: 이런 식으로 보고
0: 그런데 여기에 네. 저 하얀 게 보이죠?
1: 네, 보입니다.
0: 저렇게 보이는데 저기 위로 물고기가 지나갔을 때
1: 네.
0: 솔직히도 확 땡기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 겨울에 네. 빙판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얼음 낚시로 했는데 하염없이 기다린 게 아니라 네. 수시로 낚았대요.
1: 아.
0: 그래서 엽서라든지 사진에
1: 네.
0: 이 낚시로 낚은 큰 물고기들이 얼음판 위에 잡혀 있는 것들이 네.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1: 뭐 말로만 들었을 때는 전혀 감이 안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2: 어림도다.
0: 원리는 알겠죠?
1: 아, 알겠습니다. 확실히 알겠어요. 네.
0: 누가 먼저 낚는지 해볼까요?
1: 저는 저기 현대식 낚시대로 네. 저는 제 방식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0: 저는 네. 우리 전통 낚시를 믿고
1: 네.
0: 계속 기다려볼게요.
1: 아, 근데 한 마리 걸렸으면 좋겠다, 네. 진짜. 근데 여기 확실히 메다급들이 있다니까 네. 한번 해볼 만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뭐라도 한 마리 나와야 될 텐데
0: 2000년대 이후로 최초로 이런 전통 낚시로 물고기를 잡은 사람.
2: 입만 벌리면?
1: 근데 선생님 그러고 계시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데.
0: 근데 이거 네. 이런 뷰는 네. 역사상 처음일걸요?
1: 그러니까요.
0: 지금 현대 낚시와 이 전통적인 낚시인데 이렇게 원시적인 것들을 동시에 빠뜨려서 같은 구도에 잡히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앉으세요.
1: 오! 걸었어. 걸었어.
0: 잡혔어요.
1: 아, 걸었어, 걸었어. 선생님, 걸었어.
0: 아, 이거 현대 낚시가 이겼네.
1: 아, 이제 피딩타임 됐나 봐. 걸었어, 걸었어.
0: 아니야.
1: 아, 오, 터는데요?
0: 오,
1: 제대로 터는데?
0: 오,
1: 뭐지? 아, 쏘가리.
0: 오,
1: 쏘가리.
0: 대박.
1: 와, 쏘가리가 나오네.
0: 이거 뜰채 없죠?
1: 잠깐만요. 들어 올릴게요. 네. 힘 빠졌으니까 지금 잠깐만요. 공기 좀 먹이고.

0: 고생하셨습니다.
1: 아유, 너무 재밌었습니다. 쏘가리 회를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0: 드셔보세요. 네. 이게 민물의 제왕이라고 하죠, 쏘가리.
1: 그렇죠. 네.
0: 어떠신가요? 괜찮나요?
1: 기가 막힙니다.
0: 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우와. 제가 대충 해쳤는데,
0: 네.
1: 야, 대충 회를 썰었는데도 이런 맛이라니.
0: 와. 진짜 맛있는데요?
1: 이야. 이건 그냥 액션이 아닌데요?
0: 아.
2: 장난 아니야.
0: 아, 이게 괜히 민물의 제왕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1: 이거, 와, 쏘가리는 진짜 민물의 제왕.
0: 아. 제대로. 아유. 이 맛이 예. 그 고생을 보상해 주는
1: 그러니까.
0: 맛인 것 같아요.
1: 네. 근데 우리 인정.
0: 저는 잡을 줄 알았습니다.
2: 이거 진짜 맛있네.
1: 진짜 맛있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った。カゴによ。

공연을 와주신 많은 관객분들이 저한테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다. 너무 힘이 되는 공연이었다.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음악은 저한테 위로의 통로. 저한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작곡가 겸 재즈 바이올리니스트 손모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도 바이올리니스트이시고 아버지가 또 드러머이시고 어머니가 또 피아니스트셨어요. 그래서 집에 항상 음악이 있고 뭐 악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즉흥 연주를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바이올린을 시작한 거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대구 시립교향악단 창단 멤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바이올린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이올리니스트의 꿈을 꾸게 되어서 어느 날 제가 유튜브로 재즈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그라펠리 영상을 보게 되는데 이 재즈라는 음악을 너무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스테판 그라펠리 영상을 보고 되게 감명이 깊었던 건 뮤지션들 간의 소통, 즉흥성, 즉흥적으로 서로서로 인터플레이를 하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 되게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힘들었던 건 이제 제가 클래식 바이올린 연주를 하듯이 재즈를 연주를 하면은 스윙감이 되게 안 살거든요. 그래서 활 압력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왼손 압력까지 처음부터 좀 공부를 많이 했었어야 돼서 그게 좀 힘들긴 했지만 그걸 할 줄 알아야 제가 원하는 말을 음악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테크닉은 저는 아직도 제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재즈 음악을 배우고 싶어서 프랑스로 가긴 했는데 클래식이 싫어서 그만둔 건 아니었어가지고요. 제가 프랑스 가서도 클래식 공부를 계속하고 저는 지금 프랑스에서 모은이라는 프로젝트로 제 자작곡을 연주하고 있고요. 학교에 강의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음악을 제 색깔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제 자작곡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1집 앨범은 제가 2020년에 녹음한 Intérieur라는 앨범이고요. 내면들이라는 뜻을 가진 앨범이고 저가 살면서 겪은 그런 제 개인적인 경험들을 음악으로 표현하려고 해본 앨범입니다. 파리에 되게 권위 있고 되게 유명한 클럽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선셋 선사이드 그리고 듀크 데 롱바라는 곳이 있고 또 텅트위트 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이제 선셋 선사이드에서 하는 콩쿨이고요. 1년에 하는 젊은 뮤지션들을 이제 그중에서 클럽 측에서 골라서 제안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발탁이 되어서 거기서 제가 작곡가 상을 받고 또 솔리스트 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감을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얻고 있어요. 제가 보는 책을 읽고 영감을 얻어서 쓴 곡도 있고 여행을 다녀와서 쓴 곡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설거지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쓴 곡도 있고 저는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제가 보고 듣는 것에서 영감을 많이 얻는 편입니다. 저는 모든 곡에 즉흥 연주가 들어가고요. 공연을 할 때도 즉흥 연주를 제가 하고 있고 그래서 매 공연이 사실 달라요. 같은 공연을 오늘 들으셔도 다음 날 제가 같은 레퍼토리로 연주를 해도 또 달라지는 게 또 재즈여서 저는 즉흥이 제가 하는 음악의 코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4년에 참여한 콩쿨은 라데펑스 재즈 페스티벌에서 주최를 하는 콩쿨이고요. 되게 내년에 이제 50주년이 되는 게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유럽에서 또 유명하신 나윤선 선생님께서 또 이즈만 아니면 보이안제드 같은 세계적인 뮤지션들의 콩쿨이고요. 거기에 제가 이제 지원을 하면서 사실 될지 몰랐어요. 예선에 붙을지 모르고 그냥 서류를 냈었는데 예선이 통과됐다고 전화가 오셔서 너무 깜짝 놀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그때 되게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할 때였어요. 클래식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저 또 정통 재즈 뮤지션들이 보면은 제가 또 완전 정통 재즈 뭐 스윙이라든지 저희가 많이 하는 뭐 아메리칸 재즈를 하는 또 뮤지션 아니어서 그런 이런저런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또 마침 거기서 연주자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팀명은 이미 제가 손모음 프로젝트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클럽 연주를 하고 일부 끝나고 쉬는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 그때 관객분이 오셔서 너네가 한 음악이 너무 좋은데 이런 음악을 더 찾아 듣고 싶다. 혹시 어떤 재즈로 검색을 해서 찾아 들으면 되냐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팀 드러머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하는 재즈가 도대체 어떤 재즈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도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모은 재즈인 것 같다라고 시작이 돼서 나중에는 프랑스에서도 뭐 저한테 특정 장르를 붙여주시기보다는 저의 되게 개인적인 그냥 Jazz à la Moon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모은 재즈라고 또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이 집은 좀 저한테 되게 특별한 앨범인데요. Mio Mio d'après라고 이후의 속삭임이라는 뜻을 가진 앨범이고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상자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마음속 어느 한 구석에 약간 저의 아픔

우아주미가테라는 곡이고요. 제가 항상 한국에 여름에 들어오는데 프랑스로 돌아가고 해가 지나면 또 여름에 잠깐 들어왔다 나가고 하는 그런 제 모습이 정말 철새 같다라고 느껴진 적이 있어서 그걸 좀 담아내본 곡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도 저는 한국인이라고 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한국 분들이 또 저를 보면은 외국에 사는 이제 뮤지션으로 또 대해주시고 프랑스에서는 또 저를 한국인으로 또 대해주세요. 그래서 약간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곡은 이제 앨범 제목이랑 똑같은 타이틀곡인 뉴미오 다프레라는 곡인데 그 곡은 이제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사랑이 이긴다 뭐 이런 서사를 가진 그런 앨범입니다. 제가 이번에 공연을 이번에 제가 프랑스 멤버들 두 명이랑 같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전주, 대구, 서울 이렇게 투어를 했는데 이번 공연이 너무 슬펐는데 아름다웠어요 라고 표현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뭔가 좀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셨나 봐요. 그 이 집을 내기까지의 또 많은 또 그런 경험들이 또 필요했고 그런 시간이 필요했고 제가 또 용기를 내서 또 이번 앨범을 또 발매를 한 게 네, 관객분들이 또 듣고 느끼시고 또 저한테 그걸 표현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음악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이제 나 같은 트루먼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1: 왜 이러세요?
2: 그냥 색다른 사랑의 형태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0: 트루먼은 나 혼자가 아니구나.

0: The movie case story brings you today is The Love of Truman. It is a sci-fi romance that portrays the love and loneliness of those who believe they are living in a fake world. It received acclaim since even before its release. Director Kim Duk-jung brings his contemplation on the essence of relationships. And Lee Joo-woo, Bae Yoo-ram, Kim Shin-bi, and Kang Jin-ah, actors known for strong acting, took part in this project.
1: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신기해요.
2: 둘이 무슨 사이신데요?
1: 사랑하는 사이요?
3: 나 현식도 사랑해.
1: 뭘 선택해야 하는 건데요?
3: 밖으로 나갈지 남을지에 관해서 트루먼 쇼에서 트루먼이 배를 타고 떠났듯 밖으로 나가보자.
0: Let's watch The Love of Truman together. A woman is lying down on a subway platform as if it were her bedroom. Hyun-sik approaches her.
1: 술 드셨어요? 술 취하신 거죠?
0: And the woman smiles as if she's successfully lured him in.
3: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1: 여기 누워 계신 게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0: She follows after him.
1: 저한테 할 말이 있으세요?
2: 그냥 알고 싶어서요.
1: 뭐를요?
2: 당신을요.
0: She isn't deterred by Hyun-sik's discomfort.
3: 그럼 내 얘기 좀 할게요. 평소와 같은 날이었어요.
0: It is thus that Ji-hyun's story begins.
4: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3: 제 직업은 속기사예요. 평소처럼 속기록을 작성하던 중 그 일이 일어났어요.
5: What's going on?
6: Something serious.
0: Huh? What's going on?
3: 환청이었을까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반복되는 행동, 이상한 눈 깜빡임, 동물원 동물들의 정형 행동처럼 마냥 반복하다가 멈춰버려요.
0: After that day, Ji-hyun repeatedly experiences such errors, or times when the world comes to a standstill.

0: says he faced many challenges.
1: 반복은 모르겠는데 둔감박염이라게 이제 네. 심해지고 자기 통제가 안 돼.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그런 거 감안해서 어떻게 나올까 해서 봤는데 어떤 가공의 그런 느낌도 안 들고 뭔가 믿음이 가는 그 장면이었었어요. 네.
0: Convinced that the world around her has been manipulated, character.
2: 엄청 강단 있는 친구인데 주장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본인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시 표현해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The director reportedly wanted to capture various perspectives on love.
3: 사랑 그 자체의 아이러니랄까 그런 것들을 다양.
0: A story of love and salvation in an imperfect is the movie, The Love of Truman. The character from The Love of Truman.
4: 믿으셨어요?
0: An extraordinary first.
5: 안 되겠다. 이 거짓 세계 바깥으로 나가보자. 못 떠났듯 나도 그래 보자.
0: Ji-eun, who wanders amidst malfunctioning, broken people. Actress Lee Joo-woo gives a passionate performance. Delivers an emotional performance, portraying an enigmatic character.
2: 약간 어떤 뮤즈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0: Follow her story to find out what's truly in Ji-eun's heart. With a unique worldview, it is the movie, The Love of Truman.

이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페스티벌을 26년 해서 정말 대단하다. 늘 그런 생각에 제가 음악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면 어떨까 해서 첫 개막 연주로는 제가 일하는 뉴월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열게 돼서 굉장히 기쁘답니다.

페스티벌 개막 연주니까 사람들에게 다양한 행복한 음악을 연주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아주 다양한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고.

뉴월드가 연주하는 곡은 올해가 모차르트에 관계된 해니까 모차르트 제일 사랑하는 G마이너 심포니를 1악장만 하고 그리고 마무리는 좀 그래도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그 베토벤이 가지는 강직함, 도전 이런 걸 통해서 이 페스티벌이 더 빛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택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만대 내용을 집어넣어서 본인이 또 기타리스트가 협업을 해서 어레인지를 했다고 할까요? 오리지널 곡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이 만대 내용을 잉글리시 혼 대신에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습의 로드리고 아람페즈 협주곡이 아닌가. 그래서 기대가 되기도 하고 오늘 청중들이 좋아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비올라의 소리는 한 번의 귀에 확 들어오지는 않지만 음악 전체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발견되어지는 순간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클래식적인 소리만을 내는 것이 아니구나 느끼시면서 저희 마이스트로 금난세 선생님이 항상 추구하시는 더 쉽고 친근하게 즐겨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연주자들도 그렇고 청중들도 듣자마자 아 저건 처음 들어도 난 좋아 이런 곡이 있지 않나요? 처음부터 바로 클로드라는 그 반대능의 곡이 그런 곡이 아닌가. 그래서 연주를 하면 그냥 그대로 사람들이

차이콥스키의 그 협주곡 사막장은 러시아 민속 춤에 대한 분위기가 살아있어서 그런 민속적인 리듬과 그런 느낌을 더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이런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 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0: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뷰티하고 거리가 좀 많이 멀긴 하지만
2: 형 뷰티... 먼다고 하면 안 되지.
1: 아, 가까워지려고.
2: 그쵸.
1: 네.
0: 근데 이시안 씨는 과거에
2: 맞아요.
0: 프로그램 진행하신
2: 맞습니다.
0: 경험 있으시잖아요.
2: 있죠. 오,
1: 전 진짜 솔직히 말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2: 맞아요.
1: 저는 운동밖에 모르기 때문에
2: 오면서
1: 네.
2: 정아 그럼 너 이너뷰티에 대해서 좀 얘기해봐 했더니 그게 뭐야? 아니 너 영양제 같은 그거 다 이제 뷰티잖아요? 영양제 같은
3: 아 모르는데?
1: 그걸 얘 다 얘기하면 어떡해. 사실 저는 타입이라서 잘 모르는데 그래도 시현이 형이 또 잘 아니까
2: 저는 좀 많이 알죠.
1: 네.
2: 메이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0: 굉장히 다 여러 종류를 써봤어요. 2차 세정제 약 알칼리성. 이제 아침에는
1: 스컬. 생각보다
0: 이거보다 더 높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1: 정도의 실력인지를 모르니까. 네.
0: 와 근데 진짜 바람 됩니까?
1: 네.
2: 오케이. 오늘 첫 촬영이죠.
0: 그렇습니다.
2: 아 오늘 첫 촬영인데 또 이제 긴장이 되네요.
0: 긴장되세요?
2: 네, 긴장 곧 시작하게 될 건데 이제 저희가 사실 여기 온 이유가 뭐죠, 이준 씨?
0: 또 뷰티에 대해서 이거를 다.
2: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K뷰티 이제 많은 분들에게 또 홍보를 하기 위해 또 한번 K뷰티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많이
0: 선정해 주셨어요. 오늘 주제 뭔지 아세요? 누굽니까?
2: 오늘 오프죠.
0: 그렇게 말해.
2: 아 예, 아, 이거 좀 부끄러우니까.
0: 그래서
2: 네.
0: 장바로 네. 아이돌 메이커.
2: 아 아이돌. 특별한 부분들이 많죠.
0: 생각하지 말아요. 왜냐면 네. 우리는 아이돌 네. 메이크업인 거예요.
2: 그렇죠.
0: 그래서 네. 우리는 1순위가 K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 사실 많은 아이돌 팬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맞아요. 시잖아요 홍대가.
2: 네. 홍대
0: 다가가는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갑자기 사람이 없어졌어.
0: 인터뷰를 하면 되잖아요.
2: 보이면은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형이 카메라 없을 때는 사람 많더니 카메라 있으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 뭐지? 도망치시는데? 달려가시는데? Excuse me?
0: Gentlemen.
2: Excuse me?
0: Can I?
2: 도망간다.
0: Excuse me?
2: 안 되겠다. 어? 저분들.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홍서요. 괜찮습니다. 한국 분들이시죠?
3: 네.
2: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K-POP 아이돌에 관심 있으세요?
3: 네.
2: 어?
3: 좋아하죠.
2: 좋아해요?
0: 좋아요?
2: 혹시 누구 좋아해요?
3: 저...
0: 엑소!
2: 엑소 선배님들!
0: 어떻게 되시죠?
3: 전 온앤오프요.
0: 오! 와 뭐야!
2: 어떻게 하셨어요?
3: 알았어요.
2: 아 진짜로요?
0: 감사합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K-POP 아이돌에서 메이크업을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것 중에? 뭐 아이라인이든 뭐 쉐딩...
0: 하이라이터.
2: 하이라이터. 왜요? 이유는 생각해보신 적
3: 없어요? 이목구비가 떨어뜨려
2: 보니까. 아 이유니까. 그게 중요한...
3: 저희 같이 쓰는 제품 하나 있는데.
0: 뭐죠?
2: 어 여기 있다. 어 이거 있다. 여기 있다. 어 잠시만요. 아 한 번만 잠깐 클로즈 할게요. 우리 감독님들이 또 찍었나요? 아 그래 인터뷰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에서 또 만나요.
0: 네.
2: 네.
0: 어 너무 수월한 거 아니야?
2: 어 그러니까. 잠시만. 어 excuse me,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4: 스파니올 por favor.
2: 아 스파니올아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죄송하나요?
0: 아, 조심하세요!
2: 조심하세요! 아, 혹시
0: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5: 안 돼요.
2: 왜 안 돼요? 잠깐! 오토바이!
0: 오토바이!
2: 어, 보여드렸네.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0: 쉽지 않네.
2: 쉽지 않다. 인터뷰는 원래 쉽지 않아. 형! 어. 저 보고. 포커스 바트!

0: 이건 진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K아이돌 뷰티의 집약체가 있는 그런 장소 아닐까요?
1: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0: 좋습니다. 나 근데 처음 와봐가지고 나도.
1: 나도 처음이긴 해.
0: 알아보는 거?
1: 어?
0: 우리 알아보는 거 아니야?
1: 우리 알아보는 거 아니냐고? 알아봤으면 좋겠다.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감사합니다. 하이파이.
0: 와, 반갑습니다.
1: 규제예요?
0: 아유, 반갑습니다.
1: 진짜로?
0: 아.
1: 어머.
0: 3년.
1: 오! 3년. 우리 군대 있을 때 전역하고.
0: 아 이거 뭐 하신 거 섭외하신 거 아니죠?
1: 섭외하신 거 아니시죠?
0: 아 감사합니다.
1: 아 그러면 잠깐 여기에서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일단 저희를 어떻게 좋아하시게 된 거죠?
0: 노래 어떤 노래죠?
1: What song?
3: 저... 아 너무 많네. 그래도 아마 Beautiful Beauty.
1: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오케이.
0: 퀴즈분이니까 네. 지금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저 온앤오프의 최애 컨셉이 뭐였습니까?
2: 아, 막생 거. 그럼 why?
0: 바이 마이 몬스터.
2: 어, 나.
1: 아, 근데 그러면은 저희 컵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네. 스타일링이나.
0: 이 메이크업은 있을까요?
3: 요즘은 그래도 블러셔랑 블러셔. 하이라이터.
1: 오, 블러셔
0: 많이 나왔어요. 블러셔도 나왔고.
1: 오, 우리 많이 사용했나?
0: 아니 많이 사용했어요, 와이어 씨.
1: 아 그래요? 나 네. 몰라요.
0: 뭐 사용했어? 그래서 예뻐진 거예요.
1: 아, 나 이뻤구나.
0: 그러면 혹시 하이라이트 K뷰티를 대표할 만한 제품 알고 계신 거 있어요? 추천?
3: 네? 혹시 페리페라의
0: 알죠?
3: 어, 페리페라.
1: 오, 페리페라.
3: 진짜 예뻐요.
4: 그 이름이.
1: 아, 그 페리페라 제품. 어, 그 혹시
3: 뭐 제품인데?
0: 어?
3: 여기 시리즈 색깔이 다 예뻐요.
1: 아, 아 여기 색깔이 다 예쁘답니다.
0: 리얼입니다.
1: 네, 리얼이에요. 눌러봐, 눌러봐.
0: 오! 보니까 블러셔.
1: 내가 블러셔?
0: 근데 또 청량 컨셉은 있어요. 알게 모르게. 또 이게 너무 은은하게 들어 있잖아, 여기.
1: 아, 이거 맞아, 이거 있어.
0: 블러셔 여기 있습니다.
1: 맞아, 맞아.
0: 전체적으로 볼이 빵빵한 느낌이 많네요.
1: 귀엽게 보이려고.
0: 그러니까요. 우리 거 띄워놓고 가.
1: 우리
0: 다 우리 거 띄워놓고 가.
1: 오케이, 우리 거 다 띄워놓고 간다.
0: 이 곳에서 저희가 또 배운 게 있잖아요.
1: 뭐죠?
0: 아이돌 메이크업에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온 게 하이라이터.
1: 하이라이터.
0: 블러셔.
1: 블러셔. 립.
0: 립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그걸 맞아. 또 이제 정보를 가지고 또
1: 인터뷰하러
0: 가봅시다.
1: 오케이.
0: 된 것 같아요. 했어.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POP 아이돌에 혹시 관심 있으세요?
5: 네.
1: 오, 진짜로요?
5: 네.
1: 누구 좋아하세요?
0: 누구 좋아하세요?
5: 세븐틴.
1: 아, 세븐틴 선배님.
0: 저희도 좋아합니다.
1: 아, 저희도 엄청 좋아합니다. 저희는 또 온앤오프라는 그룹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5: 안녕하세요.
1: 와이어시고 이선이라고 합니다.
5: 아.
1: 네, 저희도 또 많이 좋아해 주세요.
5: 네.
1: 아이돌 분들은 이거는 무조건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5: 저는 확실하게 있어요.
1: 어?
5: 애교살.
1: 애교살.
5: 아, 네, 애교살.
0: 뭔지 알아요. 그거 그 은색.
5: 아 그거 말고.
0: 아니요.
5: 그 이제 그림자로 애교살을 만들어서.
1: 아.
5: 네.
1: 오, 그 제품 혹시 알고 계신 제품 있어요?
5: 그 삐아.
0: 삐아.
5: 삐아.
0: 삐아.
5: 그 아이라이너. 자, 아몬드 베이지.
0: 어, 살짝만 보여드릴까요?
1: 네.
0: 자, 일단은 삐아의 삐아의 라스 오토 젤 아이라이너입니다. 색깔이 아몬드 베이지.
1: 와, 아몬드 네. 베이지. 와. 아몬드 베이지. 오.

0: 저름 괜찮네요. 네,
1: 아주, 저렴하다.
2: 아주 좋아요.
1: 혹시 네. 친구하고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3: 어, 아니요. 저 일하고 있었어요.
1: 어, 여기서 진짜? 일하세요?
3: 네, 여기서 일하는데 사진관.
1: 아, 찍어도 돼요?
3: 어, 네, 네. 좋아요.
0: 진짜요?
3: 네, 네, 네.
0: 찍어 주시는 거예요?
3: 네, 정말.
0: 오! 오! 스컬. 오, 필름 약간
3: 맞아요,
0: 그런 느낌.
3: 맞아요.
1: 오, 렛츠 고. 우와. 아, 연예인분들도 많이 오신 건가?
3: 네, 박보영 선배님.
1: 우와. 리정님도 계시다.
4: 이제 여기 신원 가운데 봐주시고.
0: 네. 그냥 좀 느낌 있게 무표정 이런 느낌으로 찍어야 되잖아.
1: 그렇지.
0: 가볍게.
4: 네. 네, 이제 두 분 얼굴을 아주 가깝게 붙여주셔야 돼요. 네.
0: 이런 느낌이죠?
4: 네.
0: 아니에요?
4: 하나, 둘, 네.
1: 와,
0: 기대하겠습니다.
4: 네, 혹시 잘하신다.
1: 아유, 아니에요.
0: 뭐 이게 이거는 포샵 같은 거는 안 되죠?
1: 아, 포샵. 아, 오. 오, 잘 나왔어. 오,
0: 잘 나왔는데?
1: 이거 잘 나왔다. 뭐야? 도모민수잖아.
0: 스노우 아니에요?
4: 잘 나왔죠.
0: 그러니까요.
1: 네, 네. 이거
0: 걸어주시면 안 돼요?
1: 걸어주세요.
4: 해도 될까요?
1: 네,
0: 아유, 걸어주세요.
4: 아유, 저희가 영광인데.
0: 오. 네. 와, 이거 잘 나왔네.
1: 형이 더 잘 나왔는데? 야, 또 이거 오늘 하루 너무 행복한데? 추억도 만들고?
0: 그러니까.
1: 야, 일단 저희가 오늘
0: 뭐였죠?
1: 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또 제품들 또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0: 맞아요.
1: 일단 블러셔도 있었고
0: 블러셔
1: 그리고 애교살이라고 뭐였지?
0: 애교살은 신체 부위죠.
1: 아, 애교살 신체 부위죠.
0: 아, 근데 애교살을 좀 돋보이게 해주는 제품도 받았고.
1: 네, 그렇죠.
0: 등등. 또 이렇게 많은 인터뷰를 해봤지만.
1: 네.
0: 일동으로 추천해준 제품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또 그거를 그렇죠. 구매해보고.
1: 네, 구매해보고.
0: 평가도 해보는, 리뷰도 해보는 그런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자, 가시죠.
1: 가죠. Let's go.
0: 다 사.
1: 다. 내 돈 아니겠지?
0: 이곳이 바로 K-뷰티의 성지!
1: 어비비 형, 한번 들어가 볼까요?
0: 와, 또 이제 제가 원래 올려명을 정말
1: 네.
0: 많이 다니는데 여기 딱 이게 다 있어요.
1: 이거 이제 많다.
0: 또 보면서
1: 어, 그거 간식인데?
0: 그러니까.
1: 맛있겠다. 아, 형 우리 뭐 먹으러 온 거 아니야? 내 편리성이 있다.
0: 그러니까 다 있어, 여기. 진짜 여기 오면은 그래서 해외분들이 진짜 많이 해외 놀러 오신 분들이 와서 잔뜩 사간다고 하더라고.
1: 그치, 그치. 그럼 일단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정보를 받았잖아.
0: 그쵸.
1: 그 정보를 통해서
0: 찾아봐야 이제, 돼.
1: 네, 찾아봐야 돼.
0: 기억하니?
1: 아니, 형이 찾아야 돼.
0: 오케이. 따라와.
1: 난 아무것도 몰라.
0: 제일 먼저 틴트존을 가보자고.
1: 틴트존?
0: 그럼 틴트존 나도 근데 사실 왔지만 이런 여기는 처음 와봐. 색조 화장은. 자, 롬앤 제품이 굉장히 또 추천을 많이 받기 때문에 롬앤 제품 찾아보겠습니다.
1: 형이 또 올리브 형 또.
0: 여기 있다.
1: 있어. 바로 찾았네?
0: 롬앤이에요, 여기.
1: 롬앤?
0: 그때 얘기했던 게
1: 뭐야? 베어 주시오.
0: 도토리긴 했어, 도토리긴 했는데
1: 도토리
4: 롬앤 주시
1: 롬앤 주시
0: IDD, 이토토리라고 합니다. 아, 트라이브니까 형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 도토리가 핫한가 봐요.
4: 네, 이거 인기가 많아요.
1: 여기 밑에 있구나. 네. 이거 그냥 일반 손님들이 이거 열어서 가져가도 돼요?
0: 여기 보이잖아요, 스티프 올리. 감사합니다.
1: 사진 감사합니다. 또
0: 아까 추천 받았던 게 이거네.
1: 이거야?
0: 완전 이거잖아요.
4: 맞아요.
1: 이거예요?
4: 네.
1: 오, 새 제품 있을까요? 네. 없을 수도 있나 봐.
0: 있나요?
1: 제발. 재고 없대. 있어요?
4: 네.
1: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찾아주십니다.
4: 네.
1: 아,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두 개 일단 찾았습니다.
0: 이제 추천받았던 제품들을 네. 구매를 해서 제가 정말 리얼하게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케이. 예.
4: 정립하시나요?
1: 형 있지? 형 걸로 해.
0: 제 걸로 하겠습니다.
4: 이창용.
0: 예, 맞습니다.
1: 와, 이거 진짜 해버리네. 혹시 최애가 누구지 물어봐도 돼요?
0: 아, 감사합니다.
1: 나 갈게. 장난이에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네. 저희 다음에 또 봬요.
4: 아, 네.
1: 다음에 또 볼게요.
0: 알겠습니다.
4: 안녕히 가세요.
0: 건강하세요.
1: 네, 건강하세요. 만수무강하세요.

0: 네, 저희가 또 이제 우리 길거리 인터뷰 통해서 올리브에 가서 실제로 사봤는데.
1: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0: 네.
1: 자, 로맨.
2: 로맨.
1: 로맨이었어요.
2: 로맨. 로맨.
1: 이 제품은 진짜 인기가 많았습니다.
0: 아, 그래요?
1: 추천해준 이 이토토리.
0: 이토토리.
1: 가을빛에 익은 도토리 같은 레드 브릭이에요.
0: 아, 레드 브릭. 네.
1: 자, 열어보겠습니다. 네. 누군? 짜라란.
2: 짜라란.
1: 아, 이게 그러네.
2: 네.
1: 제가 일단 봤을 땐 네. 가을이잖아요.
2: 네.
1: 정열적인, 열정적인 색깔인 것 같습니다. 저 태어나서 이거 세틴트 처음 열어봐요.
0: 우와, 나도야.
1: 슈.
0: 슈.
1: 오. 오.
0: 그 냄새 맡을 이유. 오. 냄새 생긴 거 뭐 더. 뭐요? 상큼한 향이 나요.
1: 어. 과일 향.
0: 어.
1: 자, 이제 네. 발라볼게요. 오. 오. 딱 뭔가 확실히 그 좀 정열적인, 좀 색에서 섹시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0: 네. 그쵸? 그리고 좀 가볍고 촉촉한 느낌이 나요.
1: 맞아요. 좀 촉촉해요. 제가 발랐을 네. 때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고 촉촉합니다.
0: 네.
1: 재형이는 좀 바를래? 색이 없어.
0: 바를래?
1: 어, 오케이. 색이 없어졌어.
0: 발라볼게. 형은 발라줘.
1: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확실히 색이 진하면서
0: 좀 흡수가 되는 느낌인가?
1: 어, 진하면서 뭔가 확실히 이미지를 살려주는 그런 색이 되네요.
0: 이게 사실 어때? 끈적임도 덜한 편인 것 같아요. 그치? 엄청 끈적이지도 않고 되게 편안하게 립밤 바른 기분이에요.
1: 사실 네. 틴트가 좀 끈적이면은 좀 불편합니다.
0: 맞아요. 약간 이에도 약간 불편하잖아요.
1: 맞아요. 또 잘못하면 또 이에 묻어요.
0: 아,
1: 그게 창피한 또 일이 또 생기니까.
0: 맞긴 해.
1: 흡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0: 흡수가 잘 된다.
1: 확실히 아까는 좀 입술이 없어가지고 퇴근하고 싶어 보였거든?
0: 그게 무슨 소리야?
1: 지금 굉장히 에너지 넘쳐 보입니다.
0: 아, 그렇죠. 이게 입술의 차이점이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그쵸? 아 뭔가 생기가 없어 보이고 그럴 때 이 제품 발라도 될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발라도 될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0: 네, 부담 없어요.
1: 자,
0: 이제 우리 아이돌.
1: 아이돌.
0: 아이돌들이 정말 이거 빼놓을 수 없는 메이크업 중에 하나죠. 바로 블러셔.
1: 블러셔.
0: 블러셔 하면은 사실상 저기 약간 청량감.
1: 그렇죠.
0: 뭐 아니면은 뭔가 큐트함.
1: 뭐 사실 아이돌 분들 중에 네. 이 블러셔를 안 해봤다? 전 아이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로?
0: 아, 그렇죠. 야, 그만큼의 또 거쳐야 되는 블러셔라는 느낌이죠.
1: 네. 블러셔 같은 경우는 2년 차, 3년 차에 네. 많이 넣습니다.
0: 아, 그렇죠.
1: 그 단계가 있어요.
0: 네. 아, 사실 데뷔 때도 많이 했잖아요, 저희.
1: 제일 많이 했을 때가 이제 컴플리트 때.
0: 컴플리트, 맞아요.
1: 또
0: 맞아요.
1: 여름 속에도 맞아요. 그 자체가 굉장히 청량하고 여름을 대표하는 곡이 되고 싶었던 곡이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발그레한 블러셔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0: 맞아요. 그리고 이거 추천해 주신 분이 또 퓨즈예요.
1: 퓨즈잖아요. 그 어쩌면 네. 저희가 컴플리트한 그런 무대를 보고 블러셔 이걸 제품을 샀을 수도 있다.
0: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스트 제품으로.
1: 맞아요.
0: 웜, 쿨.
1: 아, 웜이랑 쿨.
0: 네, 웜이랑 쿨.
1: 네,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0: 네.
1: 색이고
0: 네.
1: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정말 품귀현상이 일어났던
0: 네.
1: 너무 대란이어서 구매하기 어려웠는데 또 이렇게 구매해왔습니다.
0: 네. 아. 오.
1: 오.
0: 오. 근데 여기에 또 적혀있는 게 It's okay, you're already shy. 넌 항상 밝다.
1: 그렇죠.
0: 이 제품의 이미 밝다.
1: 아이덴티티죠.
0: 오.
1: 자, 근데 나는 이 가루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0: 뭐예요?
1: 가루 날림이 좀 적어야 돼요. 할 때 막 눈에 안 들어가고 이러면 좀 불쾌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자, 볼게요. 적당히.
0: 어, 적당하다.
1: 오, 좋습니다.
0: 어, 적당해요.
1: 자, 이제. 오!
0: 오 벚꽃빛이 난다고 해야 되나?
1: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0: 네.
1: 짜란.
0: 어머!
1: 해변가의 그 청량함이 떠오르기.
0: 아, 약간 바닷속에서 은은하게 이제 여리한 느낌.
1: 그쵸.
0: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1: 그쵸, 그쵸. 좀 소년스럽고.
0: 네. 이게 솔직히 좋은 분들은 피치가 어울리고.
1: 그쵸.
0: 쿨톤은 이게 핑크가 어울린대요.
1: 맞아요.
0: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1: 둘 다.
0: 모두에게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1: 네.

0: Pia.
1: Pia.
0: Pia, Pia.
2: 또 애교살이 많으면 동안이래요.
3: 맞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 네. 부쩍 하고 있답니다.
2: 형 원래 동안이긴 해.
3: 그 타이틀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2: 나는 뺏길 일이 없긴 해.
3: 그러긴 해.
2: 뭐야? 아무튼
3: 컬러가 네. 이제 베이지에 약간 네. 좀 브라운이 살짝 섞인 네. 그럼 좀 자연스럽고 과하지 않은 그런 색감인 것 같습니다.
2: 네.
3: 자 이제 제가 이제
2: 네. 네. 이걸로 사인하면 안 된다. 오.
3: 짜잔.
2: 눈에 자연스럽게 깊이가 또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색감이.
3: 그렇죠. 그렇죠. 약간 내가 봐도 네. 제가 슥슥슥 했을 때 이게 젤 타입이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진짜 됐어요. 그리고 또 저는 중요한 게 그겁니다.
2: 뭐예요?
3: 아이돌들은 땀이 많이 나죠.
2: 맞아요. 춤추고 그러니까. 네.
3: 네. 퍼포먼스 하다 보면은 땀이 나서 막 이게 다 지워져요. 금방. 그래서 이 지속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제가 극한의 상황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2: 그냥 안 번져요.
3: 눈을 이렇게 비비면은 화장을 지우겠다는 소리잖아요. 네. 이 정도는 일상생활에 이렇게 데미지를 주는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제가 사례 해가지고 한번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2: 네.
3: 자 이게 애교살이라고 생각해가지고
2: 네 이제 춤 엄청 췄다.
3: 춤 췄다.
2: 어, 춤 췄다. 막 형 숨 쉬고 있어. 이거 숨 그 어
3: 간다.
2: 그렇지. 어.
3: 살짝만.
2: 오 안 지워져.
3: 안 지워져.
2: 픽싱이 잘 되네.
3: 그러니까요.
2: 와 이게 그래서 아이돌의 메이크업이 진짜 중요하구나.
3: 아 좀 지워지긴 했는데 이것도 안 지워지면 문신이죠.
2: 맞아요.
3: 네 타투기 때문에.
2: 맞긴 해요. 지금 엄청 세게 문질러서 어느 정도 지워진 거지.
3: 네.
2: 이 정도면 솔직히 말하면 안 지워진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3: 네.
2: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를 하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3: 베스트 아이템.
2: 네 베스트 아이템 뭔가요?
3: 각자 하나씩 뽑아볼까요?
2: 그냥 뽑을까요?
3: 네. 하나, 둘, 셋 하면?
2: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 아...
2: 응, 나거동. 왠지 그럴 것 같더라니.
3: 아, 저!
2: 애교살! 삐야, 삐야!
3: 제가 이거 선택한 이유는 저는 진짜 애교살을 그려요.
2: 오!
3: 아, 너무 영어 비밀인가? 이 젤 아이라이너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이돌 메이크업에 굉장히 이 분위기를 살려주는
2: 역할을
3: 네, 원픽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저의 원픽은 틴트인데 사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많이 지워지거든요. 그럼 생기가 많이 없어 보여요.
3: 그죠, 그죠.
2: 그래가지고 틴트가 좀 더 저는 베스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3: 근데 저도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2: 맞아요. 너무 좋아요.
3: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베스트 아이템도 뽑았으니까 저희가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2: 뭐예요?
3: 바로 메이크업북!

0: 자, 이제 메이크업 다이어리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각자 원픽을 꾸며주시면 돼요.
1: 내가 이런 거 또 잘 만들거든.
0: 진짜로?
1: 그럼 막상 만들면 나 잘 만들어.
0: 전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1: 심플 is best라고 하죠.
0: 한 주평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 형 벌써 끝이야?
0: 어, 심플이어야 돼. 짜잔! 놀랬죠? 잘해서. 아이돌의 애교를 책임져줄 잇도토리.
2: 이게 잇도토리가 아닌데.
0: 아, 맞네.
1: 내가 잇도토리에. 아,
0: 분량 안 나갈 거 같아. 제가 한번 써요, 노력. 아이돌의 애교를 책임져줄 아이템, 삐아. 스티커를 붙인 건 멋있긴 하다.
1: 그치?
0: 하하. 오. 아, 읽어주세요.
1: 입술에 색이 없어? 그럼 이걸 발라. 아이돌 필수 틴트. 오. 근데 뭐가 비어 보이긴 하는데 다음에 더 채워 보여야겠다. 여러분들도 이거 사용해보세요.

0: 오늘 행사가 어느 때보다 더욱 뜻깊은 이유는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세 건의 환수문화유산이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한 이후 첫 환수의 성과이자 모두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과 관련 있는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1: 위에 저장시킨 문서들은 우병장들이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석장은 최익현 선생의 편지입니다.

임시정부가 국제연맹을 통해서 우리 독립을 호소하고 주권을 주창할 때 그 실정 그 자료로서 산 자료로서 우리가 소개하기 위해서 급하게 19년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에 이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그분들의 정성 노력이 노고가 대단한지 아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조현모 가곡은 교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건물이에요. 제사도 지내고 건물을 세우고 일종의 이제 낙성식을 할 때 참여하신 분들이 축사를 써준 겁니다. 그걸 친필로 써서 나무 현판에 걸었던 건데

0: 닭가락 세 개가 찍혀 있는 거거든요. 세 닭가락 세 개가 찍혀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물대세 발자국이라고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그냥 계속
1: 하겠습니다.
2: 특별히 이곳은 거제의 청곡리에 위치한 새와 공룡의 발자국 화석 산지입니다. 오늘 많은 학자들 여러 나라에서 오셨는데 약 10여 개국 32명이 참석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중생대 백악관의 다양한 새와 공룡의 발자국을 현재 관찰하고 있습니다.
3: 지금 보시는 이곳은요, 새 발자국하고 인용 발자국, 그리고 공룡 발자국까지 한 장소에서 나오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가까운 지역 내에서 이렇게 밀집도가 높게 보이는 것이 드문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0: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가 걸어간 거예요. 이게 왼발, 오른발, 아마 이게 왼발.
4: Left foot track.
0: 그게 맛있다.
4: 네, 맛있어.

0: 이 삼랑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조강유 공룡이 대규모로 이동했던 흔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다음에 이 공룡 발자국들이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함께 여러 마리가 동시에 걸어간 그런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볼 수가 있어요.
1: 여러 나라의 여러 지질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지질 유산을 함께 연구하고 보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보존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동가월지 동편의 가장 이제 모서리 부분부터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발을 딛는 판석이라고 하죠. 이제 그 판석이 확인되고 나서 그 아래로 이제 하부로 조사를 계속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변기형 모양의 석조물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변기형 석조물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부보다 약간 이제 위쪽으로 해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아마도 이제 화장실과 측간과 관련이 있는 이제 시설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고. 사실 수세식 측간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물이 자동적으로 공급되는 현대 화장실과는 조금 다르고요. 역시 이제 사람 손으로 이렇게 그 물을 배출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제 오물이 모이는 것이 아닌 급경사의 배수로를 통해서 빠르게 내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그런 시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궁가 월지라는 곳에서 이제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태자랑 가장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한 사람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은밀하게 왕족이나 태자나 뭐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한 것이죠.

전형적인 신라 고분임이 확실합니다. 가장 규모가 크고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어서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신라 무덤이 되겠습니다.

주송리 고분군 내에서는 약 한 15기의 고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지표사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2023년 시골조사에서 그중에 10기 정도가 실제 고분임이 확인이 됐고요. 그동안 전북 지역에서 조사된 고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어서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신라 무덤이 되겠습니다. 장수라는 곳은 신라가 백제로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 주요 길목 중에 하나여서 신라가 이쪽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라인들을 일부 보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침령산성을 발굴조사하면서 적지 않은 양의 그 신라 토기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토기 모습들이 춘송리에 출토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침령산성과 춘송리가 세트로 연계가 돼서 아마 운영이 됐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악기가 바로 그 장소 춘송리에서 출토된 훈이 되겠습니다. 다른 유물들은 시신이 묻힌 머리맡에 대부분 다른 토기들이 부정이 됐는데 이 토기만 그 시신의 발쪽에 묻혀 있습니다. 시신을 매장하고 의뢰 과정에서 아마 장송곡이랄지 이런 것들을 부르면서 활용한 그런 유물이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출토된 허리 장식, 그다음에 여러 종류의 격이 높은 토기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적어도 침령산성의 운영과 관련된 인물이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격이 높았던 인물이 묻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0: 그 이쪽 마을 사람들이 이쪽 나무 밑에서 놀고 저쪽 마을 밑에 사람들은 저쪽 마을에 놀고
1: 내 애들은 뭐 나무 위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니까.

여기가 85년도 이마땡 건설 계획 발표를 하고 수몰 위기에 있던 나무를 민과 관이 다 합동을 해가지고 살려낸 나무입니다.

0: 이 용계리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노거수 중에서 가장 비싼 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이번 2024년에 그 94년 상생 사업을 마무리했던 준공 30주년을 기념을 해서 용계리 마을 주민분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자연유산을 살려내기 위해서 90년대에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초창장 안동시 장병기.
2: 상식할 때 저희들이 뿌리를 자를 때 참 보니까 어마어마한 뿌리가 잘라지고 하니까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이 나무들이 그때 잘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흙을 돋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30년 지나가지고 싱싱하게 잘 자라는 거 보니까 마음이 뿌듯하죠.

0: 큰 대형목을 이식을 하면은 뿌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70% 정도 없어진 상태니까 새로운 세근 뿌리를 빨리 발달을 형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 뿌리가 정상적으로 발달을 해놨는데 그게 상당히 성공적이에요.
1: 자연유산과 사람 간의 주고받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후대에 물려줘야 될 소중한 자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아름다운 자연유산이 후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0: 사람의 뼈에는 살았던 기간 동안 다양한 정보들이 추적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어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이번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전시하고 있는 것은 일산 쌍릉에서 발견된 인과람입니다. 일산 쌍릉은 1917년 일제강점기 때 1차 발굴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그 인궐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자에 대한 애우천에서 이렇게 목재 유골함을 만들고 모아놨던 것이 지금은 그 일산 쌍릉의 무덤 주인을 판명할 수 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망 시기가 7세기 전반 그리고 60대 남성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를 통해서 일산 쌍릉 대왕릉의 주인이 백제무왕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그 2021년 은평리 고분에서 발견된 그 두 인골 두 구에 대한 연구 성과를 중점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 은평리 고분의 매장 시설은 백제 사비기의 아주 특징적인 단면이 육각형의 판석을 이용해서 만든 석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여성의 경우에는 6세기 말에 남성의 경우에는 7세기 초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같이 매장돼 있기 때문에 추가당을 해왔기 때문에 부부였을 가능성을 추정이 하였으나 이제 그 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아마 모자 관계 엄마와 아들이었을 거라는 해석을 우리는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부여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 1500년 전에 백제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얼굴이 어땠는지, 그리고 신체 크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무엇을 먹었는지, 생전에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는지 등을 3차원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변환을 해서 자료를 축적을 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종합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Smart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rt changes that have brought about innovation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Dr. M, which has produced premium water and beverages that can improve people's health. Also, we look into Jinzhar Chohe, which has developed Korean Dendropanax extract and created additional values for the agricultural sector. And we explore Cheongsanbada, a provider of a variety of premium abalone product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An average person drinks roughly 40 to 50,000 liters of water over their lifetime. Therefore, drinking good water can actually change people's daily life. With the aim of providing good water for people's health, Dr. M has developed functional drinks that consumers can enjoy conveniently. We explore Dr. M, a biohealth business which has strived hard to promote the value of health. Dr. M is located in Chuncheon,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is focused on the improved purity and high quality of the source water that is collected in Chuncheon District. By carrying out a lot of researches and studies, the firm has developed premium products that can prove the high value of water.
2: Dr. M은 춘천에서 만난 특별한 물에서 시작된 회사입니다. 20여 년 전 처음 이 물로 만든 제품을 선보였는데 재구매 고객분들이 물을 바꾸고 몸이 달라졌다며 물에 관해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이 질문들에 제대로 답하고 싶어서 물과 미네랄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연구하면서 물의 가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닥터앤 물에 기능성 원료를 더해 소비자 건강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헬스케어 음료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developed and released the Dr. M series, which are premium beverages that can improve the health of consumers. The functional beverages are made with a mildly alkaline water, which is a type of natural underground water collected in Chuncheon. And the ingredients have obtained certification from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he essential minerals, including calcium, magnesium, and potassium, are contained in the beverages, so it provides a very smooth finish.
2: Dr. M N 시리즈는 Dr. M 미네랄 워터를 기본으로 각각의 건강 목적에 맞는 기능성 원료를 더한 제품 라인입니다. 첫 번째 제품인 Dr. M 당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나바잎 추출물을 더했고 두 번째 제품인 Dr. M 위에는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동덩굴 꽃봉오리 추출물을 더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기능성뿐 아니라 물이나 차처럼 일상에서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편안한 맛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닥터엠 N 시리즈의 가장 큰 차별점은 좋은 물에 각각의 건강 목적에 맞는 기능성을 더해 일상적인 음용을 건강 관리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1: The Dr. M series are made only with the source water that is immersed in specific bedrock in Chuncheon,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y keeping the original minerals and thoroughly removing impurities, the firm has increased the safety level of the products. The empty bottles and bottle caps are washed and sterilized with low concentration ozonated water, so the beverages can be filled more hygienically.
3: 좋은 원소를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제품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위생과 품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닥터엠은 해석과 ISO 22000의 품질 인증 기준을 바탕으로 생산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미세 인물의 유입 가능성을 철저히 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제품 생산에 주력합니다. 청정 원소의 가치를 마지막 한 병까지 변함없이 안전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닥터엠이 타협하지 않는 품질의 기준입니다.
1: As part of an effort to keep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Dr. M has implemented a smart factory system. Under the organized work environment based on the 3JUNG 5S methodology, the firm has monitored the entire production stages in real time to make immediate responses. By applying the improved automation lines, the company has completed a uniform and stable production environment.
4: 삼성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작업 동선, 정돈 상태, 공정 관리 같은 현장의 가장 기본부터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축적한 제조 현장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앞서 이러한 작은 개선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만으로도 불량과 낭비를 줄이고 직원들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의 축적이야말로 스마트 공장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 A growing number of consumers have repurchased the company's products, and it has shown the high growth potential of the company's brand, Dr. M. What is more, as an official beverage sponsor of Suwon Samsung Blue Moons Football Club, the company has expanded its scope of business in the sports field.
5: 국내에서는 꾸준히 재구매해주시는 고객분들이 늘어나면서 닥터엠만의 제품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3만 건 이상의 실구매 후기와 4.8 이상의 높은 평점을 기록하면서 소비자 신뢰를 꾸준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원 삼성

0: 물론 이제 공식 후원 음료로 함께하고 있고요. 해외 바이어들과 상담할 때도 물 자체의 특징과 연구 결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By obtaining trust in the Korean market, Dr. M has cooperated with overseas buyers from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China, Australia, and Hong Kong. The entire world has shown an increase in interest in healthcare. Also, the firm is planning to further develop innovative items that can fulfill the needs of consumers.
2: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닥터앤 미네랄 워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능성 음료를 개발하여 헬스케어 음료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좋은 물과 건강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춘천의 관광 힐링 컨텐츠와 연결해 프랑스 에비앙처럼 대한민국 춘천 하면 가장 먼저 닥터앤이 떠오르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1: Dr. M has developed functional beverages that can contribute to improving people's health in daily life. And it is expected to gain ground in the global biohealth industry as a provider of premium beverages.
3: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built a healthy circulation system for the agricultural sector by developing natural materials. Jinsar Chohe has developed a variety of agricultural materials by using the Korean Dendropanax extract as a main ingredient. Based on the smart factory system, it has built cutting-edge production lines and sought further growth into a competitive business. We explore Jinsar Chohe, which has made utmost effort to build a healthy agricultural industry. Jinsar Chohe is located in a small rural town in Jang-eun-gun County, Jeonnam, 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The company has promoted studies on the potential of Korean Dendropanax,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a valuable natural resource. After carrying out researches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has developed advanced extraction technologies, and the firm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fields of agricultural materials and feed supplement.
4: 진설초에는 땅과 사람을 건강하게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제품을 개발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단순한 농자재를 넘어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탄소 저감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 제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 The company has selected and collected premium Korean Dendropanax from all parts of the country. And it has produced the extract by carrying out the decomposition process. The company has produced a variety of agricultural materials for different uses. Aside from the Korean Dendropanax extract, the products of the company contain a lot of active ingredients that can boost the growth of crops. Also, it can improve the quality of soil as well as strengthen pest resistance.
5: 저희 진설초의 대표 제품은 유기농업 자재인 황칠환과 뿌리토, 뿌리토 그래뉼이 있고 황칠아미노, 황칠고착제, 쓰리황 등이 있습니다. 당사의 주 원료인 황칠추출물로 작물을 생육하는 과정에서 사포닌, 셀레늄, 바나듐 등 기능성 성분들이 검출됨으로써 기능성 친환경 제품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허받은 황칠추출물과 기술력으로 인해 저희 진설초의 제품은 각종 농작물의 병해충 예방과 식물 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The selected Korean Dendropanax goes through the aging and extracting stages. And the firm has focused on minimizing the destruction of active ingredients. By precisely controlling the temperature and time,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materials can be maintained more effectively.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kept the improved quality by automat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6: 저희 진설초의 제품의 주 원료가 되는 황칠나무는 전체를 수확하는 것이 아닌 가지치기 등 부분 수확하여 파쇄하고 숙성을 거쳐 원료가 됩니다. 특히 이러한 천연자원을 수집, 채집하거나 구매하여 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정확한 배합비입니다. 정확한 배합비가 있어야만 작물에 약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생산 공정에서 정확한 배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진설초회 has applied a smart factory system to the packing process. As a result, thanks to the automation process, the firm has tackled the shortage of manpower and resources.
5: 저희 진설초회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반자동화 라인을 자동화 라인으로 교체함으로써 인력이 70% 이상 절감되어 인력을 다른 공정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조혁신 활동의 일환으로 공장 재고 로트 번호를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재고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해 전 공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동선 개선, 잠재적 위험 요소 제거 및 예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3: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e firm has constantly improved the effects of its products. By achieving a lot of patents for the production of extraction products,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field. Also, it has improved the unique Korean dendropanax extraction method to develop new items.
6: 진설초에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맞춰 제품 유효 성분의 혼합비를 조정, 연구하며 대중적이지 않은 유기농업 자재를 대중적으로 알려가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식물 집사용 홈케어 스프레이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기술 개발과 신제품 연구를 위해 타 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제품 연구 개발을 예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3: The company has paid close attention to the opinions of farms as part of an effort to develop premium products. And it has continuously sought sales expansion in overseas market.
4: 저희 진설초에는 황칠 제품의 효능과 효과를 증명해 나가면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농업 및 축산 분야 연구 과제와 제품 개발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능성 농산물의 재배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식탁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3: 진설초회 aims to suggest sustainable solutions for the future agricultural sector. And we hope it can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in the global market.

0: Abalone is widely known as the wild ginseng of the sea due to its high nutritional values. During Joseon Dynasty, it was sent as a tribute to the king. Cheongsan Pada has produced healthy food with premium abalones that are grown in the clean sea of Hwando. The company has thoroughly managed the entire process and suggested a new paradigm for the related industries. We look into Cheongsan Pada, which has strived hard to promote the excellence of Hwando abalones to the global consumers. Cheongsan Pada is located in Hwandogun County, Jeonnam 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Hwandogun County is made up of 265 large and small islands. It is Korea's largest abalone-producing region, accounting for roughly 80% of the country's total abalone output. In the abalone industry, the company has obtained the ASC certification for the first time in Asia, and it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field.
1: 저희 청산바다는 1995년 청산도에서 전복 양식을 시작해서 2007년 국내 최초로 어업인들이 직접 주주로 참여하여 만든 회사입니다.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20년 이상 노하우로 완도의 대표 특산품인 전복을 한국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전복 가공 사업에 전진해 왔습니다.
0: The company has used fresh abalones grown in the clean sea of Wando, and it has provided high quality abalone products to consumers. From freshly picked live abalones to steamed abalones with a chewy texture, as well as sliced abalones with improved convenience. The company has produced different types of abalones that can be used for various purposes.
2: 저희 청산바다의 제품은 인터컨티넨탈 호텔, 신라 호텔, 그랜드 하얏트, 파라다이스, 메리어트, 콜레드 등 글로벌 호텔 체인에 매일 납품하고 있으며 호텔의 셰프와 구매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산지를 찾고 저희 양식장과 공장을 견학하며 함께 더 좋은 식재료 생산에 관해 협의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2005년 일본의 첫 수출을 시작했고 2018년에는 국내 최초로 베트남 시장에도 진출하였습니다.
0: Thorough hygiene control is the most significant stage when processing premium abalones. The firm has implemented the seafood traceability system for the first time in the abalone industry. Also, it has achieved HACCP certification to maintain a sustainable business. By minimizing the variables in temperature and time during the core production stages, the company has made a lot of effort to keep the original texture and flavor of abalones.
2: 저희 청산바다의 대표 제품인 식자재용 순살 냉동 전복은 어장에서 출하된 즉시 연속식 자숙기와 자동 세척을 통해서 전복 특유의 식감과 향을 살려 최단 시간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삶거나 찌는 공정과 냉각 세척 공정을 컨베이어로 연결해서 시간당 생산량을 과거 6.25kg에서 58.43kg으로 늘렸습니다.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해 직접 손질하시는 것보다 맛과 품질 가격에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0: Therefore, the firm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ring about innovative changes. By managing the production data in real time, the company has improved the work efficiency and the product quality at the same time.
3: 저희 청산바다의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공장 시스템 도입은 동종 업계에서도 벤치마킹 사례가 없는 최초의 시도입니다. 삼성형 스마트 공장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MES, POP, 스마트 HACCP 도입은 물론 고도화 사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간당 생산량이 약 830% 개선되었고 완제품 불량률은 45.4%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숫자로 보이는 효과 외에도 직원들이 태블릿과 POP 시스템 같은 디지털 도구에 익숙해지고 각자 업무에 AI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0: Red tides and high water temperatures due to climate change have posed a serious threat to the fishing industry. 청산바다 has cooperated with th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to promote researches on abalones that are highly resistant to high water temperatures.
2: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는 우리 일상이 되었고 양식 환경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에 맞춰 지금 저희가 찾는 종자 하나가 앞으로 완도전복 생태계를 좌우할 겁니다. 변화된 우리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자라는 강한 전복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완도 바다를 지키고 우리 어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다짐입니다.
0: 청산바다 has sought sales expansion by entering overseas markets, including Vietnam and Europe. What is more, it is planning to broaden the scope of business in the global field.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글로벌 뮤지션 김승주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요. 네, 이렇게 카펫도 이렇게 이쁘게 깔아놓고, 네, 사방으로 이렇게 예쁜 이렇게 조명도 이렇게 해놓고, 예쁜 악기도 있고, 예, 예쁜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예. 안 하던 지, 네, 텔레비 이게 텔레비 나가니까 또 한번, 네,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네요. 네, 여러분 오늘 I'm Live에 와주신 모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제가 I'm Live 오기 전에 되게 염려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귀로 이제 우리가 내는 소리들을 완전 디테일하게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미천 다 드러나겠군 막 이렇게 걱정했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또 너무 상징적이고 듣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소중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 긴장 안 했어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한번 저희가 열심히 깎고 갈고 닦은 소리들,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네, 이렇게 같이 한번 재밌게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안성 바이러스를 소강 직전까지 밀어붙여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즐겁게 감상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김승준입니다. 네. 네. 이번에 들려드린 곡은 제 이번 정규 앨범에서 3번 드랙인 음악 실격이라는 곡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아무튼 여러분도 좀 괜찮게 들으셨나요?
2: 네.
1: 네, 쏙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I'm Live가 되게 글로벌한 방송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다들 알고 계셨나요?
2: 네. 네,
1: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다가 예를 들자면 말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배움이 좀 짧아가지고 그 영어도 뭐 다른 언어도 뭐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한국말로 혹시 한번 해봐도 괜찮을까요?
2: 네.
1: 네. 안녕하세요. 세계 많은 네 메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김승준인데요. 제가 가사가 한글밖에 없어요 다. 그런데 해볼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쓰는 게 그건 거짓된 거잖아요. 전 쓸 줄 모르는데 영어를. 그래가지고 그 한글로만 쓰고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이 아리랑 TV를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I'm Live도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은 제 음악을 그리고 좀 마음에 들고 하신다면은 한글을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좋게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영어 공부하긴 할게요. 근데 가사 쓰려면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은 한글 공부 그럼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국인이라고 방심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글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글 공부 열심히 해서 뭐 멋진 글도 쓰고 혹은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글들을 자꾸 쓰고 자꾸 그걸 들여다보고 나를 계속 나 저 말고 여러분 자신을 계속 한번 사랑해 보세요. 설령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도 혹은 뭐 일기장에도 솔직하게 적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더라도 여러분도 그래 보세요. 저도 그럴게요. 그래서 다음 곡은 이겁니다.

0: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되게 재밌다. 여러분, 올해가 아임 라이브 몇 주년인 줄 아세요?
1: 10주년.
0: 네, 내년이 10주년이래요. 여러분도 이렇게 자라날 때까지 무사히 잘 이렇게 네, 커왔잖아요. 밥도 잘 먹고 뭔가가 이렇게 지속된다는 거는 그대로 뭔가 어떤 생명력과 그 뭔가 이 싸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나고 계속 지속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지내면서 분명 뭐 저는 뭐 알 수 없지만은 뭐 아임 라이브도 뭐 싸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포기 못해. 우리는 사운드는 이렇게 해야 해. 뭐 우리는 뭐 조명은 이렇게 해야 해.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지속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아티스트들 찾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들이 되게 저에게도 싸움이 많은데 자꾸 싸움 붙이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많은 것들

로부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더 앞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더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혹시 당신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면은 그건 잘못된 판단이고 완전 오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노래로. 그래서 다음 곡이 오진이라는 곡인데 오진은 곡입니다. 웃기려고 한 건데 안 웃네. 그럼 오진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곡입니다. 근데 앵콜이 있어가지고 그 혹시 앵콜을 외쳐주시면 앵콜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앵콜을 네 이렇게 비밀이에요 지금. 네. 혹시 이제 마지막 곡 하기 전에 저를 물론 저는 우리 동네 매화동 사랑하지만 우리 동네에서 저를 꺼내준 우리의 멤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베이스의 김재형. 형 저 뒤에도 계셔가지고 그 형 저 옆에도 계셔가지고 네 죄송해요 형 감사해요. 네 그리고 드럼의 김동우. 네 그리고 기타의 은준호. 기타의 박태우.

공중으로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는 무중력 공간처럼 뭔가 이 공간에 나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이 들고 정말 말 그대로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인간이 하늘을 난다는 건 또 되게 오래된 꿈이기도 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줄광대 남창동입니다.

보게 된 거는 7살에서 8살 무렵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린 마음에 뭔가 히어로처럼 보였고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8살 때 이제 불타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가장 낮은 줄에서 걸을 수 있게 될 때까지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고 어린 나이에 줄타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무서운 줄 모르고 떨어지는 것도 마냥 즐겁고 기술을 동작을 연마하게 되면은 살이 찢어지고 굳은 살이 배기는 과정을 반복하고 그리고 더 그 정말로 자신과의 두려움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돌을 닦듯이 인내하고 무서움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낭만이 있는 배움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줄타기 역사라고 하면은 삼국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계승하고 있는 광대 줄타기가 궁중에서 많이 연행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줄타기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공연 예술로 각각 다른 형태로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 줄타기가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외국의 줄타기와는 다르게 앞가무, 그러니까 기예뿐만 아니라 재담과 소리, 그리고 관객과의 소통, 이런 종합 예술이라는 점에서 이제 유네스코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등재가 될 수 있었고 일단 가장 먼저 줄광대는 기예를 보여주고 노래를 하고 공연의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해주고요. 어립광대는 이제 보여지기에는 그저 뭐 줄광대의 말을 받아주는 때로는 웃긴 말을 해줘서 공연의 분위기를 풀어주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에는 줄광대의 기술을 하면서 힘이 들 때 멘트나 소리를 쳐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공연에 어떻게 보면 감독의 역할을 맡고 있고 학사들 또한 언제든 그 줄광대의 호흡을 읽어서 그에 맞는 그런 역할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0: 현역과 악사 모두가 하면 좋은 공연을 그 동작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뭐 그 이상으로도 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살판까지 이런 단계별로 이 살판이라고 하는 기술이 어떻게 보면 줄광대들의 최종 목적지이자 가장 유명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못하면 근데 줄 위에서 뒤로 한 바퀴 선조들에 비해 저희가 그래서 저는 뭔가 이 살판 이상에 조금 더 이 줄 위에서 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옆으로 360도를 도는 회오리 제비라든지 한 여러 발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 내가 은 17년 동안 줄을 타고 있는데 한번
0: 그 공간은 이제 줄 위에 올라갔을 때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이라고 말했지만 체 전에 떨리고 혹시나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무서워하는 공간 떠나면서 공중으로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는 오히려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줄광대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부채가 줄광대의 실력이 크게 좌지우지인데요. 이 줄광대의 부채는 일단 다른 부채와 다르게 두께도 굉장히 두껍고 부채 살도 많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 줄타기 부채는 굉장히 유연해서 일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데요. 이 공중에서 이 안에 바람을 담은 후에 하시면 됩니다. 딛고 일어날 것 자체가 없으면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 바람을 딛고 근데 또 반대로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은 이 부채 때문에 중심이 흔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부채를 접고 걸어가는 훈련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 줄광대의 부채라는 소품은 내 목숨을 지켜주는 하나의 동료 같은 거기 때문에 항상 좀 몸과 같이 소중해야 되는 목숨을 지켜주는 그런 안전장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 줄광대는 말이야 내가 17년을 타고 있는데 이 줄을 탄다는 것이 20년을 타든 50년을 타든 바뀌지 않는 것이 그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뭐지? 이 엉덩이가 아프다는 거지.
0: 한 50% 정도는 이제 내려오는 재담들, 이제 선생님들로부터 내려오는 재담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 나머지 50%는 현장의 분위기에 따라 매번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줄타기라는 것이 길거리 공원 예술이고 어떤 관객이 오느냐, 또 오늘 날씨가 어떻느냐, 오늘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말 그대로 관객들을 상황에 맞춰서 즐겁게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매번 즉흥 재담을 하고 있습니다.
2: 저는 줄타기 남창동의 아버지 어립광대 역을 맡고 있는 소리꾼 남해웅입니다.
3: 소승절일의 말량이면 찬찬히 들어보 스무신 밑에 하니
2: 그야말로 진정한 예술인이 예술인들의 특권이라는 말이요. 그런 점에서 줄 위에서는 또 하고 또 어떤 데는 관객들의

0: 그 아픈 구석을 관객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예술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래 사랑받기를 바라고 그런 본인 스스로가 좀 즐기면서 이런 예술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줄타기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 아직까지는 제가 좀 어려서 그런지 그냥 줄타기 공연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뭔가 거창 조금 지금보다 좀 더 성장하고 더 나이를 먹었을 때도 지금처럼 줄을 탈 수 있는 것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평생 흙이라는 거 보고 더불어 살았지. 흙이라는 것은 나한테는 재료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동반자예요. 평생을 나하고 같이 한 65년이라는 게 세월이 꽤나 긴 세월이에요. 지나고 나 보니까 잠깐 간 것 같지만 긴 세월이었어요. 무한변주가 내가 살아온 여정에 가깝고 내가 그냥 가만 놔둬도 난 변해요. 바뀌어요. 한 자리에 머무르질 않아요. 계속 새로운 거를 찾아서 그냥 계속 가는 여정이었죠. 저는 대한민국 도예가 신상호입니다.

대학 1학년 때 선생님 따라서 경기도 이천에 그 칠기 항아리라는 그 가마, 그러니까 불에 내는 가마. 그러니까 유교가 끝내고 다 파괴되고 뭐 저 그릇들도 다 파괴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거기를 내려가서 한 40일 동안 거기에 머물렀죠. 집에서는 장남 녀석이 어디로 없어졌다고 이제 찾아서 내려오셨더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 와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이게 집에 장남이란 녀석이 옹규쟁이를 하겠다고 하니 저 고집 꺾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날 그 가마를 사주셨어. 그래서 졸지에 그냥 가마 주인이 돼버렸죠. 그날로 한국 도예사에서 1세대예요. 공예는 결국은 뭐에다 쓸 건가가 전제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아름다움을 넣는 게 이제 공예의 그 기본인데, 나는 이제 그 아 시리즈라는 것이 작품의 어떤 컨셉, 그걸 내가 왜 만드는가에 대한 얘기를, 그 주제를 아라는 아 시리즈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하는 거죠. 공예에서 벗어나서 순수 미술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작품의 컨셉이 분명해야 뭔가 독자들한테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그 메시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게 아 시리즈예요. 그 아라는 그런 것은 자기 아자, 자기 이건 내 거야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자기 표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 이름이 아 시리즈로 처음에 출발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계속 바뀌죠. 이 분청돌은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뭔가 그 한국의 전통이라는 것,

이어받아야 되겠고 또 새로운 것도 해야 되겠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걸로 가는 그런 건데 항아리에 그 캔버스처럼 이렇게 대나무 칼로 이렇게 파고 거기다가 그린 게 아니라 흙을 집어넣고 다시 깎아내고 표현이라는 게 그 저기다 뭔가를 그려야 내 표현이 되는데 그게 뭐 보면 고기도 있고 새도 있고 뭐 등등에 그런데 저것이 굉장히 스피드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죠. 저기서 공예에서 순수 미술로 가기 위한 발버둥을 쳤던 거 고시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거에 대해서 그 새로운 것이 나온다고 호응을 하고 좋아하고 많이 그랬죠. 특히 분청의 그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고려나 이조 시대 때 있었던 분청하고 비출 때 조금도 손색이 없이 아주 좋은 그런 흙 색깔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때 내가 또 생각이 또 그렇게 그 비워놓은 게 내가 이거 만드는 장사꾼 되려면 이거 비즈니스를 하지 왜 이걸 해 이런 식의 생각에서 이거 다시 안 만들어 한 게 93년의 끝이에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드림 오브 아프리카나 그 스트럭처 인 포시 뭐 등등의 것들이 그 후에 나오는 거죠. 무언가를 이렇게 단절을 해야 다음 게 되지 이 한 자락 잡고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 가지지 않아요. 내가 95년에 영국 가서 이 원시 미술에 대한 것을 이제 저 좋은 전람회를 보게 돼요. 그 당시가 이제 그 서양의 미술들도 19세기 말에서 20세기를 넘어오면서 어떤 그 더 이상 이렇게 확산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다 없어졌다 하고 피카소나 미로나 샤갈이나 뭐 기타 등등한 그 당시에 당당한 대가들이 아프리카 미술을 만나면서 원시 미술하고 그 지적인 미술, 교육을 받아서 생기는 아름다움 이 두 개가 만나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나도 그래서 그 원시 미술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고 그 원시 미술하고 현대 미술하고 만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이어가고 있어요. 아프리카를 내가 한 30번도 더 그 여행을 하면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그래도 옛날이 그대로 자연이 남아 있는 데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그 동물들이 뛰는 걸 보면 잡아 먹으려고 쫓아가고 잡혀 먹지 않으려고 도망가고 그 떼들이 막 뛰는데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 그 다리들에 대한 그런 것들의 역동성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럭처 폴시라는 그 역동성과 그 동물들의 삶에서 생존의 방법 이런 것들을 넣고 생각을 했던 거죠. 구운 그림이라는 게 물감으로 색깔을 칠해서 하는데 이건 불에다 구워서 그리는 그림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건축과 도자가 만나야 된다는 내가 주장을 하고 김해 클레아크라는 미술관을 내가 그 김해 시의 요청을 받아서 했고 김해 클레아크라는 미술관이 뭔가 특별한 걸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파이어드 페인팅이라는 것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뭔가 다른 건물들하고는 차별화를 시켰고 타일의 역사가 한 1000년 되는데 타일들이랑 그냥 붙이면 그 다음에 띠제 다 부서지죠. 근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고안해 낸 게 이렇게 끼는 이런 역할을 그걸 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특허 다 풀어서 누구든지 하라고 그랬지만 그걸 이제 개발하고 나니까 지금과 같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건축하고 도자가 만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옷 갈아입듯이 필요에 따라서는 갈아서 입으면 새로운 건물이 되는 거죠. 내가
2017년서부터 이제 우리 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를 그리고 있는데, 그 시골에 여행을 하다 보면 그 큰 느티나무들이 밑에서 담소도 나누고, 뭐 내가 살다 간 곳에 그런 곳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그 당시에 76년에 지금의 작업장에 거기 들어와서 나무를 심은 게 2017년에 그걸 보니까 그렇게 컸더라고 벌써.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내 삶의 60년이라는 세월을 지켜본 너로구나. 내가 너를 그리다가 내가 그 작품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약속을 나무하고 했어요. 묵시록이라는 그 평면 작업이 있죠. 그 느티나무에 들어오는 빛들을 보면 그 계절에 따라서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빛깔이 다 달라요. 그게 이제 흙으로 저렇게 그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고, 아직도 도예하는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해본 게 없어요. 내가 최초로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흙에다가 불에다 구워서 저렇게 그림을 만든다는 것 그 자체는 또 다른 세계를 이렇게 열어놨다. 그렇게 가는 어떤 그런 그 길잡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0: 여러분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퀴즈를 낼 거예요. 제가 OX 퀴즈고요. 네. 다섯 분이니까 먼저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걸로 할게요.
1: 가위바위보.
2: Okay, we won actually.
1: We won. 가위바위보.
0: 자, 그러면 다리오가 부전승으로 올라가고 수장과 쌤이 먼저 OX 퀴즈를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낼게요. 울릉도는 3개가 없고 5개가 많아요. 도둑이 없고 뱀이 없고 공해가 없어요. 그리고 5개가 많다는 뜻은 물이 많고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향나무가 많다. 그리고 이것은 여자다.
1: 아, 아이고.
0: 자, 정답은 오. 자, 두 번째 질문할게요. 자, 울릉도와 독도 중 먼저 생긴 섬은 독도다. O, X.
3: 뭐야? 내 거라고.
2: 맛있을 수 있어.
0: 정답은 O.
2: 와. 그러니까 맛있었어.
1: No,
4: no,
1: I didn't
4: look at the map. Like,
5: yeah. I didn't look at the map.
0: 세 문제 중에 수잔이 두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수잔이 올라가요.
1: 예.
0: 네.
1: 끝났어요.
2: MVA 경. 끝났어.
0: 자, 10월 25일은 울릉도의 날이다. O일까, X일까?
2: 10월 25일 독도의 날입니다.
0: 야, 정답은 X. 와.
1: 아, 아닌데.
2: 둘,

0: 두 번째 문제 나갈게요.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에 있다. O일까 X일까?
1: 야, really? 정답도.

0: 공감 X. 아. 항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배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인천항에서도 울릉도에 가는 배를 탈 수 있다.
1: 답이야.
0: 그러니까 S. 정답 X.
2: 아. 아.
1: 어이 진짜 아픈 거 같은데.
0: 이번 울릉도 독도 퀴즈는 파비앙이 우승했습니다.

0: Guys, do you know where we're going?
1: Gyeongju.
2: Gyeongju used to be like the
0: capital
2: of Silla.
3: Silla.
2: Which is like Silla? Silla, like during the three kingdoms of Korea, yeah. Godzilla, exactly.
4: Wait, so who is King Munmu?
2: He's the one who like made like the reunification like to the three kingdoms.
4: Oh, wow.
0: So he's gonna guard the East Sea, so
2: yeah.
0: He wanted the rituals to be, you know, like completed in Buddhist way.
5: The visit to Gyeongju is all the more meaningful to Susan.
6: Actually, I've been to
7: there has like a long, long history. So 6,600 BC, 700 BC. From then, it has started. You know, like so, it has a deep historical documents and those kind of, you know, like proofs and evidence, which makes sure that East Sea belongs to Korea.
5: The expedition team decided to get some help from an expert.
8: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감은사를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여기 감은사는 올라가시면 우리나라의 삼청석탑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오래된 탑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감은사.
5: The Gamunsa Temple is located in the East Sea and was made during the United Silla period. As of now, the site and two three-story stone pagodas and the Geumdang, the main temple, remains.
8: 감은사라는 이름은 그 이 절을 짓기 시작한 문무왕이 절을 짓지 못하고 돌아가시자 그분을 불교식으로 화장해서 저 우리 바다에 있는 문무왕 수중릉에다 묻어드리고 그 아들이 31대 신문왕이에요. 네. 그 신문왕이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절 이름을 감은사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요 절 이름은 감은사인데 자, 이쪽 탑 쪽으로
5: The three-story stone pagodas stand proud on the vast land of the Gamunsa site.
9: This looks very old, right?
8: 이 탑이 이제 동탑입니다. 왜 이러면 저 동해 바다 쪽에 있는 탑이라서 동탑이라고 불리우는데 우리 저쪽에 저 있는데 보면 저기가 동해 바다예요. 처음으로 글에 언급된 건 삼국사기의 동해바다라고 나왔는데 신라인들은 이미 동해바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5: The Chronicles of the Three Kingdoms is compiled by Kim Bushik and others, as they were ordered to do so during the reign of King Injong of Goryeo Dynasty in 1145. This is the first book which clearly mentions the name East Sea as used in 59 BC.
8: 이 동해바다를 통해서 그 일본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동해 바다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무왕이 이곳에다가 절을 지은 것. 네. 또 부처님의 힘으로 일본 그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절을 만들었는데 근데 신라 때는 이 대웅전을 금당이라고 불렀어요.
5: King Shinmun complied to the wishes of his father, King Munmu, who became an East Sea dragon and protected his citizens from Japanese invasion. He made something unique at the Gamunsa for his father, who became a sea dragon.
8: 자, 이곳에 이제 특별한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동쪽에다 이 구멍을 뚫은 이유가 용이 저 동해 바다에서 와서 이곳으로 드나들라고 이게 구멍을 뚫어 놓은 거. 이게 바로 용이 드나들은 용혈.

0: The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in the port city of Busan has various exhibitions. See.
1: 지구인은 1846년 영국의 뉴턴 일가가 만든 지구인데 주로 배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서
0: The globe made by the Newton family in England back in 1846 clearly shows that the East Sea is
1: 아까는 영국의 뉴턴 일가가 만든 지구일을 보셨죠? 이것은 일본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1786년에 일본의 하야시 히에시라는 사람이 만든 지도인데 이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0: Korea is colored in orange, and Ulleung-do and Dokdo are in the same color, telling everyone that they are Korean territory.
2: 일본이 우리를 언제박해서 우리
1: 땅 일본이 자기 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때가 정확하게 대체로 노일 전쟁 그 무렵입니다. 아, 네. 그다음에 또 이쪽에 지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반장. 이것은 프랑스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프랑스 사람이 만든 지도인데 아시아 동부 지역 전도입니다.
0: This region, unknown to Europeans, is known as the East Sea by the Manchus.
1: 여러분 나라에서도 옛날에 17세기, 18세기에 동해를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생각했고 일본에가 아니라 동해로 불렸었다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3: To be honest, I actually really like the Gulf of Korea though. Like I think that sounds really good.
4: Kind of a cool name.
3: That's a really cool name.
5: It should be learned in school, the Gulf of Korea in all maps.
4: Oh really?
6: Yeah.
0: The East Sea as well as Korea is clearly shown on ancient world maps. But, like the fact that Japanese tried to change the names of Korean peopl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y tried to change the name of the East Sea. But the name East Sea, as recorded in history, can never be changed.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최고야. 오. 근데 사실 뭔가 허전하잖아.
1: 아, 이거랑 같이 이렇게 올리면
0: 이런 식으로. 아, 안 먹을라 했는. 아, 나 오늘 언니 오늘 내가 제일 많이 했던 말 뭔지 알아?
2: 안 먹을라 했는데. 근데 어르신 앞에서 안 먹을 수가 없잖아.
0: 안 먹을라 했는데. 그러니까.
1: 집밥도 덕분에 먹었잖아. 집밥 먹고 싶다.
0: 아, 진짜 너무 먹고 싶었거든. 왜냐면 평소에 내가 혼자 자니까 집밥을 안 먹어. 집에 띠로리.
1: 슬프다.
0: 아니 집에서 내가
2: 요리 안 해 잘?
0: 요리 안 하지. 혼자 사는데 그냥 이제 배달 시켜 먹는 거 좀 질렸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고구마, 계란 뭐 이런 거 진짜 간단하게. 그래서 나 오늘 진짜 너무 행복했어.
1: 왜 이렇게 감동하고 또 눈물 날라 그랬어. 진짜.
0: 그러니까.
1: 언니 불편하지 않아? 같이.
0: 아니 근데 언니 솔직히 모르는 사람들끼리 여행 잘 안 가잖아.
1: 그치.
0: 그래서 살짝 긴장했거든. 아, 이 언니랑 좀 맞을까.
1: 그래서 결국
0: 걱정했는데. 걱정했는데 너무 잘 맞아. 딱 좋아.
1: 나도 좋았어. 네,
0: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 치우지. 언니 뭐가 제일 재밌었어 오늘?
1: 내 파트너.
0: 아, so sweet.
1: 손발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은데 저 기본적으로는 진짜 그 시장 돌려보는 게 좋았어.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게 많잖아요.
0: 맞아.
1: 사람도 많이 돌려보고.
0: 맞아, 맞아.
1: 이게 약간 사람이 모여서 약간 심장이 뛰는 느낌이었어.
0: 사람 냄새 난다. 사람 냄새 난다. 왜 이 노래 알아? 게리.
1: 아니야. 미안해.
0: 언니 업데이트 좀 해야겠네.
1: 더 불러.
0: 미안해.
1: 더 불러.
0: 가사 까먹었어. 내일도 기대된다. 라면 이때 솔직히 너무 기대돼. 진짜 잘 놀아보자.
1: 기대해도 되지. 모르겠어. 약간 대충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플랜을 짜서 거기서 칭칭할 것 같은 약간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0: 그 언니가 뭐래요? 그 언니가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뭔가 중간에 중간 좀 갑분사 요런 느낌 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되면서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또 그 언니가 재밌잖아요.

0: party of just a proof and everyone knew.
1: Sweetheart. Yasmin?
2: Yes.
1: That's
3: all? We will do it.
1: 5분 뒤에?
3: 아니 언니 이 텐션 아침부터 나와.
1: 어?
3: 이 텐션 아침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2: Too lovely. 아 당신은 뭔 일을 하고 있어? 깨긴 했는데.
4: 내가 하고 너가 섞으면 돼.
3: 아 시키는 거야?
4: 응. 근데
3: 언니 시킨 거 아니었어?
4: 속았네 이거. 다 해주지.
3: 속았네.
4: 어 속았어.
3: 또 언니가
4: 이제는
3: 우리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 하는
4: 거지.
3: 거예요.
4: 야.
3: 안 하는 거예요.
4: 오케이. 어 향도 괜찮네.
3: 우승아 좀. 어때? 맛있어?
5: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 얘랑 다르고
3: 오.
5: 얘도 다를 것 같아. 봐봐,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핑크.

0: 텐션 좋다.
1: 아, 나 춤 춘다고 했잖아. 그래서 더 보여주고 있는 거야. 띠리 띠리 띠.
2: 우리 시럽 안 샀네. 그럼 이거 쓰는 게 맞네.
1: 세팅 안 돼 있어. 이거 금 이게 마지막이라고.
3: 이거 완전 부리는 거 아니야?
1: 마지막.
3: 진짜?
1: 어, 아니면 이
3: Sorry.
1: 얘 식감이 이상해져.
3: 없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언니가 도와주는 거구나.
4: 그리고 이게 그냥
3: 완전
4: 예쁘니까.
3: 오, 이것이 한국식 팬케이크야.
2: 먼저 안 열어줄 거야?
3: 열어드릴게. 아.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이 캠송이지.
1: 오, 해가 미쳤네.
3: 이거 선글라스 끼고 뭐가 되는 거 아닌가? 아니네.
2: 어, 선글라스, 아침에 선글라스? 괜찮네.
3: 갖고 올까?

0: 지금 처음이네 누나.
1: 한국이라서 진짜로.
0: 좋네. 이곳이 여행 감성이야. 좋다. 기대되는? 아, 이 언니한테 기대도 되구나 이런 느낌.
1: 이러면 안 된대 라고 말하면서.
0: 어제 우리 그 어디야 어디 가기로 했잖아. 우리
2: 한국 바다는 그거잖아. 갯벌 그거 있잖아.
1: 나 이쪽은
2: 진짜
1: 맞아.
2: 지저분해. 막 놀고 막 몸 만지고 뭐 이게 하고 싶어. 낙지 얘기도 그, 하셨잖아.
1: 그럼 거기 할머니. 그 머리에 묻으면 괜찮아?
2: 아 그건 좀 그래. 그건 좀 그래.
0: 든든하게 먹어야겠네. 이 나랑 이
1: 도와주고 있어. 든든하게 먹고.
0: 이따가 낙지 잡다가 이렇게 자빠지지 말고. 어? 완전 좋아.
1: 든든하게 먹고 어? 가면 되니까.

0: 이야, 이런 공원도 있었어? 대박.
1: 이렇게 다양하고 이게 풀도 있고 그런 게 뭔가 한국 같지도 않고 해외 같지도 않고.
0: 숲 같아, 숲. 이거 뭐야?
1: 이게 크리스마스 그거 아니야? 그거 것 같아. 그 크리스마스 나무 있잖아. 그림.
0: 장식할 때. 맞네. 네. 오. 우와.
1: 또 너무 되게 예쁘다.
0: 배롱나무.
1: 외로운 나무?
0: 배롱나무.
1: 난 왜 외로운 나무로 들렸지? 분재가 뭔지 알지?
0: 뭐?
1: 반자이. 분재.
0: 분재? 몰라.
1: 이제 배웠네.
0: 해송.
1: 여기가 번자이 가든.
0: 아하.
1: 분재 가든.
0: 아하.
1: 그래서 여러 나무로 만든 분재.
0: 아하. 향 나무.
1: 여기는 해송 나무로 만든 분재.
0: 우와. 나무 이름 예쁘다. 해송이래, 해송.
1: 해송. 송나무니까.
0: 우와. 신기하게 생겼네. 우와. 계속해.
1: 등에서 계속 뚝뚝 떨어져.
0: 잘했어.
2: 와, 소원 빌자.
0: 소원은 빌고 가야지.
1: 소원은.
0: 아, 나 진짜 소원 좀 많긴 해. 기다려봐.
1: 인간은 모르겠지만 동물은 다 행복하게 사길. 오, 진짜 길다.
0: 나 아무것도 안 던지고 너무
1: 오케이. 많이 하면 어깨 거꾸로 돼.
0: 와, 근데 나 다 밀었어. 안 알려줘야지. 왜냐면 이게 이집트 문화에 자기가 빌었던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쉽지만.

0: 했어. 대박! 한국에서 처음 봐! 색깔 너무 예쁜 거 아니야?
1: 응, 그니까.
0: 기다려봐. 우와, 그림 같아. 이야, 대박인데? 언니, 이거 20대도 있거든? 한국말 뭔지 모르지?
2: 몰래바냐 라고 해봐. 몰래바냐!
1: 오이, 그래, 좋았습니다. 그래서.
0: 오이, 같이 있을 때 그럴 일이 없겠지만, 조용히 있으면 이게 리듬이 있어. 들어봐. 드랍 더 빅 몰래 방아 예.

0: 자, 언니. 왜 이렇게 입고 나오라고 얘기했는지.
1: 뭔가 하고 싶다, 지저분하게 하고 싶다 계속 했잖아.
0: 그치, 그치, 그치. 그렇지.
1: 그래서 내가 예약을 했지.
0: 먼저 그냥 가신대, 밥.
2: 사장님, 안녕하세요.
3: 전화드렸던 아이안이에요.
4: 아, 그러세요?
3: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야스민이라고 합니다.
3: 일순이 왔습니다.
4: 두 분이시네.
0: 아,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여기 약간 스타일 맞춰가지고 이렇게 예. 입고 왔거든요, 오늘. 아, 예. 뭘 할 줄 모르고. 그러면 신안의 땅콩이 특산물인 거예요?
4: 이 땅콩이 자은도의 특산물입니다. 6.25 사변 이후 한국 6.25 아세요?
0: 알죠. 6.25.
4: 네. 1950년도에서 발발한 이북 사람들이 피란으로 와서 여기 정착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땅콩을 심기 시작했대요.
0: 아.
4: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심은 데 보고 따라서 심어갖고 60년대부터 땅콩을 심기 시작했어요.
1: 그러면 얘는 뽑았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 바로 바로 옆에 있어요? 아니면 이게, 깊게 있는 거예요?
4: 여기가 9월달 돼야 이게가 여기 땅콩이 지금 성장기에 있어요.
0: 우와.
4: 생육기예요.
0: 네.
4: 그럼 특별히 그 체험하실 걸 넣고.
1: 사장님, 저희가 체험을 하면 그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거 드신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4: 당연하죠.
1: 근데 뭐 두어드리는데 그러면 저희 못 먹는 건가요?
4: 작년에 제가 농사 지어놓은 거가 있어요. 그걸로 땅콩으로 역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0: 요리요?
4: 네.
0: 우와! 뭐예요?
4: 땅콩 갈비국수.
1: 근데 사장님, 저희가 사실 도와주고 뭔가를 먹는 거를 얻을 생각이었는데 그냥 먹기가 좀 그런데 도와드릴 게 없나?
0: 아니, 도와드려야 돼. 얻어먹는다는 말이 좀 그렇고.
1: 그러다
0: 공짜요.
4: 그러면 제가요, 그 바닷가에 마을에 살거든요.
0: 네네네.
1: 네.
4: 네, 거기서 투망도 하고.
0: 불안하네요.
4: 투망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투망하는 거.
0: 예예. 예.
4: 거기 체험하시면서 좀 도와주세요.
0: 어. 언제든지요. 저
4: 그렇죠. 오늘 가보니까 그걸로 비비를 합시다.
0: 아, 좋아요.
1: 좋아요.
0: 저희가 지역이 좋기 때문에
1: 열심히 해봐.
0: 언제든지. 나 처음 가봐.

0: 필요해요.
1: 에? 이게 이걸 하라고요? 아 잠시만요. 아 잠깐 나 무서워.
2: 똥똥해.
0: 그니까.
2: 진짜 장난은 좋아하시네.

0: 여기다 마시고.
1: 그러니까 완전 부끄러운데? 아이고. 와! 아이고. 와! 바이바이. 예예.
0: 이거는 이제 적으니까 바다로 이제 보내요, 이거는.
2: 아, 내가 잡아줄게. 자, 얘도 죽은 척하고 있구만요.
0: 개도 많고.
1: 좋아요.
0: 단어.
2: 단어.
0: 단어도 있고.
1: 와우.
2: 너무
1: 얼른 가시죠, 사장님.
3: 가자, 가자.
1: 긴 말 필요 없고, 얼른 가시죠. 네,
0: 그래요, 얼른 갑시다.
1: 좋아요. 네. 와. 고생하셨습니다.
3: 그냥 집신 쪽 가면 되는 거예요?
1: 돌아가는 거 저 잘할 것 같아요,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3: 앞에 가면 우리가 널이 그레이지 않은 것 같아서. 앞에 가도.
1: 내가 앞에 갈까? 그래.
4: 바퀴 잘했어.
1: 아, 너무 좋아 지금.
5: 우리만의 바다네.
1: 아니 그리고 한 번에 다 보이니까 너무 좋다.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성도 보이고 너무 좋아.
4: 감동.
1: 꿈꾸는 것 같아. 나중에 언니가 남편분이랑 같이 오면 되겠다. 나는 씁쓸한
5: 띠로리.
4: 바다 가서는 하는 노래 뭐 있나?
1: 그 노래 신나. 있잖아. 언니 그 노래 엄청 유명하잖아. 아. 그거 신난 밤바다
0: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네게 들려주고파. 나는 지금 신한 바다.
1: 신한?
0: 신한 밤바다.
1: 바다, 예. Yeah.
0: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1: 어딨니?
6: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있었어?
1: 잘 자냐고? 조금 더 자고 싶었지만 또 언니가 미안해.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 패턴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오늘 뭘 해야 되지? 그걸 정해야지 또 화장하는 방법이 달라지거든. 또.
2: 아, 그러십니까? 지금은
1: 언니 자연... 근데 화장 별로 안 하지?
2: 많이 안 해. 나 못해서.
1: 근데 솔직히 언니 피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안 해도 돼. 안 한 게 너무 예뻐.
2: 네, 근데 이놈의 다크서클을 어쩔 수 없어.
1: 나는 지금 너무 부어가지고 원래 아침에 진짜 잘 부어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오늘 뭐 하는 거야? 뭐 밥도
2: 맛있는 거 먹고 사람이 있으면 좀 물어보고 뭐가 좋은지.
1: 오, 좋아. 유일하게 말 안 할 때 언젠지 알아, 언니?
2: 네 눈 할 때.
1: 맞아.
2: 이 날씨가 조금 습해서 그렇지. 왜? 너 맞았어?
1: 나 화장빨 좀 여기 있어.
2: 너 아예 기본 예뻐. 뭔 얘기야, 지집이. 아, 진짜.
1: 아무튼 오늘도 재밌게 놀아보자고.
2: 그려. 또 날씨는 더운데 괜찮을 것 같아.

0: 여기 없이 청자가 이렇게 예쁘게 있는 게.
1: 그러니까 여기 이 맛집이네요. 아,
2: 어, 여기 우리 마을의 심포 정자입니다.
0: 우와. 여기서 먹는 거예요?
2: 예, 올라가.
1: 대박. 여기 너무
0: 맛있잖아.
1: 이거 제일 좋은 데잖아요.
0: 우와. 바다 우와. 보면서 그러면 이거다.
1: 대박.
2: 여기서 잠깐 너무 예쁘죠.
0: 우와, 여기 사장님 너무 예뻐요.
1: 와, 진짜 너무 좋아요. 저 칼국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땅 칼국수는 처음이에요.
2: 예, 칼국수가 아주 맛있어요. 정적으로 유명해요.
1: 아니, 칼국수는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만드는 건 또 처음이네요. 예,
0: 그러니까.
2: 특별한 체험이죠. 요리 만드는 걸 체험하시고 본국에 돌아가시면은 한번 시도해보고.
1: 한번. 저,
0: 감사합니다. 네, 네, 서울에서 해보자.
1: 계속, 예, 본국 서울입니다.
2: 아,
0: 네. 네, 서울에서
1: 서울이에요.
2: 이거요, 이런 식으로 밀어봐요. 힘줘서.
1: 해보고 싶어.
3: 그래, 네. 해봐요.
0: 문 앞에, 저, 네. 여기. 아, 그치. 아, 여기 까먹으면 어떡해. 이게
1: 아, 기다려봐. 옆에서, 그거 알지? 운전할 때 옆에서 막, 아, 아니. 와, 이렇게 하면 사고 난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고. 집중을 해야 돼.
2: 여기.
1: 이거 맞죠, 사장님?
2: 그런 힘은
0: 없어요. 힘이 없네.
2: 한번 위치를 바꿔가지고 한번 해봐요.
1: 제가 이미 그 중요한 것들 제가 다 해놨잖아요. 기본을 제가 다 해놨다. 아, 다 얘네가 다 해놓고.
2: 그래서 팔분감이잖아요. 바로 못 자르니까 아. 이러고 밀가루를 발라요. 되게 말하고. 그래갖고 딸내기 좋게 이러고 말아요.
1: 우와! 그래요.
0: 아.
2: 이러고.
1: 아, 이러니까 이렇게 잘랐을 때 길쭉길쭉
0: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모양으로 나오는 거구나.
0: 이렇게 말고 이렇게.
2: 예, 그럼 이런 것도 한번 해봐요.
1: 하나만이요.
0: 이렇게 잘라, 이렇게 말고.
1: 알아서 할게. 이 언니 꼰대네. 자, 잘라볼게요.
2: 예, 적당한 크기로 자르면 돼요.
0: 적당한 거는?
2: 너무 커요.
1: 커요?
2: 가늘게 잘라야 돼요.
1: 아, 이런 느낌이구나. 감 잡혔어. 오케이, 감 잡았어. 아, 기가 막히게 이게 똑같잖아, 지금.
0: 그러네, 잘한다.
1: 오, 재밌다, 이거.
0: 근데 우리 느리죠, 솔직히 말하시면. 얘기해주세요. 우리 느리죠, 나름.
2: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요.
1: 근데
0: 그러다
2: 세 시간. 하는 게 아니고.
1: 근데 발이 저도 답답하셨나 봐요.
0: 그러니까, 저는 힘이 모자라서 온 발을 썼는데.
1: 거의 다 잘랐어요.
0: 맛있겠다.
2: 이거 해봐. 아주.
1: 아, 땀난다.
2: 약게
0: 땀나죠. 이렇게?
1: 이거 붙던 네.
0: 이렇게?
2: 네.
0: 어,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빨리 하는. 이렇게 빨리 하셨는데 난.
1: 사장님 거 누가 되게... 더 잘 자르시는 자른 것 같아요?
2: 네,
1: 사장님. 객관적으로 진짜 네. 솔직하게 누가 더 잘 자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진짜 솔직하게 뭐가 더 갈국수 같아요?
2: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1: 둘 다 아니에요.
0: 둘 다 아니야.
2: 두 분 다 잘했어요. 이 땅콩을 이제 아주 미세하게 간 거예요. 그래갖고 국물을 만들었어요.
1: 담백해요, 진짜.
2: 네.
0: 어, 너무 맛있어.
1: 좋다.
2: 그래갖고 이제 이 국물로 이거 땅콩을 미세하게 갈아가고.
1: 우와.
0: 와, 되게 맛있겠다.
1: 우와. 감사합니다.
2: 네, 좀 더 해봐요.
1: 어때? 진짜 맛있어요, 지금. 진짜 고소하네.
0: 더 먹고 싶다.
1: 우와.

0: 바람막이.
1: 우와.
2: 멋있다. 역시.
1: 끓이는 거 얼마나 해야 돼요?
3: 한 5분에서 한 6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1: 괜찮아요, 사장님. 이거는 완벽한.
4: 이 정도는 잘할 수 있습니다.
1: 완벽한 시간 타임. 오케이.
4: 예, 예, 예, 예. 그러면. 야,
1: 와, 뭐예요? 안주예요?
5: 통닭에서 잡아. 와.
1: 저분은 혹시
3: 아,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큰아들.
1: 와우. 아버님한테 저희가 아버님한테 큰 배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
4: 네. 그러니까요. 이게 와.
1: 잠깐 빌렸어요.
5: 네. 바다장 종류가 두 종류예요.
4: 네.
5: 이제 이쪽 신안 쪽에 잡히는 거는 붕장어.
4: 붕장어.
5: 붕.
4: 붕장어.
5: 네.
4: 붕장어.
5: 또 하나 이제 여수 쪽 가면은 갯장어라고 불러요.
4: 갯장어.
1: 네. 왜 둘 다 약간 사람한테 나쁜 말 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면?
5: 왜? 저도 물어봤어요. 이 붕장어는 좀 얼굴이 순하게 생겼고 그 갯장어는 이 이빨이 개 이빨이라서 갯장어래요.
4: 아오.
1: 약간
4: 오, 재밌다 얘.
1: 근데 붕은 약간 조금 멍청한 그 붕 맞아요?
5: 네, 좀 멍청해 보였어요.
4: 와 대박이다 진짜.
1: 아니, 그럼 우리가 귀요미 네. 귀요미 붕을 먹고 네. 먹을 거죠?
4: 와.
1: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5: 뭐 생강 절인 거에다 먹어도 되고요. 이 소스에 찍어 드셔도 되고 간은 기본 했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돼요.
4: 잘 먹겠습니다.
1: 잘 먹겠습니다.
4: 먹고 회복.
5: 면 좀 넣을게요.
3: 아니, 좀 끓여야 돼.
5: 끓여요.
1: 더 끓여야 돼?
3: 더 끓여야 돼. 바로 이 앞바다에서 바로 잡으면 갔다가.
1: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죠.
4: 아, 너무 맛있어. 대박이다. 대박이네.
1: 어, 맛있겠다. 면 주러 갔어요. 맛있겠다.
4: 대박이네. 맛있어요. 그 끓이니까 땅콩 냄새 나네요.
3: 네, 맛있는 냄새 나죠.
4: 와,
1: 너무 먹고 싶어요.
4: 와, 진짜 맛있겠다.
5: 약간 크림처럼 발죽하게 나와요.
4: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완전 크림이 안 해요.
4: 갈국수 처음인데?
3: 다 됐으니까.
4: 다 됐어요?
3: 네. 국수를 이제 부숴봐요.
4: 아, 너무 설렌다.
1: 눈물이 난다. 우리가 우와. 열심히 도와준.
4: 아, 감사합니다.
5: 잠시만요. 설탕이나.
4: 오! 아, 약간 건국수 먹었을 때 달라지잖아요. 설탕이냐?
1: 오,
4: 아 이거 설탕으로 먹어야겠다.
1: 저는 소금으로.
4: 어, 저는 설탕부터 먹어보도록 네. 할게요. 능원이 너 버렸다.
1: 설탕 사랑.
4: 이제 소금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얼마 정도 넣으면 되죠?
1: 이거지.
4: 자, 이건 소금인데.
5: 네.
1: 설탕도 맛있어요?
4: 아, 이거 고를 수가 없네. 소금이냐, 설탕이냐.
1: 이게 너무 크리미하게 느껴지니까.
5: 네, 맞아요.
4: 와우.
1: 사실 피넛버터는 빵이 있어야 되잖아요.
5: 맞아요.
1: 근데 빵 없이 먹어도 약간 네. 후회 없는 딱 그 맛있는 피넛버터 맛이 나와요. 아버님은 그러면 여기 그 도백이신가요?
3: 네.
1: 어, 진짜요?
3: 토백이지요.
1: 어제 배웠거든요, 그 사투리를.
4: 저도 같이 배웠거든요. 근데 먼저 아, 까먹었어요. 먹느라고.
3: 제가 이 동네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자운도에서 제가 유년기 어린 시절을 보내고
4: 와
1: 그래서 또
3: 3, 4년 전에 이제 내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4: 다시 네. 와 경험하시다가
3: 고향에 와서 사니까
4: 네.
3: 우선 마음에 그 안식을 넣는
4: 그렇죠.
3: 그런 평온함을 얻어요.
4: 그러니까요.
1: 그건 네. 이길 수 없어요. 그럼 몸이 힘들어도 마음은 괜찮으니까 차라리 그게 아니, 낫다는 거죠?
3: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 정도 노동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은 아침이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할 텐데
4: 그렇죠. 여기는 바다도 이제 있고
3: 공기도 좋고
4: 자연도
3: 하니까,
4: 있고
3: 자연과 함께 사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적게 쌓이고
4: 그렇죠.
3: 피로가 얼른 풀리는 것 같아요.
1: 아들도 지금 오시고 또 되게 좋으셨었겠어요, 아닌가요?
3: 네, 그렇죠.
1: 그렇죠라고 했어요.
5: 서울에서 있을 때는 경쟁 사회잖아요.
4: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 마음의 여유 없는 도시.
5: 그렇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긴 내려와서 여행 오시는 분들을 만나잖아요.
4: 그렇죠.
5: 그러니까 기본 좋은 사람들만 만나니까 아, 이제 서로 엔돌핀이 그렇죠. 오는 거죠.
1: 잘 돌아오셨네요.

0: 그러니까요.
1: 조금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은 있어요.
2: 그렇죠. 아.
1: 네. 문명하고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것만 조금만 견뎌내면은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게 훨씬 낫죠.
3: 훨씬 더 낫죠. 네.
2: 그만큼 또
3: 빨리 움직이는
2: 것도 있으니까.
3: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는 좀 덜 있어요. 네.
2: 사이가 좀 어떠세요? 솔직하게.
4: 뭐 부자지간의 관계라는 것은 뭐 혈연의 뭐기 때문에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2: 많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1: 그렇죠. 뭐 생활을 떨어져서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만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티격태격하면서
3: 어쩔 수 없죠.
1: 또 그러면 또 한편으로 아 또 이렇게 괜히 왜 이랬을까 또 이렇게 하면서 또 그런 거죠.
2: 그게 찐사랑이에요. 모든 부모와 자식 사이 다 그렇죠.
3: 아까도 사실 디키타카가 있었는데.
2: 아 오늘 이렇게 귀한 정보도 주시고 귀한 음식도 이렇게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3: 너무 감사합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스진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1: 저도 반가웠습니다.
3: 나중에 저도요. 서울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아 저는 그냥 괜한 고생을 안 하고 그냥 먹으러 올게요.
3: 저희 회사 멋있네. 우와건데? 난 우와건 너무 좋아하는데?
2: 우와 언니 여기야.
3: 저기가 무화과 농장인 것 같아.
2: 언니
3: 이렇게 큰 나무를 실제로 본 게 처음이야.
2: 정국이네. 정국을 찾았네.
3: 내 정국이야.
2: 계속 막 우와가 노래를 부르다니.
3: 어머니 이거.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우와. 도시에서 봤는데 이게 이렇게 무화과 농장 처음 봐요.
4: 아가씨가 엄청 한국말 잘하네. 아,
3: 감사합니다.
2: 멀리서 왔어요. 저희가 일부러. 와 근데 이게 무화과 지금 수확 시즌 아닌가 봐요?
4: 귀해요.
2: 다 주록색이네요. 어 얘 이겼다. 오 있네?
4: 먹을래?
2: 근데 안 먹겠다는 소리 안 했는데.
3: 안 먹겠다는 소리 아니야?
4: 그렇게
3: 반반하려고 해서.
2: 오 우와 이렇게 바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4: 예. 맛있어요?
2: 꿀이에요 진짜. 이건 뭐예요? 입에서 녹아버리는데?
3: 지난해 예.
4: 익은 것 있으면 한 바퀴 돌아가고.
2: 우와!
3: 빼주세요?
2: 여기서 좀 먹고 가도 될까요?
4: 네.
3: 이게 익은 걸 찾으면 먹어도 된다고요?
4: 네, 다 드세요.
2: 우와! 아니 이게 좀 많이 안 익었네.
4: 아직
3: 많이 안 익었으니까.
4: 첫 통이라 익었어요.
2: 아, 덜 익었어요?
4: 예. 덜 익었고. 봐보세요.
3: 호흡. 그러면 이게 익은 거 찾기 와우. 게임.
2: 익은 거 찾기 게임 해볼까요? 오, 좋아요.
4: 한 사람 왼쪽으로 가고 찾고.
3: 아, 반대쪽에서 그냥 만나는
4: 역시.
3: 건가요?
4: 그렇죠.
3: 오케이, 제가 뒤에 갈게요.
2: 오케이.
4: 뒤에 가면 될까?
3: 오, 진짜 넓다. 우와. 아, 이게 전국이야. 얘들아. 여기서 해야 되나? 여기는 아직 아까 어머니가 계셨으니까 옆쪽으로 가야 돼. 발디야! 짠! 오케이. 저 하나 찾았어요. 어, 두 개! 짜란! 어!
6: 여기 두 개 있어.
2: 맛이.
4: 요거는 덜 익은 거죠. 먹으면 목이
2: 작은 것들이
4: 아파요.
2: 이게 그 커지나요?
4: 커지죠.
2: 사장님 여기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4: 8년 좀 넘은 것 같아요.
2: 우와 대박. 이거는 이것도 아직이에요?
4: 아직.
2: 색깔이 괜찮아 보이는데.
4: 그거는 연보한 거고.
2: 죄송합니다. 아, 이거 좀 뭐예요? 네. 손으로요?
4: 예. 네. 그렇게 따봐요. 그렇게 딴 것이 아니고.
2: 아, 어머.
4: 아니, 먹은 게 상관없지.
2: 어머.
4: 요거 찐이 그렇게 좋아요.
2: 오!
4: 찐이.
2: 우와! 대박.
4: 잡으세요.
2: 색깔 미쳤어요. 너무 좋다. 나는 그냥 먹기만 하고 있고. 나는 그냥 먹기만 하고 있고. 봐봐. 이거 다 먹을 거야?
0: 너도 그 많이 있다.
2: 그러면 언니는 많이 따고 난 많이 먹을게.
3: 하나만 뭐 있으면 하나 더 하고 그걸로 끝. 같이 나눠 먹으면 되지.
5: 이와고 하는 사람 그냥 먹기만 하고구만. 짠.
2: 아니 이 언니 다 어디서 딴 거야? 어 이거다. 이거잖아요. 이거 다 이건 거죠? 어 야, 어 잘 땄는데 이거? 나 엄청 큰 거 당첨됐어.
3: 어 예쁘네.
2: 오, 네. 우와, 우와, 우와, 찜!
3: 이게 우아과 찜이에요?
2: 직접 만드신 거예요? 우와! 이거 완전 다
3: 향이 너무 좋아요.
2: 오신 거죠?
4: 여기 우리 먹으려면 이제 가을에 수리할 때 파란 모아가루 해보면 설탕 안 들어가죠.
2: 설탕 안 들어가요?
4: 네, 안 들어가요.
2: 아, 선생님, 잠시만요. 손이요. 금손이시네.
3: 아, 이게 설탕이 없는 건 믿기지가 않은데요?
2: 진짜 너무 맛있어요.
4: 오늘 먹어. 신년 가면 뭐 먹은 게? 우리 집에 이렇게 뭐 먹은 게?
2: 이 집도 진짜 많이 없거든요. 지금도 되게 다양하고 그러는데 달라요.
3: 네, 캐나다에서는 사실 무화과가 못 자라서 말랭이만 있고 아니면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는데 그 맛이 안 나요. 그리고 잘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에 와서 생으로 처음 봤어요. 그래서 맨날 가을이 오는 걸 기대하고 지금 가을이 아닌데 먹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요. 우리 여기 와서 잘했네요.
4: 뭐 하고 있어? 오메 오메 우리 모아가 다 왔다 그러네. 다 왔다 그러네.
2: 아, 나 달력을 다 벌었어요, 선생님. 얘가 다 벌었어요.
4: 그럼 뭐 여기 보내고 아가씨는 우리니까 있더라고.
3: 아, 그래요.
4: 모아가 모아가로 한번 잡아야죠, 잡았어요. 요것은 있잖아요.
2: 네.
4: 요것은 지금 먹어도 되는데
2: 네.
4: 요거는 올라가면서 먹으세요.
3: 아, 얘는 조금 기다리고
4: 좀 익어야 돼. 아. 괜찮아. 내일 아침에 먹어도 더 괜찮고.
3: 오. 너무 잘 먹을게요, 사장님.
2: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4: 있으면 많이 죽었는 데 없어.
3: 다시 와야 되죠.
2: 다시 와야죠.
4: 다음에 올까? 시집 가서 안 갔어.
2: 시집이요? 시집? 시집? 시집 말고 또 이제 손이 필요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3: 일손 해주신대요.
4: 네. 그러면 여기 보내고 그거가 있어. 그거가 더 일 잘할 것 같아. 내가 많이 해줄게. 잼도 해주고. 요거 따갖고. 먹은 것은 돈 안 받을게.
2: 오! 아, 아드님
3: 있으세요?
4: 그게 아들이 어디서 찾아봤다.
2: 근데 시집 얘기 왜 나온 거예요?
4: 아니, 이쁘게 생겨나서 욕심이 나.
3: 아, 진짜요?
4: 맛이 나.
2: 여기 한 번만 발라주시면 안 될까요?
3: 아, 잠깐 전화하네.
4: 글쎄, 생각이 와서 발라줄까? 시집 온다고 말해, 그러면 내가 해줄게.
2: 어렵다. 어려워, 살짝 지금. 그러면 어떻게 여기로 이사?
4: 요거에 깨꼬닥하면은 뭐가 깨꼬닥하면은 일 아우러 내가 미리 살릴게. 이날 말갱이 오면은 내가 또 줄게.
2: 그래, 그런 거 어떨까요? 무화과로 만들어진 그런 케이크 직접 만들어주시면 시집 좀 고민을 해볼만 해요.
4: 어? 글쎄, 나도 한 번 더 생각해.
2: 일단 고소, 예. 끝까지 가게 돼.
4: 많이 해볼게.
2: 오케이, 좋아요. 저 진짜 약속이에요.
3: 저희가 맛있게 먹고.
2: 좋아요.
4: 우리 고마워. 약속.
2: 약속. 옥상.
3: 때문에 아예 단사인 거 아니야?
2: 네, 행복했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사랑합니다.
2: 저도
5: 맛있게 먹어서 너무 좋아요.
2: 아, 훈훈이. 올 것 같다고요? 와야죠. 제가 약속했잖아요. 진짜 올게요. 저 진심인데요, 저는.

0: 다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하는 것마다 다 재밌었고 사람도 착하고 볼 게 많고 사계절을 다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1: 딱 한마디로 색달랐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많은 경험도 해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언니랑 솔직히 이렇게까지 지내실 줄 몰랐는데 많이 친해졌고 앞으로 다른 여행도 정말 기대하게 만드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이.